0: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국도는 손으로 귀 주위에 패인 자리를 만지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바로 아기완 소베토크요, 전섬 소베토크요. 사방명군 일을 다 맞느라고 지난 몇 년 동안 남은 기념이랍니다. 날마다 일어나면은 밥 먹을 새도 없이 전화가 옵니다. 당정군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챙겨야 하니 바쁠 수밖에 없어요. 전투가 벌어지면은 서양전이 앞에서 지휘를 한다지만 혹시 사고라도 생

생길까봐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몇 시간씩 전화를 걸 때도 있으니 새로 만든 귀가 아닌 이상 어찌 자국이 안 생기겠습니까? 좋을 내가 허허 웃으며 말을 했다. 그럼 이를 도로 남한테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동지들이 수준이 너무 낮아 형편없단 말입니다. 졸려는 말없이 웃기만 했다. 장국도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더니 고개를 쳐들고 물었다. 오는 길에 했다는 그 준우의 말입니다. 우리가 본 자료는 너무 간단한데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겠습니까? 아, 그러지요. 졸려는 지원스레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는 준우 회의 과정을 간추려서 들려주었다. 문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모태동의 군사지휘에 참여했기에 망정이지 귀조에서는 상황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졸레는 다행이라는 얼굴로 말을 맺었다.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박구동지는? 박구동지도 대국적이어서 그 뒤로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장국도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는데 어딘지 떨떠름한 눈치였지만 더 묻지는 않고 말머리를 돌리었다. 나중에 회의에서 또 회의를 열었다던데요? 그랬지요. 졸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주로 림표를 비판했는데 그것도 잘 풀었습니다. 장국도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졸레를 바라보았다. 지금 일방면군은 얼마나 됩니까? 졸레는 기민한 눈을 반짝이며 웃으면서 되물었다. 사방면군은 얼마나 됩니까? 우린 10만이 됩니다. 장국도는 목을 꼿꼿이 세우며 물었다. 당신들은? 일방면군은 사상자가 아주 많습니다. 아마 지금 3만이 안 될 겁니다. 졸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국도의 낯빛이 확 변했다. 3만이 안 된다. 장국도가 매서운 눈빛으로 중얼거리었다. 그는 오만하게 고개를 건듯 쳐들더니 더 말이 없었다. 방 안은 쥐죽은 듯 조용하였다. 졸려는 괜히 말했구나 싶었지만은 하는 수 없었다. 오늘은 피곤하니 이만 쉽시다. 장국도가 담담하게 말했다. 졸레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이튿날 오전 9시 중앙정치국회의가 관제묘의 대전에서 열리었다. 방 가운데 탁자 몇 개를 놓고 사방돌레 마을에서 빌려온 각양각색의 의자와 긴 걸상을 놓았다. 졸레가 보고를 하느라 주요 위치에 앉고 모태동 주덕 장국도 장문천 왕가상 박고 류속이 등발 하계풍 림백거도 모두 앞줄에 앉았다. 류백승 팽덕회 림표 서병진 리부춘 같은 고위급 장군들은 여기저기 편한 자리를 찾아 앉았다. 회의 분위기는 여전히 즐거웠다. 먼저 졸레가 보고를 했다. 그는 엄숙한 얼굴로 수염을 한번 어루만지더니 침착하게 준비한 회의 자료를 펴놓았다. 그는 1사방면군이 합류하고 나서 어느 지역에 새로운 소베트 구역을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새로운 근거지를 세우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작전을 하기 편리해야 하지요. 두 개의 방면군이 모여 힘이 커졌으니 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지역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송본, 리현, 무현 지역은 작지는 않지만 길이 적어 적한테 둘러싸기 쉽고 반격하기 불리합니다. 둘째, 반드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송번, 리현, 무현, 문천 지역은 인구가 겨우 20만 명밖에 안 되고 대부분 소수민족이 살고 있어서 홍군수를 늘리기가 어렵지요. 셋째, 반드시 양식을 자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지역은 양식이 부족한 데다가 소와 양도 모자라고 천은 더 구하기 어렵습니다. 주울래는 적의 상황도 분석하여 한다. 이제 장계석이 직계 부대도 우리 쪽으로 올 것입니다. 적들은 대도하를 봉쇄하고 강 남쪽과 서강 방향에서 홍군을 막을 겁니다. 그러면 홍군은 조원에 몰리게 됩니다. 만약 홍군이 송번, 리현, 무현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미래가 없지요. 부대는 반드시 전진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알맞은 지역은 사천, 섬서, 감숙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땅이 넓고 길이 많은 데다가 인구가 많고 물산이 풍부해서 홍군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주력 부대는 우선 북쪽으로 나아가 감숙 남부를 빼앗아야 합니다. 이어 주울래는 분명하게 말했다. 남쪽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려 해도 적 130개 탄이 진을 치고 있어 역시 불가능한 일이죠. 서쪽은 넓고 큰 조원이 있어서 안 되니까. 그 문제. 군대를 몇 개 종대로 나누는 문제들을 그만 통째로 놓지 않다. 장국도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주울래가 보고를 마친 뒤였다. 사람들이 모두 장국도를 바라보았다. 장국도는 가볍게 기침을 하고 나서 입을 열었다. 그는 사방면군이 거둔 성과를 오랜 시간 이야기한 뒤에야 행동 방침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갔다. 장국도는 일사방면군이 함께 남쪽으로 나아가 성도를 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는 동쪽으로 진군하면 길이 적어서 안 되고 서쪽은 조원에서 불리하다는 점은 인정을 하였다. 하지만 북으로 전진하면 호종남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오면은 쳐야겠지만은 오지 않는데 굳이 치러 나설 까닭은 없다고 했다. 송분을 치려면은 적어도 20개 탄이 있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성급하게 호종남을 치는 것은 승산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생각을 거듭 해보아도 역시 서강을 후방으로 삼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이 방안을 실행해보고 안 되면은 다시 북진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중대한 문제는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울래는 곁에 앉은 장국도를 힐끗 보고는 담담하게 고개를 돌리었다. 모태똥은 만 담배 한 대를 꺼내어 툭툭 치더니 피우던 담배꽁초에 이어놓았다. 장문전의 얼굴에는 약간 조급한 기색이 돌았다. 회의장에는 삽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팽도키와 림표가 발언을 했다. 두 사람은 모두 북쪽으로 진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림표는 기동전으로 싸워 적들의 힘을 완전히 없애야만 근거지를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고의 발언은 간단하고 시원스러웠다. 그는 반드시 근거지를 세워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천섬감 근거지를 세우려는 계획이 바람직하기에 인민들을 충분히 동원하여 유격전을 벌려야 하며 하루라도 빨리 송분을 빼앗고 북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태똥은 담배를 연속 도모금 빨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태똥은 장국도를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지만은 할 말은 다 했다. 모태똥이 사방면군 동지들이 아직도 성도를 치겠다는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말을 하자 장국도의 얼굴이 보일락 말락 붉어지었다. 모태똥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방어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공격도 아니고 도망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일종의 반격입니다. 만약 반격하지 않고 후퇴를 거듭한다면 근거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서강으로 물러나려는 장국도를 겨냥한 것이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그저 원론을

0: 짚는 발언이기도 하였다. 나중에 그는 송본을 쳐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적하였다.
1: 국도 동지가 송본을 치려면 20개 탄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병력을 더 모아야 합니다. 저는 20개 탄도 적다고 봅니다.
0: 모 대통은 전세 대하여 자세히 말한 뒤에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1: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겨울이 오면 초지를 지나기 더욱 어려울 겁니다. 오늘 결정하면 내일은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0: 모 대통령의 얘기가 끝나자 팽팽했던 분위기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이어 왕가상 등발, 주덕 서병진, 류속이 하계풍, 누백승이 나서서 졸레의 보고의 힘을 실어주었다. 왕가상은 오늘도 들것에 실려 회의에 참석하였다. 얼굴은 여의고 몹시 수척해 보이었다. 그래도 무공에서 며칠 쉬면서 몸이 많이 나았는지 한마디 한마디 아주 힘이 있었다. 그는 숨기지 않고 지적했다.
2: 만약 적이 없어야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물러설 생각만 한다면 잘못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서둘러 송본으로 진격하는 것이며 가장 좋은 방법은 송본 지역에서 호종남의 주력부대를 무찌르는 것입니다. 늦어질수록 싸우는 게 어려워지고 빠를수록 어려움이 적습니다.
0: 주덕의 발언은 간단하고 힘이 있었다. 그는 졸레가 보고한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송본을 치고 감속남부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주올레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북지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었다. 장국도는 풀이 죽어 숙소로 돌아왔다. 황초가 얼른 다가와서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3: 장주석 동지, 오늘 회의는 어땠습니까?
0: 장국도는 맥없이 의자에 앉으며 화가 나서 말했다.
3: 엉망이야. 나는 아예 안중에도 없어서.
4: 결정을 내렸습니까?
3: 내렸지. 역시 북상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어. 우리 힘으로 기어이 호종남하고 붙어보겠다는 거지.
4: 남아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3: 이야기한 달 무슨 성의 있겠나. 다들 한편인데 모스크바에서 온 작자마저 모 대통한테 붙었더군.
4: 그럼 공격을 받았습니까?
3: 은근히 찌르기도 하고 내놓고 찌르기도 하더군. 생각해보면 그래도 모 대통이 좀 나은 것 같아.
4: 이대로 둘 겁니까? 고작 1, 2만 병력을 가지고 8, 9만 명을 좌우지하겠다는 겁니까?
3: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소. 졸레가 말끝마다 집중해야 한다, 통일해야 한다고 부르짖는데 누가 누구를 통일하고 누가 누구를 지휘한다는 건지.
0: 장국도는 한참 말이 없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난 듯 황초에게 속삭이었다.
3: 시킨 일은 다 했나?
4: 무슨 일 말입니까?
3: 아래서 뭐라고들 하는지 알아보지 않았나?
4: 예, 이야기를 도로 나눠봤는데 아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3: 준의회의나 회리회의에 대해서 아래서는 잘 모르더군요. 좀 더 애써보게.
4: 예.
0: 이때 밖에서 누군가 창국도를 불렀다.
1: 국도 동지, 있습니까?
0: 졸레 목소리를 알아듣고 장국도가 급히 일어나 맞았다. 졸레가 호주문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다.
1: 이건 주왕이 무공에서 결정한 겁니다. 금방 찍어냈습니다.
0: 장국도가 등산 서류를 얼른 받아들였다. 글씨는 아주 깔끔하였고 잉크 냄새가 확 풍겨왔다. 서류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져 있었다. 주황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장국도 동지를 주황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한다. 장국도는 흐뭇해 났지만 얼른 마음을 가다듬었다. 조울래가 웃으며 말했다.
1: 내일 출발해야겠습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좋겠지요.
4: 좋습니다. 그럼 출발하지요.
0: 한국도는 마지못해 대답하고는 한마디 덧붙였다. 하지만 나는 하루 이틀 좀 늦을 겁니다. 졸레는 큰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홀가분하게 숨을 내쉬었다.
5: 흑수 노화를 잊은 홍군 전사는 없다. 굶주림과 저격의 총소리는 시시각각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어디가나 백성들이 도망가고 텅 비어있는 마을. 적막함은 사람을 소름 끼치게 한다.
0: 홍군 일방명군은 양하구에서 북쪽으로 전진하여 해발 4,100여 미터나 되는 몽필산을 넘어 조크지에 이르렀다. 장정길에서 두 번째로 만난 큰 설산을 넘은 것이다. 원래 홍군은 길을 빌려 북상하려는 일련뿐 서장 병사들을 공격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곳 도사가 국민당과 아주 단짝이 되어 한사코 홍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7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중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도강중이 문진보 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길 신화서점소 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0: 지점입니다. 예, 입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풍이 와서 행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그 주원도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이 잠원 전화가 계속 열려져 있고 특징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료진들이 기술 역량이 방대합니다. 아주 방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새로 오신 김송춘 주임이사의 좀 종합적으로 다 잘합니다. 40년 이상의 중일 임상 경험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본래 이 연배병원 중위과에 오래도록 계시고 거기서 퇴직하면서 또 이분이 상해의 중위대학을 진수했고 그다음에 성도의 청도중의학대학에서 또 배웠고 그다음에 한국경희대학에서도 2년 동안 연수를 했고 쭉 합치면 근 40년 이상이 진짜 중일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할 만한 이런 주임 이사입니다. 예, 부주임 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시고 어떤 면에서 잘하는가 종합적으로 다 잘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연구 방면이 깊고 특별히 잘하는 항목을 본다 할 때는 우리 완고성 이런 두통 그다음에 완고성 실면증 갱년기 종합증 머리 어지럽고 편두통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식물신경문란으로 오랫동안 고생했고 특히 이 호흡도 질병 그다음에 소화계통 질병 호흡도 질병 하면은 만성기관지 확장증이라 하면 이게 바쁩니다. 천식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만 감기 오면 가래 뱉으면 가래 피가 따라 나오는 게 크시는 아닌데 피를 토하는 건 아닌데 가래마다 피 조금씩 새겨 나는 거 이 기관지 확장증이라면 올해도 그렇습니다. 감기라 한 달씩 하면 예, 그게 감기 아닙니다. 기관지 확장증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예. 그 외에도 각종 위염이라든가 위궤양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위 전체적으로 동력이 부족해서 계속 막대기를 달고 있는 분들 맥치급 밑이 계속 터지가다는 분들 특히 이 담석증이라든가 만성 당뇨염이라든가 예, 간염이라든가 이 방면의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담낭염도 그렇습니다. 이 담낭염을 오래 듬게 되면은 그냥 삐쳐서 담낭비증 후 담낭벽이 두껍습니다. 그게 두껍다는 게 만성 담낭염은 말합니다. 그게 그대로만 있지 않는다 말입니다. 나중에는 담석증으로 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담낭이란 게 간에서 내려오는 열물을 꼭 저축했다가 그 다음에 위에서 장도에서 음식이 왔다는 신호 오면 그거 꾹 짜서 열물을 장도에 내려보내는 작용이란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이 열물 담즙산이라고 말하죠. 간에서 하루에 750g 분비합니다. 네. 750g이 얼마인가 광천수의 통을 한 통 봐야지 않고 네. 얼마만 쓴가 그러니까 담낭이 하는 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담낭을 쉽게 훑어버리지 마셔. 담낭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냈을 때 먼저 김성춘 선생을 보이고 보수적인 치료가 되는가 이거 해보고 수술해도 수술하고 그러시오. 이 수술 아예하고 담낭을 살군 사람들이 많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2: 예, 저는 그 이명기 이사장님 그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예, 그리고 이게 이렇게 좀 먹으면 있지 않까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딱 막힌 것처럼
0: 트지가고
2: 예, 트림 나고 그래서 이명기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가지고 예, 보여서 그래 약을 썼는데 한 두 줄 썼는데 용 석이용 변화하고 이거는 식사해도 예,
0: 네.
2: 예, 예 소화도 좀 잘 되고 이래 용마이 개선됐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이 그 이명길 선생님 약을 이제 좀 계속 쓰려고 합니다.
0: 예, 예 이명길 선생님 환자 많습니다. 친구료법도 결합하고 예. 이렇게 하는데 효과 좋습니다. 예. 오늘로 오시겠습니까?
2: 지금 내일쯤으로 다시 또
0: 내일로 예, 예, 내일로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2: 네, 예. 네, 예.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저도 지금 더왕성

0: 병원에 가서 지금 예, 월만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0: 저는 이게 어떻게 되면 이제 혈압이가 예, 가장 엉뚱하게 혈압이하고 여러 가지 바꿔먹는데도 다 혈압 있잖니까.
1: 네.
0: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그런가 하게 되면 심리가 예, 항상 고르지 못합다거나. 아이들다 지금 빨리 지금 형태없습니다, 완전히.
1: 혈압이 엉뚱하게 되면 심줄이 몰라 생깁니다.
0: 예.
1: 예.
0: 지금은 막 그래서 170개, 80개씩 입니다, 막.
1: 아.
0: 아, 그래서 지금 바쁩니다, 막.
1: 예, 신경성이 결합된 것 같습니다. 신경문란이 좀 있습니다. 예.
0: 예, 잠잘못 잡니다.
1: 그 보쇼. 심혈문란이 신경성일 때는 잠도 잘못 되고 혈압약이 말아 아이 듣습니다. 신경성이라는 게 약이 잘 치료로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0: 예, 그리고 조금 예, 나가, 그래도 숨이 차서 지니까 예.
1: 네.
0: 숨이 어디 참에 가슴이 없을 때 심지어 답답하면 있으니까 예.
1: 네.
0: 날 아예 올라올 때도 있고, 이럴 때도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주 안 좋으니까, 옛날엔 담배 도둑이 치료도 많이 받았댔습니다.
1: 네.
0: 예, 그렇게 좋은 효과를 못 보고 했는데, 이번에 내 조용한 선생님들과 치료를 받은 데, 예, 이제 한번 치료받았습니다.
1: 네.
0: 한번 치료받았는데, 예. 벌써 한 4달 후부터는 효과 아주 깊다, 예. 이게.
1: 절만 선생은 우리 전주 쪽으로도 심내혈관 계통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래서 혈압이 조절이 아예 된다, 그 다음에 중풍이 왔다, 그 후유증 치료하겠다, 혹은 중풍이 올까봐 무섭다, 이런 사람들, 절만 선생 약을 쓰는 게 맞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나 근데 봤을 때 뭐부터인가 하면 잠부터 잘 없대다, 말씀해 주세요.
1: 예, 그럼 또 혈압이 조절 잘 됩니다.
0: 예, 잠이 잘 오면, 그 다음에, 예, 이 혈압도 내 매일마다 측정해보면, 혈압도 지금, 그렇게.
1: 신경이 안정되면 심률도 해결되고, 심률문란도.
0: 그리고, 조금, 예, 밤에 잘지게도 숨이 안 자꾸, 근데 올라야 되고, 숨 지금 편안합니다, 요즘.
1: 네, 효과 봅니다.
0: 예, 한번 치료해, 효과 영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내 지금, 좋은 선생님만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바짝 치료하려고, 예.
1: 네.
0: 오늘 또 예약합시다. 오늘 내가 가려고
1: 네, 오늘로 절만 선생님 예약입니다. 예?
0: 예, 예.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와서 전화번호만 얘기하면 됩니다. 예.
0: 예.
1: 예.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3: 예, 우리 가족은 절만 선생 환자입니다.
1: 네.
3: 예, 우리 둘째 형님도 예, 중풍 후유증으로 두 번 나왔다 갔는데, 예, 총계지지, 그리고 손발이 마대고, 예, 그 누워서 이러고 똥어 좀 다 갖다 냈다.
1: 아.
3: 예, 그러던 차이 선생님인데 가서 배우고, 친구하고, 청약을 재다 먹는데, 어쩌면 오늘까지 예, 한 네 번째 먹는데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지금.
1: 알기죠.
3: 집행일 짓고서 댕깁니다.
1: 아, 화장실을 못 가고 이러도 못 나던 분이 그런 완전 효과를 본 겁니다.
3: 예, 그래서.
1: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효과 봐서, 예, 진치를 가져온다, 예, 예, 이런 분들 아주 많습니다.
3: 예, 그래서 그런, 오늘 또 예약해서 가서 청약도 짓고, 친구도 하자고, 그래, 오늘 전화 드리는.
1: 네. 오늘로 예약합니다. 예?
3: 예.
1: 알겠습니다. 오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4: 예, 저는 그 동학동원의 김성충 이사를 꾀하는데 나는 주약에 이게 저 잠이라고 들 수 없다만 그래.
1: 네.
4: 하다가 떼서도 잠이 못 든다만 그래. 그리고 그 매기가 똑 떨어지면서 병원에 검사 간이 떨어졌다.
1: 간이 나쁘면 실면증이 잘 쉽게 치료 아이 됩니다.
4: 그래서 그 송춘이 그 선생님을 만났대요.
1: 예.
4: 아, 한 번 계단 먹었는데 잠이 지금 예, 괜찮다만 합니다.
1: 예.
4: 또 시간이 들어 산다만 합니다.
1: 예.
4: 그리고 매일 똑 떨어지고 그 그등 사이 때가 지금 예, 밥 숟갈 들다 하면 딱 싫다만 합니다. 예.
1: 예.
4: 내한테 아주 좋다만 합니다.
1: 간이 나쁜 사람들은 밥이 막 보기도 싫습니다.
4: 예.
1: 예. 그럴까 맥이 없죠.
4: 예. 어제는 이렇게 한 번 계란 먹었는데 지금 그 밥을 어제는 계란 한 판국에 다 먹나만.
1: 김성춘 선생님이 그 간단 피워에 이게 다 실면증과 연계 있단 말입니다. 전문가입니다.
4: 예.
1: 예. 서세를 잘 만났습니다.
4: 예. 그래서 이렇게 효과도 어떻게 좀 무서웠던 민발 만났는데, 저기, 이번에 이렇게 내일로 이어요.

0: 네일로 예. 네일로 해서 김성춘 교수님 예약입니다. 예. 예, 오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땅본 댕기랍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2: 네, 지금 또 황중현 김성춘 선생님입니다. 약 먹을 정도가 원래는 그 눈 어섭지 개선했습니다.
0: 네.
2: 눈증 나고 그 다음에 두통도 있고 머리도 고리 세게하고 어제 잠도 못 잤습니다.
0: 예.
2: 그리고 어제 막히고 막 어렵지 않아서 쓰러지고 이런데 지금 이 약은 네, 연날은 땡기를 한 8시 맞았어요. 그때 맞을 때는 이렇게.
0: 맞을 때 뿐이죠.
2: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도광춘 의원이 제가 그 김성춘 선생님 중약을 7첩을 먹은데 지금 어림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어림증, 편두통, 왕거성 두통, 왕거증, 실면증,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데 그 선생님 그럴 때는 침을 결합에 쓰는데 약하고 침은 돈 다 해봤습니다. 예, 효과 빨리 봅니다. 그럴 땐 침도 네, 맞아야 됩니다.
2: 예, 그 중량이 있으니까 일주일만 많이 마셔지는데 예. 약을 너무 먹다 그런다 약 주사도
0: 그건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 예 어람대에서 한 20년 된다네.
0: 아, 예. 그러면 김성춘 선생님 약을 예, 좀 바짝 써서 치료를 하셔. 그거 두드면 예, 자꾸 이런 완고성 두통이라면 오래 두드면 신경물란이 오고 그다음 예조직 위축이 빨리 오고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약을 꾸준히 좀 푸짐히 쓰십시오.
2: 예, 예, 예약 부탁드립니다.
0: 예,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1: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저는 리민길 선생님이 약을 쓰고 있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3: 이 위치도 위험이 있어요. 저한 지금 석유등에서 자제도 밥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밥이 영 맛이 있습니다.
0: 예, 그렇죠. 또 그런 효과를 봅니다.
3: 예, 그리고 허리 다리 아팠어요. 지팡이 씻고도 잘 먹고 그랬는데 친구가 약 같이 줄까라 지금 지팡이 안 씻고도 영달거로 댕기고 있어요.
0: 네.
3: 그리고 2층에 있는 예, 그 치과에 가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별일을 했는데 뭐 딴 데 사무에 아래 의자가 뽑아지고 이래서 맞지 않고 이랬는데 딴 데 한 거 드시고 한 게 한 번 그래서 저녁에 턱과 한 게 다시 아이가 용 잘 맞습니다.
0: 맞습니다. 그 전에 치과에 오는 분들 보면은 주로 예, 다른 데 갔다가 고생했다가 이 틀리를 해도 맞지 않아서 잇몸 붓기고 염증 상태 있고 이런 분들이 와서 그 염증 치료부터 착수해서 그 다음에 이 틀리를 하는데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사람이 면모가 달라질 정도로 이 틀리를 꽂게만 해도 예, 사람이 이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잇몸이 아프지 않고 예, 잘합니다. 치과를.
3: 예, 그래. 나는 리민길 선생님이 치료받으려고 하고 예, 우리 옆집 할머니 들리를 하겠답니다. 그 둘이를 예약하자고 그랬는데.
0: 예, 들리도 좋지만 잇몸 그 염증 치료부터 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많이 우대해드립니다. 이분이.
3: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오십시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치료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이번엔 우리 저 일만 선생님 소개해드립시다.
1: 네.
0: 심내혈관 전문가입니다. 그 위에도 뭐 여러 가지 이런 골과병이라든가 예, 이 방면에서 다 잘하지만 특히 이 심내혈관 계통 방면에서는 이야기거리도 있습니다.
1: 네.
0: 예, 한 번은 딸님이가 예, 한 50살 되는 딸이가 이 로모를 모시고 왔단 말입니다. 네. 중풍이 와서 예, 이미 다 중풍이 와서 딸이 모시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봤습니다. 저 선생님 진맥하고 중이는 주로 서전 혈암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다음에 이 중이는 사진법이 있습니다. 망전이란 게 있습니다. 눈도 보고 얼굴색도 보고 회전망도 보고 이래 보면서 쭉 저 선생님 얘기를 하고 진맥한 거 딸한테 다 얘기해드렸습니다. 딸이 들어본 게 딱 맞다 말입니다.
1: 네.
0: 예, 자기 엄마 증상하고 이 중풍이래서 다 똑같은 증상입니다. 중풍 오는 원인도 다 다르고 증상도 다르습니다. 이래서 얘기를 했더만 딱 맞다 말입니다. 선생님 나도 봐주시오 이랬다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방 50살 되는 그 딸님을 봤는데 아주 아주 좋았다 말입니다.
1: 네.
0: 중이 이 사진요법이란 게 B초나 MRI보다도 어떤 데는 더 준확합니다. 그 환자의 몸에서 변화되고 있는 체증, 몸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이런 증상을 보고 진단하기 때문에 특혜를 본 게 이미 혓바닥에 누르누르 설태가 양쪽 줄로 다 깼다 말입니다. 네. 그다음에 혓바닥을 들라 하고 보면은 혀 밑에는 설화정맥이라는 게 두 줄이 있습니다.
1: 네.
0: 그 설화정맥이 그 정말 어떤 비초보다도 이 전문의들은 보는 게 딸습니다. 예, 조혈만 선생님 이런 거 잘 봅니다. 본 게 그저 그 설화정맥이 누 상태. 터질 듯이 꾸불떡꾸불떡 하고 아주 그 불어 있단 말입니다.
1: 네.
0: 그다음 눈이란 다 봅니다. 예, 눈이란 보면 허연 태도 있고 조 선생님이 여기 전문가입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상당히 이 아이 좋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딸님이 빨리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석 달 넘기기 바쁘다고
1: 네.
0: 이러니까는 엄마가 편치 않아 오셨으니까 좀 그것도 부담이 가고 근데로사 자기면 나이 그리 아이 많은데 그쯤이 되랴 해서 아이 썼단 말입니다. 약 엄마 네. 약만 쓰고 그런데 진짜로 이분이 석 달 전에 중풍이 왔습니다.
1: 네.
0: 네, 안 좋은 일이지만 이분이 그 다음에서 뭐 가슴 치매 후회하면서 다시 이 조혈만 선생님 와서 치료받았죠.
1: 네.
0: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 조 선생님 대해서 제가 잘 알죠. 예. 쭉 보면은 이런 이야기 꼬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중풍이 와서 예, 대소변도, 이 못 가리던 분들, 어제는 조 선생님, 예, 첨약하고 침구로 같이 결합해서 예, 한 반년씩 쓰고 보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걸어서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고, 예. 그래서, 이 심내 혈관 개통 방면에서는 아주 용하다고, 서슴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저희들 도광중의원에는 최기명 원장이라며 보면은 전문, 좀, 이 내세울 게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돌파리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정말 내세울 것도 없이 이 돌파리 이사질 하며 먹고 사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생명 갖고 그 시간, 고통, 이게 다 우리 이사를 할 때는 책임져야 됐으니까. 저희들 도광중의원의 이사 선생님들 보면은 이더가 아주 좋습니다. 의덕이에 와서 보면 태도도 알기고 그다음 책임지는 각도도 알겠다. 이 침 한 대를 놔도 그렇고 이 처방 하나를 떼도 그렇고 이 잘 잠은 하고 진맥하고 망진 사진법이란 게 이게 망진 눈으로 보는 진단 이 설전이란 다 눈으로 보죠. 이 눈으로 보는 게 무슨 이 사람이 뭐 고분가 미분가 뭐 삐뚤었는가 이거 보는 게 아닙니다.
1: 네.
0: 피부 색깔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황달이 오기 전에 이 눈이라매 꼭 뭐에 다 나타납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서전 설진의 설태를 보면은 이 사람이 몸이 찬가 이 사람은 차서 온 배인가 그다음에 아니면 속열이 세서 온 배인가 몸에 염증 상태 있는 허열인가 이거 다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원전 그 냄새를 맡아본다든가 이전에는 어디에 화미 있었을까 예? 우리 중국 중의학은 5000년의 역사입니다. 벌써 이 사람 몸에서 풍기는 체취를 보고 이 사람은 전립선 염증이 심한가 뭐 이 위열이 센가 위가 너무 따해도 이것도 염증으로 오는 겁니다.
1: 네.
0: 위는 따따사고 예, 비위는 따따사면 좋지만 염증이 딸 때는 찬 사람도 이 염증이 있으면 위열만 세진단 말입니다.
1: 네. 열만이.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1: 네, 계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 위에 조 선생님 또 이 골가계통에서의 유추감한 돌출, 그 다음에, 펑초.

0: 우리 한정말로 하면 펑추가 디스크입니다. 터지기 전에 추간판이 터지기 전에 불어나 있는 거 펑추라 하죠. 예? 그다음에 이 펑추가 오래되게 되면은 그 섬유환이 펑추된 상태에서 무거운 거 들거나 이 허리를 굽혀서 앞으로 굽히면 엎디거나 이 땅에 떨어진 물건이라면 주실 때 요 추간판 돌출이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무거운 거 들거나 이러면 그게 토추 터진단 말입니다. 네. 그럼 또 협착증이 옵니다. 그리고 첸중런다이라든가 황런다이라든가 이게 다 굳어지고 염증이 오고 부어있고 이런 사람들 조선생님 때 와서 침구하고 첨약을 결합하고 골가병 환자들이 또 많이 찾고 계십니다.
1: 네.
0: 저희들 이 도강중의원의 이사선생님들이 처방이 왜서 이렇게 효과 있는가 여기엔 또 다른 한 방면도 있습니다. 이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그 유명하고 처방이 아무리 잘 나와도 예, 그 첨약이가 약재가 제대로 된 약재이면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방법도 중요하고 그게 무슨 좋은 이사해서 처방이 좋다 해서 다 효과 보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예, 이 처방이 나온 다음에 가지고 자꾸 어느 약국이 눕다 해서 거기 가서 첨약을 지어서 잡수지 마시오.
1: 네.
0: 예, 싼 게 빚이 떡이란 게 무슨 말인가.
1: 네.
0: 비지떡이 그렇죠. 그리 좋은 게 아예가 싸다 말입니다. 네. 좋은 거는 쌀 수 없다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특히 우리나라는 땅이 넓기 때문에 약종이 똑같은 약종이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약종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특히 우리 그 폐모 아시죠?
1: 네.
0: 폐모 기침약의 중이들이 처방직 때문에 폐모.
1: 그렇습니까?
0: 예, 폐모 네. 그런 기침약도 물약이 약국에 그만 다 폐모 들어가죠. 예. 근데 이 폐모만 해도 전폐모 있고 병폐모 있고 부폐모 있습니다.
1: 네. 가격도 다르죠?
0: 천지차입니다.
1: 네.
0: 무슨 게 제일 비싼가? 전폐모가 제일 비쌉니다.
1: 네.
0: 전폐모를 쓰면은 이 기침이랑 빨리 떨어진다 합니다.
1: 네.
0: 근데 병폐모, 부폐모, 이게 다 폐모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가짜 약이라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네. 이렇게 폐모 한 가지만 해도 이렇습니다. 숙지도 그렇습니다. 숙지황도 이게 숙지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죠.
1: 네.
0: 육미환의 류의 띠황환이 주요 성분이 숙지황입니다.
1: 네.
0: 숙지황이란 게 이 생지를 성디를 성디황을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9번 이상 반복해야 숙지가 되는데 이전에 저희들이 이 숙지를 만질 때는 아주 맛있고 나른하고 부드러웠습니다.
1: 네.
0: 숙지도 비싼 거 봐보시오. 정말 맛있고 예, 나른하고 기름기도 옵니다.
1: 그런데
0: 네. 지금 숙지들 보시오. 부유부유한 게 땅땅한 게 효과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도강중의원에서는 전문 이 약재를 선별하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1: 네.
0: 예, 약을 들여올 때부터 좋은 거 들여와야 이사 선생님들이 처방이 약은 말을 잘 듣지.
1: 네.
0: 그래서 저희들 도강중의원에서 처방 짓게 되면 그리 비싸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약이 약종이 좀 정중한 게 제대로 된 약종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중약은 정말로 이게 서약하고 다릅니다.
1: 네.
0: 서약은 이게 어느 장자에서 만들었다 장자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OTC약인가 뭐 처방약인가 보건품인가 나무 있는가 이거 다 표기되어 있지만 중약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볼 수 없고 봐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0: 예, 이래서 황경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노란 거 발라놓고 무슨 약불이 비슷한 거에다 발라놓죠. 그거 시쳐보면 황경애란 말입니다. 예.
1: 네.
0: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약 감별이가 예. 또 이거 일반 약사들도 중약사들이 잘 모릅니다. 전문 약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이 약을 들여올 때 이거 아주 중시하죠. 예? 그리고 너무 눈거리만 추구하지 마시고 약이 효능, 효과를 꼭 보자. 여기에 우리 중점을 둬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도강중의원에서는 이사 선생님들이 용하시고 거기에 따른 처방이 좋고 거기에 따르는 약재가 따라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엔 제절로 싹어서 불 피워서 다려 먹었죠. 예. 근데 그렇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조건도 아예 되고.
1: 그렇죠.
0: 사실 또 그래도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약 쓰면 전문 약탕구로 그 전기 약탕구에 도자기로 된거 해서 자기 술 다려 먹으면 좋습니까? 그래서 약 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약을 짓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들 이 도강 중에는 이런 질량 보증과 관리 이게 관리가 따라가야 된다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의들이 계시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도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요물아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웃으셨습니까? 뭐 별일 아닌데 피식 웃음나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침에 그 엘리베이터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막 정신없이 뛰어오길래 문을 잡아드렸더니만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웃음이 왠지 기분이 좋으면서 출근했는데 지금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작은 기쁨들이 참 많은데 어쩌면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 속도를 늦추고 퀴즈를 좀 풀어보면서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땠는지, 어떤 작은 행복이 있었는지, 혹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는지 다 괜찮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특별한 주제 없이 그냥 여러분과
0: 우리말 퀴즈.
1: 예, 저희 정말 우리말 퀴즈를 통해서 잠시나마 편안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리말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219333번 전화 연락해 있습니다.
1: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애저녁이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0: 애저녁이요?
1: 네. 자, 그렇다면 이 애저녁의 바른 말은 무엇일까요? 선택상 드리겠습니다. 1번 애초, 2번 애당초, 3번 애시당초.
0: 네, 애저녁의 바른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초, 네. 애당초, 애시당초. 어느 것이 정답이 될까요? 다 비슷한 말 같잖아요?
1: 그렇죠. 애저녁.
0: 애당초. 그리고 애시당초.
1: 우리말 퀴즈가 조금 이왕과는 조금 달라졌죠. 어떤 부분에서는.
0: 네. 네.
1: 그렇지만은 또 이제 순수 우리말인데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말 통해서 평소 우리가 또 그런 몰랐던 의미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 만들어 보겠고요.
0: 근데 전 있잖아요. 애초, 애당초, 애시당초라는 말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애저녁이란 말은 많이 안 했던데.
1: 아, 그럼요.
0: 애초, 아, 애초에, 애당초에, 애시당초 이런 말은
1: 맞아요.
0: 일상생활에서 많이 씁니다.
1: 했죠. 아유, 애초에 네. 뭐 아예 하지 말았던
0: 거예요. 이 말이 이런 네. 뜻인 줄 몰랐거든요.
1: 그러니까 뭐 애저녁의 바른 말은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이 뜻이라고 합니다.
0: 네. 네. 애초, 애당초, 애시당초. 자, 219333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애저녁이라 그러면 초저녁 같지 않습니까?
1: 그럴 듯하네요.
0: 초저녁에 뭐 예. 애저녁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정답 맞을까요? 근데 요즘 좀 해가 짧아졌다는 생각이 듭니까?
1: 맞아요. 예. 벌써 이제 계절의 변화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네. 예. 어떻게 뭐 옷을 입어야 할지 아침에는 저는 이제 따뜻한 그 네, 예. 에어컨 틀고 저녁에 낮에는 시원한 바람을 켜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 그제 정오쯤 되면은 또 이제 날씨가 좀 이제 덥고
0: 네.
1: 저녁에 조금 또 이제 해가 지면은 기온이 또 쌀쌀하고.
0: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느 장단에 맞춰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때 정말 여러분께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 네, 이 계절이 참 좋은 게.
0: 네, 왜 좋아요?
1: 그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고.
0: 근데 솔직히 예. 아침 저녁은 좀 추워요.
1: 싸늘하죠.
0: 예, 싸늘합니다.
1: 춥다라는
0: 춥지.
1: 얘기는 조금 이런데.
0: 살짝 서늘한 느낌이 예. 든다고 할까요?
1: 근데 문제는 이게 수확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네. 수확의 계절이 있고 또 여러모로 이제 그 산과 들이 좀 이제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가을에 많이 알리거든요.
0: 색깔부터 달라졌습니다. 네.
1: 단풍 들고
0: 네. 논밭을 보니까 벼들이 아주 고개를 착 그렇죠. 숙이고 네. 사리락 사리락 소리를 내더라고요.
1: 이제 뭐 국경절까지는 사실 또 우리의 그 추위를 조금 이제 그래도 감내하면서
0: 극복할 수 있고
1: 예, 즐길 수 있네.
0: 문제는 무엇이냐면 동북삼성은 있잖아요. 이제 10월 초부터 난방이 오기 전까지는 10월 20까지 정말 살짝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
1: 그래도 이제 뭐 계절 떠나서 예. 추우면은 더운 곳으로 가고 더우면 또 추운 곳으로 가는 게
0: 나라가 커가지고
1: 맞아.
0: 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1: 이번 이제 다가오는 저는 그 명절도 국경절도 네. 사실 참 기대가 되는데 우리 연변 지역은 이쯤 되면은 정말 그 어떤 곳들은 아직까지도 덥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네, 근데 연변에 또 이 국경절쯤이면은 날씨가 딱 좋죠.
0: 딱 좋습니다.
1: 덥지도 않고.
0: 자, 그래서 오늘은요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애저녁의 바른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애초, 애당초, 애시당초 어느 것이 정답이 될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네. 왔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한참 기다리셨어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예, 그래요.
1: 보통 우리 애당초라고 말하지만 애시당초로 해봅시다.
2: 애시당초. 알겠습니다. 예.
0: 그래요. 애시당초. 알겠습니다. 좀 노래 나가는 동안 한참 기다리셨는데 애시당초라고 어머님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애저녁의 바른말을 찾아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애초, 애당초, 애시당초 어느 것일까요? 전화 왔습니다.
2: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3: 2번을 하겠습니다.
2: 애당초.
0: 애당초.
2: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애저녁의 바른말이 애당초다. 정답 공개할까요?
2: 자,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애저녁의 바른말 정답은 바로 1번 애초였습니다. 애초는 애저녁의 바른말로 맨 처음을 뜻하는데요. 애당초는 애초와 유사하지만 애저녁의 바른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0: 네, 예. 그렇습니다. 롱정에 계신 김 여사님께 전화 걸어오셨는데
2: 일단 뭐라고 따올 예, 주실지
0: 궁금하셨습니다. 예. 예, 이게 다 문제 아유. 다시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자, 두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순 우리말 왕배야 덕배야의 뜻은 무엇일까요?
0: 왕배야 덕배야 이름 같잖아요. 왕씨 뭐 덕씨 이렇게
2: 근데 이게 순 우리말이네요. 네. 왕배야 덕배야.
0: 네. 이제 네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2: 네. 설명 잘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양. 두 번째는 갈팡질팡하는 모양. 세 번째는 여기저기 시달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을 때 부르짖는 소리.
0: 네.
2: 네 번째는 서로 아웅다웅함에 다투는 모양.
0: 근데 솔직히 있잖아요. 이 문제 정답도 나서 특히 뭐 왕배야 덕배야 친구 이름을 부른 것 같지 않습니까? 윤이라 금철아 예, 이렇게.
2: 네. 아 근데 왜?
0: 왜요?
2: 아 명 씨 머릿속에는 저희 두 사람밖에 없고.
0: 동기잖아요. 아. 동갑내기고 또 친구고.
2: 예, 그렇죠.
0: 동창이고.
2: 근데 그
0: 경렬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아니 아나운서 남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저희 두 사람 이름이 마음이 그래도
0: 이제 곱게 생긴 애들만 골라서.
2: 아 그렇군요.
0: 그러면 네. 리봉 씨도 들어가야 되는데.
2: 아, 좀 그렇군요.
0: 근데 저희 집에 예. 주의 선택상 되게 많아요.
2: 아, 많군요. 예, 예.
0: 자, 순우리말 왕배야 덕배야의 뜻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양, 갈팡질팡하는 모양, 여기저기 시달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을 때 부르짖는 소리, 서로 아웅다웅하며 다투는 모양.
2: 왕배야 덕배야. 그거 부모들이 집에 자식을 왕배야 덕배야 지어놓고 야 왕배야 덕배야 이리 앉아라 뭐.
0: 근데 이게 만약 좋은 네. 뜻이라면 왕배야 덕배야 좋은데 이게 만약 형제 사이인데 좋은 말이 아니라면 평생 또 이렇게 마음속에 그림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누구 이름도 아닙니다. 순 우리말인데
0: 네.
2: 네. 그제 네 가지 선택상 드렸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왕배야 덕배야의 그 해석은 어떨까요?
0: 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양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갈팡질팡하는 모양. 세 번째입니다. 여기저기 시달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을 때 부르짖는 소리. 네 번째입니다. 서로 아웅다웅하며 다투는 모양.
2: 네.
0: 어느 것일까요?
2: 왕배야 덕배야.
0: 갑자기 용호가 철수야 조선음은 교과서에 멋있게 나왔던 영옥이가 머리를 빗어요 학교를 가요가 네. 생각납니다. 영옥이와 철수가 숙제를 합니다. 이렇게 교과서 속에 나오던 인물들도 생각이 나고요.
2: 네, 요즘은 그냥 뭐 철수도 나옵니까?
0: 예전 교과서 철수가 있었고 네,
2: 요즘은 철수가 없죠 거의.
0: 민준이.
2: 민준이.
0: 준석.
2: 아,
0: 네. 요즘 다들 또 이렇게 좀 현대적인 이름의
2: 왜냐면 그 명옥 씨 아드님 이제 곧 이제
0: 예.
2: 학교를 가게 되는데
0: 이제 곧 학교를 간다고요? 애가 학교 간 지 몇 년인데 곧 학교를 가요
2: 아, 지금
0: 진짜
2: 아, 학교를 갔죠?
0: 졸업인 졸업
2: 졸업인데 아유 야 이게 시간이 참
0: 미치겠어요 진짜
2: 저는 명웅 씨 아들이 아직도 이제
0: 어디 갔다 오셨어? 몇 년 어디 갔다 왔는데요?
2: 아 어디 갔다 온 건 아닌데 시간이 참 빠르시네
0: 학교 오빠예요
2: 아 그러니까 가장 지금 소학교에서는 고급 학년이죠?
0: 제일 최고는 아닙니다 아, 가운데죠.
2: 가운데죠
0: 왔다 갔다 왔다 갔다
2: 근데 어떻습니까? 아들의 교과서에서 지금 철수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아직?
0: 한우말 교과서입니다.
2: 아, 한우말. 아.
0: 그래서 쇼홍이 나오고,
2: 아.
0: 쇼리가 나오고,
2: 뭐, 쇼왕도 나오죠.
0: 그래서 제가 집에서 네. 용수, 막 철수 이런 네.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인물들도 시대에 따라서 살짝살짝 이름 스타일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2: 그렇죠. 아, 제가 참 이게 매국 씨한테도 이제 성격을
0: 삼촌이라는 사람이
2: 아니 늘 매국 씨가 이렇게 젊어 보이니까
0: 아 됐어요.
2: 아들도 이제
0: 자 일단 왕배아 독배아의 뜻을 여러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어려울 사이 저희가 노래 한 곡 들으면서 계속해서
2: 답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0: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0: 자, 이제 전화 걸려왔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0: 오늘도 바쁘십니까? 어머님 어떻게 여권 잘 내려왔죠?
1: 오늘이 어디 우리 저기 뭡니까? 동네에서 저기 한국에서 오신 분이가 인천증 22날에 가겠는데 기화가 싹치때 깨지면 안 된다고 너무 건거려서 기화로 바꾸고 우리 집에서 마시는 거 가득 싸다가 못 와서 온 동네 남겨둬서 다 못 와 먹고 지금 예. 어제 걷어서도 내가 지금 아침을 지금 다시 거두고 있어요.
0: 근데 동네 사람들 오면 잔치가 좋긴 한데 이 뒤처리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 도시에서는 다들 집에 사람을 안 청하잖아요.
1: 예, 그런데 용 재밌습니다.
0: 재밌어요.
1: 저는 이 사람을 좋아하고.
0: 좋아하니까. 그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어머님? 궁금합니다.
1: 우리 동네는 영정시 동성영진 평안선입니다.
0: 예, 그래요. 예, 한번 꼭 놀러 가보시면.
1: 정답은?
0: 예.
1: 정답은? 야, 1번과 2번 어간에 지금 갔다 하다가 갔다. 1번 하겠습니다.
0: 1번 할까요? 알겠습니다.
1: 예, 예,
0: 정답됐습니다. 예, 적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요즘 동네 장치가 좀 적긴 한데 일단 한번 하면 흥성흥성하고 재밌습니다. 근데 다들 왜 집에서 잔치를 안 벌이냐면요.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번거롭고 그리고 이제 뒤처리도 힘들고 해서 다들 밖에 나가 식사하시잖아요.
2: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은 밖에 나가서 식당이나 이제 뭐 호텔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잔치들을 이제 뭐 다 측에 호텔 측에서 해주니까
0: 네.
2: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0: 심지어 요즘은
2: 예.
0: 그 12월 31일 날 먹는 연냐밥도
2: 맞아요.
0: 집에서 안 먹잖아요. 예.
2: 아니 서울도 이제 음력설에 때 양력설에도 이제 뭐 서울도 이제 친척들이
0: 근데 식당에 솔직하게 가서. 얘기하면요 우리 주부들은 좋죠. 근데 밖에 나가 밥을 먹으면 웅성웅성한 건 있는데 막 집에서 떠들고 시간 보내고 그 순간 중요한 순간 함께하는 그런 느낌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2: 그러니까 가족과의 모임은 그래도 집에서
0: 네.
2: 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0: 그렇죠.
2: 자꾸 네. 바깥으로 나 돌아다니니까
0: 또 하나 문제 네. 요즘 또 아파트 생활 하다 보니까 집이 너무 북적북적하면 욕을
2: 맞아요.
0: 먹어요. 동네에서.
2: 네.
0: 자 전화 받습니다.
2: 여보세요.
3: 동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안녕하세요.
3: 수고하십니다.
2: 예.
3: 예, 1번 납니다.
0: 1번 할까요?
2: 알겠습니다.
0: 예, 예, 그래요. 예, 참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첫 번째 문제 애선형이었다면 이번 말은 정말 사람 이름 같은 왕배야, 덕배야가 되겠는데요.
2: 일단 정답
0: 공개하겠습니다.
2: 네, 정답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시달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을 때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0: 왕배야.
2: 힘들 때, 야 덕배. 왕배야 덕배야 나 좀 도와줘.
0: 네. 네. 여기저기 시달려서 괴로움을 견딜 수 없을 때 부르짖습니다. 근데 왕배야 덕배야는 여기저기 막 솔직히 힘들 때가 있잖아요.
2: 맞아요.
0: 네, 서로 아웅다웅하며 다투는 모양은 이전에 다른 왕배야 덕배야와 유사하지만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2: 네.
0: 자, 계속해서 이제 사자성어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조선말이 순 우리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자성어도 있고 한어에서 온 직역되어 온 것도 많거든요.
2: 이제 사자성어는 가끔 이제 첫 글자가 거의 비슷한 단어도 있고
0: 네.
2: 또 우리말로는 똑같지만은 이제 한어로 번역하면은 또 다를 수도
0: 달라지죠.
2: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사자성어 중에 우리가 사자 있지 않습니까?
0: 네, 사자.
2: 예. 사자는
0: 네 개.
2: 예. 숫자 4.
0: 네.
2: 예. 이 4가 쓰이지 않는 것은 어디 것일까요? 선택 상드리겠습니다. 1번 사고무친 2번 사면초가 3번 사각지대 4번 사통팔달 사자성어 중에 사자가 쓰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네 개라는 예, 숫자 사죠.
0: 네.
2: 하나로 쓰라고 하죠.
0: 네.
2: 근데 이 쓰가 과연 숫자 4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0: 사고 무친 사면초가 사각지대 사통팔달
2: 달, 예.
0: 여기에서 4개 숫자 4개 4가 쓰이지 않은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한으로 번역해보면요 다리엔쯤 나옵니다. 여러분 사고 모친 사면초가 사각지대 사통팔달 네 숫자 4가 쓰이지 않는 단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0: 높은 마을.
1: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2: 4번입니다.
1: 4번 사통팔달이 사자. 네. 가 아니라 그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성격이 그리 급하세요.
3: 예, 아버님 참 성격이 급하시네.
1: 예. 예. 계속해서 291-9333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아, 이번에는 4번 해봅시다.
2: 사통팔달. 알겠습니다.
0: 예, 그래요. 예. 참여 감사합니다.

0: 네, 사고 묻힌 사면초가 사각지대 사통팔달 문제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1: 자,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사자성어 중 사자가 쓰이지 않은 것입니다. 정답은 바로 3번이었죠. 사각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사각지대 사자는 죽을 사자죠.
0: 네, 그렇습니다. 예,
1: 그래서 이제 숫자 4와는 무관한 것이고요. 하나씩 사고 묻힌 여러분 다 아시죠? 사방을 돌아봐도 정말 의지할 친척이 없다. 그래서 이제 사고 묻힌 얘기하고요. 또 사면초가는 사방이 초나라 노래라는 뜻입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사각지대는 죽을 사로 죽은 각도라는 뜻이고요. 사통팔달은 말 그대로 사방으로 통하고 팔방으로 다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0: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네, 겸난말 조각하늘. 네, 조각하늘의 뜻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하늘이 조각난 모양, 2번 구름이 온통 덮인 가운데 드문드문 보이는 하늘, 3번 해가 뜨기 전의 하늘, 4번 별이 청청한 하늘. 어느 것일까요?
1: 겹난 말입니다. 조각하늘의 뜻. 하늘의 조각난 모양, 구름이 온통 덮인 가운데 드문드문 보이는 하늘, 해가 뜨기 전의 하늘, 별이 청청한 하늘. 여기서 조각하늘.
0: 조각하늘. 하늘 요즘 보니까 가을하늘이 유난히
1: 맑죠.
0: 네, 그리고 높아요.
1: 높고
0: 기분 좋더라고요.
1: 맑고. 그리고 이제 구름도 참 하얗더라고요.
0: 네.
1: 예. 가을하늘이 참 저는 너무 깨끗한 것 같아요.
0: 네. 네. 가을하늘 보면 아, 이렇게 높고 맑을 수가 있고 파랄 수가 있구나. 우리 마음도 늘 저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늘 가져보겠습니다.
1: 왜냐하면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북 지역에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난방 공급이 되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기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있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공기도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만 가을 하늘 참 맑죠.
0: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각 하늘입니다. 네, 하늘이 조각난 모양을 가리킬까요? 구름이 온통 덮인 가운데 드문드문 보이는 하늘을 가리킬까요? 해가 뜨기 전의 하늘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별이 청청한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 될까요? 어렵습니다.

0: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네. 1번으로 하겠습니다.
0: 1번으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예. 예, 하늘이 조각난 모양을 가리킨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계속해 다음 분은 어떤 답을 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전화 받습니다.
2: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3: 2번 합니다.
2: 2번 알겠습니다.
0: 그래요.
2: 예. 예.
0: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4: 이 예, 오늘이는 어째 이렇게 바쁩니까?
0: 어려우세요?
2: 아유, 예.
4: 예, 한, 원래 첫 번째 문제 걸리면 저는 그거는 애초로 딱 생각했는데, 예. 그게 걸리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못 맞췄습니다.
0: 그래요.
4: 예, 하늘이 조각난 모양?
0: 하늘이 조각난 모양.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하늘이 조각난다. 그 막 구름이 덮여 있을 때 우리가 하늘보다 덮여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비행기 앉아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비행기가 일정한 높이로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층은 흐린 날이 없다는 걸 말이죠.
2: 예.
0: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인생에서 흐린 날이 찾아오고 비가 올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조금만 웃고 견디면 더 높은 높이까지 올라가면 늘 맑은 낱말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2: 그렇죠.

0: 네, 참여하신 두 분께서 모두 첫 번째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하늘이 조각난 모양을 가리킨다고 하셨죠. 진짜 정답 맞을까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1: 자, 정답은 바로 구름이 온통 덮인 가운데 드문드문 보이는 하늘을 말합니다. 이 하늘이 조각난 모양은 조각하늘을 직역한 것인데요. 조각하늘은 구름이 온통 덮인 가운데 드문드문 빠끔이 보이는 하늘을 뜻합니다.
0: 빠끔이 보입니다. 예. 싹 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예.
1: 하늘이 그만큼 이제 맑지 않다는 얘기죠.
0: 네.
1: 예. 해가 뜨기 전에 하늘은 새벽 하늘을 뜻하고요. 별이 총총한 하늘은 별 하늘을 뜻합니다.
0: 그래서 이제 오늘 네 번째 문제 정답은 바로 1번 아니었고요. 2번이었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또 오늘 네 문제로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가 다섯 문제 준비하긴 했는데 다 못 내어드렸습니다. 문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도전 못하셨다면 저희가 다음번엔요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또 주중 수요일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또 이틀 동안은 열심히 더 출근하셔야겠고요.
1: 요 수요일 굉장히 좀 이제 애매하죠?
0: 예, 딱 가운데 잡혀가지고.
1: 예.
0: 근데 또 이날을 보내면, 와, 야호, 드디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내일이 참 기대되는 날이죠.
0: 네.
1: 예. 내일 하루만 출근하면 금요일 이제 마지막.
0: 뭐 하시려고요?
1: 뭐 안 할게요.
0: 자, 행복한 하루 또 좋은 날씨와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잠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 기능 저하와 근육 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 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2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참남성 구보객은 한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4곽을 사시면 2곽을 더 드리고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4곽을 사시면 2곽을 더 드리고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 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각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 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참남성 구방액과 더불어 맹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방액 맹서방 이 제품 자체는 요즘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이 특수성이라 하게 되면 적게 써도 퍼센트는 높게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참남성 구방액 맹서방 이 제품 자체는 모두 가격적으로서 598원인데요. 참남성 구방액은 15일간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특히 야득각을 싸면 일국각을 물어러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야득각을 싸면 일국각을 물어러 드립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30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명서방이 눈병 치료 약품은 한 각은 30일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득각을 싸면 일국각을 물어러 드립니다. 역시 300원 좌밖에 되지 않는데 이번 우대 활동의 특점은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때 잘 파악하시되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잠난성 900 어떤 후에 석 달째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2: 야, 약이 참 좋은 약입니다.
1: 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죠. 올리 쳐주는 역할을 하니까, 예.
2: 효과가 참 빠릅니다, 또.
1: 빠르죠? 예.
2: 예. 네, 나는 항상 이게 머리가 어지럽네. 자꾸만 이 귀에서 전기설도 많이 나고, 앉았다 일어나게 되면 눈앞에 꽃이도 뛰고, 그냥 그랬습니다.
1: 예.
2: 위라는 게, 예, 그냥 소화 안 돼가지고, 진짜 밥 먹으면.
1: 예.
2: 막 얹은 곳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발이가 많이 차갑고 냉하고 이랬습니다.
1: 예.
2: 예. 그러던 게 지금 이거에 벌써 내 한 달, 아예 반 달 먹을까나, 머리부터 아기는 가게 되면, 예. 야, 이게 저기, 몸이 답답해나면, 진짜, 예. 이 전신이, 손발이가 벌써 많이 답답, 올라와서나면.
1: 순환장애가 풀리고, 음양 조절이 잘 된다는 걸 말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예. 예,
2: 어디든 흥세가 전혀 없어진다.
1: 아, 예, 예.
2: 그리고 지금 소화도 참 잘 됩니다. 이거면 어제는 밥에 원래 조금 먹어도 소화 안 되는 게 지금 뭐 많이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지금 뭐 딱딱한 거나 먹어도 지금 마구 소화 잘 되고 괜찮습니다. 많이 도와줬습니다.
1: 소화에 대해서는 비위를 다스려 주는 데는 특수합니다. 예, 여기 사인이라는 성분이 들어가서 비위를 다스려 주는 데는 부중하고 그리고 그 중초를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가요에 함해서 뭐 기본으로 소화계통에 대해서는 변비나 설사 같은 거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쑥쑥 드시는 대로 흡수가 잘 되는 우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2: 예, 그리고 내 전력선 미달려가지고도 많이 곳에 밤섬에 하루 전하게 6번 7시 보다 밤이 애 못 자고 이랬는데 지금 이게 예, 완전 해결됐습니다. 야, 이게 큰 거예요. 네, 이 약, 이걸 내서 약을 많이 썼습니다.
1: 예.
2: 그런데 이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약 먹으면서도 예, 전원선 미래가 지금 해야 돼. 하루 전하게 해진 것도 한 번, 두 번 봅니다. 소변, 이거.
1: 예. 따부 왼치해주는 차원에서 원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콩팥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팥이 든든해지니까 자연적으로서 이제 전열성 같은 거 우쭐하지 못하죠. 예.
2: 예, 소변도 어느 10월에 잘 나가고 예, 원래 냄새도 그냥 나고 이러던 게 이렇고 그런 바람에 잠도 잘 잘까나 이튿날에 정신하고 예, 지금은 나가서 예, 뭐 옛날에 조금 나가 걸어도 맥이 없던 게 어느 뭐 1시간 지나가 도대체 와도 예,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내가 없구나.
1: 그렇죠. 예예. 예. 예.
2: 약을 얘네 써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1: 효과가 빨리 올라옵니다.
2: 빨리 예, 올라옵니다.
1: 올리 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지. 쌍푸신. 예, 예.
2: 그래, 선생님, 내 오늘 얘 이거 약, 그냥 더 쓰려고 오늘 약을 더 싸겠습니다.
1: 이번에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 자체는 꼭 식전에 드십니다. 그 보약 등석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번 드시는데 식전 3, 4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그러게 되면 아무튼 이거 이 제품 자체는 식전에 드시는 원칙으로 해서 흡수가 빨리 되고 그 약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잘 장악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선택해 보시게 되면 논의에 들어서서 기본으로서 모든 공능이 평형을 형성하는 데는 후마이 구토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원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올리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온화한 제품에 속하니까 실은 놓고 쓰시면 됩니다.
2: 예, 잘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지금 삼남성 구복해하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3: 예, 있으면서 내 이야기에 대해서 려려하고 또 체험도 하고 직접 써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1: 예.
3: 첫째, 어디만 해결되는가 하면 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심률이 빨라가지고 심률이고도 막 115, 120까지 이렇게 뛸 때는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전에 안절부절하고.
1: 예.
3: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혈압까지 올라갔어요. 혈압이 180을 초과해서 어쩌면 205까지만 올라갔습니다. 이럴 때는 그것도 막 어지럽고 영향이 없었습니다.
1: 예.
3: 그리고 내가 얘 항상 그저 이 경력도 없고 저 뭡니까 항상 얘 자꾸만 잊어버리게 뭔가 생각해 놨더란 말입니다.
1: 어,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건망증 아, 예 건망증 예. 불면증이 동반되는 겁니다.
3: 맞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약을 썼는데 이게 지금 내가 아주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게 그냥 기억력이 돌아오더란 말입니다. 기억력이.
1: 예.
3: 기억력이 돌아오면서 무슨 퍼뜩퍼뜩 계산하는데도 인사 생각나고 그렇더란 말입니다.
1: 예.
3: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약을 쓴 거 직접 내가 이렇게 쓰니까 한 오전 이력을 뵙니다.
1: 예.
3: 그래 이 기간에서의 조만 안 그래 내 이야기에 대해서의 아주 선생님이 강의를 잘 듣고 예 명심해서 썼는데 기시는 정말 효과가 아주 예, 남달리 빠릅니다.
1: 예.
3: 이렇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약도 이렇게 점점 좋은 약이 나오는 것을 내가 몰랐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 직접 내가 체험하고 써보니까 정말 예, 효과 좋습니다. 모든 면에서 각방 면으로
1: 그렇죠. 심장 종합으로 좋아집니다.
3: 삼고증 다 해결해 예,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소화결정에 있어서 단장도 안 좋고 간도 좀 안 좋아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러는 게 소화도 지금 쑥쑥쑥 척척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좀 식사량이 제거되니까 예, 이게 그래도 맥이 난단 말입니다. 다리 맥이. 그러니까 내가 원기를 돌아줬구나 이야기가 예?
1: 그렇습니다. 예, 예. 예.
3: 그래서 예, 내가 항상 얻어낸 이 약을 시작한 바에 계속 저는 쓰려고 하면서 예? 이번에 내 이거 이 활동에 약속하고 살려고 내 선생님께 전화 올립니다.
1: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박액 제품 자체는 신약 생산 비준 호마가 있는 특수한 위생부위 비준 호마가 있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하여 하얼빈 중약 사창에서만이 그 생산할 수 있는 이런 피어를 가진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리천에 가까운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100근을 그 가운데서 줄여서 20근으로 20근을 또 줄여서 2근으로 그리고 고순도 고농도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소분자 그 분리 추출의 방법 다시 말하자면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드시는 적적 식전에 복용하시지만 해도 빨리 흡수가 되고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제품 자체는 총체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복용 방법에 있어서는 식전 하루 3시 식전에 복용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 그 역할 자체는 여기에 몇 가지 성분 차유후라든지 울금이라든지 시앙후라든지 예, 수관 제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기를 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관 제위하는데 구체적인 효과는 어떤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가 하면 늘 가슴이 침침합니다. 그리고 늘 내가 무슨 압력을 많이 느끼는 감을 느끼게 되고 흥분점이 내리까앉게 되어 있고 그리고 쉽게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옆구리가 아프거나 혹은 한숨을 쉬게 지게 되어 있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이게 어디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0: 그 간기가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모든 성분들 가운데서 간기가 막히게 되면 당신이 아무리 우수한 성분을 흡수했다 할지라도 그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제품 자체는 후마이꾸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주약에 지금 우리 혈액이 간기가 열려서 혈액이 모든 영양을 싣고 간기 각기관에 전달하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지금 이 제품 자체는 혈액을 딱 혈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한 대 엉키지 않고 순통하게 모든 영양물질을 전도할 수 있게끔 이런 역할하는 후마의 꾸타하지는 맥이 많이 떨어지는 거고 올리쳐주는 이런 역할하고 특히 소화계통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분들이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뭐 때가 돼도 배고픈 줄 모르고 그리고 먹는다 할지라도 의무적으로 먹는다면은 내리 깨는 경계를 올리미는 이런 그 분들이 적지 않게 되어 있겠습니다. 황제내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위는 기혈을 생성하는 원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위가 든든하지 못하게 되면 음식을 소화하는 데 문제가 있고 음식을 전달하는 데 문제가 있고 이런 역할에서 많이 뒤처지게 되었는데 여기 참남성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건비위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우울증을 풀어주게 되었고 만성피로증과 그리고 간기가 막힌 증상을 이거 풀어주게 되어 있으면서 쉽게 피곤하고 맥이 떨어지고 사유가 드나고 기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애들이 공부를 못하면 둔하다 하였는데 그런 것과 좀 다른 차원에서 나이가 들면서 모든 뇌혈관 세포 활성화 정도가 떨어지게 돼 있는 이걸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참나성 구박약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이 좀 뭡니까? 콩팥이 나빠서 이 서빈 다섯 번째 뭐 서빈 잘 나가지 않을 때만 했는지 지금 이 서빈 다섯 번째고 서빈 시원하게 용살 나갑니다.
0: 예.
2: 이거 빈가리고 지방가 있어서 짬에 높았는데 지금 짬에 용살 되었습니다.
0: 예.
2: 이거 위치소 위험이 있어서 소화 안 되고 속이 굳어가고 예. 이래서 때때로 밥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이 밥을 용 맛이 있으면 용살 먹고 있습니다.
0: 소화가 너무 잘 될 겁니다. 예.
2: 예, 거기에서 유물성 감기까지 있었는데 이 약이 유물성 감기도 싹 없습니다. 예.
0: 이게 소화계통의 기능이 막해지게 되면 기본으로서 소염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고 원기가 돋아지게 되면 모든 그 우리 원기를 누르는 그 점에서 돌파성적인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 제품이 돌파성적인 효과를 보는 게 참남성 구복약입니다. 예.
2: 그리고 이 아침에 일어나면 영 계속 작년부터 피곤했습니다.
0: 예.
2: 영 피곤하고 맥이 없었는데 지금 피곤하지 않고 예, 맥이 나는 게 알겠습니다.
0: 그렇죠. 식욕이 떨어지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눈앞이 아물거리고 인후통통이 생기고 건망증이 심각하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쉽게 노하게 되고 이런 증상이 모두 기혈 부족으로서 원기 부족으로서 나타나는 구체 증상인데 이걸 풀어주는 제품이 바로 참남성 구박에게 속합니다.
2: 예, 겨우 잘못 자던 게 잠 10년 넘게 자지 못해 잠 잘 잡니다.
0: 예, 그렇죠.
2: 선생님, 나는 쓰는 중에서 참남성 구박에게 최고 약입니다. 낸데는
0: 효과성에 대해서는 거의 기본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2: 예, 배달받아서 쓰겠습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여기에 포함된 성분 가운데서 담남성 이 성분이 있는데요. 담남성이란 걸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 성분 자체는 중약자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호흡계통을 개선해주는 중량 역할하는 이런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칭혈화단해집니다. 가래를 싹 해주고 열을 내리누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쉽게 나이가 드시면 우리 중풍 하지 않습니까? 추위풍 지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풍이 걸리는 걸 미리 막아주면서 지통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고 이 제품 자체는 특히 원질환 성분 자체는 주맨 하는 역할을 합니다. 충분하게 편안하게 밤을 주무실 수 있고 기억이 잘 되게 하고 부종을 빼주는, 그러니까 건파 공능이 좋아지니까 부종이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종합적으로서 원기 부족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온화한 이런 성질이 있으니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매일이 조금씩 다 똑같게 느껴지고 활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면 잠시 여행을 다녀보는 것이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 새로운 풍경을 만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고 다시 생활에 대한 열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관광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비암산 온천 옛마을 관광구 내에는 등불이 하나둘 켜지고 고풍스러운 의상을 입은 NPC들이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온천에 몸을 담근 관광객들과 실을 주고받고 재미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이러한 몰입형 야간 체험은 온천과 공연을 결합해서 조성한 몰입형 야간 관광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명정시는 특색 있는 문화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비암산 온천 옛마을,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양지, 해란강 요람, 미식거리를 중심으로 야간 관광, 야간 공연, 야간 소비의 융합을 적극 추진해 밤을 밝히고 인기를 모으고 소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비암산 온천 옛마을은 매일 저녁 화려한 조명이 켜지며 대규모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온천 웰리스와 NPC 몰입형 연기가 이미 깊이 융합돼서 관광객들은 온천을 즐기며 경치를 감상할 수 있겠고 또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으로 연기에 참여하며 온천에 몸을 담그면서 연기에 빠져드는 독특한 재미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구에는 야외 바비큐 구역도 마련돼서 특색 바비큐, 아이스 음료 등 야간 음식을 즐길 수 있고 조명 연출과 음악 분위기가 더해져 온천, 공연, 미식이 결합된 원스톱 야간 관광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효과적으로 늘리고 2차 소비를 촉진해 젊은 층과 가족 단위

또한 관광군은 야간 조명쇼, 민족무용 공연, 인터랙티브 게임 등 주간과 야간 전 시간대 활동을 통해 문화관광 서비스 체인을 더욱 확장하고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우수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을 따라 더 나아가면 올여름 관광객을 맞이한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양지의 밤도 그에 못지않게 매력적입니다. 총 투자액이 3억 5천만 원이고 부지 면적 11만 1,800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문화관광 랜드마크는 문화학습, 미식관광, 프라이빗 스파 숙박, 실경 공연을 하나로 결합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관광지에는 대규모 야간 공연이 잇따라 펼쳐집니다.

펼쳐지고 우아한 민족무용이 펼쳐지며 무형문화유산 공예를 직접 볼 수가 있고 스토리텔링이 관광객을 사로잡습니다. 조명쇼와 미디어 파사드, 수막 특수 효과가 어우러져 민속 건축물과 등불로 장식된 거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속 포토존, 실경 공연장, 그리고 특색 시장 등 구역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는 공연을 보고 미식을 즐기며 수공예를 체험할 수 있고 밤에는 오색 찬란한 조명 속에서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관광 체험들도 할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습니다.

휴양지는 특색 있는 야간 관광 명소를 제공하고 문예 공연을 개최해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낮에는 경치를 보고 밤에는 연기에 빠지는 독특한 체험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으며 관련 야경 명소 콘텐츠는 소셜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돼 명정 민속 야간 관광 브랜드의 인지도와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해란강 유람 그리고 미식거리는 세속적인 활기로 가득합니다. 아, 꼬치 구이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떡메 소리가 울려 퍼지며 막걸리의 향이 진하게 풍겨옵니다. 이곳은 가장 뜨거운 생활 정취, 가장 인정미 넘치는 곳을 콘셉트로 용정의 각종 특색 간식을 집결시켰으며 업종이 날로 다양해지고 배치도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31개의 채색 컨테이너 상점은 세련되면서도 민속 풍정을 겸비했으며 편의 판매소는 다양한 소비 수요를 충족시켜줍니다. 령정시에 사는 송모씨는 주말 저녁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특색 간식을 먹으니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식거리는 경영이 규범적이고 질서정연하며 야간 조명이 잘 갖춰져 있고 서비스 보장도 철저해서 지역 주민들의 야간 먹방 명소 1순위이자 외지 관광객들이 룡정의 생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돼 주변 상권 소비도 함께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온천 옛마을의 머리평 체험에서 민속 휴양지의 야간 조경 그리고 미식거리의 먹고 구경하기에 이르기까지 룡정시는 비암산, 해란대, 미식거리 등 문화관광 거점을 활용해 완전한 야간 소비 체인을 구축하고 야간 경제 지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룡정시 문화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야간 관광 상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다양화하고 야간 서비스 보장을 최적화하며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낙향 용정 브랜드를 독핀내고 야간 경제를 문화관광 소비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세시풍속에서 중요한 절기인 백로와 추분 절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시풍속은 1년 중 계절, 달, 24절기, 명절 등 특정 시기에 행해지는 관습적이고 주기적인 전통 관습, 의례, 놀이, 음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 유산은 역사, 예술, 학술적 가치가 큰 전통으로 연극과 음악, 무용, 공예, 의식, 구전, 전통 등이 포함되며 가장 아름답고 유구한 문화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념은 서로 깊이 연결된 핵심 개념입니다. 세시풍속은 무형문화유산이 탄생하고 전승되는 생활터전이며 무형문화유산은 그 터전 속에서 구체적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세시풍속은 무형문화가 살아 숨쉬는 무대이자 보존 공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은 무형문화유산이 세시풍속 가운데서 비롯되는데요. 예를 들어 명절 차례 그리고 놀이 절기 음식 등은 세시풍속으로 반복 실행되면서 그 과정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지니게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 정체성과 공동체의 가치가 유지되고 전통이 단순한 과거 유물이 아닌 살아있는 유산으로 전승됩니다. 자, 그렇다면 백로는 어떤 절기이며 세시풍속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봅니다. 백로는 24절기 중 15번째 절기로 보통 음력 8월, 양력으로는 9월 7일 내지 9일 무렵에 들어섭니다. 흰 이슬이라는 뜻으로 이 무렵이면 밤 기온이 떨어지면서 풀잎에 맺힌 이슬이 하얗게 변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고 곡식이 무르익는 농사의 중요한 고비가 되겠습니다. 속담에 백로 전에 이삭이 패지 않으면 그 벼는 먹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농가에서는 백로를 풍년과 흉년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백로 무렵은 바쁜 여름 농사가 끝나고 추수를 하기 전까지 잠시 여유가 생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슬이 내리기는 하지만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며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시집간 여인들도 한간 틈을 타 친정 나들이를 다녀오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백로절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추분절기입니다. 추분은 24절기 중 16번째 절기로 양력으로 9월 23일 무렵이 되는데 가을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여름기온이 완전히 가셔지고 가을이 되는 절기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입니다. 추분을 시작으로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며 낮은 짧아지고 밤은 깊어져 가을이 본격적으로 깊어지는 신호탄이 되겠습니다.

자연관과 공동체 시 그리고 감사와 나눔의 정신을 담은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주변의 논과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고추를 말리며 그 결실을 조상과 이웃과 나누는 일련의 과정들은 농경사회의 지혜와 공동체의 결속력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또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 또한 여행의 보물입니다. 곁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과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밀한 진행의 정천령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삶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곁에서 당연하게만 여겼지만 생각해보면 그 존재 자체가 커다란 행복인 그런 사람들을 노래한 가요.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소중한 당신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리광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라겸이 씨는 그 자리에 새싹이 돋듯 리별 뒤에는 새로운 만남과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일성 작사, 허순자 작곡의 리별의 계절, 약속의 계절을 전해드립니다. 최향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깊어집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시원해지며 락엽은 땅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김동진 작사, 김룡수 작곡의 가을을 전해드립니다. 최가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는 가을이 주는 깊은 여운과 그 계절에 깃든 아름다운 추억을 서정적이고 잔잔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변해 있습니다. 최근 작사 리테오 작곡의 시간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종영의 건센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쇄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건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든든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우리 지금 국경절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건신고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곽에는 세 곽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한 곽이라는 게 우리 병사리를 말하는 건데 그 병사리가 큽니다. 300g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병사리를 한 20알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여섯 곽에 세 곽 더 드리고 아홉 곽이면 한 18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여섯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죠. 열 곽에는 직접 열 곽을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 1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열다섯 곽에는 저리 20곽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침구 8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 몇 개 맞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놔드립니다. 다른 데 침구가 들립니다. 뭐 서너 개 놓고 소리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는 분들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질병을 동시에 같이 침을 놔드리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외제분들도 능히 맞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밖에 없을까나. 우리 지금 목전에 와서 침 맞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훈춘의 분들도 있고 또 도문의 분들 또 왕청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지방 사람들은 잘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예, 환자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10곽 이상 사는 분들부터 우리 황금색 운단분들입니다. 1680원짜리인데 한 곽에 30병사를 들어있는 겁니다. 네, 큰 겁니다. 예,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많이 실망하신 분들 또 우리 치료 과정에서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직접 찾아와도 됩니다.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와도 됩니다. 그래서 미리 물어보실 분들은 또 미리 예약하실 분들 예약하고 찾아와야 됩니다. 괜찮으면 제가 거기 없습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예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직접 전화상으로 물어봐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약을 사고 안 사고는 먼저 떠나서 일단 병진단부터 잘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 스우탕 역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우탕 고대로부터 유명한 특히 우리 그 신농본조직의 약제도 많이 수록됐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진구요리 그 다음에 상한론이 주요하게 스우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우탕은 보혈 처방입니다. 피를 보충해주는 처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이 건신고 안에 네 가지 처방 들어있습니다. 제일 첫째 처방인가 뭐인가 반샤시신탕이라는 겁니다. 특히 번둔탕이라 좋고 예, 이게 간단방에 속하는 겁니다. 모든 간하고 담낭에 대한 이런 질병 뭐 간경화도 좋고 담낭결석도 좋고 예, 그리고 우리 적이 있다 이래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된다 예, 이런 방면에는 이 반샤시신탕 이 처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방인가 취장탕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근골탕이라고 근골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뼈를 든든하게 해줘서 집행위를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취장탕이라는 게 나왔죠. 그리고 정우탕 이거는 폐곰파치 처방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기관지 방면에 문제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소변 방면 또 붓기거나 예, 이런 방면에 정우탕 많이 쓰입니다. 남성분들 전립선 증상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이는 이 병 이름을 딱히 이렇게 다는 게 아닙니다. 뭐 병 이름 달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기실은 총적으로 몸속에 여러 가지 뭐 한기를 좋고 습기를 좋고 예, 물이래 나쁜 물이래 좋고 이런 것들이 잘 빠지지 못해서 어느 장기에 가서 문제 생기기 때문에 총적으로 그 물을 빼거나 나쁜 물을 빼거나 나쁜 가래 나쁜 이런 한기 습기 이런 걸 빼버리거나 그 다음에 보충하는 거는 유일하게 부血 피를 보충해준 작업으로 우리 중에서는 많이 합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 처방이 뭔가 四物汤이라는 겁니다. 네 가지 약재가 주요하게 피를 보충해준 약재입니다. 그래서 피가 모자란다. 이제는 지금 노인분들도 그렇고 이 현대의학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여러가지 이런 서약이라 많이 먹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모든 서약은 혈세포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피가 모자라는 경향이 영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젊었을 때 영 건강했는데 어째 늙음하게 불세를 가다가 서리 노공세 부조람 생겨서 신체 최소람 생겨서 이런 그 심내혈관 질병이라면 오는가? 기질은 피가 많이 상했죠. 어제 상했는가? 소약을 너무 많이 써 그렇습니다. 댄디도 다 포함된 겁니다. 댄디도 오래 맞게 되면 혈세포가 많이 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四物汤이라는 게 꼭 나와야 됩니다. 四物汤은 모두 네 가지 약재입니다. 제일 첫째로 꼽히는 게 숙지입니다. 숙지황입니다. 生地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귀 들어가야 됩니다. 당귀는 피를 보충해준데 빈혈에 쓰이는 게 제일 좋은 약인 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바이솔이라는 겁니다. 천궁이라는 약재 들어갑니다. 이 네 가지 약재가 진천조스 이걸 통해서 전문 우리 피를 보충해준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제일 처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 기혈이 모자라가지고 빈혈이 오거나 특히 우리 손발이 자꾸 차가워나고 손발이 차갑다는 건 어찌 차갑습니까? 일단 차갑다는 건 거기에 혈액순환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 혈액순환이 어찌 없습니까? 그것이 갈 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근히 여기에서 제대로 알아둬야 될 것은

0: 뭐 동맥경화를 해서 그렇다. 예,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예? 아무리 어디에 동맥경화 생긴다 해도 제가 옛날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 본신이가 자기절로 혈관을 다른 데로 따쳐라며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혈관 만들어낸다 그 뜻입니다. 예? 무슨 거 설명하는가? 한 혈관이가 동맥경화 생겨서 혈액순환이 거기에 통하지 않는다 할 때 사람은 이식적으로 그 여파로 새로운 혈관 만들어서 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냅니다. 예, 그 혈관이가 血管E라는 겁니다. 이건 림상에서 다 설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손발이 차다.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심장에서 피 모자라기 때문에 손끝에 발끝에까지 한번 심장이 팍 뛸 때 그까지 피를 공급 못한다 그 뜻입니다. 얼굴이 창백해 납니다. 머리에 혈액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산소 공급도 안 따라 못 갑니다. 그리고 쉽게 피곤을 느낍니다. 어느 사람 자꾸 잡으러 봅니다. 뭐 밥 먹자마자 누우면 자고 아무 때나 누우면 턱 자고 이런 분들이 위험합니다. 이게 다 뇌위축을 인해서 마지막에 치매짝을 넘어갈 경향력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그런가? 이 심장에 맥이 없고 심장에 피 없고 이렇기 때문에 머리에 충족한 피를 보내 못 줍니다. 그러면 머리에 그 혈관 자꾸 혈관에서 집중하지 마세요. 주요하게 머리에 충족한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머리 세포가 대량적인 이런 혈액 공급을 못해줘서 영양 공급을 못 따라 못 가기 때문에 대뇌 세포가 정상적인 사람보다 빨리 죽어나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건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오랫동안에 쓴데 네. 당뇨 종합을 인해서 그저 가렴지 난 다음 그저 손은 그저 그 피투성이 되더랬구나 긁어도 피가 나와서 마지막에 맥이 지나서 그 정말 그만두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차에 건신고를 쓴 게 하나하나 소실되고 예, 이 도수를 맞던 게 이 도수다 이 말이지 얼절 싼 것도 지가 많이 먹고 내 이것만 먹고 하는 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헷갈려가지고 경력이 돌아오고 예.
0: 네.
2: 그리고 예, 운동 못하던 게 운동도 하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니도 이 중풍 후유증으로 예, 이거 그래 먹고서 지내 사석에 갈았고 그 당뇨 종합을 인해서 이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먹은 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활동은 15가게 준다는데 옳습니까?
0: 이번에 그 특대우대 활동입니다. 예. 15과계절에 20각 더 드립니다. 예.
2: 아, 20각 드립니까? 예. 예. 좋네요.
0: 그리고 짐은 8번 놔주고, 예. 예. 그래서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도 응답분 드립니다. 예. 응답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2: 예. 예, 그러면 우리 둘 다 합동합시다.
0: 예,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정약 알선해줘서.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전화합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네, 예.
3: 예, 저는 건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3: 저는 빈혈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항상 맥이 없어서 오후에도 점심 먹고 누우면 그래서 저녁 때 자고 일어났습니다.
0: 네.
3: 그리고는 맥이 없어 원래 근본 뭐 유지라는 건 못하고
0: 네.
3: 그래 이 뭔가 저기 손가락 끝이하고 발뒤축이 이렇게 또 떼어진다 그냥 그래서
0: 네.
3: 영 걷기도 바쁘고 이 손가락 떼겨지는 것도 영 이 가물어둥하기 바쁘고
0: 그다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빈혈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 해 고생하다가 이 건신고를 접하고 또 혈병도 같이 있으니까 지금 예 몸이 점차 나사지고 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지금 예 거기 이 위축성 염까지 있어가지고 항상 이 위가 더불어 계속 밥도 못 먹고 밥 생각도 없었습니다.
0: 맞습니다.
3: 예. 예 이래던 차에 이 건신고하고 혈병을 쓰면서 선생님이 이 친구를 붓거지에 결합해가지고 오전에 예, 저기 원래 식을 빼더라도 배고픈 감각이라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0: 예.
3: 그래도 배고픈 감각이 있어서 제대로 꼭 챙겨 먹고 이런다.
0: 네.
3: 그리고 또 이 심내혈관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정말 작년에는 세 번이나 입원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제 식구들도 어디를 그냥 혼자 나가면 저기 마음 못 놓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곳은 후에는 지금 올해는 한 번도 입원 아예 하고
0: 네.
3: 이 반사통으로서 이 왼쪽 발이 아프던 것도 아예 아픕니다.
0: 네.
3: 예, 이래가지고 또 심장 조절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 무슨 뭐

0: 그러니까 그 저기 피를 묽게 하는 약이
1: 네, 예, 아스피린이라든가 예. 예. 다딘가이라든가 예.
0: 예. 그다음에 이 이쪽에 그 그러니까
1: 카토플리라미 볼리보이라미 예.
0: 예.
1: 그래서 평생 쓰라고.
0: 방지하는 예. 약의 이름부터 깜빡한 것 같아요.
1: 아, 예.
0: 이 여러 가지 약을 항상 결합해 먹었습니다. 그래도 등에 이 선생님이 이 혈배병 쓰고 건신 걸 쓰면 다시 이런 주제를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약을 끊어, 소약 끊어도 된다 해서
1: 네.
0: 지금 끊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
1: 예.
0: 우리 아들은 물어본다. 어머님 어째 갑자기 이렇게 신장이 걸렸습니까? 내 아들과 말아야 했단 말인데.
1: 아, 예.
0: 예. 그래, 내 설명했지. 지금 야, 이전에 뭐, 너네, 저기, 연병병원 약을 먹어도, 어째 그렇게 소용없어. 한 해 세 번씩 입원했자, 그 뭔가 하고. 그런 게 이 약 먹으면 내 올해 하나도 입원도 해야지. 이거 얼마나 좋은가.
1: 대단히 큰 선거이죠. 예.
0: 그래, 아이 먹는다니까. 그 다음에 시름 놓습니다. 난 또 어머니 어디 가서 그래도 또 아무 증거도 없는 약을 다 쓰고 이거 끊었는가 해.
1: 아, 예.
0: 예,
1: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0: 옛날에는 얼루하지만 예. 지금은 아열린다. 이 예. 약을 내놓으면 약을 내놓으니까 아, 알았습니다. 이름 나도 지금 놓겠습니다. 이랬습니다.
1: 아.
0: 그래서 예, 지금 결과가 영 좋습니다. 그렇지.
1: 그렇지. 예.
0: 우리 이 정말 노인들이 중국에 없는 제일 특대 대학으로 받으면 치료한다.
1: 예.
0: 선생님이 팔로 우리를
1: 예,
0: 치료하고
1: 예.
0: 하니까 난 전 중국에서 이를 이렇게 치료하는 의사가
1: 없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0: 예. 이래서 정말 선생님께 항상 고맙고 정말 앞으로도 예, 항상 그 선생님이 추천하는 약을 먹으려고 먹으려고 합니다.
1: 네.
0: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1: 네.
3: 안녕하십니까.
1: 예예. 예. 네. 말씀 주세요. 예. 예.
3: 저는 저기 이 건신고를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3: 예. 저는 여전히 머리가 너무나도 아프고, 갑자기 어떤 데는 눈앞이 캄캄해 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1: 네.
3: 예. 예, 항상 이래. 그, 빙빙 이렇게 하늘이 막 빙빙 도는 것 같아서, 예.
1: 네.
3: 엄마 앉아 있기도 바쁘고, 어차피, 예. 몸이가 아주 영 불편했습니다.
1: 네.
3: 예. 일어나 걸쳐하면은 아주 앞이 컴컴하고 매설이 계속 어지럼증이 나고 예.
1: 네.
3: 예, 맥이 없고 예. 아니 중간에 말없이 저기 정말 말문이 말 피매설이 예, 말이 잘 나가지 않고 예.
1: 네.
3: 항상 이렇게 위에서는 항상 무슨 이런 기드람이라 할까?
1: 네.
3: 이런 내 윙윙 하는 이런 소리가 그냥 나와가지고 딱 발을 디디면은 따라다니는 이런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1: 네.
3: 어떻게 해도 거기서 떨어지지도 않고, 예.
1: 네.
3: 항상 용, 예, 안타까웠다 말입니다.
1: 네.
3: 예. 꼬리 매설이 무서워 하다 해도, 예. 정말 이 손 하나 다치기도 못했고, 아무것도 할 이런 생각이라고 나지 않았습니다.
1: 네.
3: 항상 그도 몸이 불편하거니, 그냥 그저 이렇게, 정말, 이름은 가득한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예. 그래든, 그래든 창에 이렇게, 정말 안개라 이 권신고를 쓰고 나면서리 이 또한 또 선생님이 이 친구가 얼마나 좋은도
1: 네.
3: 예, 심음하고 나서부터는 예, 마음이 좀 진정되면서리 예, 정말 안개라 이래 걸어댕기기도 좋고 예,
1: 네.
3: 예, 머리가 심하면서리 그러던 것도 아주 어제 그런 또 막 이렇게 좋아진 현상이 됐다 말입니다.
1: 네.
3: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곳에서 일어난가 하고 제절로도 예전 안개라 생각하시거든요.
1: 네.
3: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았단 말입니다.
1: 네.
3: 예, 옛날에 어지럼증이 나고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정신하지 않고 내가 그럴 때마다 항상 이 소리가 나고 예. 예, 그래던 것도 예. 다 없어지고, 예.

0: 하려면 정말 이제 가게도 막 다니기도 좋고 예, 용 기분이 좋았단 말입니다.
1: 근신고 본신이가 공능 수치에서 명백하게 썼습니다. 어지럼증 나거나 예. 눈이가 잘 보이지 않거나 귀에서 소리 나거나 예. 잠 잘 못 자거나 기억력이 못해지거나 이걸 치료해 준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0: 그러니까 정말 진짜 예, 약간 이 병리가 예, 딱 맞았단 말입니다.
1: 예.
0: 예. 예. 혈압 약도 먹었댔는데, 예. 혈압도 자연적으로 예, 끊어지고, 예, 꺼내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혈압도 아주 이래 정상으로 되고, 예, 약 다 먹어도 이롭단 말입니다.
1: 예.
0: 이러다 보니까 예, 정말 예, 선생님께 정말 인게라 감사를 드리기 쉽고
1: 예.
0: 정말 약이 왕이라는 것을 정말 이래 알게 되고 다른 데 가서 예, 약들을 많이 써봤는데
1: 예.
0: 아이 났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0: 약이가 예. 그러면서 이게 약과 이 병이 딱
1: 맞아야 되죠. 예.
0: 예. 진짜 이거 예. 그래 예. 제대로 약 써야 된단 말입니다.
1: 예.
0: 그래 쓰다 보니까 네, 정말 인게라 예. 약 어차피 어제는 나이도 들어가고 이러니까니 자연적인 이런 병리가 자꾸 이렇게 재발하고 있는데
1: 네.
0: 하여튼 약은 끊지 않고 예.
1: 네.
0: 어차피 이거 그냥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지.
0: 나도 또 계획이가 그냥 먹자는
1: 선택 잘했습니다. 예예예.
0: 예, 예. 그래 이번에도 또 활동이 있다 하니까니
1: 네.
0: 그냥 이렇게 약을 좀 주문해서 예.
1: 네.
0: 먹자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요.
1: 예.
0: 예.
1: 예. 예. 건강하세요.
0: 감사합니다. 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예. 주세요.
3: 저는 건신고를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3: 예. 저는 풍수빵도 먹고 건신고도 먹습니다.
1: 예.
3: 저기, 이전에는 건신고를 먹기 전에는 혈압도 정상이 안 됐는데, 이게 건신고가 아마 피순환을 활성화시키니까 용 이렇게 혈압 조절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그리고 몸이 용 사던 것도 지금 몸이 다 따뜻해지고 예, 그리고 위도 안 좋던 게 지금 밥도 잘 먹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이전에는 다리도 새우 아팠대는데 지금은 예, 풍수빵하고 결합해 먹으니까 예. 지금 예 다리도 예 지금 안 아픕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이전에는 이 수면 조절이 안 되니까 심장도 안 좋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심장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심장이 좋아집니다. 피를 예. 많이 공급해주기 때문에.
3: 예, 예 심장 좋아집니다.
1: 네. 예.
3: 그러니까 저 앞으로도 저는 건신고를 계속 먹겠습니다.
1: 예. 네.
3: 예.
1: 예. 건강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나는 이 건신고를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4: 당뇨병이 있는데 당뇨병, 동합증이 있어가지고
1: 예, 예. 예.
4: 밥 먹어도 좋아하다는 아이디어고 또 예고서 위가 또 이렇게 그게 다 종합비가 그런지 소화 아이템이 식품물도 올라오고 예, 땅도 하고
1: 예. 어.
4: 또 예, 소변도 자주 나가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소변 검색은 자호가 딴 거 자호 이렇게 나갑니다.
1: 네.
4: 예. 그리고 예, 피부도 가려움증이 많고 이런데 건신고를 먹고 예.
1: 네.
4: 이 도수 맞은 것도 숫자를 좀 쫄아두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후에 더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활동도 이렇게 해서 상수 이렇게 준다는데 이번에 활동에 참가하게 됩니다.
1: 네. 이번에 활동 크게 합니다. 15곽 네. 사는 분들 20곽 더 드리죠. 옛날에는 네, 15곽 드리지 않습니다.
4: 참가하려고 합니다.
1: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말씀 주세요.
5: 예, 저도 건신고하고 혈당 같이 씁니다.
1: 예, 예.
5: 이 두 가지 약을 같이 쓰니까 효과 엄청 좋습니다.
1: 네.
5: 저는 이 약 쓰기 전에는 간도 나쁘고, 당랑, 비장, 오장, 육부 다 안 좋았습니다.
1: 네.
5: 이 약 쓰니까 나 간도 좋아지고, 입이 쓰겁던 것도 입이 쓰겁지 않고,
1: 네.
5: 눈이 막지 못하면서 눈물이 많이 나고, 눈곱이 계속 있어서,

0: 지금은 눈도 지금 망가지고 눈곱도 없었습니다.
1: 네.
0: 눈곱이 아예 나옵니다, 지금은.
1: 네.
0: 그리고 소화에 대해서 밥도 한 끼에 두냥도 못 먹었는데 저녁에도 그냥 밥을 못 먹고서는 소화에 대해서
1: 네.
0: 못 먹었는데 이 약 쓴 다음부터는 밥을 하루 세 끼 다 먹습니다.
1: 네.
0: 음식을 바로 먹지 못하니까 난 체중도 82kg가 됐습니다.
1: 네.
0: 근데 근심으로 여러 달 쓰니까 나 온몸이 좋아져서 체중이 89kg으로 올랐습니다.
1: 네.
0: 예. 약 쓰기 전에는 목에 있어서 계속 칼에 목에 그릉그릉 소리 나던 것도 이게 목에 칼에도 없어졌습니다.
1: 네, 예, 칼을 없앱니다. 이게 전피라미 예. 들어가서요. 예.
0: 온몸이 좋아지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맥이 나고 정신 나서 하루에 예. 운동 엄청 많이 합니다.
1: 네. 예.
0: 그리고 내 선생님과 이 몸이도 아이 하고서는 조카를 이런 이약을 써보기 내건에 한 석 달 치를 줬댔습니다.
1: 오, 예.
0: 예, 그래 조카가 행기 와서는 땀 많이 흘리고, 예, 좀 우울해하고 사람 접촉하기 싫어했습니다.
1: 네.
0: 예. 그래, 그러면 나 석 달 썼는데 완전히 이래 웃음이 없던 게 어서는 웃음이 많아지고 사람들과 접촉하던 사람이다.
1: 네.
0: 그래 몸이 그냥 하꿍거림이 땀 많이 흘리던 것도 땀도 묻었습니다.
1: 네.
0: 그래 약이 효과 좋아서 계속 쓰겠다며 한 1년 쓰겠다면서는 약을 배달 받겠답니다.
1: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빨리 참가하세요. 네. 예. 네. 이때까지 네. 이런 큰 활동이 없었습니다.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오.
0: 예.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숙지가 간 콩팥이 경락으로 들어가면서 혈액을 보충해준 데 기초죠. 예. 그리고 당귀가 이런 혈액을 보충해준 데 보조적인 작용을 하면서 또 당귀 번신이가 오혈을 풀어주면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죠. 예. 그리고 바이소라는 약재가 서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치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체의 윤활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기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뻣뻣한 게 윤활유 모자라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근육이 뻣뻣해나거나 꾸꾸대나거나 아파나거나 예, 이런데 또 바이소라는 게 엄청 좋고 천흉이라는 거는 이 혈액을 밀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의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면서 특히 손발을 하면 시려나거나 오지럼증이나거나 눈앞이 자꾸 캄캄해나거나 예, 그 다음에 손톱이라며 자꾸 이렇게 떨어지거나 떼개지거나 예, 이런 방면에 좋죠. 두꺼워지거나 예, 그래서 숙지 본신은 또 天津易水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사람 몸에 정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액이란 거는 피가 변해서 정액으로 변하는 겁니다. 진화, 객관은 영양가를 말하죠. 그래서 이수이, 객관은 골수, 뇌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충해준 뒤 숙지가 제일 좋죠. 네. 그리고 당귀가 이런 천여에 속하는 겁니다. 숙지가 준여에 속하는 거고, 준천조수죠. 그래서 천여에 속해서 숙지가 결합해가지고서 이 혈액을 잘 통하게 해주면서 경락을 잘 열어주죠. 우리 지금 혈액이 모자란다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불면증이라는 게 많이 생기고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이 혈액 모자란다는 건 여러분들 꼭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빈혈과 틀립니다. 빈혈이란 거는 최퇴식 빈시 혈액 속에 한 가지 이런 물질이가 모자란다 해서 빈혈이죠. 그런데 혈액이 모자란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모자란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은 몸속에 혈액이가 100근이 있다 할 때 이런 사람들은 혈액이가 50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인체라는 거는 평형해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위치만 피 공급해주고 좀 중요하지 않다 예, 이런 데는 예, 혈액 공급을 아예 해줍니다. 특히 팔다리 같은 데는 중요하지 않죠. 예? 거긴 차가 반하고 머리 같은 데 피 공급이 잘 안 되고 이러면 또 의식적으로 피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또 혈압이 자꾸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면의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 예? 특히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예? 이 건신고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일상의 여유밤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년월에
2: 듣고 싶은 연면들의 들려주고 싶은 연면들의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첫 곡은 리하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당신과 나 함께라면입니다.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랑과 우정의 힘을 전달해주는 곡입니다. 류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있는 꿈을 향해 떠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김영택 작사, 방화 작곡의 꿈을 찾아내는 희망찬 울림이 가득합니다. 임영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김동호 작사 송율 작곡의 누나입니다. 어린 시절 나를 감싸주던 그 넉넉한 품, 변함없는 사랑을 추억하는 곡입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최원석 작사 허룡근 작곡의 하얀 봄나무는 순수한 자연의 모습 속에 깃든 그리움과 기다림을 성적으로 그리는 노래입니다. 지춘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배서연 작사, 박경만 작곡의 아버지의 고향길은 자식에게는 말하지 못했을 아버지의 깊은 속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고려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한결 같은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김영실 작사 백희남 작곡의 순정은 변하지 않는 사랑과 약속의 소중함을 따뜻한 선율에 담았습니다. 변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전옥선 작사 김태란 작곡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로 풍만한 삶을 노래합니다. 황매화 임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이 상무연이며 주당이 새긴 호가복이 15일 왕정에서 대상건설과 산업발전, 재해후 재건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중저 왕청 그리드형 에너지축적발전소는 우리조에서 처음으로 착공 건설하는 에너지축적발전소 대상입니다. 이 대상에 깊은 관심인은 호가복을 재차 시공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축적 발전소를 건설하고 신형 에너지 비축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신흥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되며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공의 유리한 시기를 다 잡고 역량을 통괄 배치하며 작업반을 증가하고 공사 진도를 다그쳐 공사가 조속히 완공돼 조업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주현 양급 정부에서는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대상 수요와 정밀하게 연결하며 인력 에너지 사용 등 요소 공급을 강화하여 대상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하루빨리 운영에 투입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길림 금옥 현대 농업과학기술연회사 생산 작업장을 찾은 호가봉은 원료 공급원, 시장 주문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봉은 기존 시장을 깊이 개척하는 도대에서 대형 슈퍼마켓 전자상거래 플랫폼 음식기업과 주동적으로 연결을 하고 판매망 배치를 다그치며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제품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함으로써 꾸준한 판매 증가량으로 기업 발전 장대를 지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부질 유산균 옥수수 가루 대상은 옥수수 가루와 옥수수 국수를 생산하게 되는 데 현재 설비 조립과 도관 부서를 하고 있습니다. 호가봉은 원료 공급, 인력 수요,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대상이 올해 9월 말 시험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것을 요해한 호가봉은 기업이 시간대를 주시하고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다그쳐 완수해 대상이 제때 조업하도록 확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품 공급 경로를 적극 넓히고 반동네 샘즈클럽 등 선두 소매 기업과의 생산 판매 연결을 강화하여 기업 효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청의 뉴수화 100만 마리 산란닭 중량 양식 기지 대상은 현재 토지를 다지고 있으며 올해 11월에 주체 건설을 끝낼 예정입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당면 달걀 시장 시세가 호전되는 유리한 시기를 로선 계획, 공사 추진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는 지역 교통 도로망을 완성하고 대중 출행 조건을 개선하는 중대 공사로 길림성 동부와 흥룡강성 동남부의 연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대한 전략적 의의를 가집니다. 시공 단위에서 시공 역량을 통과하고 건설 절주를 다그치며 공사 진도를 전력으로 들어주어 더 많은 실물 산량을 형성하기 바랍니다. 현 정부에서는 기다리거나 의존하지 말고 과감히 책임을 담당하며 토지 증용과 철거 과정에서 봉착하는 난제를 심사 해결해 시공을 다그치는 데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왕청 북방세멘트 유한회사를 찾아 철도 전용선 복구와 공장 구역의 생산 운행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기업이 이미 생산을 회복하는 것을 본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이 시장 수요를 단단히 주시하면서 생산력을 전면 높여 주문을 적극 확보해 이번 손실을 백방으로 만회함으로써 전주 공업경제 안정장성에 더 많이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기업 본부의 지지를 쟁취하는 동시에 심양철도 국가의 연결을 다그치고 기획설계, 기술 표준 등 면에서 소통과 연결을 강화해 전문 지도를 쟁취하며 철도 전용선이 빨리 건설돼 개통되도록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물류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기존 신형 건축 자재 년산 10만 립방미터 신형 친환경 건축 자재 대상 앞서 수재 충격으로 일부 설비가 침수돼 파손됐습니다. 최근 적극적인 긴급 복구를 거쳐 대상 건설은 이미 정상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호가봉은 조업체계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기업이 공사 기회를 주시하고 인원과 기

0: 기계를 증가 배치해 대상이 기한 내 사용에 도입되고 하루빨리 효익을 내도록 보장하길 바랐습니다. 소산인구에서 호가방은 왕청현의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사청광 회부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경제발전은 대상 견인이 필요하고 산업 전환은 대상 지탱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큰 대상, 좋은 대상이 조업하고 효익을 내야만 실물 경제를 장대시키고 도약 추월의 후송 동력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왕청일에서는 새 착공 대상 진척이 느리고 중대산업 대상이 적으며 투자 유치 책임이 불명확한 등 두드러지는 문제를 직시하면서 마음을 대상 유치에 두고 힘을 대상 추진에 쏟으며 신속히 추진하고 난관을 돌파하여 대상 건설의 새로운 성과로 현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힘을 축적하고 동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집행을 하면서 미착공 대상에 대해서는 막힌 부분을 힘써 해결하여 조속한 착공을 추진하고 진도가 뒤처진 대상에 대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 목적성 있게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계속 건설 대상에 대해서는 배치 빈도를 늘리고 연속적으로 시공을 추진하여 더 많은 실물 3년과 요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과 포장을 다그쳐야 합니다. 상급의 정책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재해 후 재건 6가지망 건설, 도시 갱신 등 분해를 둘러싸고 대상 비축, 포장, 신청 등 사업을 세밀하고 착실하게 잘하여 정책 기회를 실속이는 대상 지탱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외지에 나가 대상을 유치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책임을 짊어지고 주동적으로 외지로 나가 목적성 있게 기업을 방문하고 협상을 하며 기업의 종합 실력과 투자 성의를 깊이 분석 판단해 더 많은 제조업 대상이 배치되고 낙찰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재해 후 재건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수해로 파손된 기초시설을 다그쳐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주택을 보강하는 동시에 배수와 침수 방지, 하천 정비 등 홍수 방지 체계의 부족점을 보완하여 홍수 방지 안전 장벽을 1층 튼튼히 하고 대중의 안그라급을 수호해야 합니다. 부주장 문금철, 주직속 관련 부문과 왕청인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소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구도와 제도기세 명확히 해라는 내용으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은 전당 전국 여러 민족인민의 공동한 임무입니다. 이에 대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5장 보장과 감독에서는 신시대 당내 민족사업구도와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단결 진보를 촉진하는 제도기제, 보장조치와 감독기제를 명확했습니다. 첫째, 당의 통일적인 용도, 정부의 법에 따른 관리, 통전부문의 통괄협조, 민족사업부문의 직책이행, 여러 부문의 협력, 전사회 공동 참여를 견지 완승하는 민족사업 구도를 명확히 하고 민족사업 협조 기제를 건전히 했습니다. 둘째,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면에서의 국가기관 공직인원, 각급인대, 군중단체 조직, 기업사업 조직과 사회조직 종교단체, 기층 군중성 자치조직, 군대 등 관련 주체 직책과 요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간부 인재, 재정, 사회 치리 기재, 위험 경계 및 처리, 모순 분쟁 해소, 사회 감독과 검찰 감독 등 면의 보장 조치와 감독 기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넷째, 민족 단결 진보 건설과 표창 등 내용을 명확히 하고 매년 9월 넷째 주를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주간으로 규정했습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문란입니다. 올해 9월 셋째 주는 2026년 국가 통영 언어 문자 보급 선전 주간입니다. 국가 언어 문자 사업위원회에서 주최하고 교육부 언어 문자 응용 관리사, 국가 언어 문자 사업위원회 판공실, 신화사 중국 사진사에서 주관했으며 길림성 언어문자사업위원회, 길림성 교육청, 연변주인민정부에서 협조하는 언어문자와 인민대중사진전이 14일 연변노동자문화공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전람은 인민의 시각과 대중 이해

0: 이야기의 립각캠 우리나라 언어문자사업의 인민의 뿌리를 내리고 시대를 위해 봉사해온 발전노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람은 인민대중의 언어생활에 초점을 맞춰 4개 장을 설치하고 역대 표준어, 보급선전주간회고, 국가관건분야, 언어과학기술 역량강화 사례특별전시도 마련했습니다. 전람회는 100여 개의 진귀한 역사 영상과 신시대 기록 사진에 집중 전시됐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당의 영도 안에 언어문자사업이 이룩한 발전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언어문자사업이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민생의 혜택을 가져다준 실천 성과를 생동하게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광범한 관객들이 작품들을 보면서 언어문자의 온기를 느끼고 분발 전진의 힘을 얻도록 인도했습니다. 이번 전람은 9월 하순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 제29회 전국 국가통역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연변성과전도 내오고 성유우편함, 편지모집선시 등 대중성 활동을 전개하여 국가통역언어문자가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관찰하는 데 봉사하고 조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촉진하는 가운데서 발휘하는 역할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교육국 부국장 장정일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법에 따라 국가통역언어문자를 보급하고 국가통역언어문자의 보급 정도, 규범화, 사용 수준과 응용 능력을 일층 높이며 주화민족 공동저식을 일층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여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1: 연변 백위 자동차 무역성에서 조치하고 주공상업연합회 자동차 업종상회가 여러 자동차 4S점과 공동 주관한 2026년 연길 가을철 자동차 전시회가 일전 연변 백위 자동차 무역성에서 펼쳐졌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100여 개 참가 업체와 63개 주류 자동차 브랜드가 모였는데 그중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가 25개로 40% 가까이 차지합니다. 덴자, 방정표 등 인기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와 벤츠, BMW, 랜드로버 등 고급 자동차 브랜드가 모두 등장했고 새차, 중고차, 자동차 부대 봉사까지 전면적으로 아울러 주민들의 다양한 차량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연길 주민 왕 선생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차종은 여기에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던 몇 가지 차종도 대부분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니 마음에 든 차종들이 다 있어서 이제 가격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자동차 전시회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실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새차 참가업체 56개, 중고차 참가업체 43개, 기타 자동차 관련 참가업체 10여 개가 참가했습니다. 인기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가 집중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외에도 일부 전통적인 조류 브랜드도 여러 가지 주력 신에너지 차종을 선보였습니다. 연변 굉위 자동차 무역 유관회사 총경리 류문군입니다. 이번 활동의 가장 큰 특점은 우대 폭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기업의 현금 할인과 대출 우대 외에도 나라의 폐차 보조금, 길림성의 교체 보조금, 그리고 연결시 정부에서 발급하는 658만 6천 원의 자동차 소비권을 모두 같은 기간에 함께 향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혜택을 토대로 각 대형 자동차 기업과 판매업체들도 서로 다른 우대 활동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9월 16일까지 이어져 주민들을 위해 일괄식 차 구매 활동을 마련하고 정책 효능을 충분히 방출해 지역 자동차 소비시장 활력을 일정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0: 연변주 진달의 은영 동침급 중노년 축구 초청 경기가 일전 용정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 15개 성시 자치구의 21개의 대표팀에서 온 500여 명 종로는 축구 애호가들이 연변에 모여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주노인체육협회에서 주최하고 주민족사무위원회, 주체육국, 주료룡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 지원했으며 A조 55세 이상, B조 60세 이상, C조 65세 이상, D조 70세 이상 등 4개조로 나뉘어 9인제로 진행이 됩니다.

0: 경기장에서 노장들은 능숙하게 패스하고 공수 전화를 하면서 노련한 실력을 보여줘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연변 켈미팀 참가 선수 고종훈입니다.
1: 한룡 씨,
0: 우리 연변에서 전국 노인 축구 경기를 개최하게 돼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경기를 개최해준 우리 주 노인체육협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변인으로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북경 운사 원로팀 참가 선수 하선상입니다. 이번에 연변에 와서 60세 이상 조별 경기에 참가하게 돼 아주 기쁩니다. 연변은 축구 분위기가 아주 짙죠. 우리도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기가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경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미식을 맛보고 풍경을 감상하며 인문 분위기를 느끼러 오겠습니다. 9월은 연변주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입니다. 이번 경기는 민족단결의 힘을 부여하는 체육경기의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다지역 문화체육 교류 플랫폼을 마련하고 여러 민족 중노년 축구 애호가들의 경기를 통하여 우위를 돈독히 하게 함으로써 서민건강운동과 민족단결 진보사업의 심층융합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주노인체육협회 부주석 문희향입니다. 이번 경기는 마침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에 열렸습니다. 모두는 축구로 붓을 삭이며 민족 간의 정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용한 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2027 시즌 국가 쇼트트랙팀 집중훈련이 14일 국가체육총국 동계운동관리중심 종합훈련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에서 도합 33명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우리주의 리우형, 장간영, 남가연 등 선수 3명이 집중훈련 명단에 들었습니다. 국도 화남선 화룡 남평 류연톤 구간 공사 대상이 가로수 벌채 작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화룡시 용성진 화남촌에서 남평진 류연톤까지 구간은 10월 15일까지 도로 절반 폭을 봉쇄하고 차량을 교대로 통행시키게 됩니다.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자동차들은 현장 사업열군의 지휘에 따르고 속도를 줄여 천천히 통행하기를 바랍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는 병원 설립 80주년을 경축해 17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병원 진찰 청사 앞 광장에서 다학과 연합 혜민 공익무료 진찰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국내 유가의 다음번 조정은 24일 24시에 진행됩니다. 현재 국제 원유 변화율은 8.7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국내 유가는 1톤당 51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은 1리터당 각기 39전과 46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3: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키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위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위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위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위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현금 환급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한방건강백에 1개와 명절 현금권 200원을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러시아산 자연 해삼선물 세트와 명절 현금권 300원을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영양밥솥 한 대와 명절 현금권 500원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3,000원에 상당하는 명절 선물 세트와 현금권 1,000원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여기서 특별 안내가 있습니다. 매일 전화로 선착순위 10명 신청 성공하신 행운의 고객님에게는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가정과 나라의 화합, 건강이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 네, 이번 쌍절 이벤트는 1년에 단 한 번뿐,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선물 수량 한정되어 있고요. 소진 씨 마감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32-0666번, 2832-0666번입니다.

0: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김 선생님께서 그 동충하초 발해금에 대한 추석하고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예, 제가 그냥 반복해 드리지만은 이번 활동의 특점이라 하게 되면 약을 사실 때 약을 많이 드리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현금을 직접 드리는 것이 특징이 되고 있고, 두 개의 명절을 건강으로 보내게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뿐만 아니라 우리 이번 활동은 1년 가운데서 제일 좋은 우대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0: 이야기 난제를 해결해 주면서 인체 귀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혈관을 통하게 하고 예, 그냥 이야기지만은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문은 생명이 이런 그 생명이 이런 그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기가 통하지 않거나 맥이 통하지 않거나 하게 되면 침을 맞게 된데 이런 아픈 침을 맞지 않고 우리 귀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는 것이 우리 복용하는 방법을 하는 동충하초 발효기문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뿐만 아니라 우리 음양을 조절해주고 하는데 예, 그냥 이야기지만은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문은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들 우리 몸이 차다 덥다 높다 낮다 예,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문은 한 가지 약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해주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우리 여러 가지 이런 100가지 증상 가운데서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들 동충하초 발효기문에서는 제일 먼저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문은 오장을 동시에 치료하고 동충하초의 세포 수복소 그리고 그 동충하초 발효기문 한 봉지가 모두가 세포 수복소로 되는데 3g인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이 나타났다게 되면 세포의 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문을 쓰신다게 되면 사망된 세포를 대체해가지고 신진대사에 참여하면서 한 가지 약으로 신체에 나타나는 같지 않은 병을 동시에 치료하는 이런 특이한 약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들어대서 복원하고 치료를 포기하신다게 되면 인생이 종점에 남 먼저 가게 되지만 지금이라도 신심을 갖고 또 이미 우리 그 70대에서 90대에 달하는 이런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 분 그러니까 내 여러 가지 약을 써가지고 효과를 보지 못해가지고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다시 신심을 갖고 동충하초 발효균 분을 포기한 이후로는 면역력하고 저항력이 제거되면서 남들이 그냥 하는 이런 병에 걸리지 않게 되고 예, 지금 우리 그냥 감기랑 한다는 분들 예, 동충하초 발효기문을 쓴 이후로는 한 번도 감기를 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전풍이 와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는데 아, 지금은 이 정도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0: 예.
2: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잘 쓰지 못했어요. 잘 걷지 못했는데, 아, 이제는 걷는 데라도 문제 없습니다.
0: 맞지요.
2: 예. 그 밥이 마셔서 밥을 잘 먹지 못했는데, 아,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오가는 감기를 다 했는데,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0: 맞지요.
2: 예, 당연히 있어요. 혈당도 잘 되지 않았는데, 아, 지금 혈당이 계속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2: 저는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연락을 따고 배달받아 계속 쓰려고 합니다.
0: 그러십시오. 이번 우대 활동에 우리 그 1년 사료를 말하게 되면 제일 좋은 우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교회 사는 게 또의 경제상에서는 제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이용한 것이 좋은데,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2: 네, 알았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두 분 안녕하십니까?
0: 예.
3: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예. 언제부터 썼는가 하면 어제는 한 3년 썼습니다.
0: 아, 예.
3: 예, 나는 증상이 어떻게 돼서 썼는가 하면 가슴이 심장이 나쁘고 예, 심장이 후두두하고 예. 어째서나 여러 가지 몇몇 많은데 조약이 폐가 나빠서 지침 계속 지쳤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위 나빠서 예, 위 계양 12주년 계양 밥은 못 먹고 계속 죽으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없는가 하면 예, 백마자에 온게 제절로 누웠을 조금 너무 많이 낫지 않니까 처음엔 두 봉지씩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 경상적으로 언제 조금 먹다가 효과 있으니까 한 봉지씩 이렇게 시장 계속 견질해 있는데 관절도 또 이렇고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 방면에 효과형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0: 맞지요.
3: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먹다가 이렇게 내 좋은 거 처음 본 것 같답니다. 효과형 좋습니다. 선생님.
0: 맞지요. 예.
3: 예. 그래서 여러 가지

0: 효과형 좋고, 약값도 적합하게 비싸지도 않고, 예. 그 다음에, 아이, 장애도 말해주고, 예. 음에 기회 줬습니까?
1: 맞죠. 예.
0: 이번 추석 맞이하고 명절 맞이를 하면서 명절 축하를 해서 마이 한, 장례를 안 준다는데, 네, 이번에 마이 싸게 했습니다, 선생님. 이래듯가로.
1: 그렇게 하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자 그럽니다.
1: 예.
3: 우리 집에 아바이 그런 다른 병은 크게 없는데 전열선 비대가 있어가지고 용 소비 잘 나가지 않아 고생합니다. 이런 데는 똥충하처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문이랍니다.
1: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 그 전립선 문제라고 나타나게 되면 나이가 한 60이 되게 되면 예, 거의 100%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분들 뭐 소비량 잘 나가지 않거나 어떨 땐 또 예, 우리 방광이 수축작용이라는 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화장실에 갔다 오게 되면 예, 항상 마려운 감이 있습니다. 방광이 소비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예, 나머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주 다니긴 하는데 어떨 때는 예, 다 놓은 것 같은데 똑똑 떨어지거나 예, 그래서 옷을 적시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데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게 되면 신장하고 방광이 호흡이 잘 되게 되면서 예, 하나는 우리 전립선 비대로 고생하시는 분들 어떨 때는 소변 차수가 너무 많아서 또 잠을 못 쉬는 분들이 소변이 잘 나가지 않은 분들이 예, 또 우리 그 어떨 때는 기다려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예,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냄새가 어떻게 됩니까?
3: 80도입니다.
1: 아, 그러면 한 가지 병뿐만 아니라 예, 어떤 그 나이가 되게 되면 우리 신체의 오장육부 기능이 다 하강되기 때문에 오늘은 저하고 지금 전립선 문제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우리 심장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골가도 문제가 있고 예, 소화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데 이런 병들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게 되면 하나하나씩 예, 다 좋아지게 됩니다. 특히 오늘 전립선 문제를 말하는데 지금 우리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모두가 다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 써보십시오. 지금 또 무대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아주 좋습니다.
3: 예, 네, 들어보니까 별 지혜가 좋은 것 같아서.
1: 맞습니다. 예.
3: 예, 전화를 했습니다.
1: 283-0666번에다 지금 2차 전화를 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동충하체를 쓰고 있습니다.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답답하지 않고 숨이 차던 게 숨이 차지 않고 입술이 부르스러하게 됐던 게 지금 불부스러하게 됐습니다.
1: 예.
4: 이 아파서 밥을 잘 못 먹던 게 밥을 잘 먹고 있고 식후물이 자주 올라오던 게 식후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1: 그렇죠.
4: 10년 넘게 잠을 잘 못 자던 게 이더니 잠을 잘 자고 있고 맥이 없던 게 맥이 납니다.
1: 맞습니다.
4: 손발이 차갑던 게 그리 이 약을 예 그리 오래 쓰지 않았는지 손발이 차갑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음양 조절이 다 들어된 겁니다.
4: 예, 선생님 동차탄에 바르던 약이가 30펠로 높은 약이고 4,500m 이상 고산지역에서 자란 서장에서 난 명약이고 예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자라는 명약입니다.
1: 맞지요.
4: 예, 이 약은 쓰면 쓸수록 예 아예 딴 약에 차갑던 병이 한 가지 한 가지 다 낫아집니다.
1: 맞습니다.
4: 예, 옛날부터 항체들이 쓰던 약이니까 이게 이렇게 효과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지요.
4: 예, 저는 우리 할때 쓸 때 약 있는 것도 오늘 열려야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접니까?
1: 예.
5: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선생님 한번 물어보셨게 됩니다.
1: 예.
5: 지금 심장이 곰팥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음식 지금 바로 못 먹으나 도마도, 바나나, 감 뭐 이런 거 먹으면 바로 심장이 아파가지고 두부람 이런
1: 예, 단백질 물어봅시다. 이런 것도 못 심장이란 말입니까? 신장이란 말입니까?
5: 곰팥이
1: 신장. 근데 예. 소화에 문제 있습니까 지금?
5: 먹으면 이 곰팥이 아프단 말입니다. 이 뒷산동이. 그러면 얼리 아프면서 어깨까지 막 아프고, 땐 이렇단 말입니다. 그 시어머 같은, 그 정제 시어머, 한국 시어머 같은 그런 거 먹어도 아프단 말입니다. 원래 하루에 그게 네 알 먹는데 두 알 먹어도 아니고 한 알 먹어도 바로 아프단 말입니다. 괜히 이런 체질이 아니고 지금 몸이 아예 아예서 단 말입니다. 신장 안에 키울 수는 없는데 낭종

0: 하고 그 지지가 있단 말이다. 다 발성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게 모두 이렇게 반응이 아요고 이렇다면 지금 먹겠는데 물어보자 그런 것 선생님하고 이런 체질에도 먹어도 괜찮겠는가?
1: 소화기 통은 일 없습니까?
0: 소화 그냥 안 됩니다. 간도 안 좋아서 오래 하죠.
1: 소화 안 되죠. 그러니까 손님 지금 신장 때문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라 비장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게 음식을 받아들인 다음에 비상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양물질 각 조직에서 보내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손님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는 내가 지금 손님이 생각에는 내가 신장이 제일 나쁘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어도 다 신장하고 연계시킨데 소화계통에도 지금 문제 있습니다.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고 신장에 문제가 있고 예? 방광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데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 분은 하나는 신장에 문제 있는 분들 꼭 신장하고 방광이 호흡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해주게 되고 그리고 신장하고 간이 생명통로를 이루어주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 있는 분들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장미.
0: 그 간을 오래 알았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0: 지금 이렇게
1: 간이라는 게 예, 간이라는 게 그것도 우리 그 지금 소화계통에 단지 비장미뿐만 아니라 간에도 문제 있는 건 이 간 담낭 소장 대장이 다 소화계통에 그 참여하는 건데 손님 그러니까 간에 문제가 있게 되면 간이라는 게 또 우리 그 오장육부가 있는 제일 강한 장기입니다. 그 장기에 문제가 생기다면 치료의 난제를 갖다 주는데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균은 무엇이 좋은가 하게 되면 한 가지 약으로 오장육부를 다 치료해주게 되고 중에서의 치료원칙 어느 한 개 장기에 문제가 나타났다면 다른 장기가 도와주고 제약하는 방법을 해서 병명이 되게 치료해주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균의 특징이기 때문에 손님 모르는 저하고 신장만 말하지만 지금 간도 문제가 있고 다 지금 중한 장기들 아닙니까? 간, 신장, 소화의 입이
0: 그냥 시린다.
1: 그렇지요. 또 음량 조절도 잘 되지 않지. 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약을 아무래도 많이 써봤겠죠. 예? 이런 분들 우리 병원이랑 가면 치료가치가 안 된다던 분들 여러 가지 약을 써서 효과를 보지 못해서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이런 분들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쓴 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손님도 지금 그 들어보니까 손님이 병 모두가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이 적응증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십시오. 지금 우대 활동하니까 경제상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는 이런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한번 쓰십시오. 예.
0: 부작용이란기보다 이렇게 먹은다면 아프지 않겠습니다. 이렇겠습니다.
1: 맞지요. 내가 원병이 나 지금 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해주기 때문에 그 원인이 해결된다면 내가 동통이 나타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다 함께 나아집니다.
0: 알았습니다.
1: 네. 써보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뿐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예, 저 뒤에서 나왔습니까? 저도 이 동충하초 먹은 지 하던 몇 달 되는데, 예. 이 먹을 같은 거, 이 모든 게 난 얘기는 정말 비 많이 했습니다. 간, 담낭, 내장, 비 다 있었습니다. 제도 나쁘고, 예. 간기랑 간긴 다 하고, 예. 담낭이랑 나빠니까 다 가도 못 먹고, 지름지도 못 먹고, 예. 정말 소화도 안 되고, 만날 통신해서. 약은 어떤 약은 별난 약 다 써봤습니다. 근데 아이들 엄마도 한 가지 소화지 뭐또 한 가지 나빠지고 또 빈갈됐을 거예요. 빈갈 환자 엄마도 해놓고 그냥 또 암에 올라가고 예. 가위 나쁘면 또 담나이 나빠서 그냥 그저 담나이 그러니까 먹는데도 영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잠도 못 자고 변비 있고 정말 모든 장기가 정말 다 망가졌다만 그래도 차에 이 동충하초 좋다가 먹어본 게 정말 마가같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 약은 뭔가 모든 방면에 정말 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맞죠. 예.
3: 예, 한 가지 약 먹었는데 아이 관절도 영 나빠졌을 때 그건 생각밖에 관절도 이렇지 아이 그러댕이도 영 아무 저희 없이 이전에는 바깥으로 발음 못하던 사람이 이렇게 활동할까 뭐도 말한다. 무슨 약 먹어서 이렇게 좋은가. 정말 이 약만한 게 세상에 없습니다. 이 약은 정말 만병통치약이란 말한다고. 약 먹으면 정말 변비, 수냄 좀 가중 방면을 다 좋아하지. 모두 얼 가을에도 모두 감기라서 독감 걸려서 모두 그런데 감기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말 이때까지 감기랑 감기는 빼놓고 댕겼습니다. 아, 네. 아 그랬던 게 이번에 이 너무 약이 좋고 또 보니까 이때까지 중에서 정말 이 그런 동충하 저 판에 우리 가게 제가 썼을 때다 이번에
1: 맞습니다. 예.
3: 아, 너무 좋을까. 아무래도 이 기회는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무래도 계속 뭐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1: 하루에 딱 한 번 먹.
3: 예. 예. 하루에 딱 한 번 먹고 모든 면이 다 좋다면서 관절 소화 잘 되지 모든 방면에 불편하던 게 다 해결될까. 얼마나 이 약처럼 좋은 게 있겠습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약이라는 건 내가 먹어봐서 내 병이 나아지게 되면 좋은 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약에서 잘 되지 않았던 분들 동충하초 바르기 문을 쓰신 이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나이가 든다면 예, 뭐 젊었을 때는 우리의 자유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게 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병이라는 게 나아지는데 어제 나이가 든다면 약으로 꼭 보충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제는 선택해서 나이병이 좋아지는 이런 약을 그냥 써주는 게 좋습니다. 예. 예.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고맙습니다. 좋은 약 선전해서.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설명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신체에 우리 병이 나타났다는 것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이런 병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인체 생명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막혀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장기 이런 병들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에서는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신장이 좋지 않았던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간하고 신장이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빠른 속도로 손상된 간하고 신장을 수복해주고 간하고 신장이 쓰레기하고 대사폐물,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간이란 것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체내 나쁜 노폐물을 해독해주는 작용인데, 해독만 해가지고 배설 못하게 되면 역시 어느 곳에 가서 뭉쳐지면서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또 간이란 것은 우리 오장 가운데서 제일 강한 장기이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치료의 난제를 갖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간이 해독 작용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신장이 배설, 우리 나쁜 노폐물한 것이 대변, 소변, 땀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신장, 그러니까 소변으로 나가는 기회가 제일 많아지게 됩니다. 그 간은 신장하고 간이 이런 생명 통로를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 공동 효과를 모두가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막혔던 부분이 열어지기 때문에 혈액이 깨끗해질 수가 있고 장부가 깨끗하고 인체의 자유능력이 새롭게 건입되면서 간장이 또 피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공능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에서 말하게 되면 간이라는 것은 피를 저장하는 창고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비늘이

0: 나타났거나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역시 피가 모자라게 된데 간이 도와줘야 되고 머리에 피공급이 되지 않을 때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정신하지 않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간을 돕고 동맥경화를 해결해 주면 해서 머리에 대한 피공급이 되면서 이런 증상들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우리 어느 분한테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은 우리 동충하초는 중에서의 치료 원칙,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다가 되면 심장이 문제가 있을 때면 그 자체가 피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가 모자랄 때 간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오셔도 말았지만은 간이란 거는 피를 저장하는 창고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심장이 수요할 때 간이 피를 심장에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병 있는 분들은 열이 일반적으로 많게 되는데 뭐 중에서 막게 되면 불이라고 말하는데 불을 끄서 하게 되면 물이 수여됩니다. 신장 콩팥지가 수여되어 가지고 이 물로 불을 꺼주는 방법으로 심장병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기에 문제가 나타났던 주간에 이렇게 치료 원칙에 근거해서 도와주고 제어하는 방법으로 어느 장기에 문제가 나타났다면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에는 간하고 신장이 통하게 된다면 오장육부의 건강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큰 병이 생기지 않게 치료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기문은 비장위, 예, 지금 어떤 분들이 뭐 소화랑 잘 안 되고 이런 것이 우리 단지 비장위뿐만 아니라 이런 간 담낭, 소장, 대장, 이게 다 모두가 소화계통의 장기들인데 우리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되면 그 증상이 위화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위병이라게 되면 위약을 먹어도 되지만은 그러나 간 담낭 소장 대장이나 할 때가 되면 위약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문은 소화계통을 다 치료해주기 때문에 어느 장기에 문제가 나타났던 시간에 원인을 추적해 치료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계통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도 동충하초 발효기문에서 꼭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2-0666번, 2832-0666번입니다.

네,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건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현실 속에서 살지만 그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몫입니다. 가끔은 한 발 물러서서 혹은 한 번 꺾여 들어가며 전혀 없던 답을 만나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일상을 조율하는 시간,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쪽 기상부문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조각지는 개인 날씨에 이따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6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6도입니다. 공기 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6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책 없는 방은 영혼 없는 몸과 같다. 이 말은 키케로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권력이 칼로 세상을 움직이던 시대에 인간의 이성과 말이 세상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 키케로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키케로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친구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과 같다. 두 번째,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법의 노예여야 한다. 이 밖에도 평화는 전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남긴다 등 명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키케로의 정치 인생에 대해 잘 보여줄 수 있는 일화를 준비했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황제나 장군의 이름이 생각나곤 합니다. 제국을 넓힌 정복자도 있었고 수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전장을 누빈 영웅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한 사람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칼보다 말을 믿었고 군대보다 법을 믿었으며 권력의 힘보다 인간의 리성과 설득의 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고대 로마가 낳은 위대한 정치가이자 변론가 그리고 철학자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입니다. 키케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역시 그의 말인데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명문 귀족 가문에서 모든 것을 물려받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정치 세계는 오래된 명문 가문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고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혈통과 인맥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자신의 지식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뛰어난 언변으로 그 벽을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법과 철학을 공부했고 법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법정은 오늘날의 재판정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와 명예, 대중의 관심이 한데 모이는 무대이기도 했죠. 키케로는 그곳에서 단순히 법 조항을 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논리를 분석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며 무엇보다 듣는 이들이 이 사람이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사건 가운데 하나는 권력자의 횡포에 맞선 변론이었습니다. 젊은 키케로는 당시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술라 체제 아래에서 권력과 연결된 인물을 법정에서 공격하는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잘못 나섰다가는 정치적인 불이익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만 법정에 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이 권력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현실의 키케로는 언제나 이상주의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계산했고 자신의 입지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평생 중요하게 여긴 것 가운데 하나는 사회가 힘센 사람의 기분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케로에게 말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약한 사람이 강한 권력과 맞설 수 있는 무기였고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질서의 도구였습니다.

계속해서 키케로의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로마의 집정관으로 활동하던 시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키케로는 로마 정치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가운데 하나인 집정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로마를 뒤흔든 음모 사건과 맞닥뜨립니다.

귀족 출신의 정치가 카틀리나가 국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로마는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키케로는 원로원에서 카틀리나를 향해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는 단순히 상대를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긴장과 분노를 한순간에 끌어올렸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할 것인가 라는 뜻으로 시작되는 그의 연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 연설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키케로에게 영광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카트리나의 음모에 연루된 인물들이 재판 없이 처형됐고 당시에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결정은 키케로에게 치명적인 정치적 약점이 됩니다. 훗날 정적들은 그에게 로마 시민의 생명을 정당한 재판 없이 빼앗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키케로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는 법과 공화국을 누구보다 강조했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믿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의 원칙과 충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서 언제나 완벽한 선택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정치에서 옳은 선택과 필요한 선택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키케로의 삶은 보여줍니다.

이러듯 책 없는 방은 영혼 없는 몸과 같다라는 키키로의 명언대로 또 그의 정치 인생에 대한 이야기대로 키키로의 영향력은 그의 죽음 이후 오히려 더욱 커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워진 뒤에도 그의 문장은 라틴어 산문의 기준으로 남았고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수많은 사상가와 인문주의자들이 그의 글에서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법치와 공화정, 시민의 책임, 권력의 견제에 관한 그의 생각은 훗날 유럽과 미국의 정치 사상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키케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오래된 질문을 남깁니다.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도 과연 말과 리성 그리고 원칙은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의 삶은 그 질문에 언제나 성공으로 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패와 좌절, 추방과 죽음 속에서도 그 질문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키케로의 목소리는 로마가 사라진 뒤에도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믿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마다 아주 오래된 로마의 한 정치가가 남긴 문장과 다시 만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키케로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키케로의 정치 인생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명언들로부터 또 그의 훌륭한 가치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엔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몸이 유난히 무겁고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거나 예전보다 체력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 잘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몸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식사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가장 간단한 실천은 아침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시는데요. 이건 마치 자동차를 시동도 안 걸고 출발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 몸은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소비하며 휴식 상태에 있다가 아침을 먹지 않으면 대사는 더 느려지고 몸은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신진대사가 둔해지기 쉽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바나나 한 개, 삶은 달걀, 견과류 한 줌처럼 간단한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조화된 아침 식사를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우리 몸에서 기초 대사량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요소가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조직이라 근육량이 많을수록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만이 근력 운동이 아니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스쿼트나 런지, 푸시업 같은 맨몸 운동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기초 대사량은 체온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대사도 활발해지고 체온이 낮아지면 대사 역시 느려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매일 꾸준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줄넘기,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으로 몸의 온도를 1도 정도만 올려도 대사량이 13%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중에서도 단백질은 소화하고 대사하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영양소입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빠르게 소화돼 금방 에너지가 되고 지방은 체내에 쉽게 저장되지만 단백질은 소화 과정 자체에서 많은 열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음식, 닭가슴살, 두부, 생선, 계란, 콩류 같은 단백질 식품을 하루 3끼 중 한 끼 이상 꼭 챙겨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과하기 쉬운 부분,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지방을 축적시키고 대사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또한 수면 부족 역시 기초 대사량을 감소시키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게 되죠. 하루에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익숙한 것을 의심하는 용기, 굳어진 시선을 푸는 부드러움, 그리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유연함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세상이 나를 가둬두었다고 느껴질 때 가끔은 문을 부수기보다 창문을 열어보는 게 먼저일지도 모릅니다.

장국도는 손으로 귀주의 패인 자리를 만지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바로 아계완 소베투크여, 전섬 소베투크여, 사방명군 일을 다 맡느라고 지난 몇 년 동안 남은 기념이랍니다. 날마다 일어나면은 밥 먹을 새도 없이 전화가 옵니다. 당정군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챙겨야 하니 바쁠 수밖에 없어요. 전투가 벌어지면은 서양전이 앞에서 지휘를 한다지만 혹시 사고라도 생길까봐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몇 시간씩 전화를 걸 때도 있으니 새로 만든 귀가 아닌 이상 어찌 자국이 안 생기겠습니까? 졸레가 허허 웃으며 말을 했다. 그럼 일을 도로 남한테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동지들이 수준이 너무 낮아 형편없단 말입니다. 졸려는 말 없이 웃기만 했다. 장국도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더니 고개를 쳐들고 물었다. 오는 길에 했다는 그 준우의 말입니다. 우리가 본 자료는 너무 간단한데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겠습니까? 아, 그러지요. 졸려는 지원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준우 회의 과정을 간추려서 들려주었다. 문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모태동의 군사지휘에 참여했기에 망정이지 귀조에서는 상황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졸레는 다행이라는 얼굴로 말을 맺었다.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박구동지는? 박구동지도 대국적이어서 그 뒤로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장국도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는데 어딘지 떨떠름한 눈치였지만 더 묻지는 않고 말머리를 돌리었다. 나중에 회의에서 또 회의를 열었다던데요? 그랬지요. 졸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주로 림표를 비판했는데 그것도 잘 풀었습니다. 장국도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졸레를 바라보았다. 지금 일방명군은 얼마나 됩니까? 졸레는 기민한 눈을 반짝이며 웃으면서 되물었다. 사방명군은 얼마나 됩니까? 우린 10만이 됩니다. 장국도는 목을 꼿꼿이 세우며 물었다. 당신들은? 일방명군은 사상자가 아주 많습니다. 아마 지금 3만이 안 될 겁니다. 졸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국도의 낯빛이 확 변했다. 3만이 안 된다. 장국도가 매서운 눈빛으로 중얼거리었다. 그는 오만하게 고개를 건듯 쳐들더니 더 말이 없었다. 방 안은 쥐죽은 듯 조용하였다. 졸려는 괜히 말했구나 싶었지만은 하는 수 없었다. 오늘은 피곤하니 이만 쉽시다. 장국도가 담담하게 말했다. 졸레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이튿날 오전 9시 중앙정치국회의가 관제묘의 대전에서 열리었다. 방 가운데 탁자 몇 개를 놓고 사방돌레 마을에서 빌려온 각양각색의 의자와 긴 걸상을 놓았다. 졸레가 보고를 하느라 주요 위치에 앉고 모태동 주적 장국도 장문천 왕가상 박고 류소기 등발 하계풍 림백거도 모두 앞줄에 앉았다. 류백승 팽덕회 림표 서병진 리부춘 같은 고위급 장군들은 여기저기 편한 자리를 찾아 앉았다. 회의 분위기는 여전히 즐거웠다. 먼저 졸레가 보고를 했다. 그는 엄숙한 얼굴로 수염을 한번 어루만지더니 침착하게 준비한 회의 자료를 펴놓았다. 그는 1사방면군이 합류하고 나서 어느 지역에 새로운 소베트 구역을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새로운 근거지를 세우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작전을 하기 편리해야 하지요. 독의 방면군이 모여 힘이 커졌으니 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지역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송본, 리현, 무현 지역은 작지는 않지만 길이 적어 적한테 둘러싸기 쉽고 반격하기 불리합니다. 둘째, 반드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송본, 리현, 무현, 문천 지역은 인구가 겨우 20만 명밖에 안 되고 대부분 소수민족이 살고 있어서 홍군수를 늘리기가 어렵지요. 셋째, 반드시 양식을 자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지역은 양식이 부족한 데다가 소와 양도 모자라고 천은 더 구하기 어렵습니다. 졸레는 적의 상황도 분석하였다. 이제 장계석이 직계 부대도 우리 쪽으로 올 것입니다. 적들은 대도하를 봉쇄하고 강 남쪽과
서강 방향에서 홍군을

막을 겁니다. 그러면 홍군은 조원에 몰리게 됩니다. 만약 홍군이 송번, 리현, 무현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미래가 없지요. 부대는 반드시 전진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알맞은 지역은 사천, 섬서, 감숙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땅이 넓고 길이 많은 데다가 인구가 많고 물산이 풍부해서 홍군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주력부대는 우선 북쪽으로 나아가 감숙 남부를 빼앗아야 합니다. 이어 주울려는 분명하게 말했다. 남쪽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려 해도 적 130개 탄이 진을 치고 있어 역시 불가능한 일이죠. 서쪽은 넓고 큰 조원이 있어서 안 되니까 나갈 수 있는 길은 북쪽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선 송분을 빼앗기 위해서 호종남 부대와 싸워야 합니다. 늘 그랬듯이 기동 전술로 적들을 무찔러야 합니다. 장국도는 주울대 보고를 듣고도 별로 놀라지가 않았다. 며칠 전 중앙혁명군사위원회에서 보낸 전보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국도도 전보 내용을 참고해서 보고서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는 주울대가 지휘권을 하나로 모아야 하고 그것을 군사위원회가 갖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최고 원칙이라고 잘난 말하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장국도는 딴 생각을 하느라 주울래가 마지막에 말한 군사기술 문제, 정치담보 문제, 물자보급 문제, 군대를 몇 개 종대로 나누는 문제들을 그만 통째로 놓치었다. 장국도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주울래가 보고를 마친 뒤였다. 사람들이 모두 장국도를 바라보았다. 장국도는 가볍게 기침을 하고 나서 입을 열었다. 그는 사방면군이 거둔 성과를 오랜 시간 이야기한 뒤에야 행동 방침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갔다. 장국도는 일사방면군이 함께 남쪽으로 나아가 성도를 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는 동쪽으로 진군하면 길이 적어서 안 되고 서쪽은 조원에서 불리하다는 점은 인정을 하였다. 하지만 북으로 전진하면 호종남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오면은 쳐야겠지만은 오지 않는데 굳이 치러 나설 까닭은 없다고 했다. 송분을 치르면은 적어도 20개 탄이 있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성급하게 호종남을 치는 것은 승산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생각을 거듭 해보아도 역시 서강을 후방으로 삼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이 방안을 실행해보고 안 되면은 다시 북진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중대한 문제는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울래는 곁에 앉은 장국도를 힐끗 보고는 담담하게 고개를 돌리였다. 모태똥은 만담배 한 대를 꺼내어 툭툭 치더니 피우던 담배꽁초에 이어놓았다. 장문전의 얼굴에는 약간 조급한 기색이 돌았다. 회의장에는 삽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팽독희와 림표가 발언을 했다. 두 사람은 모두 북쪽으로 진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림표는 기동전으로 싸워 적들의 힘을 완전히 없애야만 근거지를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고의 발언은 간단하고 시원스러웠다. 그는 반드시 근거지를 세워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천섬감 근거지를 세우려는 계획이 바람직하기에 인민들을 충분히 동원하여 유격전을 벌려야 하며 하루라도 빨리 송분을 빼앗고 북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태똥은 담배를 연속 두 모금 빨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태똥은 장국도를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지만은 할 말은 다 했다. 모태똥이
사방면군 동지들이 아직도 성

강도를 치겠다는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말을 하자 장국도의 얼굴이 보일락 말락 붉어지었다. 모 대통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방어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공격도 아니고 도망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일종의 반격입니다. 만약 반격하지 않고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다면 근거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서강으로 물러나려는 장국도를 겨냥하는 것이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그저 원론을 되짚는 발언이기도 하였다. 나중에 그는 송번을 쳐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적하였다. 국도 동지가 송번을 치려면 20개 탄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병력을 더 모아야 합니다. 저는 20개 탄도 적다고 봅니다. 모 대통은 전세 대하여 자세히 말한 뒤에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겨울이 오면 초지를 지나기 더욱 어려울 겁니다. 오늘 결정하면 내일은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모 대통령의 이야기가 끝나자 팽팽했던 분위기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이어 왕가상 등발, 조덕 서병진, 류속이 하계풍, 류백승이 나서서 졸래의 보고의 힘을 실어주었다. 왕가상은 오늘도 들것에 실려 회의에 참석하였다. 얼굴은 여의고 몹시 수척해 보이었다. 그래도 무공에서 며칠 쉬면서 몸이 많이 나았는지 한마디 한마디 아주 힘이 있었다. 그는 숨기지 않고 지적했다. 만약 적이 없어야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물렸을 생각만 한다면 잘못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서둘러 송번으로 진격하는 것이며 가장 좋은 방법은 송번 지역에서 호종남의 주력부대를 무찌르는 것입니다. 늦어질수록 싸우는 게 어려워지고 빠를수록 어려움이 적습니다. 주덕의 발언은 간단하고 힘이 있었다. 그는 졸래가 보고한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송번을 치고 감숙남부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주올레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북지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었다. 장국도는 풀이 죽어 숙소로 돌아왔다. 황초가 얼른 다가와서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장주석 동지, 오늘 회의는 어땠습니까? 장국도는 맥없이 의자에 앉으며 화가 나서 말했다. 엉망이야. 나는 아예 안중에도 없어서. 결정을 내렸습니까? 내렸지. 역시 북상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어. 우리 힘으로 기어이 호종남하고 붙어보겠다는 거지. 남아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한 들 무슨 성의 있겠나. 다들 한편인데 모스크바에서 온 작자마저 모 대통령한테 붙었더군. 그럼 공격을 받았습니까? 은근히 찌르기도 하고 원해놓고 찌르기도 하더군. 생각해보면 그래도 모 대통령이 좀 나은 것 같아. 이대로 둘 겁니까? 고작 1, 2만 병력을 가지고 8, 9만 명을 좌우지하겠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소. 졸래가 말끝마다 집중해야 한다, 통일해야 한다고 부르짖는데 누가 누구를 통일하고 누가 누구를 지휘한다는 건지. 장국도는 한참 말이 없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난 듯 황초에게 속삭이었다. 시킨 일은 다 했나? 무슨 일 말입니까? 아래서 뭐라고들 하는지 알아보지 않았나? 예, 이야기를 더러 나눠봤는데 아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준의회의나 회리회의에 대해서 아래서는 잘 모르더군요. 좀 더 애써보게. 예. 이때 밖에서 누군가 장국도를 불렀다. 국도 동지, 있습니까? 조울레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장국도가 급히 일어나 맞았다. 조울레가 호주문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다. 이건 주왕이 무공에서 결정한 겁니다.
금방 찍어냈습니다. 장국도가 등산 서류를 얼른 받아들였다. 글씨는 아주 깔끔하였고 잉크 냄새가 확 풍겨왔다. 서류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져 있었다. 중앙상무위원회 결정을 거쳐 장국도 동지를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한다. 장국도는 흐뭇해 났지만은 얼른 마음을 가다듬었다. 조울래가 웃으며 말했다. 내일 출발해야겠습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좋겠지요. 좋습니다. 그럼 출발하지요. 장국도는 마지못해 대답하고는 한마디 덧붙였다. 하지만 나는 하루 이틀 좀 늦을 겁니다. 조울래는 큰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홀가분하게 숨을 내쉬었다. 흑수 노화를 잊은 홍군 전사는 없다. 굶주림과 저격의 총소리는 시시각각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어디가나 백성들이 도망가고 텅 비어있는 마을. 적막함은 사람을 소름 끼치게 한다. 홍군 일방명군은 양하구에서 북쪽으로 전진하여 해발 4,100여 미터나 되는 몽필산을 넘어 조크지에 이르렀다. 장정길에서 두 번째로 만난 큰 설산을 넘은 것이다. 원래 홍군은 길을 빌려 북상하려는 일련뿐 서장 병사들을 공격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곳 도사가 국민당과 아주 단짝이 되어 한사코 홍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7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노래 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과

조선족의 전통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몸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민요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아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엄이란입니다.

0: 아리랑 연변 박서연의 노래로 민요광장 시작해봤습니다.
1: 복거리 장단이요. 자진몰이 장단이요.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 가라 차차차.
1: 2919333번 컬하세요.
2: 미녀가락 차차차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셨던 미녀나 또 판소리도 좋고요.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 이 시간은 한 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을 놓치면 또 한 주 기다리셔야 한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으시거나 미녀거나 판소리 뭐 다양합니다. 예, 부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미녀가락 차차차입니다. 방금 앞에서 보내드렸던 아리랑 연변은 장단은 새마치 장단이죠. 예, 저희가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에서 한번 또 가르쳐드렸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또 이 노래를 많은 분들이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노래가 그 음역대가 높아서 감히 또 부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미 저희 코너들을 통해서 배우셨던 분들은 또 사회적으로 이 노래를 또 많이 또 부르시더라고요. 여기서 포인트 부분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장단은 흥겨운 새마치 장단, 일명 양산더 장단이죠. 덩덩덩.

덩실 덩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장단을 잘 이해가 못하시나 봐요. 그래서 덩실 덩실 덩실 덩실 이 부분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0: 네, 아리랑 연변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이 장단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르고 싶은 민요가 없으신가요? 네, 219-3333번으로 여러분 전화를 또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또 노래 단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가 사철가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을 우리 인생에 비유한 짧은 노래. 단가라고 하면은 짧을 단. 노래, 가이죠. 하지만 이 단가는 짧다고 해서 그렇게 짧은 노래는 아니거든요. 보통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소리꾼의 목을 틔우기 위해서 부르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명 목을 트는 소리겠죠. 이 소리를 부르고 나서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부르게 되는데요. 사실 판소리 한바탕을 완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8시간도 걸리거든요. 네. 거의 우리가 지금 듣는 판소리는, 접촉하는 판소리는 뭐 4분에서 6분 좌우로 되는 것도 있죠. 하지만 판소리 한 대목이라고 하면은 장면이죠. 그니까 한 작품을 말할 때는 한 바탕 혹은 네 작품을 그렇게 한 마당이라고도 하거든요. 그한 마당을 부르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8시간 내지 뭐 길게 부르면 막열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여기서는 아직 보지 못했죠. 네. 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먼저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예, 어머니 선생님, 이게 추석이 되었지, 또
0: 네.
1: 국경절이 되었지 하는 게
0: 네.
1: 이게 좀 이젠 몇 번이나 부를 수 있겠는지 했는데 오늘로 전화드렸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1: 예.
0: 그 수요일은 아직도 있습니다.
1: 있습니까?
0: 네, 있습니다.
1: 예.
0: 네.
1: 제가
0: 네.
1: 저기 뭡니까? 장백산은 절승일세.
0: 장백산은 절승일세. 새롭게 또
1: 이
0: 배워보니
1: 노래를
0: 어때요?
1: 좀
0: 네.
1: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
0: 부르지는 않았죠? 네.
1: 고민을 잘 되지 않는 것도 제가 이렇게 불러야 어미라 선생님께서 지도받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오늘 후렴구가 안 된다고요? 후렴구가?
1: 예, 제가
0: 아.
1: 지금, 연습을 많이 하고, 지금,
0: 네.
1: 예, 그래서 제가 불러서 어디네
0: 네.
1: 모병이 있으면
0: 짚어드릴게요.
1: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0: 알겠습니다. 네.
1: 예.
0: 자. 키잘
1: 불렀습니다.
0: 잡으시고요. 네.
1: 예.

0: 네,
1: 잘하셨어요. 근데 그 다른 노래는 그 세럽요 씨 노래는 굉장히 장단을 잘 지키시는데 사실 이 노래는 너무 익숙한 노래잖아요. 근데 장단을 박자를 누르지 않으면 조금 먼저 당겨서 가셨어요.
0: 예.
1: 예, 짚어드릴까요?
0: 예.
1: 네, 여기서 앞부분은 괜찮아요. 앞부분 장단 잘 지키셨거든요.
0: 예.
1: 이를테면 요 후렴구에서 아까 그 신심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0: 예.
1: 후렴에서 그 장백산 여기에서 장백산을 좀 더 갔습니다. 장백산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박자 더 가다 보니까 장백산 하나 둘 셋 오리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0: 아.

0: 그래서 제가 신심이 없어서 예 선생님이 기다봤다고 이렇게 일찍 전화 들었습니다.
1: 그래요. 예. 잘하셨어요. 그다음 그 2절에서 쏟아지는 폭포수는 무지개발 피워주고
0: 네.
1: 네. 그리고 발을 젓는 민성은 네. 네. 발.

0: 네. 바알을 바알을 쳤는 민성은
1: 바알을 쳤.
0: 아 그러니까 원래 악보는 이
1: 네.
0: 성대효 선생님이 작곡을 하신 분은 바알을 쳤는 이렇게 악보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네. 우리가 가르칠 때 그 렘수원 선생님은 바알을 쳤는 민성 이렇게 가르쳤어요.
1: 아.
0: 네, 악보는 바알을 쳤는 민성은 온 세상에 벼뿌르네. 하나 둘 셋 장단을 가야 되거든요. 벼뿌르네.
1: 예.
0: 하나 둘 셋
1: 예.
0: 그렇죠.
1: 예. 예. 제가 이 노래로 이제 또 잘 배워가지고
0: 네.
1: 이제 이 국경절 후에
0: 네.
1: 예, 예.
0: 부르시겠어요?
1: 부를 예산하고
0: 네.
1: 다음번에는 제가 고향거리 풍년이 왔네 이 노래를
0: 네.
1: 제가 저기 뭡니까 우리 지금 새로 저기 선출된 서기가의
0: 네.
1: 김어서기가 너무 잘하셔서
0: 오.
1: 어제 그저께도 저기 뭡니까 영정이
0: 네,
1: 그
0: 네.
1: 후서 찾으러 감해 보니까 그것이 길을 어떻게 높였는지
0: 아.
1: 이전에는 군차 지나가면 꼭 내렸습니다. 자전거
0: 네,
1: 타고
0: 네.
1: 예 자전거 타고 겁이 나서 내렸는데 큰 차고 무슨 겁이 날 일이 없이 어떻게 높였는지 그래서
0: 네.
1: 김어서기를 칭찬하고 싶고
0: 아이고 그래군요.
1: 사랑하고
0: 네.
1: 싶은 것도 있고
0: 네.
1: 우리 올달에 저기 뭡니까
0: 네.
1: 너무 감으로서
0: 아 그래요.
1: 예,
0: 자
1: 뭐
0: 이제
1: 예, 정말 옥시 심은지가 공심은지
0: 네, 네.
1: 수선에다 옥시가 공심으니까 안 되지 그럽니까.
0: 아 그럼요. 네.
1: 예, 그래 견질한 집은 지금 태풍이 들었어요.
0: 네 그러셨군요.
1: 예,
0: 이제
1: 그래서.
0: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네,
1: 네 선생님,
0: 불러보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예.
0: 네,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오, 반갑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0: 그동안 노래 연습 많이 하셨습니까?
2: 아유, 아예
0: 안 하셨어요. 아유.
2: 네.
0: 그러시군요. 네.
2: 그러니까
0: 네?
2: 고향 생각이 되겠습니까?
0: 고향 생각? 고향 생각?
2: 남북바다.
0: 네, 부르세요. 괜찮아요, 부르세요.
2: 네.
0: 네.
2: 그리고 뭐인가 그 개구리 치령지나.
0: 네.
2: 그다음에 딸 그 그리운 봄날이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0: 그러면 옆에 맞습니까?
1: 개구리 치렁제 부르셔도 돼요.
0: 그것도 됩니까?
1: 임성철 가수가 불렀던 노래죠.
0: 예. 오늘 고향 생각 부르세요.
1: 네, 부르세요.

0: 기쁨 안고 돌아가리라. 그리운 고향, 내 사랑 있는 고향. 아유, 좀 늙어서
1: 어머, 목소리 들으면 이 30대 청년 에이. 목소리인데요. 네.
0: 나 먹은 게 방 알리는데, 애들도.
1: 자꾸 그런 생각을 하시면 의식 안에 이 무의식 중에 아 나는 늙었다 이렇게 투입된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젊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노래를 잘한다.
0: 나이 드는 거 어떻게 할까?
1: 아니 목소리 들으면 진짜 30대 40대 목소리밖에 안 들린다니까요. 네. 본인 스스로 자꾸 내가 늙었다 하면은 저희가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모르거든요.
0: 남들이 웃을까봐 겁이 난다 말입니다.
1: 근데 남들을 왜 의식합니까? 이 좋은 세상에.
0: 아, 이 세상에 남 의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1: 내가 좋으면 되죠. 내가 행복하면 되죠. 나의 행복은 내가 지키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눈에가 그 비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0: 예.
1: 그럼요. 그런 생각 버리세요.
0: 그래 그거 상관이 보면 좋아. 이것도 되겠죠.
1: 예. 아, 우리 애청자분들은 지금 어떤 것이 미녀풍인지 그 가려내기가 예, 이제 쉬워진 것 같아요. 예,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세마치장단이라는 게 이제 그 같은 거는 아무래도 미녀풍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 네.
0: 어떤 건 네 박자 짜리도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런 건.
1: 네 박자 짜리에서는 보통 안땅장단이 있거든요. 덩따따쿵따쿵따다따쿵따쿵 이러면 안땅장단이거든요. 4분의 4박이고요.
0: 그 4분의 4박도 어떤 거는 민요풍이고 어떤 거는 있다고 그래서 노래입니다.
1: 그래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럴 때면 전화하셔서 저기 도우미 선생님하고 여쭤보세요. 괜찮아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노래를 좋아하시니까 민요풍이 아니더라도 부르게 하셔야죠. 그렇죠. 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나는 젊었다. 예, 목소리가 예. 좋으시니까 나는 젊었고 행복하다. 이렇게
0: 예.
1: 본인한테 그런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길 바랄게요.
0: 힘을 줘서 감사합니다.
1: 예. 자, 오늘도 엔돌핀이 확 돌았죠?
0: 예. 네. 감사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행복하세요.
0: 예.
1: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미란스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예,
2: 오늘 또 이렇게 번조아리랑 좀 잘 부르시는 못하겠지만 또 불러봅시다.
1: 번조아리랑, 예, 불러보세요. 예. 예. 예. 잘 부르시거든요.
2: 예, 아유, 못 부른다, 예.
1: 네.
2: 그러면 아리랑에서 제일 큰 대표적인 노래이죠, 예.
1: 그럼요. 네.
2: 예, 부르겠습니다.
1: 자, 가겠습니다.

0: 많은 날이나 일러주어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끝이 났습니다.
1: 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야, 이 윤 여사님은 판소리면 판소리, 민요면 민요. 야, 대단하세요. 너무 잘하시거든요.
0: 아, 이 언어리에?
1: 네.
0: 연습을 그게 못했습니다. 어제 가수를 들었으니까 몸이 피곤하네. 그 네. 연습을 오늘 어제 벌써 이렇게 떨리니까 어제 언어리 특별히.
1: 아, 그래요?
0: 예, 특별히 또 연습을 다 못 보는 것 같습니다.
1: 아니요, 잘하셨어요.
0: 한 번에 조금 자신이 만만해진다. 좀 조금, 예.
1: 네.
0: 이 노래를 확실히 남인호가 엄청났고, 예, 손율이 아주 아름답고, 예. 세계 제일 큰 무대 올려놔도, 예. 대상을 받은 노래 본조 아리랑입니다.
1: 야, 근데 그 시금체들을, 예. 너무 무난하게 잘 가시네요.
0: 아, 그랬습니까?
1: 너무 잘하시네요.
0: 예, 오늘 그리 잘 못 부르고.
1: 아우, 잘하셨습니다.
0: 나는 진짜 여보다 조금 더 점수 따기를 좀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1: 너무 잘하세요. 아니면, 예. 그, 그냥 항상 내가 더 잘해야지 하니까 더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잘하셨습니다. 예. 너무 잘하셨어요. 예. 3절까지.
0: 그래도 다음번에 네. 그, 사철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 노래 또, 또, 어느게 애 바쁘고, 뭐 바쁘고, 다 바쁘지 않고, 보니까.
1: 그럼요.
0: 예, 예. 바쁘다도 또 얼마나 재밌을까, 그거 걘데,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부르냐, 저런 소리 어떻게 내나, 어떻게 저렇게 부를 수 있느냐,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 그때, 예. 연습은, 솔직히 말해, 연습은 크게 나야 한다. 정말 제대로 말해. 걘데, 딱, 이렇게 부르기 쉽고, 딱 잘 배우기 쉽은데, 솔직히 말해, 나이도 있고 이래가 더 힘이 듭니다.
1: 그럼요.
0: 예,
1: 그,
0: 그래.
1: 한 주 동안 지금.
0: 그러니까, 네. 무슨 무대에 올라서 한 것도 아니고, 내 목소리 잘 연습해, 잘 불러 모아라기에는 여기 마음이 조금 있어, 내 마음을 깔아치니까, 예. 걔가 좀 이래 스트레스 세게 정말 잘 부르는 무대에 올라 부르시오, 한 번. 인가 연습에 되겠습니까, 선생님?
1: 아니, 그렇게 연습을 안 하셨는데, 이렇게 잘 부르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0: 네, 나는 먹을 이제는. 가로, 네. 끝이 나 때까지 다 잘 배워서, 예, 그것도 한 번 좀, 좀 한 번 부르는 예산 하긴 하는데, 네. 좀 잘 불러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1: 아유, 네. 사철가도 네. 이제 너무 잘 부르실 것 같습니다.
0: 어미나 생일 수고 네. 많이 하셨습니다.
1: 아유, 잘 부르셨어요.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그래요.

0: 계세요.
1: 예.
0: 야, 이거 연습을 안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아리랑을 이렇게 잘 부르신다니까요. 근데 연습만 잘하시면 이제 정말 어떤 무대에서도 잘 부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부르셨습니다. 번조 아리랑을 저희가 3절까지 가르쳐 드렸죠. 근데 사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뭐 사실 몇 글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식임새, 뭐 돌리는 부분, 꺾는 부분이 있거든요.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배워보시면은 너무 어려운 부분도 없죠. 판소리도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 능히 다 배워내실 수 있으니까요. 뭐든지 맘만 먹으면 누구나 다 가능하게 배워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요. 노래도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신다면 주저마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화기 들면 긴장하시다고 예, 그러시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 얼굴을 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음 놓고 노래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서 사철가. 네. 한번 또 들어보실까요? 괜히 중독된다니까요. 이 사철가를 은근히 감상하시면은.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처원 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존의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 아니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었는데요. 치명을 위주로는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동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늑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그 공능 주체에서 지적하다시피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심장병 환자들이 전형적인 증상에 속하는데요. 중에서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림상표현은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해 납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기침을 잘 깃습니다.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특히 입에서 냄새가 나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그 가운데서 뽑아낸다면 기침을 짓고 입에서 냄새가 잘 나는 이 점이 전형적인 심폐혈이 심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침을 짓거나 가래가 성나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러면 단순히 호흡계통의 문제 단독으로만 처리하거나 입에서 냄새 난다면 단순 구강청소 여기에 매달리거나 이런 표현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관건의 관건은 심폐혈이 심한 증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가 필요한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그렇게 기침약을 대고 썼는데 말 듣지 않더니만 지금 본 제품 초온 청심환을 쓰시고 나서 기본으로 지금 기침이 먹고 입에서 그렇게 모진 냄새가 나던 게 그게 지금 해결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전 정심한 지금의 어제는 세계도 있었습니다. 지금.
1: 아, 그래요? 예, 예.
2: 이게 기본상 예, 지금 세계도 있었을까나 예, 지금 심장병을 해서 얻는
1: 세계로정 썼으면 잘 쓰세네. 1년 2개월 정도 이렇게 1년 정도 잘 되는데요. 예예. 예. 네,
2: 그런데 이걸 써보니까 나 지금 많이 좋아져서 어떤 기본상에 어떤 심장을 해서는 심장병을 해서는 크게 지금 예, 근심해야 합니다.
1: 아 예예.
2: 이거 쓴다면은 지금 마구에 이 여간에는 한 번도 발작 따이고 영패나 납니다 지금.
1: 그럼요. 예예. 예.
2: 원래는 이게 나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걸어도 못 댕기고 나가서 활동도 못했습니다.
1: 아 그렇겠죠. 예.
2: 숨이라도 올라오지 않지 이러니까 나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나가 댕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가다가 깜빡하다가 예, 이게 심장에 팍 들어 서는 것처럼 쬐니까 예.
1: 그렇죠. 심장병 환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구금약하고 구심환 같은 거 계속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2: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들 이게 심장병 내서 혈압이라는 게 그냥 온정해야 되고
1: 그렇죠.
2: 그리고 입 안에서의 입이 그냥 마르고 입안에 썩었고 그 다음에 기침도 다 기침이라는 게 그냥
1: 예. 네.
2: 어쨌든 이 심장을 해서 여름에는 많이 아이 좋았습니다.
1: 그렇죠.
2: 또 예, 아 가슴이하고 뒷산들이 그냥 아픈데 막 수수 지르는 것처럼 제가 예,
1: 예.
2: 그때 뭐 그랬는데 지금 이거 수회부터 예, 어제는 이 얼마 1년 더 하고 이어가네 지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영편하답니다. 지금
1: 예. 그렇죠. 예예.
2: 그나마 해라무야 그나마 어떻게 해라무야 근데 지금 예, 이 몇 달째 됐습니다.
1: 대단합니다. 그럼

0: 분들을 깨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 공동이 좋아지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 심장병이 100분의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으니까 동력 펌프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건 관상동맥의 이상을 말하는데, 그게 해결받았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해결이죠, 그게. 예.
1: 예. 이거 떼고 나면 뭐, 부담도 없고, 그냥 혈압을 해서 의자에 올라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야, 그냥 해답이 하고 이거 뭐 들어보는데 지금은 뭐 아이 먹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0: 그래요? 예, 예, 그렇죠. 예.
1: 쓴 다음에 특히 잠 잘 잡니다.
0: 예.
1: 못 하는 게. 그래서 난 이 약으로 지금 여러 면에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0: 예.
1: 어제는 약을 좀 가면서 쓰고 지금 왜, 어떻게, 저기, 뭐니까, 더러 할라면 한 번, 그래도.
0: 됩니다. 예, 그렇게 한 시도하세요. 한번 내지 두 번이니까 알 수는 20알 밑으로 내려오지 마시고 기본으로 한번 내지 두 번 가운데서 한번 하시다가 다시 조절해 조금 어떤 같으면 두 번으로 올라가도 되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1년 내에서는 12달을 복용하신 셈이 되어 있으니까 세계 치료 과정 견제했으니까 가히 차수로 조절하면 됩니다.
1: 예, 그래, 그럼 오늘 약을 내 9개월 그 배달 받겠습니다.
0: 아, 예, 예, 그렇게 하셔. 삼삼에 다시 깨워보입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3: 엄청 심한 지금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야, 이용 좋습니다. 나는 관심병도 있고, 신경쟁 있어서에 가끔가다 자꾸 정신이 있고 쓰러지면서 고사했습니다.
0: 오, 심각할 정도입니다. 정신이 잃을 정도에 되면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큰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예, 그래 눈 떠보면 병모이고 그런 차사 우리 한 대여섯 차례.
0: 열령이 불리아 같다는 걸 말하네요. 눈 뜨고 보니까 병모이를 한가 봐서. 그렇죠.
3: 예, 그래서 병원에서 나중에는 무슨 별로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집에 가서 편하게 잡수기 싶은 게
0: 낫다. 그 정도였어요? 예.
3: 예. 그런 거 나와서 이 방사 두고서리 이것만 신약 대여해서 판매되는 약들은 다 진짜이고 뭐.
0: 아, 믿음직한 신약 대여방이라는 간판이.
3: 믿음직한 신약 대여방. 그래서리 거기 거 지금 처음 정신만 지금 쓰고 있는데, 아 선생님. 후에는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이거 쓰면서.
0: 아, 그전에는 몇 번씩 갔는데 이 제품을 시작해서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불리아가 열령에 불리아간 적이 없다. 대단하죠. 네네. 효과성.
3: 1년에 다섯 여섯 번은 그래서 병원에 가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차사 한 차례도 없고.
0: 대단하죠.
3: 예, 영 좋습니다. 입이 쓰던 것도 아이스지. 그래도 이 치아 통쇠 나서 영 고사하고 심장에 통쇠 난 다음만 제게 밑에도 줄이 올라가지 송곳으로 막 찍어놓는 것 같으지. 그래다도 또 가끔가다 숨이 올라와요 이래며 고사했는데 지금 그런 증시 하나도 없이 선생님 그 제기한 보도 제품 같이 있으니까
0: 잘합니다.
3: 좋습니다.
0: 잘합니다. 예. 그러면 됩니다. 예예. 예.
3: 예. 그래서 예. 나도 오늘이 9가구 배달 받아서 그냥 좀 쓰자 그래.
0: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늘 예. 건강하세요.
3: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가족은 이 초원점심만 쓰는 가족.
0: 아, 그래요?
4: 예, 예, 우리 예. 큰 검은 당뇨 종합을 인해 중부까지 왔다가고 한데, 지내 숨이 헐떡헐떡하지. 그저 온몸이 붓긴다. 아무것도 예, 지내 손가락에 이렇게 눌러놓으면 나아지지 못합니다. 그저 쑥 들어간 내려와요. 나을 줄 모르고
0: 그렇죠.
4: 이렇게 헐떡헐떡거리고 감기만 오면 그저 숨 차서 꼼짝 못하고 목이 자 가랑가랑거리고 기침 끼는데 아무것도 눈물 나올 정도까지 있고 배리 막 끓여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입에서 냄새 나고 우린 그저 나 잡수면 그저 누군들이 조금
0: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죠.
4: 그런데 아이란 말입니다.
0: 예.
4: 그래가지고 내 먹던 거 좋은 정신만 그래 저 딸치를 그래서 색깔에 한 가구도 준 거 그것도 아주 좋겠더만요. 한 보름 그래서 숨 찬 게 조금 지나고 그럼 입에 냄새 없어지지 않고
0: 예, 그렇게 말씀한 분들 기발이
4: 그리고 이빨이 그렇게 아파하던 게 그것도 이러고 예. 그리고 저 입술이란 게 그저 파랗파랗해서 그저 바들바들 뜨던 게 그것도 이러고
0: 산소 부족입니다. 심장에
4: 예.

0: 그리고 그저 가슴이 그저 찌른 것처럼 앉아서 계속 잤습니다. 누구도 모였습니다. 모집이도 모르고.
1: 예.
0: 그러던 게 그게 나 차차차 나서서, 야, 이런 약이 없구나. 정말 약도 좋기 좋다. 지금 시살 좋을까. 약도 어째 이렇게 좋은 약이 많은가. 그래, 신약제. 빵은 신경 있는 신약제.
1: 그래만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0: 약이 예. 신경 있는 약이고 할까. 얼마 좋는가. 그래서. 그래, 오늘이 또 아까 배달 받아서 장기적으로 쓰자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배달전화번호 33-9번 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좋은 청심만 좀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심혈도 고지했고 심교통도 생기고 이미 심교통이 생기니까 일단은 얼마나 기름이 통째 나가지고
1: 그렇죠.
3: 그다음에 혈압도 조절하지 올라가면 막 미스로 불이 통하게지.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선택해서 반드시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예.
3: 주약이 혈압도 전 애들인 것도 많이 나. 누사 심물이 골잼이 그 심교통이 생기는 게 그 통증도 심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1: 어, 그럴 겁니다. 예, 예.
3: 그 아이들인 것도 지금 그 조절되니까 미스금이 토하는 증상도 많이 났습니다.
1: 아, 어, 그렇죠. 예. 예. 토할 정도까지 됐으면 심각할 정도입니다. 예, 예.
3: 그분에게 아홉 각도 배달받아 오래 쓰자고 된다.
1: 예, 예. 여성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심장이 나빠서 전신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4: 갑자기 전에 심장이 막 숨이 아예 올라오면 똥 막는 것 같아요. 자수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1: 예.
4: 한 번도 병원에 약속에 입원하지 않습니다.
1: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4: 예, 심률이 일단 서른 개씩 지고 이럴 때는 것도 가만히 누워있어야 된다. 용사수가 저기 아이 구들도 못 닦고 계속 누워있고 이랬었습니다. 그게 예. 지금 심률이 80개씩 뛴다.
1: 어, 대단하죠. 예,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4: 예, 그리고 예, 그저 예, 이 숨이 차다 하면 예, 그저 예, 이 집안에서 발자국 때도 숨이 차졌습니다. 심장병이 숨이 차지 않습니다.
1: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이 숨이 차고 하품을 잘하는 건데 숨이 차면 인자체는 심장에 산소 부족을 충분하게 말하게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단소 호흡기통의 문제인가 하는데 심장혈은 백분제 98% 이상이 만파생태의 산소를 써야 하는데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숨이 찬 겁니다.
4: 예, 결국 하품을 어찌 그리 합니까?
1: 그렇죠.
4: 아닙니다. 결국 예, 혈압나 뇌통살 됐고 예. 아, 이, 잠을 잘 못 자서, 이게 잘 자는 거예요. 며칠 안에서도 그렇게 인차 잠을 잘 잡니다.
1: 심장병으로 인해서 잠자기 힘들어집니다. 예.
4: 예, 이번 이전에 계속 병원에 가서, 아이, 또, 이, 뭡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정신 그런 약 먹었는데, 이 약 먹은 게 잠 그리 잘 잡니다.
1: 아, 예, 예.
4: 예. 그리고, 예, 기침 다, 근데 기침 다 하고 목에 가려도 것도 싹 없어졌습니다.
1: 그럼요, 예, 예.
4: 네, 선생님 이렇게 합하셔서 아홉 가지 배달보다는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1: 어,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오랜 심장병, 나이가 벌써 4대 중후반 거기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몇 가지 기초약품에다 이 제품을 결합하면 심장병 자체는 많은 호전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은 하나는 부정맥, 신리부치를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하고 심근경색 여기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정맥이라 하게 되면 1분에 기본으로서 60부터 100자까지 정상 범위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기본 심률은 60자 벗어져서 7, 80자 자오 이 정도에 담에 정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100, 1분의 2, 30자, 1분의 40몇 자 모두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심증, 신저통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왼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오른쪽 앞가슴이 아프고 뒷잔등이가 아프고 룩골까지 아파나는 게 협심증입니다. 때때로는 루골이 아파나게 되면 우리가 심장이 왼쪽 그 뒷골석에 그 둘러있지 않습니까?

0: 그런데 루꼴 신경통인가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심증으로 인해서 이런 루꼴까지 아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심근경색에 대해서 제가 진일보 이야기 드리는데요. 중도로 막혔다. 관상동맥이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중도로 막힌 경우에는 지잘하지 않습니다. 중간쯤 막힌 경우에는 그럼 중간쯤 막힌 거 얼마를 막힌 걸 말하는가 40 내지 70% 좌우입니다. 그런데 중하게 막힌 경우에는 70% 벗어져서 90% 이미 좌우로 되는 걸 중하게 막혔다. 70 내지 90% 좌우를 말합니다. 그럼 이 퍼센트를 어떻게 하는가? 내가 증상이 너무 심각하다면 심장병 증상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때가 되면 병원 심장내과에 가서 한번 그런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관마이 조잉이란 거 해봐야 됩니다. 관상동맥을 비춰봐야 됩니다. 관상동맥을 비춰보자면 그게 조잉지라는 게 있습니다. 조잉지를 맞으면서 하는데 너무 중한데 이걸로만 대체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도로 막힌 경우에는 이 제품 보수료법을 하고 오진간하면 70%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 제품이 가능합니다. 70% 벗어져서 8, 90%일 때는 지자를 하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심장 공능 기본 도리를 아시고 제때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학대학방 및 주내 각 신학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새긴 호가복이 15일 왕정에서 대상 건설과 산업발전, 재해후 재건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중저 왕청 그리드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는 우리 조에서 처음으로 착공 건설하는 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입니다. 이 대상에 깊은 관심있는 호가복은 재차 시공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축적 발전소를 건설하고 신형 에너지 비축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신흥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되며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공의 유리한 시기를 다 잡고 역량을 통괄 배치하며 작업반을 증가하고 공사 진도를 다그쳐 공사가 조속히 완공돼 조업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주현 양급 정부에서는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대상 수요와 정밀하게 연결하며 인력 에너지 사용 등 요소 공급을 강화하여 대상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하루빨리 운영에 투입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길림 금옥 현대 농업 과학기술위원회사 생산 작업장을 찾은 호가봉은 원료 공급원, 시장 주문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봉은 기존 시장을 깊이 개척하는 도대에서 대형 슈퍼마켓 전자상거래 플랫폼 음식 기업과 주동적으로 연결을 하고 판매망 배치를 다그치며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제품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함으로써 꾸준한 판매 증가량으로 기업 발전 장대를 지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부질 유산균 옥수수 가루 대상은 옥수수 가루와 옥수수 국수를 생산하게 되는데 현재 설비 조립과 도관 부서를 하고 있습니다. 호가봉은 원료 공급, 인력 수요,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대상이 올해 9월 말 시험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것을 요한 호가봉은 기업이 시간대를 주시하고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다 거쳐 완수해 대상이 제때 조업하도록 확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품 공급 경로를 적극 넓히고 반동네 샘즈클럽 등 선두 소매 기업과의 생산 판매 연결을 강화하여 기업 효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사를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청의 누수하 100만 마리 산란닭 중량 양식기지 대상은 현재 토지를 다지고 있으며 올해 11월에 주체 건설을 끝낼 예정입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당면 달걀 시장 시세가 호전되는 유리한 시기를 다잡아 병아리 사육장, 사료 작업장 등 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다그쳐 추진해 대상이 일찍 준공돼 조업하며 효익을 내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 대흥구진 구간 대상 시공 현장을 찾은 호가봉은 로선 계획, 공사 추진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는 지역교통도로망을 완성하고 대중출행 조건을 개선하는 중대공사로 길림성 동부와 흥룡강성 동남부의 연동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대한 전략적 의의를 가집니다. 시공 단위에서 시공 역량을 통과하고 건설 절주를 다그치며 공사 진도를 전력으로 들어주어 더 많은 실물 산량을 형성하기 바랍니다. 현 정부에서는 기다리거나 의존하지 말고 과감히 책임을 담당하며 토지 증용과 철거 과정에서 봉착하는 난제를 심서 해결해 시공을 다그치는 데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왕청 북방세멘트유한회사를 찾아 철도 전용선 복구와 공장구역의 생산 운행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기업이 이미 생산을 회복하는 것을 본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이 시장 수요를 단단히 주시하면서 생산력을 전면 높여 주문을 적극 확보해 이번 손실을 백방으로 만회함으로써 전주 공업경제 안정장사에 더 많이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기업 본부의 지지를 쟁취하는 동시에 심양철도 국과의 연결을 다그치고 기획설계, 기술 표준 등 면에서 소통과 연결을 강화해 전문 지도를 쟁취하며 철도 전용선이 빨리 건설돼 개통되도록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물류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기존 신형 건축 자재 년산 10만 립방미터 신형 친환경 건축 자재 대상 앞서 수재 충격으로 일부 설비가 침수돼 파손됐습니다. 최근 적극적인 긴급 복구를 거쳐 대상 건설은 이미 정상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호우가봉은 조업체계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기업이 공사기일을 조시하고 인원과 기계를 증가 배치해 대상이 기한 내 사용에 도입되고 하루빨리 효익을 내도록 보장하길 바랐습니다. 조사인구에서 호가봉은 왕청현의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사업정황 회부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경제발전은 대상 견인이 필요하고 산업 전환은 대상 지탱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큰 대상, 좋은 대상이 조업하고 효익을 내야만 실물 경제를 장대시키고 도약 주월의 후송 동력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왕청일에서는 새 착공 대상 진척이 느리고 중대산업 대상이 적으며 투자 유치 책임이 불명확한 등 두드러지는 문제를 직시하면서 마음을 대상 유치에 두고 힘을 대상 추진에 쏟으며 신속히 추진하고 난관을 돌파하여 대상 건설의 새로운 성과로 현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힘을 축적하고 동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집행을 하면서 미착공 대상에 대해서는 막힌 부분을 힘써 해결하여 조속한 착공을 추진하고 진도가 뒤처진 대상에 대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 목적성 있게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계속 건설 대상에 대해서는 배치 빈도를 늘리고 연속적으로 시공을 추진하여 더 많은 실물 3년과 요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과 포장을 다그쳐야 합니다. 상급의 정책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재해 후 재건 6가지만 건설, 도시 갱신 등 분해를 둘러싸고 대상 비축, 포장, 신청 등 사업을 세밀하고 착실하게 잘하여 정책 기회를 실속이는 대상 지탱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외지에 나가 대상을 유치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책임을 짊어지고 주동적으로 외지로 나가 목적성 있게 기업을 방문하고 협상을 하며 기업의 종합 실력과 투자 성의를 깊이 분석 판단해 더 많은 제조업 대상이 배치되고

0: 시작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재해 후 재건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수해로 파손된 기초시설을 다같이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주택을 보강하는 동시에 배수와 침수 방지, 하천 정비 등 홍수 방지 체계의 부족점을 보완하여 홍수 방지 안전 장벽을 1층 튼튼히 하고 대중의 안그라급을 수호해야 합니다. 부주장 문금철, 주직속 관련 부문과 왕청인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소나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구도와 제도기세 명확히 해라는 내용으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은 전당 전국 여러 민족인민의 공동한 임무입니다. 이에 대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5장 보장과 감독에서는 신시대 당내 민족사업구도와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단결 진보를 촉진하는 제도기제, 보장조치와 감독기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첫째, 당의 통일적인 용도, 정부의 법에 따른 관리, 통전부문의 통괄협조, 민족사업부문의 직책이행, 여러 부문의 협력, 전사회 공동 참여를 견지 완승하는 민족사업 구도를 명확히 하고 민족사업 협조 기제를 건전히 했습니다. 둘째,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면에서의 국가기관, 공직인원, 각급인대, 군중단체 조직, 기업사업 조직과 사회조직 종교단체, 기층 군중성 자치 조직, 군대 등 관련 주체 직책과 요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간부 인재, 재정, 사회 치리 기재, 위험 경계 및 처리, 모순 분쟁 해소, 사회 감독과 검찰 감독 등 면의 보장 조치와 감독 기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넷째, 민족 단결 진보 건설과 표창 등 내용을 명확히 하고 매년 9월 넷째 주를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주간으로 규정했습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문란입니다. 올해 9월 셋째 주는 2026년 국가통령 언어문자 보급 선전 주간입니다.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에서 주최하고 교육부 언어문자 응용관리사,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 판공실, 신화사 중국 사진사에서 주관했으며 길림성 언어문자사업위원회, 길림성 교육청, 연변주인민정부에서 협조하는 언어문자와 인민대중사진전이 14일 연변노동자문화공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전람은 인민의 시각과 대중 이야기에 립각해 우리나라 언어문자사업이 인민의 뿌리를 내리고 시대를 위해 봉사해온 발전노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람은 인민대중의 언어생활에 초점을 맞춰 4개장을 설치하고 역대 표준어 보급선전주간회고 국가관건분야 언어과학기술 역량강화 사례특별전시도 마련했습니다. 전람회는 100여 개의 진귀한 역사영상과 신시대 기록사진이 집중 전시됐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당의 용도 안에 언어문자사업이 이룩한 발전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언어문자사업이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민생의 혜택을 가져다준 실천성과를 생동하게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광범한 관객들이 작품들을 보면서 언어문자의 온기를 느끼고 분발전진의 힘을 얻도록 인도했습니다. 이번 전람은 9월 하순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 제29회 전국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연변성과전도 내오고 성류우편함, 편지모집선시 등 대중성 활동을 전개하여 국가통영언어문자가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임무를 관찰하는 데 봉사하고 조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촉진하는 가운데서 발휘하는 역할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교육국 부국장 장정일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법에 따라 국가통영언어문자를 보급하고 국가통영언어문자의 보급 정도, 규범화, 사용 수준과 응용 능력을 1층 높이며 주화민족 공동저식을 1층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여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1: 연변 괭위 자동차 무역성에서 조치하고 조공상업연합회 자동차 업종상회가 여러 자동차 4S점과 공동 주관한 2026년 연길 가을철 자동차 전시회가 일전 연변 괭위 자동차 무역성에서 펼쳐졌습니다. 홍소감 기자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100여 개 참가 업체와 63개 주류 자동차 브랜드가 모였는데 그중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가 25개로 40% 가까이 차지합니다. 덴자, 방정표 등 인기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와 벤츠, BMW, 랜드로버 등 고급 자동차 브랜드가 모두 등장했고 새차, 중고차, 자동차 부대 봉사까지 전면적으로 아울러 주민들의 다양한 차량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연길 주민 왕 선생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차종은 여기에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던 몇 가지 차종도 대부분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니 마음에 든 차종들이 다 있어서 이제 가격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자동차 전시회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실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새 차 참가 업체 56개, 중고차 참가 업체 43개, 기타 자동차 관련 참가 업체 10여 개가 참가했습니다. 인기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가 집중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외에도 일부 전통적인 조류 브랜드도 여러 가지 주력 신에너지 차종을 선보였습니다. 연변 괭위 자동차 무역유관회사 총경리 류문군입니다. 이번 활동의 가장 큰 특점은 우대 폭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기업의 현금 할인과 대출 우대 외에도 나라의 폐차 보조금, 길림성의 교체 보조금, 그리고 연결시 정부에서 발급하는 658만 6천 원의 자동차 소비권을 모두 같은 기간에 함께 향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혜택을 토대로 각 대형 자동차 기업과 판매 업체들도 서로 다른 우대 활동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9월 16일까지 이어져 주민들을 위해 일괄식 차 구매 활동을 마련하고 정책 효능을 충분히 방출해 지역 자동차 소비 시장 활력을 일청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0: 연변주 진달의 은용 동침급 중노년 축구 초청 경기가 일전 용정에서 막을 열렸습니다. 전국 15개 성시 자치구의 29개 대표팀에서 온 500여 명 종로는 축구 애호가들이 연변에 모여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주노인체육협회에서 주최하고 주민족사무위원회, 주체육구, 주류룡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 지원했으며 A조 55세 이상, B조 60세 이상, C조 65세 이상, D조 70세 이상 등 4개 조로 나뉘어 9인제로 진행이 됩니다. 경기장에서 노장들은 능숙하게 패스하고 공수 전환을 하면서 노련한 실력을 보여줘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연변 켈미팀 참가 선수 고정훈입니다.
2: 한웅 씨,
0: 우리 연변에서 전국 노인 축구 경기를 개최하게 돼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경기를 개최해 준 우리 주 노인 체육협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변인으로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북경 운사 원로팀 참가 선수 하선상입니다. 이번에 연변에 와서 60세 이상 조별 경기에 참가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연변은 축구 분위기가 아주 짙죠. 우리도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기가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경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미식을 맛보고 풍경을 감상하며 인문 분위기를 느끼러 오겠습니다. 9월은 연변주 민족단결진보 선전월입니다. 이번 경기는 민족단결에 힘을 부여하는 체육경기의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다지역 문화체육 교류 플랫폼을 마련하고 여러 민족 중노년 축구 애호가들의 경기를 통하여 우위를 돈독히하게 함으로써 서민건강운동과 민족단결진보사업의 심층융합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주노인체육협회 부주석 문향입니다. 이번 경기는 마침 민족단결진보선전놀이 열렸습니다. 모두는 축구로 붓을 삭이며 민족 간의 정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2027 시즌 국가쇼트트랙팀 집중훈련이 14일 국가체육총국 동계운동관리중심 종합훈련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에서 도합 33명 선수가

0: 참가한 가운데 우리수의 리우형, 장간영, 남가연 등 선수 3명이 집중훈련 명단에 들었습니다. 국도 화남선 화룡 남평 류연톤 구간 공사 대상이 가로수 벌채 작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화룡시 용성진 화남촌에서 남평진 류연톤까지 구간은 10월 15일까지 도로 절반 폭을 봉쇄하고 차량을 교대로 통행시키게 됩니다.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자동차들은 현장 사업열군의 지휘에 따르고 속도를 줄여 천천히 통행하기를 바랍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는 병원 설립 80주년을 경축해 17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병원 진찰 청사 앞 광장에서 다학과 연합혜민 공익무료 진찰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국내 유가의 다음번 조정은 24일 24시에 진행됩니다. 현재 국제 원유 변화율은 8.7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국내 유가는 1톤당 51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은 1리터당 각기 39전과 46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1: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공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일상 속 건강 꿀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또 각종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장약 심내방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지금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전례 없던 특별 우대 활동합니다. 예, 장약 심내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과를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500원도 드리고 장약 심내방 본약 한 과도 증송해 드립니다. 예, 그 외에 남이 능량 락타 사틀 입을 한 채를 증송해 드리죠. 예. 17곽을 사신다 할 때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1610원도 드리고 장약 심내방 본약 4곽도 증송해 드립니다. 예. 여태까지 지금 장약 심내방 4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 외에 또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4752원도 드리고 장약 심내방 본약 6곽도 증송해 드립니다. 예. 지금 이때까지 6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이번에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큰 우리 활동을 하면서 6곽도 증송해 드리기 때문에 이런 특별 우리 활동 기회에 놓치기만 하면은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예, 아주 절호의 기회죠. 예, 6곽도 증송해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 또 객한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동인당 유기농 양리저지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하고 또 동인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는데 한 통에 900g짜리입니다. 예. 예전에 단백질분들은 한 통이 다 400g짜리였죠. 예. 900g이기 때문에 아주 큰 분량입니다.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하셔도 되고 병원에 직접 찾아가셔서 상세히 료해하시고 그 약을 선택하실 분들은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그 왼쪽으로 그 직진에 가게 되면은 동쪽으로 갑니다. 예, 동쪽으로 직진에 한 10m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리내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중리내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우리 지금 장약 심내방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기를 조절해주고 기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혈액을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똑똑하게 밝혀놓은 약입니다. 예, 이렇게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약을 써준다 할 때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지요. 예, 만약 우리 몸에 기가 부족하면은 몸에 피가 충분하게 있어도 혈액 순환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예, 기라는 것은 피를 밀어주는 힘입니다. 예, 장약 심내방 보면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수 있는 또 성분들이 들어갔는데 소홍화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황계라든가 당귀청 성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아주 큰 작용합니다. 예. 그리고 장약 심내방을 제조하는 데 주요 약재들은 다 고가의 약재들이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고도로 높여주죠. 예. 사실 중약 성분은 매우 복잡합니다. 예. 이 항산화라는 것은 항산화 작용은 대부분 여러 성분이 협동 효과라 나타나게 되죠. 예. 산화라는 것은 인체 대사 과정 중 자연적으로 산생하는 이런 반응입니다. 예. 그러나 지나친 자유기는 세포 구조를 공격하기 때문에 노화나 염증 질병을 유발할 수 있죠. 예. 항산화 물질은 자유기를 제거해서 우리 신체의 균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 항산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쉬운가 하면은 사과를 절반 따개서 한참 놓고 있으면 색깔이 변하죠. 예. 이럴 때는 사과가 자유기 공격을 받아서 사과라는 세포가 변합니다. 이런 사과가 산화하는 데 저항하는 것이가 바로 항산화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장약

예, 어째서 그게 지금 그 신호가 예, 잘 안 됩니다. 그 신호가 잘 되는 곳을 그 찾아서 그 예, 예, 닦아서 귀에다 제대로 대구설이 그 번상하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나만 먹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원래 또 이렇게 관심병이어서 숨이 많이 차고 또 이게 이렇게 해서 어지럽고 잠도 안 나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거기다 면봉까지 와가지고 쓰리에 말하나 웃거나 해도 이게 땀 기울고 눈이 또 붙들붙들 떼가지고 얘 고생했는데 얘 앞달 좌우 먹으니까 나 얘 너무 쏘아졌습니다. 이 약은 얘 서장 해발이 그렇게 나쁜 데서 자란 야생약 대들러 돼서 한 우수한 약을 써 그러는지 얘 약 효과가 얘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1: 예, 다르죠.
0: 네, 저희 네. 남편은 예, 검사 수치에 돌아가지 못해가지고서 예, 주자를 엮지 못했습니다.
1: 네.
0: 지금 예, 이 당약 시내방만 뭐 쓰고 있는데 예, 심장이 저기나 너무 좋아져가지고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심장이 원래 그렇게 좋아집니다. 이렇게 그지 심장병께서 이름을 딱딱 밝혀가면서 이렇게 치료된다고 쓰여있는 거는 오직 이 약밖에 없습니다.
0: 예. 네.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예, 우리 부부간호는 얘 이 당약 신내방만 먹고 얘 건강을 지키려고 한다.
1: 예, 좋죠. 예.
0: 이번에 저기나 뭐야, 저기나 배달 받아 왔는데 우리는 얘,
1: 예.
0: 우리 아랫집에 아주머니는 얘 내 소개로 이것을 얘 먹고 있는데 얘 그 아주머니는 관절이 얘 너무 세게 아파가지고 얘 승계를 올라갈 때도 힘들고.
1: 예.
0: 또 목이 예, 간질간질 해나고 혈압이 또 예, 너무 그렇게 예, 낮아서 예, 이 약을 쓰고
1: 아,
0: 있는데
1: 예, 예.
0: 약 효과가 예, 그렇게 팍 알린답니다.
1: 알린다고
0: 예.
1: 그런 정말.
0: 그래가지고 예, 전번에 예, 약을 많이 못 쌌다면서 예, 내가 이번에 우대 활동을 좀 크게 한다 하니까 예, 우대 활동에 참가하겠다.
1: 이번 기회 얼마 줬습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기만 하면은 이제 1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예. 국경절 추석을 맞이하면서 예, 하는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일 큰 우리 활동입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녁에도 그래, 배달됩니다.
0: 나하고 이거 얘 말해달란다. 그 언니는 얘 유기농 그 담배
1: 아하 유기농 그 예. 담배 뿌는 그 가식을 내 그러겠구나. 예.
0: 예, 예, 예.
1: 칼슘.
0: 이번에 이 약을 써보니까 나 얘 우리도 얘 이 약이 용 효과를 많이 본다 말입니다.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얘 내 소개한 여러분들이 얘 다 효과
1: 아, 좋죠. 예.
0: 예.
1: 예. 그, 예,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고혈압으로 예, 거의 20년 동안 예, 소약인 고혈압약 먹고 산 환자입니다.
1: 예.
3: 거기다가 예, 귀에서 어떤 데노 벌려오는 소리 나고 예, 어떤 데노 정지 못한 소리도 나고 해서 예, 연면병원에가 보이니까 예, 신경쓸 그렇답니다.
1: 아, 예.
3: 이런 병 치료 못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1: 아, 치료 잘 안 됩니다. 원래 신경 쓰이라는 게 붙으면 앞에.
3: 예, 이렇게 계속 소리 나다가 내일 조만간에 귀 멀 같습니다.
1: 네.
3: 그러던 사이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서장약 강의를 듣게 됐는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다는 말씀 듣고 예, 이 약부터 배먹기 시작했습니다.
1: 예.
3: 한 달 사오 먹으니까 얘 좀 소리가 덜나는 것 같습니다.
1: 예.
3: 두 달, 석 달 이렇게 먹으면서 얘 점점 나사지는 게 알립니다.
1: 꼭 알리죠, 예.
3: 예. 여섯 달 만에 완전히 지금 벌려오는 소리하고 전기 모다 소리 아이 납니다.
1: 네.
3: 저는 얘 이 약을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 약 중에서.
3: 예, 이 약을 먹으면서 예, 혈압조절이 정말 잘 되는 약이구나 하는 게 알립니다.
1: 맞습니다. 이 약이 정말 혈압조절이 잘 됩니다. 예.
3: 그래서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몇 달 동안 강약 심리방 먹은 후에 하루에 한 번 먹던 걸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예, 다시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혈압하고 감량하게 먹게 됐는데
1: 예.
3: 그리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녹색 요법이 있잖아.
1: 맞습니다. 예.
3: 예, 이 요법을 같이 썼는데 그렇게 약속이 잘 돼가지고
1: 맞죠. 예.
3: 여덟 달 만에 지금 당약 신내방만 먹고 있는데 해약속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예.
3: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몇몇 먹고 오시고 오시고 했는데 지금 면이 걸어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1: 관절이 그렇게 좋습니다. 원래.
3: 예, 신면증이 있어서 예, 하루 전에 3시간 이상 다 보지 못했습니다.
1: 네.
3: 그런데 지금 이 약 먹고 예, 눕지 못해 못 잡니다.
1: 예.
3: 우리는 예, 딱 눈 찍어 놓고 예, 이 약밖에 먹는 게 없습니다.
1: 예.
3: 그런데 우리 둘 다 예, 용색이 우리 남편하고 나는 이게 용 효과를 본단 말입니다.
1: 예, 효과가 그리 좋죠, 원래.
3: 예, 이번에도 예, 우리는 배달 받아왔으니까.
1: 예.
3: 그런데 우리 새끼 지금 예, 우리 소개로 이거 먹고 있는데 우리

0: 새끼는 얘 몸이 여러 군데 막혀가지고 얘
1: 예.
0: 뭐 지금 등도 너무 세게 나고 얘또 전립선도 얘 나쁘고 해서 소변도 용 잡고 해서 얘 용 힘들어 했습니다.
1: 아 예.
0: 예 우리 새끼는 얘네 속에선 이약 먹고 얘 용 좋아진 게 알린단 말입니다.
1: 예 좋아진다.
0: 그래서 얘 이번 우대활동에 이렇게 좋다니까 얘 이번 우대활동에 참가해서 얘 오늘 36각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36각 배달 받는 게 지금 제일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예.
0: 예.
1: 이런 우리 활동, 이번에 우리 활동, 큰 우리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활동에 참가하려면 앞으로 1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 우리 활동 기회 잘 잡는 게 그 제일 좋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인터넷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예, 저도 당뇨약 심리방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이 약은 좀만 써보면, 써본 사람이나 알지, 좀만 효과에 대해서 누구도 써보지 못한 사람은
1: 모르죠, 예.
3: 약이 이 약을 선택하고 볼까나, 이 약처럼 좀만 효과도 없고 빠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3: 어느 예, 좀만 이 그런 원래 기울 부족도 심하고 만성 빈혈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울 부족을 해서 이렇게 뭔가 심장도 나쁘고, 풍도에 두 번이나 왔단 말이야. 노시산 두 번 오다니까 턱감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반신지지 꾹꾹 거서 두 번 태우니까 예, 그 다음에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마비 어느 당에 약이나 물 먹자 아래 태고지 막 떠올고 그 다음에는 이 밥을 삼키제도 밥 먹기 좋다 힘들어 됐습니다.
1: 예.
3: 이 약 쓰고 지금 예, 얼마나 이 약이 효력이 센지 그것이 이 약 쓰고 많은 약 썼지만은 효과 못 봤는데 이 약 쓰고 지금은 예, 가고 싶은 데를 다 가고 모든 게 정상이 돼가지고 얼마나 사는 게 그것도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1: 중풍 환자들이 이 약 쓰고서리 지금 효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어서는 예. 오랫동안 이거 강의 들으면서 그 지금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야 정말
3: 정말 이렇게 풍요 오고 볼까나 많은 약을 썼지만은 효과를 못 봤단 말입니다. 공농조치 자기병 치료 아예 된다고 쉬어 있지는 약을 쓰니까 아무런 효과 못 보대.
1: 거기 꼭 거기서 쉬어 있는 거 예, 약을 선택해야
3: 그래서
1: 됩니다.
3: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 듣고 이건 닦아서 아예 해발이 높은 4,500m 이상에 홍경천은 5,400m 이상 거기 소장에서 연한금으로 불리는 약이 네 가지 들어가서
1: 맞습니다.
3: 예, 약효가 이렇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선생님은 항상 좋은 약재가 좋은 효과를 본다 하니까
1: 예, 그렇죠.
3: 예, 그래 그런지 정말 심장도 또는 두자라는 사람들이 검사 수치에 도달 못하니까나 두자를 못해서 그래도 항상 막 가슴이 그래서 쥐싸듯 아프고 그 다음에는 밤에는 숨이 올라서 그래서 불끄불끄 가슴침이 더덕덕 일어나서 가슴치고 막 바깥에 내다 뛰고 그래서 이럴 때였는데 지금은 그래서 딱 사라지고 얼마나 두자에서 그런 아예 두자에서 면하고 볼까나 얼마나 사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 약을 먹으면서 조언해야 되고 하니까나 얼마나
1: 그렇죠
3: 예예
1: 이 사서장이 약재로 제조한 이런 약은 정말 알아준다 그렇게 약 효과가 좋아가지고
3: 예 특수 치료 요법을 치료를 하니까나 맥힌 거 뚫어주고 녹여주고 하니까
1: 통하게 하고 아, 이러지
3: 예 요것처럼 이렇게 좀 그런 신호시관병에서는 요것처럼 좀 그런 뭔가 딱 치료되게 소리 나는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단단한 열쇠입니다. 우리
1: 예.
3: 환자들이 그러니까 나를 비롯한 많은 환자들이
1: 얼마나 쓰는 게 많다고요.
3: 예. 병에서 해탈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 맞습니다.
3: 내 집에도 가져간다. 내가 소개한 사람들도 가져갑니다.
1: 이 서상이 약재로 만든 이런 약이 원래 약 효력이 강한 데다가 나는 항상 사람들이 인도를 하는 게 딱 그래서 약과 딱 쥐고서 요거 보시오. 여기 딱 이렇게 적혀있는 거 요런 거 써야 됩니다. 요렇게 예. 적혀있길래 요렇게 효과 보는 게입니다. 나는 이래입니다. 계속 와, 어느 손님마다.
3: 내 와보면 좀 맞고 계속 맞고 답니다. 옛날에는 거기서 모조리 돈을 팔고 거기서 부분기를 걸었습니다.
1: 그래도
3: 지금은 이렇게 제품도 아니고 모든 검사 수치 병원 모르고 사지 검사 수치도 아니 정상을 대지 혈압이 낮은 게 정상을 대지 아까 이 뭐 사는 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1: 그렇지.
3: 근데 없으니까 불편한데 예. 어디나 먹을 수라고서 머리 맑아졌지. 정말 이 약 쓰면 이 약 같은 게 없습니다. 저는 이거 한 가지를 딱 쓰고 있는데 다른데 불편한데 지금 없습니다.
1: 다 그렇게
3: 그래,
1: 얘기를 합니다.
3: 모두 그랬다. 예. 야 옛날 사람 같지 않다고 다르게 변했다고 예, 다 그랬다.
1: 예, 좋죠.
3: 그래 저는 이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1: 아유 예 잘하셨어요. 예,
3: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소개를 해서 우리

0: 놓을 계획은 뭔가 뭔가지 엄마가 보이 와가지고 아침에 쉬다 일어나니까 그래서 일어나니까 숨이 길길 내려 왜 지금 먹어봐 쓰지 못하겠더란다.
1: 아 그래.
0: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내서 와지는 거 보고 전화 왔더라만 우리 엄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서 그래서 이 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전 활동실은 마음대로 다니고 얼마 도와줬는지 무슨 그런 풍 맞은 사람 같지 않단다.
1: 아 좋죠. 예.
0: 영역도 옛날 막 엄청 좋아져가지고 이 활동이 이제 다시 그래서 하면 1년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니까. 예. 옳게 그래서 동가지 엄마 그랬거나 우리 옳게 해서 말하는 게 그거 어떻게 어떻게 우리 어머니한테 배달시켜달라.
1: 예 됩니다. 예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았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이거 고혈압 있어서 예 22년간 예 서약인 고혈압 약을 여러 가지를 먹으니까 예 간도 상하고 콩밭도 상하고 위도 많이 손상을 받았어요. 예. 예 그래 예 마침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장약신여방을 예 먹기 시작했는데 예 7달 다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예, 점차적으로 감량하던 뒤로부터 예 선생님이 알려준 녹센 비법을 같이 썼는데 야 혈압 조절이 너무나 잘 돼서 예 여덟 달 만에 예 지금 신예방만 먹고 있어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아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저는 뇌경색 여러 번 오면서 예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아 심장도 좋지 않고 야 눈도 무거워서 저기 용심들을 뗐습니다.
1: 예 그게 그 중풍염은 예. 그렇습니다.
3: 예. 이 약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없어지니까 머리 맑아지고 눈이 맑아지고 정신이 바싹 나니까 예 기분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냥 또 이게 관절이 아파서 예 저기 자그마한 거리도 걷기 힘들었는데 지금 관절이 많이 좋아져서 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은 모릅니다.
1: 예 관절이 그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원래.
3: 그래 예. 예, 우리 남편도 지금 당뇨 합병증을 해서 예 소변이 자꾸 사지가 자꾸 저리고 예 잠도 오지 않고 하던게 이 약 먹고 예 이면에서 영 효과를 지냈으면 잘 보고 이제 지내서 하면 약이 정말 진짜 자기게 선택 잘했다고 영도 합니다.
1: 아 그렇죠. 예.
3: 예. 그래 우리는 이 약 먹으면 건강 챙기고 있는데 예 우리가 이게 먹고 효과를 보니 우리는 우리 주위 우리 친척 친구들을 많이 소개했는데 사람마다 쓰고 예 좋은 약을 소개를 했다고 예 칭찬받고 있어요.
1: 효과 보는 게 확실한 게 어찌겠습니까?
3: 예.
1: 예 그래죠.
3: 그래 예 우리 친척 한 분도 예 저 우리 소개를 받아서 지금 이 약 쓰는데 예 그분은 예 중풍이 세 번 왔습니다.
1: 오 예.
3: 아 그래서 막 약을 많이 써댔습니다.
1: 예.
3: 그래도 어제 거기서 큰 호돈 못 보다 지금 이 심려방 먹고서 지금 어느 당에 와서 말을 얼베부리던 게 예 지금 말도 저는 영 유창하게 지금 잘하고
1: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얘기도 8년 동안 말을 못하던 사람 그렇게 그래서 예 집도 다 날리고 아니 이러면 치료를 많이 했는데도 아이 됐는데 우리 이 약을 드시고서리 넉 달 만에 말합니다.
3: 예. 예. 침대에서 예 부축 받으면 집행일 찍고 겨우 다니던 게 야 지금 모든 집행 부축도 아이 받고 집행일도 찍고 지금 걸을 수 있고 예.
1: 예.
3: 힘들이 영생이 돼서 그것도 숨이 사서 고생했는데 야 심장이 그렇게 좋아진다며 예.
1: 좋아지죠.
3: 예. 예. 그렇게 많은 약 줘도 안 되더니 아, 이 약도 진짜 효과받아. 이 약이 진짜 자기에게 맞는다면서리. 오늘 지금 체류의 수고에 배달받겠다.
1: 예. 이번에 우리 활동 참가하는 게 제일 그 경제적이고 그렇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4: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5: 예, 예. 심장이 따가워서 연고사였습니다. 심장이 따가워서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야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 장약을 이제 여덟 달 먹고 나니까 심장이 따가운 게 없어도 어찌 좋은지 모르겠어요.
1: 그렇죠. 예, 심장 그것을 예, 전문적으로 치료해내는 것을 이름껏이 딱딱 짚어가며 치료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5: 예, 예. 그러니까 심장이 따갑대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5: 오전에는 나가서 걷기 운동하고는 오후에 묵혀도 집에 뭐 안고 있었습니다. 계속 바깥으로 살았습니다.
1: 아,
5: 그러던지 시도에 심장이 따갑대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에이, 그래,
5: 그리고 예, 허리 다리 아파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지 허리 다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1: 예, 그렇게 좋아집니다.

0: 예, 도와주고, 예. 위 소화시 됐고, 자꾸 걸거리 자꾸 올라오던 것도 이게 위 소화가 됐을 때 밥도 안 먹고 있습니다.
1: 예, 좋죠.
0: 예, 이 약 참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예. 계속 먹자고, 예. 오늘 또 배달 받자고 전화.
1: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1: 알았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1: 예. 네,
2: 다음번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12년간 혈압을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1: 예.
3: 아, 그러시네. 제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 강의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예. 아, 고생하라는 이야기고, 4,500입니다. 5,400입니다. 홍진천, 그렇지 않나요?
1: 맞습니다.
3: 영환금이 들어갔지, 아까는 정말 천인 약세가 얼마 좋습니까?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한 여섯 달부터 선생님 지가에서 감량하고, 할 혈압이 하고, 감량하고, 기간을 누리고 또 다른 독색 또 방법이 있잰가.
1: 맞습니다, 독색력보.
3: 예. 예. 또 경험했으니까, 예, 지역이, 그 후부터 계속 이 약만 먹고 있는데 혈압은 완전히 저는 파동이 없습니다.
1: 예, 좋죠.
3: 제일 진실은 맞죠.
1: 예.
3: 그리고 또 나갔었는데, 이건 계열이 인해서 항상 머리 어지럽고, 쉰하고, 예, 소리 나고, 기억력이 없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아침에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알려고,
1: 예.
3: 소리 나던 게 소리 안 난단 말이야. 옛날에 망치 소리, 그리고 전부 때 소리 이렇게 났대요.
1: 아유, 예.
3: 이게 지금 아무도 없이 다 사라져가지고, 언제서 온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이게 여실금이 있어서 또 어디, 그거 위에 지나가기 무시봐서, 그거 변속도 잡고, 근심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 증상도 많이 줄어들고, 밤에도 한두 번, 그거 한번 이렇게 일어나니까, 밤잠 잘 자고 하니까,
1: 예.
3: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1: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남편도 지금 광고토 이런 게 지금 쓰고 있는데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예. 좋습니다.
3: 당뇨도 많이 좋고, 예. 우리 아이도 좋아하다 이러고 있는데 효과를 보기 시작해서 이번에 배달 받아봤습니다.
1: 아유, 예.
3: 얼마 좋습니까, 또, 예?
1: 예, 예, 이번 우리 할도에 제일 좋습니다, 또.
3: 그렇지. 근데 또 내 친구, 친한 친구인데, 심장박동이 고르지 못하고,
1: 예.
3: 두부합니다. 그래서 머리 푹 뜯는단 말인데, 밥 먹어도 머리 뒷머리 다.
1: 아, 심장 나쁜 사람.
3: 예. 예. 예. 두부하고 땀 뚝뚝 떠오고, 여자 어떻게 했나면서 막 냄새 난단 말입니다.
1: 아.
3: 예, 그런데 또, 우는 뜨겁고, 예, 또 아래, 이 다리는, 신다리부터 아래는 또 오른쪽입니다.
1: 아유, 그게 음양평형이 안 돼, 그렇습니다.
3: 예, 그래서 이하고 지금 내본 걸로 한 석 달 쓰는데, 효과 본답니다. 근데 이번 일이 활동 좋다고, 우리도 이제 쌌는데, 잘했으면 쌀하고 행동도 감해주지, 약도 도주지, 얼마나 좋은 아까, 아, 오늘 수련해서 꼭 배달받겠다면 좋았대.
1: 아, 예, 배달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잘했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이 우리 장약 심내방에 들어 있는 아 그 야생약재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그 이 주요 약재에 그 소홍화의 이 소홍화는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장이 설상고 원지구의 야생약재입니다. 이 몇 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사대보물에 속하는 이런 약재이고 아 서장에서 연황금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약재이죠. 이 이게 들어있는 유효 성분 사프란 배당체하고 사프란 쓴색소하고 크로신이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활성 성분이 비타민 E보다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그 성분은 만성염증하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에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죠. 예. 그리고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이런 야생약재이고 그리고 또 그 서장에서 연황금이라고 불리우는 약재입니다. 예. 홍경천에 들어있는 유효성분 그 살리로드사이드 타이로솔하고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다당류하고 아데노신 스쿠알렌 셀렌하고 아연 폴리페놀 계열 물질 이런 그 물질들은 세포의 저산소내성을 강화해주는 이런 그 약재입니다. 예.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 방법 특효 성분인 바액 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인의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침례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후회라는 건 절대로 서둘러서 오는 법이 없습니다. 일이 지나간 다음에 하, 이렇게 할걸 혹은 저렇게 했다면 좋았을걸, 그 일의 뒤통수를 보며 읊조리는 게 바로 후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을 다시 한번 살 수 있으면 조금 더 잘 살 텐데 말이다. 하지만 시계바늘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시간은 앞으로만 갑니다. 그건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으니 우리의 초점을 달리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직 한 번이라 아쉬워하기보단 지금 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각지는 개인 날씨에 이따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영상 8도, 최고기온은 섭씨영상 28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웃다 갈래요? 웃음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느껴볼까요?

0: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보석상이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큰 희귀 다이아몬드를 물려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에는 한 가지 흠이 있었답니다. 빛이 닿으면 아주 미세한 마치 바람이 흔들리는 풍경 소리 같은 울림이 났던 겁니다. 모든 구매자들이 찾아와서 살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 이 다이아몬드는 깨끗하고 소리가 없어야 최상품인데 소리가 나는 다이아몬드는 불량품이나 다름이 없어요.
0: 젊은이는 매우 낙담했고 거의 헐값에 팔아버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한 음악가가 그의 가게를 지나다가 그 미세한 울림을 듣게 됩니다. 음악가는 감격해서 젊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자신이 쥐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군요. 이건 흠이 아닙니다. 이건 이 다이아몬드만의 유일무이한 영혼입니다. 음악가의 도움으로 젊은이는 특별한 다이아몬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음악당 안에서 여러 각도의 조명이 정밀하게 다이아몬드를 비추자 그 울림은 증폭돼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선율로 엮어나갔습니다. 관객들은 깊이 빠져들었고 입장권과 음반은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마침내 한 유명 박물관이 이 다이아몬드를 자연과 예술이 결합한 기적으로 평가하며 천문학적인 가격에 구입해 영구 전시하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결함인 것이 사실은 잘못된 자리에 놓인 재능일 수 있습니다. 결점을 억지로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이 불완전함이 바로 나의 유일한 선율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0: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스님과 제자가 산속을 거닐다가 버려진 오래된 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탑 안의 계단은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문이 옥돌로 쌓여 있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밟히고 닳아 울퉁불퉁해져 있었고 이끼까지 끼어 있었답니다. 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옥돌이 마땅히 전당 안에 모셔져 부처님이 되어야 했는데 디딤돌이 되어 짓밟히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 없이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나아가 화려하게 새로 지은 절에 도착했습니다. 대전 조항에는 바로 그 옥돌과 같은 거대한 원석으로 조각된 한 불상이 황금빛으로 빛나며 수많은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아,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위치에 따라 운명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불상의 받침대를 가리켰습니다.
1: 저걸 다시 잘 보아라.
0: 제자가 고개를 숙여보니 그 거대한 불상을 떠받치고 있는 받침대는 분명히 그 원석을 깎고 남은 자투리 돌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돌결은 거칠고 전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1: 계단은 사람이 오르도록 받쳐주고 받침대는 신성함을 떠받친다. 위치 자체에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받쳐주는 역할이 무엇인지 아느냐에 달려있다. 계단이 됐으면 누군가가 편히 디딜 수 있도록 묵묵히 버티고 받침대가 됐으면 만근의 무게를 꿋꿋이 견뎌내는 것이다. 가장 두려운 것은 계단일 때는 원망을 하고 받침대일 때는 불만을 품는 태도이다.
0: 그래요, 인생의 가치는 위치의 겉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의 역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느냐에 있습니다. 무게를 견디든 오름을 돕든 어디에 있든 쓸모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유명한 심리학자 카플 구스타프 융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875년 7월 26일 카플 구스타프 융은 스위스 콘스탄츠 호숫가의 캐슈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짙은 종교적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종교에 종사하는 목사였고 8명의 삼촌과 외할머니 모두 성직자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 목사 가정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용의 두 형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요절했고 부모님의 결혼 생활은 균열로 가득했으며 어머니는 변덕스러운 성격을 지녔습니다. 어린 용은 이상하고 우울한 아이였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며 상상 속 놀이에서 위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6살 무렵 아버지는 그에게 라틴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곧 학교에 보냈습니다. 용은 또래보다 뛰어난 총명함을 일찍부터 드러냈지만 동시에 내면에서 두 개의 완전한 다른 인격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격은 평범한 학생으로 일상의 세계에 적응하려 했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인격은 냉소적이고 거리감 있는 어른처럼 주변을 냉대하게 바라봤습니다. 11살 때 용은 바젤의 명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서 그는 구멍난 신발과 젖은 양말을 신고 옷차림이 화려하고 환경이 좋은 동급생들과 달리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신학 수업은 지루했고 수학 시간은 그에게 공포를 안겨줬습니다. 12살 때 한 소년이 그를 땅에 넘어뜨렸고 그의 머리는 돌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그는 자주 실신했습니다. 의사는

암시를 의심했고 아버지는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면 어쩌지? 그 순간 용은 벼락을 맞은 듯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병약함을 이용해 현실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몇 주 후 그는 의지력으로 학교에 복귀했고 성적은 반에서 1등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합니다. 바로 이때 나는 신경증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1895년 융은 바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그는 정신현상을 다룬 한 권의 책을 읽었고 이후 정신의학에 깊이 매료됐습니다. 1900년 12월 그는 취리히의 브루크홀츨리 정신병원에 들어가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오이겐 블로일러의 지도 아래 조교의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단어련상 실험을 통해 환자의 감정 반응을 연구했고 무의식 속에 숨겨진 콤플렉스적 수치심이나 갈등을 담고 있어 억제된 억압된 감정들의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그에게 국제적인 명성을 안겨줬답니다. 1906년 융은 자신의 단어련상 연구 결과를 프로이트에게 보냈습니다. 1907년 두 사람은 윈에서 처음으로 만나 1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융을 정신분석운동의 왕세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는 곧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융은 모든 신경증을 성적 억압으로 환원하려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912년 융은 무의식 심리학을 출간하며 프로이트의 성본능 이론에 공개적으로 도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1913년 융은 국제정신분석학회 회장직을 사임하고 프로이트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후 융의 이름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결별 이후 융은 수년간의 정신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그의 저서들은 헛소리로 매도됐으며 그는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네, 그러나 그는 놀라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스스로의 무의식의 문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강렬했던 환상과 꿈을 다시 경험하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과학적인 태도로 그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날개를 가진 절음발이 로인 필리모는 훗날 그가 현재 현자 원형이라 부르는 것이 표본이 됐습니다. 또한 그는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집에 모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무의식과의 대면 경험은 훗날 붉은 책에 기록됐습니다. 바로 이 어두운 여정 속에서 융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집단 무의식을 제시합니다. 그는 개인 무의식 아래에는 인류 모두가 공유하는 고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의 심층이 존재하며 그곳에는 신화, 종교, 꿈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보편적 이미지인 원형이 저장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융은 이후 취리 연방공과대학과 바젤대학의 교수가 됐고 옥스퍼드, 하버드 등 명문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동양 사상에 대해서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중국의 역경, 태을 금화종지 등을 깊이 연구했고 그 속에서 자신의 개성화 리념과의 공명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는 내향성과 외향성이라는 성격 유형 이론, 그리고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이라는 네 가지 심리학 기능을 제시했습니다. 이 분류는 훗날 성격 검사의 기초가 됩니다. 1961년 6월 6일, 융은 취리히 호숫가의 자택에서 85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자서전 기억 꿈 성찰은 이렇게 시작된답니다. 나의 일생은 무의식이 스스로를 실현한 하나의 이야기였다 라고 말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김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현대병원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여러분들이 모두 영길시 현대병원을 관심하는 이유라 하면 현대병원에서는 어느 병원에 찾아가도 치료하기 어렵다 하는 이난병, 난치병 치료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해낸 혁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예, 영길시 현대병원은 기존 이야기 틀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무단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해서 얻어진 성과로서 바로 그게 부강주사료법하고 면역각성료법 이 두 가지 치료 방법이 개발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가나 치료하기 어렵다 하는 이난병, 난치병을 치료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치료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치료받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리고 치료는 그저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낫을 때까지 책임져 드리는 것이 영길시 현대병원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예, 영길시 현대병원 한번 연결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병이 있는데 치료 받으시려는 이런 분들은 모두 265-2120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화는 오전하고 오후 4시까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예, 림상에서 어려운 병들이 참 많은데 어떤 병들은 증상은 계속 많고 환자 본신이 매우 어렵게 지내지만 어디가나 진단이 잘 나지 않은 이런 병도 있고 또 어떤 병들은 또 진단은 있지만 확실하게 낫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만 공제하는 방법으로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정말에서 계속 반복할 수 있다 하는 이유입니다.
0: 네.
1: 예, 영길시 현대병원의 새로운 치료 방법은 방법이가 다른 방법하고 확실히 특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 가능하도록 합니다.
0: 네.
1: 예, 오늘은 또 림상에서 천식이 참 많습니다. 천식이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0: 네.
1: 증상이라 하면 기도가 부어서 기침이 자꾸 나오고 기침도 역시 림상에서 흔한 증상 감기로부터 또 기관지염이나 만성폐질환 여러 질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게 하나의 증상입니다.
0: 네.
1: 기침도 나고 그리고 천식은 특별히 숨 쉴 때 쌕쌕 빽빽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심하면 숨이 차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질환이 보통 알레르기라 하는 것은 중말에서 과민이라는 뜻입니다.
0: 네.
1: 과민성 질환이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0: 잠시만요. 어머니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2: 네, 집에 남편도 병원에가 보이니까 대양성 무릎 관절이라 하는데 무릎이 그냥 아파서 꼼짝 못합니다.
1: 네.
2: 어제 걸지 못하지 또 굽히지 못하지 통신 나서 저녁에도 자지 못합니다.
1: 네.
2: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방송 듣고서 지금 현대병원에 부강주사료법 3번 받았습니다. 심하답대다. 이게 3번 받은 게 지금 효과는 좋습니다. 지금 이제 승계를 올리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얘기해도 통신이 난다 한단다.
1: 네.
2: 그래서 지금 제어도 받으려고 하는데 네 번째 제어까지 받으면 거의 낫겠다 믿읍시다 선생님이.
1: 보통 가만히 있으면 좀 괜찮고 이 무릎이란 좀 쓰고 나면 더 합니다. 많이 걷고 나거나 노동일을 심하게 하거나 운동 과하게 하거나 이러면 더한 게 일반적인데 가만히 있어도 밤에도 심하게 아프다 하는 거는 그건 좀 엄중합니다.
2: 네. 그래 심해서 내보고 치료받으라 미래입니다.
1: 일반적인 환자는

0: 한 세 번 치료에 다 낫고 좀 네. 엄중한 환자는 네 번 이상. 예. 그런데 네 번 이상 치료가 소요될 때는 병원에서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네. 났을 때까지 네, 책임져 드립니다.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갈 때 나도 가겠는데 나는.

0: 답답하다 벌써 그렇게 되는.
1: 예, 맞습니다. 부강주사료법은 네. 모든 골관절 질병 치료에 그 효과 예. 아주 인정받습니다.
0: 예, 예. 그래 같이 가려고 두 번을 예약하기죠.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세요.
3: 예, 저도 어저께 현대병원에 가서 예, 지금 척추 협착증을 해가지고 지금 두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1: 두 번, 예.
3: 예. 아, 이건 어떻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나마 거리 우르르 편안하고 예, 이렇게 폐액이 생기는 완을 이렇게 통제하고 있죠.
1: 그렇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증상에. 예. 예, 예, 그래서 뭐 허리가 구부러든 노인들이 길가에 많고 많은 이유가 그 질병 때문입니다.
3: 예, 그러니까 항상 나가 좀 걸어도 굽수하게 걸으면 좀 편안하고에 조금이라도 꼽고 입혀게 되면 완전히 통신하고 막 이 허리에 뭐 펴기 아주 힘들고 그랬습니다.
1: 예, 예, 허리만 불편한 게 아니고 다리로 내리 쭉 뻗치면서 걷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3: 예, 그 아래 장단지 거지 막 어떤 데 교환하고
1: 예. 맞습니다. 예.
3: 근데 내가 요번에 현대병원에 가서 두 번 지금 치료를 받았는데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한 번 찍이 나서 허리 쭉 펴고 나가 조금 걸어도 예, 예, 아픈 감이 없습니다.
1: 예. 두 번에 그렇게 기본상 다 낫은 것 같다 하면 그렇게 너무 엄중한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3: 그렇지만, 그래, 네. 이게, 원래는 옛날엔 단대 가서 뭐, 정기주사도 맞아보고 이랬는데, 그건 다 쓸데없을 때다. 그 단순히 그 문제지에 해결되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게 맞으면서는 저를 봤을 이튿날부터 이게 악입니다.
1: 예.
3: 그런 게 지금 요즘에는 두 번 봤는데, 영 편안합니다. 지금 매일마다 아침 나가, 얼른 운동도 좀 하고, 좀 허리도 폈다, 굽혔다 이래도 예. 그렇게 아픈 감각도 영 편안합니다.
1: 예.
3: 네. 그래서 내 지금 시가에 아무래도 세 번까지 내 생각엔 지금 예, 이사도 그랬대다. 너 크게 염려하지 않고 한 세 번만 맞으면 기본 해결될 것 같다고 그랬대다.
1: 네.
3: 예. 네. 그래서 내 아무래도 시가에도 돼서 이제 또 갈 시가에 됐습니다.
1: 시간, 예. 두 번 치료 받은 후 며칠 지났습니까?
3: 지금은 열흘 넘었지나.
1: 예.
3: 예. 그리고 한 가지 내 우리 내 지금 친척이 한 분인데 이분은 미나이 그 잔들이 이게 가라워서 있잖니까 너무
1: 가려워서 예.
3: 아 그게 굴북 그때 되면 굴뱀이 푹푹 지고 있잖니까
1: 예.
3: 한참 그러고 잔들이 그런 걸로 한참 굵어 나면 이렇고 막 피어든데 피야 막 나무
1: 너무 굵어서 예.
3: 예, 그래야 시원하지. 그게 한 달 아이 그러게 되면, 그냥 가라봐. 밤에도 하랍니다, 저는.
1: 예.
3: 예, 그래서 내가 그래. 무슨 약 바르는 거야, 갖다 뭐, 바르게 하면 이런데 어째 아이 된다고 그래도, 뭐, 약 먹는 것도 과민, 무슨 그런 약도 먹고 이런데 아이 된다고 그래. 근데 그런
1: 말 과민성입니까?
3: 예, 과민성.
1: 아, 예, 과민성. 예, 피부. 예, 이게 피부에 과민성으로 오는 예,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거는 참 해결이 어렵고 뭐 발라도 예, 일반적으로 좀 그 격소가 들어가냐 예, 이런 거 예, 고약이 그런 병원에서 드리는데 잠시 조금 났을 뿐이지 예, 났다는 게 완전히 치료되는 게 아니고 그 가려움 증상만 공제해줄 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과민성 질환에 현대병원의 그 치료가 예, 아주 큰 인정받습니다.
3: 예, 그래서 내가 같이 좀 대륙 가서 같이 치료를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1: 네, 그렇게 하세요. 265-2120에 전화하시면 이야기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선생님 제 한 가지 좀 문의하겠죠.
1: 네.
4: 제 가까운 친구 있는데 이 허리 진에 아프니까 여기만 탈출이 됐다고 연배병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1: 예.
4: 수술을 했는데 뭐 무슨 리더 빛을 했답니다. 이 수술을.
1: 예.
4: 아, 그랬는데 진에 통새 나서 우선은 이미 7달 잡았는데 진통제를 먹어야 괜찮지 진에 아파 죽겠답니다. 결국 오래 앉아도 뭐했고 누워있으면 편안하답니다.
1: 예.
4: 그래서 내 현대병원에 에, 미원자의 부강치료요법이 용도와 많은 사람이 많이 나왔고 나도 허리 아파 치료했는데 좋으니까

0: 그러면 걔가 제 친구의 집에 전화기 없단다.
1: 네.
0: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 부강치료요법을 하면은 지금 동사하게 있어 효과 보겠는가 하고서 물어봐 달란다. 그래 효과 된다면은 가예 내일 가겠답니다.
1: 네. 현대병원에서는 우선에 통증을 그 해결하는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 가지 통증에 다. 예. 예. 그리고 이분이 이미 수술까지 했는데 몇 달 지나도 그냥 아프다 하는 거는 그 치료가 그렇게 쏙 뭐 예,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겠지. 그렇죠. 예.
0: 예, 예
1: 그러니까 예, 이분이 예, 또 허리 통증이 왜 왔는가 하는 근본을 따져서 예, 치료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0: 그래 내 동기 일러주겠습니다. 그러면 가 내일 아침에 가겠답니다.
1: 네.
0: 예, 예.
1: 예, 하루빨리 고통에서 예. 해결 받았으면 합니다.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감사합니다.
2: 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3: 집에서 현대병원에 가서 질환기 효과 영도했습니다.
1: 어디가 불편해 치료했습니까?
3: 원래 허리 좀 아팠습니다. 그런 게 중풍의 효과에 다리 뻗고 담에 거는 거리 방송치 않았습니다.
1: 예.
3: 또 예, 지팡이 치고도 잘 못 걸어 댕기는데 최근 치료한 게 거리는 완전히 전혀 안 아프고 예. 이 다리 뻗어도 한 것도 다 풀리고 지팽이 알지고 이젠 용 잘 걷습니다.
1: 원래는 지팽이까지 짚어야 할 정도로 예, 좀 중합니다. 예.
3: 예. 예. 걸린 단계 왔다 갔다 하면 엄청간다는 게 왼쪽하고 왼쪽간다는 게 엄청간다.
1: 예.
3: 이게 지금 꽉 용 잘 걷습니다.
1: 네. 예, 효과 잘 그리고, 보셨습니다.
3: 예. 그래서 선생님 내일 치료하는 날이 돼서 가서 예, 한 번 더 치료하면 안 돼 이러볼 것 같습니다. 내일 가서 그런다.
1: 네. 265-2120에 전화해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4: 예. 네. 한 가지 문의합시다. 저는 과민성 체질돼서 예, 차나 바람이 차나 더구나 곳에서 온몸이 자꾸만 덥고 그리고 긁고 뭐 피 투성이 되고 예 그리고 저거 꼼짝 못한다 지나 간지럽고
1: 가려워서 예예
4: 예. 그리고 약가 병원 갈까나 무슨 고약 같은 거 줍대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몇 번 지나면 또 그렇고 하더라 말이 이제 들을래 현대병원에서 치료한다는데 그래 나도 예약해서 가서 좀 배워볼까네 그런다
1: 예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이거 아마 치료 여러 병원을 찾았으리라고 보는데 사실 그게 완전 낫게 하는 방법이 없고 예. 가려면 그래서 예. 그 탈과민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드리는 게고 이게 다 몸에 그 면역이 과한 반응으로서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면 언제든지 재발합니다. 예, 그래서 영길시 현대병원은 이같이 과민성 질환이 많습니다. 피부도 그렇고 천식도 그렇고 예, 예 이런 문제 해결해 드리는 치료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4: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일 예약해서 그렇게 가서 검사도 하고 좀 치료받자 그래.
1: 네, 그렇게 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

0: 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 요법으로 치료해 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초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됩니까?
2: 예, 맞습니다.
1: 말 듣습니까?
2: 예, 들립니다.
1: 예, 하나 물어보겠죠.
2: 예.
1: 그, 현대병원에 좀 제가 부강요법 그 수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그 이래 이야기란 것 같은데요.
2: 예.
1: 내 지금 동안 어떤가 하면 이 허리가.
2: 허리, 예.
1: 허리가 저, 누워있거나 앉아서 괜찮은데.
2: 예.
1: 걸어 댕기면, 조금만 걸으면 허리가 시구고.
2: 예.
1: 아래 다리가, 허리 아래 그, 바닥까지 막,
2: 내려가서. 예, 뻣뻣하고, 예.
1: 예, 꽉가닥 뻣뻣하고, 지살인지, 지발바닥인지, 무슨 게인지, 걸른 게, 뭐, 땅바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거, 이 부강, 무슨 부강요법을 허리에다 수사를 받으면 이것도 다 괜찮을까요? 궁금해.
2: 그게, 가장 그 적합한 치료가 바로 부강주사료법입니다. 예. 이 부강주사는 어디 가나 없습니다. 다만 현대병원에만 있고. 그리고 이제처럼 허리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엉덩이 다리 쪽으로 줄이 버치면서 감각도 이상하고, 걷기가 불편한 게 이게 척추의 그 협착증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척추의 신경관이 좁아졌다는 뜻입니다. 예,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척추 신경
1: 아이 받았어. 한 번도 이제 처음 여름부터 아프니까 얘기했어요.
2: 이제 여름부터 너무 오라진 예. 않습니다. 예. 예. 예, 걷는 데는 한 몇백 미터 걷습니까?
1: 예.
2: 걸음 거리가 어떻습니까? 한 몇백 미터나 걸을 수 있습니까?
1: 걸음 거리가 그래서 한 백 미터 걸으면 그 다음에 아래
2: 백 미터
1: 아래가 막 물러나는 게 바닥이 오면서 이렇게 바닥이 아니고 남이 말인다.
2: 앉으면 또 괜찮죠? 예? 앉아 쉬면 좀 낫지 않습니까? 앉고 싶어서 또 앉아 쉬면 좀 낫고. 일어나
1: 그래 가다가 그 다음 좀 앉으면 좀 낫습니다.
2: 예, 자꾸 앉을 자리를 찾게 되죠. 예?
1: 예.
2: 예, 예. 그게 전형적으로 척추 협착 증상에 이게 예. 병원에 가서 MRI를 검사해 보면 척추라는 게 신경이 통하는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이가
1: 전화 말이 잘 안 돼. 전화기가 들렸구만. 선생님 말은 다 굉장히 잘 듣기잖아. 그래 그게 주야게 그 뭔가 신경장으로 그 아래 그 다리가 물러나는 것 같습니까?
2: 신경이 압박돼서 허혈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허리에 있는데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 왜 그런가 하면 그 이 다리로 내려가는 좌골 신경은 허리로 다 쭉 내리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리에 문제 생겼는데 증상이 다리로 나타납니다. 예, 이게 특수병이 아니고 연세가 들면서 많이 나타나는 예, 아주 흔한 병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어느 병원을 가나 그 완전히 낫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1: 근데 선생님 나는 그 아리가 대칭되게 그렇게 둔다 그렇습니까? 대칭 양반 다 그렇습니까? 이 양반 다 그렇습니다.
2: 양쪽이 다 예?
1: 예.
2: 예. 양쪽이 다 그런 경우도 있고, 혹시 한쪽만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그래도 가서 이제 그 병원에는 MRI, CT, 엑스레이 다 했으니까 검사 정확히 해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협착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병이라면 지금 방송 많이 들으셨겠는데, 그 치료받고 효과 본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1: 예.
2: 예. 예, 한번 그 연계전화 265-2120에다가 예, 연락하시면 됩니다.
1: 예.

0: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3: 네, 말씀하세요.
2: 예, 제가 고혈압, 고혈압 심장, 고혈당, 고혈지 다 동반하고 있습니다.
3: 상고지 다 있고, 예.
2: 예, 다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어지럽고, 예. 혈압 파동이 심하고, 심술도 빠르고, 예. 이렇습니다.
3: 예.
2: 물 뜰 때는 1대 15까지 뜰 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3: 예.
2: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니까, 면역력이 뚝 떨어지면서 빈혈도 있습니다.
3: 빈혈, 예.
2: 예, 빈혈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면역력이 뚝 떨어지면서, 예, 제가, 예, 대상포진을 한 일이 있습니다.
3: 대상포진도 있고, 예.
2: 예. 야, 정말, 아 같으면 막 울었으면 좋겠는데.
3: 예, 그렇습니다.
2: 그래서 그 다음 내가 니 관리 원장님을 찾아가는데,
3: 예.
2: 내가 너무 잊지 못해서, 내 자꾸만, 이렇게 그냥 생각 그 선생님 잊지 못하고 내 병을 이렇게 고쳐주니까 너무도 감사한 마음에서
3: 예.
2: 내가 또 선생님께 이렇게 전화 올리는데
3: 예, 효과를 잘 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어떻습니까?
2: 아예 발작했습니다.
3: 대상포진은 발작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2: 예. 혈압이나 심장이나 다 지금 병원됐습니다.
3: 예.
2: 예. 고생 아이 합니다. 이거, 날씨가 춥게 되면, 막, 이게, 접착 식신증이 막 발작하면, 심장형 세게 아프고, 막, 이게, 왼쪽 팔이가 반사토에 막 생기면서, 영 세게 아프다 말입니다. 막, 미리 저리면.
3: 그렇습니다.
2: 그 증상이 없습니다.
3: 없습니까? 예.
2: 아, 효과를 잘 봤습니다. 저만 할 때, 예, 이렇게 소개하는 선생님 말씀과, 그 다음에 리관래 선생님께 내서 막 감사해 감사해 인사를 내시면 올리면서 내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3: 예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1: 네
3: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1: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저 사람입니까?
3: 예 맞습니다.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예.
4: 우리 옆집 아줌마가에 저기 여투반 투수에 저 해장도에서 예, 명심했답니다. 그래서 예. 아랫다리 내리저리고, 저 육거리 뽑고 엉거리 내려간 것 같아서 도무지 걸을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3: 예.
4: 여러 고대가 많이 치료를 받았답니다.
3: 그렇겠죠.
4: 이게 허가 없어서,
3: 예.
4: 저기, 부강수사 역법을 지금 세 번 받았답니다.
3: 아, 세 번, 예.
4: 예. 그런 게 영 많이 났단다. 다리 내린 것도 났고, 엉거리 내려앉는 것도 없어지고, 예, 옆구리 뽑혀지는 것도 이렇단다.
3: 예.
4: 세 번 받았다.
3: 예.
4: 그래, 많이 났을 때 한 번 더 치료를 하자고, 예. 오늘까지 열흘이 된단다.
3: 예, 세 번째 치료하고 예. 열흘, 예.
4: 예, 예. 그래서 내리 한 번, 네 번 치료를 받을 거 안에 기른단다.
3: 예. 효과 있을 때 전문가 선생님이 몇 번 치료하라 하면 그에 따르도록 해서 예 완전히 낫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4: 예, 그러면 내리 저 오늘 시간이 지나니까 내리 저 사문하고 내리 같이 가겠습니다.
3: 예, 2650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4: 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속. 몇 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영길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신 분들은 이같이 모두 예,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고 예, 또 여러분들을 주변에서 뭐 친구나 친척이나 예, 예, 소개해서 찾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런데 영길시 현대병원은 이같이 그 골관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예, 무릎관절도 척추협착이라든지 예, 또는 견주염, 대퇴골, 무혈괴사 이 병뿐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그 이난병에 예, 과민성 질환에 퇴행성 질환에 예, 또 기통함 놓고 말하면 신경계통, 소화계통 예, 또는 호흡도 질환이 여러 가지 질환에 모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구 잡지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글,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서의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0: 습근평 총서기가 법근성 장수 110 전체 대원들에게 회신했습니다.
1: 평육 운하가 바다를 향해 고수준의 개방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0: 8월 국민경제운행에서 동력이 새로워지고 구조가 최적화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출판된 제18기 탐구잡지가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한 걸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서의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글은 기초연구는 모든 과학체계의 근원이고 모든 기술 문제의 총기관이며 전 세계 과학기술 경쟁의 전방진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기초연구 수준을 보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이 되려면 기초연구를 반드시 발전시켜야 합니다. 더 큰 추진력과 더 실무적인 조치로 기초연구를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원천적 혁신 역량을 높이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기반을 한층 더 굳건히 다지며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실현을 한층 더 앞당겨야 합니다. 글은 기초연구체계 배치를 최적화하고 목표 방향을 정확히 잡으며 역량 협동을 강화하고 학문 분야 배치를 건전히 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기초연구 인재 대우를 장대시키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양성 유치 활용 업무를 전방위적으로 잘 수행하고 자체 양성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청년 인재를 적극 지원하고 좋은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야 합니다.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과 보장을 강화하고 재정 투입을 확대하며 연구 여건을 최적화하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연구 생태를 정화해야 합니다. 기초연구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편입돼 개방과 협력을 통해 원천적 혁신 역량을 높이며 각국과 함께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생명 건강 등 중대한 과학 문제의 핵심 과제 해결에 나서고 국가 과학기술 개혁에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글로벌 과학기술 사무관리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글은 기초연구를 강화하려면 전 당과 전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봉사와 보장을 잘 마련해 당중앙의 결정과 배치가 실질적으로 관철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1: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조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조석인 습근평이 최근 복근성 장주 110 전체 대원들에게 보낸 회신에서 따뜻한 격려와 간절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회신에서 장주 110은 공안 분야의 빛나는 명함으로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면서 여러분이 경찰 업무의 최전선에 뿌리를 내리고 대중을 위해 봉사하며 민심의 평안을 지키는 등 분야에서 신근한 노력으로 널리 칭찬을 받은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민중의 행복을 지키고 나라와 억만 가정의 평안을 수호하는 일은 인민공안의 막중한 직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범한 공안 간부와 경찰들은 민중을 위하는 초심을 지키고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며 책임과

0: 헌신을 굳게 다짐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대중의 걱정과 어려움을 덜어주며 근면 성실하게 억만 가정의 등불을 지키고 당과 인민의 충실한 수호자로 되기를 바랍니다. 장주 110은 현재 복건성 장주시 공안국 장주 110 지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0년 이후 110 신고 봉사의 신속 대응 체계를 혁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장주 110은 범죄 단속, 치안 유지, 민원 봉사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전국 공안기관의 우수 기층 단위 대표입니다. 습근병 총서기는 복권에서 근무하던 기간 세 차례 경찰대를 시찰하였고 장주 110의 건설과 발전을 지도했습니다. 최근 장주 110 전체 대원들은 총서기에게 편지를 보내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민생을 위해 봉사해온 상황을 회고하고 새 로정에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표했습니다.
1: 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정성과 마음을 다해 대중들의 걱정과 어려움을 덜어주고 군면 성실하게 천만 가정의 동부를 지키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방송했습니다.
0: 습근평 총서기는 서부 6회 신통로를 공동 건설하고 일련의 중대한 교통 인프라 사업을 실시하며 평륙 운하를 높은 기준과 높은 품질로 건설하고 북부만 국제 관문항을 높은 수준으로 조성하며 강과 철도, 바다의 복합 운송 능력과 자동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6일 세종국 창건 이후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강을 건너 바다로 이어지는 운하인 평륙 운하가 개통되었습니다. 평륙 운하가 완공되어 항행하면 광서의 발전 구도를 크게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서남과 중남 지역은 물론 전국의 개방적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와 아세안, 나아가 세계 무역 교류를 한층 더 편리하게 할 것입니다. 15일 바나마 국적의 외국 무역 선박 북강 남령 박윤호가 광서 남령항에서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배에 실린 화물에는 사천과 중경의 건자재, 화학원료 등도 있었고 광서 류주의 자동차 부품도 있었습니다. 16일 이 화물은 평륙 운하의 첫 외국 무역 화물로 출항해 평륙 운하를 따라 남쪽으로 향했고 북부만으로 들어가 마침내 외남 칸토항에 도착했습니다. 광서 남령 옹주 세관 사무실 장빈 부주임은 남령항에서 외남 칸토항으로 가는 국제 직항과 남령항에서 흠주항으로 가는 하천과 바다 복합 운송 이 두 가지 핵심 통관 방식에 대해 우리 세관은 사전에 특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선박 운항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륙 운하는 북쪽으로 광서 남령 횡주시 평당강 입구에서 시작해 흠주시 령산현 류곡진을 거쳐 흠강을 따라 북부만에 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서남 지역에서 운송 거리가 가장 짧고 경제적이며 가장 편리한 출해 통로를 열었습니다. 바다로 향하는 길은 한 국가 발전의 중요한 경로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평륙 운하 건설을 매우 중시하면서 여러 차례 중요한 지시와 회시를 했습니다. 2023년 12월 총서기는 광서를 시찰할 때 평륙 운하 모형을 함께 보면서 서부 6회 신통로 핵심 공정 건설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런 높은 기준과 높은 품질로 평륙 운하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항문 개방, 경제, 안전 생태를 아우르는 국가급 종합 전략 사업으로서 평륙 운하는 서부 6회 신통로 종합계획, 국가종합립체교통망 계획요강 등 국가급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교통운수부 수운국 국장인 양화웅은 평륙 운하는 서부 6회 신통로의 핵심 공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교통 강국을 건설한

0: 데 있어 대표적인 공사라고 말했습니다. 병륙 운하의 총 길이는 134.2km이고 공사는 내륙 1급 항로 기준으로 건설되어 5,000톤급 선박이 통항할 수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우리는 국가 종합 립체 교통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강물이 한 줄기로 힘차게 흘러 산과 바다를 잇습니다. 2022년 8월 착공해 올해 8월 병륙 운하 본체 공사가 검수를 통과하기까지 1,400여일 동안 조항의 총괄, 지방의 협력, 과학기술 난제 해결, 산업 연계를 바탕으로 2만여 명의 건설자들이 광서 대지에서 산을 가르고 봉우리를 두르며 강을 열어 바다로 향했습니다. 분수령 구간에서는 6.5km에 달하는 산체를 깎아내어 서강으로부터 북부만으로 나아가는 요충지를 뚫었고 마도 중추에는 세계에서 수위차가 가장 큰 성수운 선박 수문과 규모가 가장 큰 내륙 하천 성수운 선박 수문을 건설했습니다. 광서 쫑족자치구 교통운수청 황국훈 부청장은 앞으로 해상교통의 주축을 더욱 촘촘히 짜고 중추 항만의 역량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황통 백색철도, 우강 항문 개선 공사 등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북부 만항과 남영항 건설을 종합적으로 조율할 것입니다. 항만의 복합항과 일항통 모델의 정착을 촉진해 전구역 항만 클러스터의 종합 중추 역량을 높일 것입니다. 동서가 서로 돕고 육해가 연동하면서 기상은 무궁무진합니다. 평륙 운하가 개통되면서 광서는 평륙 운하 경제대 발전 계획 등을 제정해 평륙 운하 경제대를 중심으로 인맥식 해양산업 배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천성은 수운 철도 해상운수의 복합운송열차를 운행해 사천과 중경의 화물이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강, 옹강, 울강에 의거해 평륙 운하와 접목하게 될 운남성 분영항도 올해 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굽이치는 항로와 세계적인 수로가 운남, 귀주, 중경 등 서남부 내륙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희망을 싣고 있습니다. 광서 쫑족 자치구 정부 보도대변인 장지문은 평륙 운하 개통 후 아세안 주요 항구까지의 항로가 크게 단축되고 종합 물류 원가는 18%에서 30%까지 절감되어 기업 경영 원가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대내외 상업 무역 유통을 원활히하며 대중들의 소득 증대와 지불을 이끌고 서남 지역 물류 통로의 구도와 경제의 지리적 판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지역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원동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아시안을 향하고 세계를 바라봅니다. 개통된 평륙 운하는 강과 바다를 연결하는 운송 통로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산업 통로, 개방 통로, 발전 통로로 될 것입니다. 오늘날 평륙에서 바다로 향하는 물결을 타고 우리나라 대서남 지역의 험준한 산맥 사이에서는 바다를 향한 시대적 교향곡이 울려 퍼집니다.
1: 민용협력 및 동서부협력 리론 실천 세미나가 15일 룡하 온천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표들은 18차 당대회 후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동서부협력을 이끌어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동서부 협력에 관한 습권평 총서의 중요한 논술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문화 사업과 문화 산업을 발전시켜 문화로 서부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민용 협력 등 소중한 경험을 깊이 종하여 신실의 동서부 협력의 생생한 이야기를 잘 전해야 합니다.
0: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15일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국가통계국의 데이터를 보면 8월 국민경제 운행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동력이 새로워지고 구조가 최적화되는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8월 우리나라 공업 생산이 가속화되고 전국 규모 이상 공업의 부가가치가 동기 대비 5.2% 증가해 전달보다 0.7%포인트 빨라졌습니다. 그중 장비 제조업과 첨단 기술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리튬 배터리 공업 로봇 제품의 생산량이 각기 57.2%, 34.6% 증가했습니다. 국가통계국 보도대변인 부릉휘는 우리나라는 국내 에너지 공급 보상 강도를 적극 높이고 다원화 수입을 추진하며 또한 근년내 우리나라의 에너지 친환경 전환 성과가 뚜렷해 국내 에너지 공급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산의 안정을 지탱했다고 표했습니다. 8월 규모 이상 첨단 기술 제조업과 디지털 제품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각기 동기 대비 16.7%, 15.7% 증가했고 새 원동력이 규모 이상 공업 성장에 대한 기여가 60%를 넘었습니다.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 봉사업의 생산 지수가 9.6% 성장하고 봉사업 생산 지수 성장에 대한 기여가 20% 넘었습니다. 부릉휘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융합 발전에 따라 친환경 전환이 깊이 있게 추진되고 전 세계 인공지능 발전과 에너지 전환이 빨라지면서 첨단 기술 제조업, 디지털 제조, 정보기술 봉사를 대표로 한 우리나라 신흥산업이 빠르게 발전되어 신구 원동력 전환과 발전 품질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소비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사회 소비품 판매 총액은 33조 원에 근접해 지난해 동기 대비 3,600여억 원 증가해 국내 수요를 강력하게 지탱했습니다. 전반 소비에서 봉사 소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부릉휘는 각 측이 소비 확대에 재반 정책 조치를 적극 관철하면서 양질 공급을 힘써 확대하고 소비품 보상 판매를 추진하며 봉사 소비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소비의 새 성장점을 육성해 소비 시장 운행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표했습니다. 부릉휘는 미래 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나라 봉사 소비와 품질형 소비 수요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소비 환경이 다양하며 미래 시장의 발전 공간과 잠재력이 아주 거대하다고 표했습니다.
1: 국가의료보상국이 15일 발표한 통계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 신기술 신제품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가격 항목 사전 립항 제도를 시범 실시하여 가격 립항이 신기술 신제품의 성인보다 앞서가게 하고 우수한 의료 혁신 성과가 더 빨리 대중에게 혜택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신기술과 신제품이 실험실에서 림상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연구개발, 심사, 승인, 가격 립항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의료봉사 가격 항목이 있어야 각지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해 비용을 총괄할 수 있고 관련 제품이 적용되며 최종 환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 사전 립항은 바로 이 핵심 고리를 겨냥한 것으로 승인 적용과 가격 립항이 거의 빈틈없이 연결되도록 합니다. 사전 립항 지도 탐색을 통해 가격 지원의 핵심 시점이 혁신기술 연구개발 림상 연구 단계로 앞당겨졌습니다. 국가의료보장국 의약가격 입찰구매국 동조희 부국장은 사전 립항 제도가 세 가지 상황의 혁신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습니다. 림상 가치가 크고 진단 치료 수단을 돌파한 신기술, 림상의 중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핵심 분야의 진단과 치료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진단 치료 효율과 정밀도를 높이는 신형 장비, 진단 치료의 공백을 메우고 환자 리익을 중심으로 하며 수술 방안을 바꾸는 신형 소모품 등입니다. 국가의료보장국은 가격 사전 립항이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문턱을 낮추는 지름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식 가격 항목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는 관련 혁신 제품이 승인 적용될 수 있는지에 달리했습니다. 의료봉사 가격

0: 전국 사전 리팡은 한 송이 신청하고 전국이 참조한다는 모식을 사용합니다. 동일 기술이나 제품이 최초 신청을 완료한 후 다른 의료기관은 신청을 중복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각 성급 의료보장부서도 중복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기술의 전국보급과 적용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동제대학 부속 동방병원 재생의학연구소의 하지영 소장은 한 송이 리팡하면 전국이 다른 방식이 중복 업무를 피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의 림상 진입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기술이 성숙하면 가격 책정이 시행되고 환자가 그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에 맞춰 전국이 뒤따르는 녹색 통로가 마련되어 각 송이 신청 심사 절차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래 첨단 요법을 사용하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했던 중증 환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치료 선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중국 최대 농업 대성인 하남성은 과학기술 혁신을 엔진으로 삼아 농업 과학기술 장비를 힘껏 발전시켜 왔으며 각종 지능형 장비들이 농업 생산의 각 단계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농업의 작업 효율을 효과적으로 높이면서 농업 현대화 발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남성 정주에 위치한 한 돼지 육종 센터에 들어서면 닫힌 건물의 돼지 우리에 첨단 기술이 많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대표단이 나고야 아시아 지역 경기 대회 숙소 조건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 아이지 나고야 아시아 지역 경기 대회 개막이 19일로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회 숙소 조건이 계속해 많은 참가 대표단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컨테이너형 의림시 숙소는 침대가 좁고 방에 물이 새서 일부 팀은 다른 숙소를 차지했습니다. 인도 대표단은 컨테이너 숙소 환경에 적응하도록 자국에서 미리 모의 숙소까지 설치했습니다. 력대 취하, 심각한 부족 등 평가는 별도의 선수촌이 없는 이번 아시아 체육 경기 대회에 난찬 두석을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날카로운 비판은 한국 대표단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농구협회 부회장 정재용은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묵는 컨테이너형 의림시 숙소에 깊은 불만을 표하며 자신의 경험상 이번이 사상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키가 2m가 넘는 선수는 침대에서 다리조차 펼 수 없다며 이건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남자 농구 선수 변준형은 영상 하나로 문제를 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숙소 세면대에서 물이 새 바닥에 물이 잠겼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정재용은 또한 조직위원회가 그들의 우려에 늦게까지 응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조직자들이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대회 대한체육회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올림픽위원회 관계자는 숙소 조건 악화가 한 팀, 한 대표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아시아체육경기대회 대표단 전체뿐만 아니라 아찌 나고야 지역에 온 세계 각지 대표단이 모두 심각한 숙소 부족을 겪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아시아 체육 경기 대회 경기장이 매우 분산되어 있어 컨테이너 숙소와 크루즈선에 묵는 선수들은 셔틀버스를 1시간 반, 심지어 2시간 타야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표단도 마찬가지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필리핀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아브라함 톨렌티노는 자국 선수들이 모두 방을 배정받았지만 코치 등 일부 관계자는 다른 호텔과 민박으로 옮겨졌다고 피했습니다. 필리핀 남자 농구팀은 협력사를 통해 현지 호텔을 자취로 예약했습니다. 약 2,000명이 묵는 컨테이너형 숙소에 대해 인도는 미리 적응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 체육관리부문은 인도 국내에 컨테이너 숙소와 료산 숙박시설 두 곳을 마련했습니다. 내부에는 작은 2인용 짐실 2개, 화장실 2개, 작은 주방 및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인도 체육관리부문의 관계자는 일본의 시설이 어떻든 우리는 선수들이 이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아시아 체육경기대회에 등록한 선수와 관계자는 만 7,000명을 넘어 올림픽보다도 많지만 조직위원회는 처음에 약 1만 5천 명만을 기준으로 준비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위원장 오무라 하데아키는 앞서 추가 참가자를 위한 숙식을 마련할 인력도 예산도 없다고 돌아하며 그들이 그래도 오고 싶다면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 대회는 별도의 선수촌을 마련하는 것을 포기하고 크루즈선, 컨테이너 숙소, 각지 호텔까지 동원했습니다. 크루즈선은 4,000명에서 5,000명 정도를 수용하고 컨테이너 숙소는 약 2,000명을 수용하며 나머지 인원은 호텔에 분산 투숙합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는 지난달 조직위원회와 공동 성명을 내고 7월 등록 마감 전에 등록한 1만 7천여 명 모두 대회 기존에 맞는 숙소를 배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성명은 또 마지막 준비가 모두 완료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아시아 체육 경기 대회는 반드시 몇 시에 대만의 가장 장관인 아시아 체육 경기 대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막이 림박하고 축구, 농구 경기는 이미 시작됐지만 각종 불평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주 나고야에 강한 폭우가 내려 수백 명의 선수가 컨테이너 숙소에서 밖으로 대피하여 워낙 긴장된 숙소 배치에 설상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기상 부문의 예보에 따르면 앞으로 며칠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컨테이너 숙소에 묵는 참가자와 외부 인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대표단이 나고야 아시아 체육 경기 대회 숙소 조건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호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출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를 특별 프로그램 평호군인 스컴팽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흩어진 경기장과 협소한 컨테이너 숙소라는 제목으로 경기 전 나고야 아시아 체육경기대회를 탐방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국 봉사가 세계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계를 특별 프로그램 평호군인 스큰팽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 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 一种精神追求, 一种生活方式, 树立梦想从学习开始, 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 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사실 리백은 평생 자신을 대붕에 비유하며 상리용뿐만 아니라 대붕부도 지었습니다. 이로부터 대붕이 바로 리백 정신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붕이라는 문학적 이미지는 리백이 창조한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붕의 이미지는 전국시대 사상가 장자의 소요유에서 최초로 등장합니다. 장자는 소요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북쪽 바다에 곤이라고 부르는 큰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가 새로 변해 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이 새는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 했고 날갯짓으로 물을 치며 3,000리를 가고 바람을 타고 9만리 높이로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이 두 문장이 중국의 전고성어의 유래입니다. 대붕이 원대한 포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이름에 자주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나라와 맞서 싸웠던 명장 악비의 자가 바로 붕거입니다. 사실 악비는 이름만 붕거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곤붕지지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1129년 금나라 군대가 건강현을 점령했습니다. 당시 수비를 책임졌던 수장이 항복하고 송고종 조구도 도망치면서 군의 사기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때 악비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팔목을 그어 피를 보이며 지금이 바로 충성을 다해 나라를 구할 때라고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말은 병사들을 감동시켰고 군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습니다. 사실 악비와 악가군은 이러한 포부로 건강을 수복하고 조선진까지 진군하며 남송을 위해 불멸의 공을 세웠습니다. 악비의 정충보국 정신은 시대를 초월한 곤붕지지로 평가받으며 당대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됐고 지금까지도 무수한 영웅인물들을 고무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정석이도 대붕이 미지를 좋아했기에 2021년 음역설 할애회에서 리백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리백이 시에서 대붕으로 표현한 것은 자기 자신이지만 습근평 정석이가 말한 대붕은 분명히 중국 공산당을 가리킵니다. 당이 중국 인민을 위한

0: 행복 도모라는 초심을 굳게 지키고 인민 속에 뿌리 내려 인민에 의지할 때만이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사명을 실현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대붕이 하루아침에 바람을 타고 일어나 구만리 하늘로 치솟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1: 목만 교수님의 해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강산은 인민, 인민은 강산에 담긴 깊은 함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께 편지 한 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제가 그중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지는 농민의 아들로 중국인민을 사랑하고 혁명 동지들을 사랑하며 고향 어른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부모님과 아내,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나이 든 황소처럼 중국인민을 위해 묵묵히 경작하셨습니다. 이는 일생의 정력을 인민을 위한 일에 바치도록 저를 동료해 주셨습니다. 이 편지는 2001년 10월 15일 습근평 총서기가 아버지인 습중훈 동지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의 일부로, 아버지에 대한 진심 어린 축복과 함께 아버지처럼 공산주의 위협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담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혁명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습중훈 동지는 로혁명가로, 모택동 동지로부터 군중 속에서 나온 군중의 지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습중훈 동지는 자녀들에게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가장 큰 효도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라는 깊은 통찰은 바로 습중훈 동지가 199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50주년 경축 행사에서 처음 언급한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아버지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양가 시절부터 그는 변함없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바로 인민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하겠다입니다. 그 이후 하북성의 정정, 복건성의 함운, 영덕, 복주에서 이렇게 복건성, 절강성, 상해시에서 근무하면서도 그는 늘 인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곳곳에서 탁월한 정치 업적을 쌓았습니다.
2: 人民对美好生活的向往就是我们的奋斗目标。
1: 2012년 12월 29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직을 맡은 지 44일 된 습근평은 로혁명 근거지인 하북성 부평현 락타만촌을 찾아 가난구제 개발 사업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 일은 못 박는 정신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전 세계에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2: 经过全党全国各族人民持续奋斗，我们实现了第一个百年奋斗目标，在中华大地上全面建成了小康社会，历史性的解决了绝对贫困问题，正在意气风发。 向着全面建成社会主义现代化强国的第二个百年奋斗目标迈进。
1: 2022년 10월 16일 오전 10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습근평 총서기의 20차 당대회 보고를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지녔습니다. 저는 이 획기적인 역사 순간을 목격하는 산

0: 승인이 되었습니다.
1: 병어근인 습근팽이 저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0: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석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흩어진 경기장과 협소한 컨테이너 숙소라는 제목으로 경기 전 나고야 아시아 체육 경기 대회를 탐방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제20회 아시아 하계 체육 경기 대회가 개막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이틀 전 나고야에 도착한 뒤 며칠 동안 숙소와 경기장, 주요 미디어 센터를 오가며 경기 대회가 다가오는 절주를 체감했습니다. 13일, 기자는 에치현 도요다시에 있는 탁구장 도요타 스카이 홀을 찾아보았습니다. 홀에 들어서자 붉은색 경기용 바닥대가 코트 전체에 깔려 있었고 9개의 파란색 탁구대가 구역별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탁구대 주변에는 후원사 로고가 인쇄된 붉은색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고 6천여 개의 좌석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디어 관람석에는 테이블이 있는 좌석 60석과 테이블이 없는 좌석 100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시공 인력들은 관람석과 혼합 취재구역, 기자회견장에서 마지막 대회 로고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뉴스 담당자는 이번 아시아체육경기대회 탁구 경기 입장권이 전부 매진되었고 중국팀과 일본팀 주력 선수들의 경기는 중앙탁구대에서 치러질 예정이라면서 경기 분위기는 매우 뜨거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관람하려고 이 경기장에 도착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아시아체육경기대회의 대부분 경기장은 아치현 나고야시에 있지만 일부 경기는 나고야시 밖에서 열립니다. 도요다시에 있는 탁구장을 예로 들면 기자는 나고야 시내에서 출발해 지하철을 갈아타고

0: 다시 걸어서 편도 한 시간 30분이 걸려서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번 아시아체육 경기대회의 경기장 분산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이번 아시아체육 경기대회는 총 54개의 경기장을 사용합니다. 수영, 다이빙, 승마는 멀리 도쿄에서 진행하고 아티스틱 스위밍과 트랙 사이클은 각각 시즈오가 현 하마마츠시와 이즈시에 배치되었습니다. 필드 하키는 기후현에 배치되었고 축구는 7개 경기장, 6개 도시에 걸쳐 열립니다. 같은 아즈현이라도 나고야 도심에서 사격장과 서핑 경기장으로 가는 차량 이동 시간은 1시간 30분 이상이고 다른 현을 넘나드는 취재는 2시간을 넘습니다. 빈번하게 이동해야 하는 기자에게 시간 비용은 두터운 서리처럼 취재 계획을 짓누릅니다. 이런 흩어진 경기장에 대한 느낌은 기자가 올해 초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취재할 때의 느낌과 같았습니다. 그 동계올림픽의 경기장들은 밀라노, 코르티나 등 이탈리아 북부의 광활한 지역에 분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자는 로스앤젤리스 올림픽 대회 사전 준비를 접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의 경기장 배치도 마찬가지로 분산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대회 개최의 공통 인식이 되고 예산 제약이 갈수록 엄격해지면서 집중된 신규 경기장군을 새로 짓기보다 기존의 경기장을 우선 활용하고 개조하는 것이 종합경기대회의 공통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흩어진 경기장은 나고야의 临시 방편일 뿐만 아니라 향후 대형 대회의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장은 흩어져 있고 숙소는 비좁습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 일본 측은 대형 선수촌을 짓지 않고 크루즈선, 컨테이너 하우스, 호텔 등으로 선수와 대표단 임원을 분산 수용했습니다. 나고야 항구 구역에는 약 200동의 컨테이너형 숙소 시설이 가지런히 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약 2,000명의 선수와 팀 임원이 수용될 예정입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이달 6일 개방된 뒤로 이미 일부 선수들이 입주했습니다. 한 동은 두 단원으로 구성되고 각 단원은 약 35평방미터의 침대 4개가 있고 위생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공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재 남자 농구 경기가 개막했는데 선수 중에는 키가 2m를 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팀 주력 선수 리현중은 인터뷰에서 숨웃음을 지으며 너무 힘들다 고 말했습니다. 침대도 크지 않아 연장 받침장치를 쓰지 않으면 발 둘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해도 소용없으니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취재로 이동하는 기자들은 또 다른 협소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회 기간 나고야 권역 호텔 평균 객실 요금은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올랐음에도 시내 호텔 대부분은 이미 만실 상태입니다. 기자가 도착하기 직전 나고야는 일종의 압력 시험을 겪었습니다. 8일 오후 이곳에 집중호우가 갑자기 쏟아져 일부 지역에 한 시간 강수량이 104.5mm에 달해 지역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시교통은 한때 마비되기까지 했습니다. 취재단보다 먼저 도착한 기술팀 동료들은 그날 밤 뉴스센터에 갇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체류된 인원들을 높은 안전지대로 이동시켰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뉴스센터 링근 지하철역에서 거의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지하철 한편을 겨우 타게 되었습니다. 일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전례 없는 폭우로 주미디어 센터 1층에 물이 들어왔고 여러 전시관에서 물이 새고 물이 고이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항구 구역의 컨테이너 하우스에 머물던 선수와 직원 약 400명은 한때 대피했다가 약 2시간 뒤 안전이 확인된 후 복귀했습니다. 나고야시 히로사와 이지로 시장은 관련 경기장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막식 개최지인 미즈호공원 육상 경기장은 경기장 전체가 방음벽으로 빈틈없이 둘러싸여 있고 직원들은 개막식 전 마지막 준비 작업에 한창입니다. 경기장 링근 지하철역 곳곳에는 아시아체육 경기대회 로고도 눈에 띕니다. 개막까지 이제 4일 남은 가운데 나고야는 곧 본격적인 아시아체육 경기대회 시간으로 접어듭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중국 봉사가 세계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GE 헬스케어는 중국산 고급 병상 장비 여러 개를 전시했고 프랑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전 생애주기 원스톱 봉사와 혁신 성과를 발표했으며 네덜란드 회계사무소 KPMG는 중국 디지털화 등 분야의 혁신 해결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9일부터 13일까지 열린 2026년 중국국제봉사무역교육회에서는 중국 봉사무역이 세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생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주빈국 대표인 중국 주재 노르웨이 대사관 상무참사관이며 노르웨이 혁신서의 중국 지역 책임자인 한영은 중국 봉사무역의 질적 승격에 따라 국내 봉사 수요가 지속적으로 방출되어 노르웨이를 포함한 각국 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제경제무역 구도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봉사무역은 날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봉사 부가가치는 세계 경제 총량의 65%를 차지하고 글로벌 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을 넘습니다. 올해는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첫 해로 정부 사업보고는 봉사업의 역량 확대와 품질 향상을 올해 업무의 중점 중 하나로 삼고 중국 봉사 브랜드 육성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중국국제봉사무역교육회는 눈부신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90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전시관을 설치하고 회의를 열었으며 400여 개 세계 500강 기업과 업계 선도 기업이 참가했고 각종 성과 1200여 건을 달성했습니다. 여러 차례 참가한 오스트랄리아 무역투자위원회 대중화권 총경리이며 중국 주재 오스트랄리아 대사관 상무공사인 대덕명은 현재 세계가 여러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중국국제봉사무역교육회가 각국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을 제공하여 호혜 상승을 크게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제2의 봉사무역 대국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봉사의 가치와 지능화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 봉사 수출입 총액은 동기 대비 8.3% 증가한 가운데 그중 지식 밀집형 봉사 수출이 봉사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5%에 달했습니다. 이번 중국국제봉사무역교육회는 처음으로 중국봉사 사례 전시구역을 설치했고 이 가운데 인공지능 대규모 모델 지능체를 핵심 기술로 한 사례가 거의 40%를 차지해 중국 현지의 강력한 혁신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혁신 발전을 실현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제공합니다. 미국 각일회사 북아시아 지역의 류창 부사장은 중국 소비자들이 더 높은 품질의 제품과 봉사에 대한 수요 그리고 중국의 혁신인재 축적과 혁신 생태계 구축이 회사의 더 나은 발전 전망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앤드 존슨 메트테크 중국 지역 외과 사업부 총경리 구레무는 얼마 전 회사가 소주 제조 공장 설립 20주년을 기념하고 생산 능력 확대와 새로운 생산 라인 도입을 발표했다며 이는 우리가 중국의 혁신 생태계와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봉사 브랜드를 육성하려면 해외로 나가 국제협력 속에서 능력을 키우고 공간을 확장해야 합니다. 이번 교육회의 큰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처음으로 해외 진출 봉사 홍보 로드쇼 구역을 마련하여 중국 기업의 국제시장 확장에 전문적인 지지를 제공한 것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통신사는

0: 이 조치가 국제시장에서 중국 봉사의 날로 커지는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지그룹 왕혐의 정경리는 회사는 국제화 봉사에 약 40년간 종사해 오면서 중국의 해외 진출 기업에 전방위적인 인력자원 봉사를 제공하여 기업과 현지 동반자의 호혜 상승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5년간 중국은 봉사업을 중점으로 시장 접근과 개방 분야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번 교체를 통해 세계는 더 큰 개방과 협력의 공간도 보았습니다. 미국 일라이 릴리 글로벌 고위 부사장 왕련은 중국의 우수한 혁신과 개방 환경 그리고 의약 시장의 거대한 수요가 회사에 광활한 기회를 가져다 준다면서 우리는 향후 10년간 30억 달러를 투자해 중국에 깊이 뿌리 내리겠다는 약속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외자기업 고위 임원들도 향후 중국이 더 많은 업종을 외자기업에 개방하여 중국 내 발전의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무대를 제공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봉사업 역량 확대와 질 제고 추진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국 봉사업의 총규모는 100조 원 단계에 진입하고 더 많은 중국 봉사 브랜드를 육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세계 무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전 세계가 더 많은 혜택을 함께 누리게 할 것입니다. 유엔 무역발전회의 국제무역상품국 사장인 드라모라가 말했듯이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다른 기업들을 위해 상급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슨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험준한 설산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이암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중의진료소는 장의약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탕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있는 진료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중의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준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중의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중의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덕길 종이 진료소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 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덕길종이진료소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연길시 덕길종이진찰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연길시 덕길종이진찰부는 국가대기업인 감로장약유한회사에서 예, 초빙한 감로장이 전문가 선생님을 5년 만에 어렵게 모시고 예, 우리 가장 천연적이고 순수한 감로장약하고 서장지역에서의 전통특이한 장의치료법을 결합해서 각종 만성병하고 이난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민족특색하고 현대화특색을 예, 결합한 이런 혁신적인 중의진찰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덕길, 이, 진찰부에서, 초빙한 이 가보장 교수님은 감로장약이 전문가이시고, 예, 치료가 안 되고 또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요즘에 지내보면 그런 환자들이, 예, 현실적으로 지금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보장 감로, 장의 교수님은 40여 년간 장의 의료 사업을 해온 국가에서 전통 장의학 계승자이시라는 이런 법적인 장의 자격증이 있는 장의 전문가이십니다. 예, 우리 이렇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의를 모신다 할 때에는 예, 아주 좀 힘들게 모셔왔습니다. 예, 바로 5년 만에 모셔온 전문가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장이 세가에서 태어나서 소년 시절부터 예, 서장의 충목 지역이 아주 가장 훌륭한 장이 선생님들과 함께 산하고 강을 넘나들면서 장약재를 직접 채집하고 아주 험악한 서장 고원이 이 계곡 사이에서 희귀한 약초들도 많이 발견한 예, 이런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약초의 생장 습성하고

0: 제조 방법은 아주 익숙하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후로는 가보장 교수님은 우리 서장에서의 서장 이과대학하고 칭하의 장의학대학에서 학업을 완성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부 이전하고 정주본초 등 이런 장의학이 주요 경전을 체계적으로 학습 연구했고 지금 서장 지역이 여러 명이 장의사들과 함께 아주 기이한 장의 전통 치료법을 깊이 있게 장악하신 분입니다. 예, 지금 우리 가바장 교수님은 이 침구료법이라든가 혹은 혈이방혈료법이가 부위라든가 그 사용하는 이 의료 도구까지 다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자분들이 많은 이런 관심도 받고 있고 실제로 요즘에 와서 치료받는 분들을 보면은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기간 서장 고원에서 진료 사업하면서 말 타고 주변에 있는 예, 좀 의료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수많은 이런 환자분들이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지금 서장 지역에서는 좀 소문 있는 이사분입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저는 머리 아프고 귀에서 소리 나고 어림증이 나고 손발이 차갑고 손발이 저리고 잠이 오지 않고 혈압이 높습니다.
0: 예.
2: 그래서 하신 커피가 치수의 전수화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이제 머리 아프지 않고 어림증이 나지 않고 계속 소리 나지 않고 예. 손발이 차갑지 않고 저리지 않고 잠도 잘하고 혈압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0: 예.
2: 문의 하셨습니다. 우리 옆집 할머니의 덕길 장약방 옆에서 잠깐 장약방에서 약방 옆에다 진료소를 꾸렸는데 오늘 갔다 왔습니다.
0: 예.
2: 경기 서장에서 오신 전문가 의사 선생님께서 뜸도 두고 친구도 하고 예, 약도 주고 하는데 용용하더라 갔다 야다입니다.
0: 네.
2: 우리 언니의 심장이 나쁘고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뻥 막는 것 같고 예, 온 사지 뼈시기 아파서 예, 뼈시기 아프고 그 다음 아픈데 용 많습니다.
0: 네.
2: 안고서 약소도 효과 그리 보지 못할까 예, 이 덕질 장약을 먹으면 예, 거기 약을 먹으면 예, 효과 좋거나 우리 형제도 다 쓰는데 이 이사를 보이고 예, 가서 약 쓰겠는데 예약해야 됩니까?
0: 예, 예약은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예, 우리 지금 이 가바상 교수님이 이 진찰이 좀 시간이 오라고 특수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8527112번에 예, 오늘 저녁에 꼭 예약하고 내리 그 시간 맞춰서 가십시오. 예, 그래야 예, 기다리지 않습니다.
2: 예, 이제 선생님 전화하면 어떻습니까?
0: 852 그 다음에 7111일제 세 개입니다.
2: 아, 7111
0: 예, 예.
2: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나는 혈압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하는데
0: 예,
3: 날씨 너무 해서 그런지 요즘 혈압이 자주 올라갑니다.
0: 네.
3: 높을 때는 160에 70까지 올라가고 아래 거는 120까지 올라간단 말입니다.
0: 네.
3: 요즘 서장에서 선생님이 오셨다는데 혈압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던가 어떤 약을 복용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문의하는 바입니다.
0: 네, 맞습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이 문의를 잘했습니다. 지금 혈압 치료에서 또 이 가부장 교수님은 좀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다. 약을 네, 배합하는 방법하고 또 이 물리적 치료로 외적 치료로 같이 결합하는 게 좀 우리 중의학적으로나 또 다른 이왕의 치료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혈압 치료에서 효과를 잘 본다. 예, 네. 그래서 내일이 예약하고 그래 가십시오. 직접 가서 네,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예, 우리 예약 전화번호가 8527111번 7제 하나 1제 3개
3: 3개
0: 예. 예. 그래 꼭 예약하고 가십시오.
3: 예. 예약하고 가야 되겠네.
0: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예. 저 저기 심장이 아주 나쁩니다.

0: 지네께나면 눈이 붓기고.
1: 네.
0: 그러고 소리 그러면은 내리지 아이 내린다 눈이가 그래 너도 말하는 게 심장이 나빠 그렇다면 그렇게다. 그래서 이게 서정약이 지금 좋다고 이랬는데 오그는 전화번호는 혹시 알려주겠을까?
1: 예, 이 특별히 심장병 있는 분들 저 서장은 좀 고산지대가 심장병 환자 많기 때문에 서장의 장의 선생님들은 이 심장병 치료를 아주 잘하십니다. 예, 예. 그 특수한 방법도 있고 예, 약품도 예. 또 다르고 치료 방법이 다른다. 예, 예. 그래서 꼭 예약하시고 하루에 10명밖에 못 본다. 10명 예. 이상은 못 보기 때문에 8527112번에 예약하고 가세요.
2: 8527111번입니다.
1: 일제 세 개입니다.
0: 일제 세 개.
1: 예.
0: 8527111.
1: 예, 네, 맞습니다. 예.
0: 오늘 급사를 숫자입니다.
1: 예.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위소염이 있어요. 소화 안 되고 속이 그득해서 때가 돼도 반복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노산에 와서 걸음걸이 방통치 않습니다. 선생님 듣기 방역방역 옆에서 꾸린 증여서에서 서장의사가 병을 보신다는데 앞에서 말한 병을 치료하자면 어떻게 예약해야 됩니까?
1: 예, 그저 이 덕길 장약방하고 덕길 중이 문진이 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덕길 장약방 갔다 오신 분들은 그 가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약도 예, 지금 우리 이틀 동안 치료하는 것도 관찰해 보면은 약을 조합하는 것도 조금 다릅니다. 그 한자 저 교수님은 예, 그래서 내일에 예약하시고 또 가십시오. 직접 찾아 예.
3: 예.
1: 예, 8527112번에 예약하시고 예. 지금 우리 처음에 녹음 띄울 때도 전화번호 나가고 또 이제 중간에 나갑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도 나가고 예. 그래 방송 잘 들으면 그 이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또 기다 저 연락하시면 됩니다. 예,
3: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이 장기 선생님 보면은 예, 1999년도에 이 갑상 교수님은 국가 장의사 자격증 관리 규정을 아주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국가 장의사 자격증까지 획득했습니다. 예, 그리고 갑상 교수님은 전통 장의학 기술을 보유하면서 현대 중의사 기준에도 합격된 이중 자격증을 갖춘 아주 훌륭한 전문가 선생님입니다. 예, 우리 장의사는 부분적인 이런 민족의학의사이고 중의사증 같이 가진다는 것은 우리 서장에서 좀 많지 않는 이런 전문가 선생님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많은 면에서 예, 만성병하고 이난병 치료에서 좀 특수한 이런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의학이 특색 있는 진료 기술에는 침구료법, 침구도 좀, 우리 중의들이 쓰는 그 침구하고 좀 다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 선생님들과 좀 물어보겠어요. 난 이 심장 심유리가 영 높습니다.
1: 예, 몇 차 된가?
4: 예?
1: 몇 차 된가?
4: 100까지 좀 올라갈까?
1: 100까지 올라갈까?
4: 예, 예. 예. 그래서 연배병원에 가서 그거 물어보니까 무슨 심장에 댄디를 해야 된다는지 무슨 그랬대서. 근데 그 심장에 댄디하고 또 며칠 지나니까 또 그렇게 됐대다.
1: 예.
4: 또 올라갔대다. 예. 예. 그래서 예. 그게 뭐, 선생님들께서 좀 무슨 이야기.
1: 그게 진단은 뭐이랍니까?
4: 예?
1: 진단이 무슨 배이랍니까?
4: 그 진단을 한 게 무슨 심혈이 그래서 높을 때 그래서 댄디하고
1: 예.
4: 그래서 그렇게 나오더라는 게 없대다.
1: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좀 예. 어디 가서 진단도 좀 똑똑하지 않고 치료해도 예. 잘 낫지 않고 치료해도 예. 또 자꾸 반복이 없고 이런 분들은 예. 예, 그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덕길 중립문진에서는 장의사를 모셔왔습니다. 예.
4: 네, 선생님.

0: 그래 물어보려고.
1: 예. 그래서 예, 내일에 예, 좀 예. 어, 근간에 좀 검사하는 검사 다 가지고 어떤 분들은 자기 병 정황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면 다 알기 때문에 최근에 검사한 검사단을 다 가지고 덕길 중립 문진부를 찾아오십시오.
0: 네, 예.
1: 그래, 네. 꼭 예약은 하셔. 예. 8527111번에.
0: 예.
1: 예. 예약하고 오셔야 됩니다. 예. 하루에 10명만 봅니다.
0: 어, 그렇습니다.
1: 예, 예. 네. 그 전화로 예약하고 오십시오.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2: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장량을 씁니다.
1: 예.
3: 공부가 있어서 장량을 썼습니다.
1: 예.
3: 여덟 달 썼는데 광경화 호전됐습니다.
1: 예.
3: 선생님과 그런데 한 가지 문의할 거는, 간도 좀 낫고, 소화도 잘 되고, 속이 편안한데, 어째서 2달째 머리 휘하고, 오른쪽 뒷머리하고, 오른쪽 꼭대기 머리 무겁고, 두문두문 아프면서, 머리가 휑하기도 한다.
1: 네.
3: 그래 의사 선생님이 용화지라는 게 사혈욕법으로 치료한다니까 한번 의사 선생님을 보이고 약수 어떻게 하는지 해 선생님.
1: 맞습니다. 예, 그런 증상에는 예, 우리 장의사 선생님 보이면은 효과를 인차 봅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예, 머리 지금 이 머리 이 정수리가 지금 뻥하단 얘기죠. 예?
3: 휘잉합니다.
1: 휘잉하죠. 예? 그럼 심장과도 관계되고 혈액순환과도 관계됩니다.
3: 예. 예. 근데 심장 뛰는 게 심장 맥박이 계속 높습니다.
1: 네. 예. 그래서 예, 우리 장의사 선생님들은 특별히 이 심장과 관계되는 질병 치료 잘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평생 그저 매일 심장약을 드시는데 그저 좋았다 나빴다 하죠. 예? 예, 네. 이런 분들은 이 우리 가부장 교수님이 진찰을 받으면은 좋은 효과를 본다. 예, 그래서 네. 예, 환자분도 네. 예약하고 가십시오. 예, 8527111번.
3: 예, 예.
1: 예, 그 적어 놓으셔. 예,
3: 예,
1: 예 호마 새 호마대 적어 놓으셔. 예,
3: 예,
1: 예.
3: 예. 네, 감사합니다.
1: 예.
3: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섬주란 설산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의학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서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중의진료소는 장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탁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있는 진료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종이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주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종이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중의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장기학이 이런 특수한 진료 기술이라 할 때에는 장기학이 깊이 있는 이런 리론을 바탕으로 하면서 우리 약제하고 또 고산약제하고 또 특수한 치료법을 같이 치료해서 외용치료하고 내복약물치료를 병양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경락도 열어주고 기혈도 조화롭게 하면서 장의학에서 말하는 사민, 즉 이 사민 균형을 또 조절해 주면서 원만한 치료 목적에 도달합니다.
2: 잠시만요. 문의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5: 지금 선생님이 용화신 분이 오셨다는데 내 지금 이 당뇨 있으면 백내장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앞에다 솔려 탁 터놓은 것 같고 예.
1: 네.
5: 그다음에 오늘

0: 어제 백내장 들어왔으니 전부는 수술하라는 거 그래서 눈약을 떨고요. 그거도 그냥 말할게. 지금 예, 이 쏙쏙쏙쏙 찔러 버리기도 하고 예.
1: 네.
0: 예, 뭐 안압이 무슨 높다 하던가.
1: 네.
0: 예, 그랬는데 또 예. 요즘 따라서는 눈곱도 많이 나오고 눈물도 자꾸 나오고 이런 눈이 어쨌든지 이런 기타게 불편함에 보이지 않습니다.
1: 네.
0: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빨리 치료하는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 있을까?
1: 네, 맞습니다. 지금이 우리 감로당약회사에서 초빙한 이 가부장 교수님이 그런 지금 당뇨병 합병증이라 할 때에는 그 원인이 오란 이런 원인이고 여러 가지 질병이 이미 이 눈 합병증까지 왔을 때는 모두 치료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이 기능적으로도 문제 있고 들어보면은 예, 이미 염증도 생기고 예, 기혈이가 눈에 가지 않습니다. 혈액이 끈적거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정황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에는 예, 우리 장희 교수님을 보이면은 외적료법하고 내복료법을 같이 결합해서 아, 아주 좋은 치료 효과를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장희 진찰부에서는 아, 이 하루에 환자를 10명만 봅니다. 예, 그래서 8527111번에 예약하시고 가십시오.
0: 852
1: 칠하나 일제 세 개.
0: 예, 예, 예.
1: 예, 이다에 예약하시고 가십시오. 예.
0: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우리 어머니가 지금 예, 부모마다인데 지금 발달도 잘 못 쓰고 어느 장애도 있고 이런데 도무지 빠른 치료 방법을 해서 사혈전법으로 지금 치료한다는 그 방송에 그런데 그 빠르게 치료될 수 있겠습니까?
1: 예, 맞습니다. 그렇게 중풍 후유증이 있는 분들은 혈액 속에 이 어혈도 있고 독소도 많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사혈요법하고 장이 장약요법, 감로 장약요법을 같이 구복하고 외적요법 같이 치료하면은 빨리 낫습니다. 예, 중풍 후유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빨리 낫습니다. 예, 그래서 아, 예, 우리 전화번호가 새 전화번호 돼서 요즘에는 제가 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치료를 자주 받으실 분들은 전화번호를 적어놓으시오. 예? 네. 8527111번. 예, 이다.
3: 8527111번. 예.
1: 7111번.
3: 7111번.
1: 예. 그래서 예, 이다 꼭 예약하시고 가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장이학이 치료라 할 땐 여러 질환 치료 분야에서 아주 예, 독보적인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약물 목욕요법도 있고 방혈요법도 있고 예, 그리고 아, 여러 가지 이런 요법을 결합해서 만성풍습성 관절염이라든가 류머티성 관절 그리고 목하고 등 허리 다리 통증 등 이런 질환 치료에서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2: 네.
1: 예, 오늘 온 환자는 예, 허리하고 무릎이가 오랫동안 예, 아프신 분이 지금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환자분도 지금 다른 치료를 받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장이학은 이 통풍하고 척추 디스크 병변하고 골질 증식 등 이런 치료 분야에서는 아주 능숙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기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보면은 서산 고산지대는 이런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이면의 치료는 경험도 많고 또 특수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2: 네.
1: 예, 바로 개인 맞춤형 종합 조절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기간 예, 불면증이 있거나 변비가 있거나 소화불량과 같은 이런 만성질환 치료에서도 아주 성공적입니다. 예, 우리 덕길 장약방에서는 감로장약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이런 유명한 예, 감로장애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왔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효과를 보면서 또 사회의 신임하고 또 안정성을 또 보장합니다. 예, 그리고 장기학은 환자분들이 구체적인 병적 체질 상태에 따라서

0: 예, 맞춤형 종합치료 계획을 확정하고 치료합니다. 예, 그리고 이 지금 종합적인 치료를 중점으로 합니다.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장의 감로 장약 또 내복요법하고 또 이 장기 또 특수한 외적요법을 같이 결합합니다. 예, 예를 든다 할 때는 장기간 예, 불면증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이라 할 때에는 전통 장약 이론에 따라서 증상을 먼저 진단하고 불면증이 근원 원인을 파악한 후에 예, 외부 치료하고 내복약까지 포함한 이런 체계적인 치료 과정을 설계해서 환자의 수면의 질과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킵니다. 예, 지금 예, 어떻게 보면은 이 불면증하고 변비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지금 강박적으로 수면제를 쓰거나 또 강박적으로 또 변을 또 이 배출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쓰죠.
1: 네.
0: 예, 근데 우리 장의사들은 예, 불면증이라든가 변비 이런 좀 고질적인 이런 현상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내복약하고 물리치료로 약물치료하고 또 외적치료로 같이 결합하기 때문에 예, 수면의 질도 높아지면서 일단 환자분들이 또 삶이가 달라집니다.
1: 네.
0: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불면증이라든가 이 변비는 큰 병이 같지 않지만 환자들이 이 삶의 질에 많이 영향을 주지요.
1: 그렇죠.
0: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의 선생님들은 그리고 관절 통증, 예, 심장병이라든가 이런 질병들이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 시간 예.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검주란 설산 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의학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 중의 진료소는 장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탁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 있는 진료 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주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 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 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 말 이쁜 말. 우리는 친구나 선생님, 부모님의 조언을 듣고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 스스로 다짐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분명 옳은 말이고 사실인데도 귀를 닫고 믿지 않으려 하거나 스스로 굳게 다짐해놓고 금방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된 이야기라도 마음의 문을 닫으면 좋은 충고가 자신에게 닿을 수 없고

하고 아무리 멋진 다짐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헛말이 되고 맙니다. 오늘은 진실한 말이라도 끝내 믿으려 하지 않는 모습, 또 스스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태도를 돌아보게 해주는 속담들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귀와 마음을 열고 좋은 말을 받아들이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바른 모습을 갖추는 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볼까요? 동요 꽃과 나비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소금으로 장을 담근다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라는 속담부터 살펴볼게요. 장은 소금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요. 이렇게 분명한 진실을 말해서도 끝내 믿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고 옳은 이야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우에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게임 시간을 줄이고 숙제를 먼저 하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며 귀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의 말이 맞고 자신을 위한 충고라 해도 고집을 부리면 좋은 조언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음의 문을 꼭 닫지 말고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좋은 충고는 우리의 부족점을 고치고 우리로 하여금 부단히 성장하게 하는 소중한 거울이랍니다. 다음은 콩 가지고 두부 만든데도 고지 안 듣는다라는 속담을 알아볼게요. 두부는 콩으로 만드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요. 이 속담은 아무리 진실을 설명해줘도 도통 믿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일깨워주는 속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공부할 때 휴대폰을 멀리 두면 집중이 잘 안 된다고 알려주지만 그 말을 믿지 않고 계속 휴대폰을 가까이 둬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바로 이 속담이 가리키는 바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조언은 소중한 배움의 자료이기에 무작정 외면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봐야 합니다. 이어서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메주는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만들 때 쓰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 속담은 콩으로 메주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아주 뻔한 진실임에도 고집을 꺾지 않고 남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거나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실수한 점을 지적받았을 때 내가 틀리지 않았어 라고만 생각하고 진정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르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충고를 듣고 스스로 돌아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정다운 길동무를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한우 속담과 송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说豆腐是黄豆做的也不信이라는 속담을 볼게요. 콩으로 두부를 만든다고 말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아무리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비겨서 이르는 속담입니다. 자기 고집이 강해서 분명한 진실과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비유한 말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배운 콩 가지고 두부 만든데도 고지 안 듣는다라는 속담과 맞먹습니다. 네, 다음으로 老虎拉碾子不听那一套라는 속담을 볼까요? 호랑이에게 맷돌을 끌라고 해도 듣지 않듯이 남의 말이나 충고를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 속담을 또 老虎拉车不吃你那一套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해 다짐으로 매일 운동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으면서도 귀찮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주변의 권유도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다짐마저 지키지 못하고

0: 네, 오늘 우리는 아무리 당연한 진실이라 해도 고집 때문에 믿지 않고 남의 충고를 외면하는 데 관한 여러 속담들을 배워봤는데요. 소금으로 장을 담근다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 콩으로 매수를 쓴다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라는 속담처럼 귀를 닫으면 좋은 말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스스로 굳게 약속한 일을 번번이 실천하지 않는 것도 반성해야 할 점인데요. 친구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무조건 따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옳은 말은 받아들이고 자신이 세운 목표와 다짐은 끝까지 실천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는 고집만 부리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좋은 충고를 귀담아 듣고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약속을 지키는 멋진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금단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윤영민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가을바람을 준비했습니다.

살랑살짝 숨어버려요. 살랑살랑 가을바람 장난꾸러기 풍년이 든 과원에서 재롱 부려요. 포도의 얼굴에는 까만 칠하고 사과배 아씨에겐 연지 찍어요.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결,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등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동백슈퍼마켓 서쪽 50

0: 10m에 위치한 상강종이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회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전문회의를 소집해 양수에너지 축적 및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 진척 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주내 고속철도역, 상권 등을 연동시켜 몰입식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진지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부터 우리주는 정식으로 2026년 가을철 삼림 초원 방화기에 진입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16일 전문회의를 소집해 양수에너지 축적 및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 진척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연설정신과 국가에너지안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론술을 깊이 관찰하고 신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유리한 기회를 다잡으며 막힌 부분을 힘써 뚫고 병목을 목적성 있게 해결해 양수에너지 축적 및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 건설을 신속히 추동함으로써 연변의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도나 타라하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왕청 전하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안도 대사하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도나 합방전력 고봉부하조절에너지축적발전소, 양광에너지 주파수조절에너지축적발전소, 훈촌 류정 전기화학에너지축적발전소, 정변 전기화학에너지축적발전소, 연길 전력망측 독립형에너지축적발전소, 종저 왕청 그리드형에너지축적발전소, 도문 진흥 신형 독립혼합에너지축적발전소, 화룡 전력망측 독립형에너지축적발전소, 영정 주파수조절에너지축적발전소, 안도현 200메가와트 리튬 린산철 플러스 관성 바퀴 혼합 에너지 축적 주파수 조절 발전소 등 13개 대상의 진척 정황을 회보했습니다. 이러한 중대 대상들의 전단계 사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으며 일부 대상은 이미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상들이 잇따라 락착되고 실시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우리 주에서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청정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경제 장성점을 육성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화룡, 도나, 왕청, 안도 4개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은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효과가 강해 녹색 발전을 추동하고 경제 장성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화룡 양수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은 당면 시공에 유력한 시기를 다잡고 연간 투자 계획과 엄격히 대조해 림목 벌채 작업을 다그쳐 완수하며 조체 공사 입찰 진도를 다그치고 댐 주체 공사 건설을 조속히 가동해 더욱 많은 실물 사업량을 힘써 형성해야 합니다. 도나, 왕청, 안도,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은 투자 조체의 결책 진척을 적극 추진하고 대상 심사 비준 신청 사업을 다그쳐 전개하며 재반 전단계 수속을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축적 발전소를 건설하고 신형 에너지 축적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되며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종저 왕청 그리드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은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역량을 통괄 배치하며 발전소, 승합소, 발전소 내 도로 등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는 동시에 설비 반입과 설치, 연합 시험 조정 및 시험 운행을 함께 추진해 11월 말까지 전력망 접속 발전을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기타 현시의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은 정책 기회를 단단히 다잡고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0: 정확히 실시하며 앞장서 연결하고 조동적으로 봉사해 사업을 세밀하게 하고 추진 절주를 다그쳐야 합니다. 전력망 접속 실행 가능성 연구와 비준을 다그쳐 완수하고 토지 징수, 용지 계획허가, 공사 계획허가 등 수속을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 건설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체 사업의 확실성으로 각종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합니다. 각 현시와 관련 부문에서는 분토의 정신을 더욱 북돋우고 긴박감을 강화하며 양수에너지 축적 및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 건설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는 것을 견지하고 비상한 조치를 취해 백방으로 일을 성사시키고 대상이 락착되게 해야 합니다. 유리한 기회를 다잡아야 합니다. 당면 국가에서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지지하는 정책 기회를 단단히 주시하면서 이미 착공된 대상에 대해서는 기계를 충분히 투입하고 작업반을 증가해 건설 진도를 다그쳐 더욱 많은 실물 사업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아직 락착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내와 추진하고 끝까지 조시하면서 투자 결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전단계 수속을 다그쳐 전단계 사업의 소홀이나 수속 추진 지연으로 대상이 정체되거나 좌초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흐림지 심사 비준, 토지 징수, 전력망 접속 등 관건 고리를 단단히 주시하고 문제 목록, 책임 목록, 기한 목록을 구축 보완해야 합니다. 여러 부문의 심사 비준과 관련되는 사항은 병행 처리를 실시하고 상급 부문의 지지가 필요한 사항은 전담 인원을 배치해 추적하고 전 과정 독촉 처리해 백방으로 막힌 부분을 소통시키고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대상 락착을 위해 장애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대로 다잡고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층층이 압력을 전달해 매 고리마다 틀어주는 사람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도록 확보하며 전력을 다해 사업을 앞당겨 하고 진도를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락착 착공돼 효과를 보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조지도 일꾼 림소림, 류신강, 진공뢰, 문금철, 두경국,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 국가 배선망 연변 전력 공급 회사 주요 책임자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법 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법률 책임 부대법규 제정 등을 명확히 해라는 내용으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법에 따라 민족 사물을 치리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은 민족사회의 중요한 한 방면인 동시에 전면 의법치국의 구체 요구이기도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6장 법률책임에서는 인도성과 구속성을 모두 중시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관련 주체가 민족단결진보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정형에 대해 각각 법률책임을 설정했으며 법률의 여규의 적용 효력에 대해서도 교정되었습니다. 이 밖에 제7장 부칙에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의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현재 실제 정황과 결부하여 민족단결진보를 촉진하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고 교정을 하여 지방립법에 더 명확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0: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문단입니다. 황금 가을 9월,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대지에 활짝 피어났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을 계기로 조내 고속철도역, 상권 등을 연동시켜 몰입식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진지를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민족 단결의 목소리를 전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내 고속철도역들은 대외 교류에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기간 고속철도역 진입통로의 눈에 띄는 위치에 규범화, 조제화 선전 전시판을 통일적으로 설치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선전 관찰하고 연변 민족단결진보 승격판을 힘써 구축하자 성류꽃 활짝 핀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 꿈을 갖고자 등 선전 문구를 엄선해 배치했습니다.

0: 동시에 우리 소 여러 민족 집거 변강 공동 치리와 공동 번영의 지역 특색과 결부해 민족 단결 이념을 변강의 발전 면모, 민족 문화 특색과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간결한 표어와 활기찬 전경은 관람성, 교양성, 전파성을 두루 갖춘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장량을 이루어 고속철도역의 아름다운 문명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 4급 조사연구원 범은혜입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에서는 연결서역, 훈촌고속철도역, 도나고속철도역과 연합으로 역 진입 통로의 공공공간에 의탁해 몰입식 민족단결 진보 선전 진지를 구축하고 10개 선전 표어 전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사진과 글, 표어, 분위기 조성, 유동선전 등 다양한 형식으로 민족 단결의 꽃이 변강, 교통 중추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고 종합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머리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객 우 선생입니다. 여행길에 민족 단결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형식이 아주 좋고 의의도 있습니다. 여객 혼여사입니다. 이런 선전 방식이 아주 눈에 띕니다. 널리 선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도 있는데 모두 두 가지 언어로 돼 있어 사람들이 연변을 도살려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민족이 석류시처럼 단단히 뭉쳐야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에서는 또 연길공항, 연길백화상점, 연길 만달 광장 등 인원 밀집 장소에도 선전 표를 설치해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의 전면 보급 상시화를 실현했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에서는 표어 전시와 선전 강연 봉사를 결부시켜 정책 이론을 직관적인 시각 체험과 따뜻한 편민 봉사로 전화시킴으로써 여러 민족 여객들이 바쁜 여행길에서도 민족 단결의 온기를 느끼고 중화민족에 대한 동질감과 귀속감을 높이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 4급 조사연구원 범은혜입니다.
1: 下一步, 조민회.
0: 이제 조민족 사무위원회에서는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진지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철도와 지방의 연동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다양한 민족 단결 진보 선전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선전 담치를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선전 형식을 혁신하며 선전 복음 면을 넓히고 연변의 민족 단결 이야기와 변강 발전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잘 들려주며 여러 민족 대중들이 형제 자매처럼 친하고 서로 지켜주는 훌륭한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 착실한 건설 성과로 연변의 장기적 안정과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2: 10월부터 우리주는 정식으로 2026년 가을철 삼림초원 방화기에 진입했습니다. 화재 위험을 효과적으로 경계 해소하기 위해서 주재해방지 감속구조위원회 판공실과 주응급관리국에서는 통고를 발부하여 방화기간 야외 화원을 엄격히 관리 통제해 전주에서 중대 삼림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림초원 방화진화조례, 길림성 삼림방화조례, 길림성 인민정부 삼림방화명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우리주 가을철 삼림방화 기간입니다. 가을철 날씨가 건조하고 림산지구의 마른 풀이나 낙엽 등 가연물질이 대량으로 늘어나 안전하지 않은 불사용 행위가 삼림화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에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에서는 근일 300여 명 구조인원을 조직하여 안덕현에서 2026년도 야외 주둔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지휘협동, 진화구조 실무조자, 특수장비 운영, 임무보장 등을 둘러싸고 전반 요소 실전화 훈련을 가졌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도나대대 이중대 중대장 곽강산입니다. 이번 야외 주둔 훈련은 복잡한 산림 환경에 입각해 종업원 운동회도 주둔 훈련 배치에 함께 포함시켰죠. 체육 경기를 통해서 전투 정신을 연마하고 실전 훈련과 경기 과정에서 부족점을 보완하여 각종 응급 구조 임무 실전 능력

0: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주재해방지감속구조위원회 판공첼과 주응급관리국에서 방화기간 야외 화분을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방화구역 불사용 심사 비준 제도를 엄격히 집행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림산지구의 각종 경영단위와 개인은 화재 방지 통제 책임을 이행을 하고 방화선전 교행을 잘하여 산림 화재 발생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광범한 대중들은 산림 초원 방화 관련 법률 법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가을철 산림 방화 진화 사업에 주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산림 화재 정황이나 각종 규정 위반, 야외 불사용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2119 산림 방화 신고 전화를 걸어 우한이 일찍 발견되고 화재가 일찍 처리되며 위험이 일찍 제거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김림성 국방동원 판공실에 따르면 전성 각 시, 주, 각 현시, 도시구역에서는 9월 18일 오전 9시 18분에 방공경보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경보는 사전경보, 공습경보, 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이 되며 매 경보 시간 간격은 3분입니다.
1: 퇴역군인 봉사보장 선진 단위 및 인물 표창 대회가 그늘 북경에서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 퇴역군인 사무부, 조항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전국상공 사업지도 소조 판공실은 공동으로 퇴역군인 봉사보장 299개 선진 단위와 396명의 선진 인물을 표창했습니다. 우리조의 연길시 북산가도 단영사회구역 주민위원회가 이번에 전국 퇴역군인 봉사보장 선진 단위로 평이됐습니다.
0: 연길 미만 장태가 단계적 휴식 정비에 진입하는 가운데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한된 시간대에 주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 기간은 2026년 연길시 제2회 왕의 영예 e스포츠 경기 및 제14회 왕의 영예 전국대회 문화관광 경기가 개최됩니다.
1: 혼전시 문화관에서 사회를 대상해 무료공익예술 강습반을 개설합니다. 강습반은 전과정 무료 수업을 진행하며 학원들은 악기, 훈련 복장 등 학습용품만 준비하면 됩니다. 수업은 무용, 성악, 민족악기 세 가지가 포함되고 기초교수와 기예 재고를 함께 다루어 부동한 기초를 가진 문예 애호가들을 상대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4: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5: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 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시대 석양 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노을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은 가을 제철 채소 7가지, 도마도의 혈압 강화 효과, 보정맥의 위험성과 대처법, 그리고 로인의 건망증, 다리 힘 빠짐, 성격 변화 시 의심해야 할 만성 경막과 혈종까지, 또 환절기와 노년 건강에 필요한 상식과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자라며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한다고 가을철 양생은 수양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기혈을 수렴하고 진액을 보존하며 심신을 가라앉혀 기혈을 충족시키고 기분을 맑아지게 하며 장부를 촉촉하게 해야 하는데요. 아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혈을 수렴해야 합니다. 비위는 후천의 근본으로 영양분을 온몸 구석구석에 보내서 각 기관을 촉촉하게 적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비위 기능이 튼튼하면 기혈이 자연스럽게 충만해집니다. 다음, 진액을 보존해야 합니다. 가을철에는 음을 보호하고 폐를 수분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가을 날씨는 건조함이 주를 이루어서 입이 마르고 코와 눈이 건조한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건조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려면 진액을 보충하고 음을 기르며 배를 촉촉하게 해야 하는데요. 이러면 몸이 수분해지고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신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바로 감정과 정서 조절인데요.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이고 불안하며 초조한 감정을 쉽게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심리상태는 신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기분이 좋으면 신체 저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을철에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햇빛을 많이 쬐는 것이 좋습니다. 백로절기도 지나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뚜렷하게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기온이 오르내릴 때 우리 몸의 어느 부위가 추위를 가장 많이 타는지 알고 있습니까? 또한 쾌적함과 보온성을 동시에 챙기려면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까요? 아래 과학적인 옷 입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백로가 지나고 나면 추위가 점점 심해지는데 특히 새 부위는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발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백로 이후에는 여름신을 계속 신거나 찬물로 발을 씻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발은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혈액순환이 약하고 차가운 기온에 쉽게 노출됩니다. 또한 가을 건조함 때문에 발 피부가 갈라지기 쉽습니다. 통기성이 좋고 따뜻한 신발과 양말로 바꾸는 것을 권장하고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백로 절기 후에는 허리와 복부를 특히 따뜻하게 해야 하며 밤에 잘 때는 시원한 매트를 치우고 이불을 잘 덮어야 합니다. 찬 음식은 많이 먹지 말아야 비위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깨, 목, 허리, 무릎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차갑고 자극적인 음식은 기혈순환을 방해해서 관절의 불편함을 유발하기가 쉽습니다. 아침과 저녁 외출할 때는 얇은 외투를 준비하고 관절이 약한 사람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해야 하며 땀을 흘린 후에는 바로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백로절기 이후로 찬 기온이 점점 심해지므로 매일 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발을 담그는 물 온도는 약 40도로 정하고 물이 발목을 덮어야 하며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사이로 조절해야 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모도회가 점차 가면서 계절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호흡기 질환과 골격근육계통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몇 가지 건강 관련 잘못된 인식은 과학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바, 증상을 혼동해서 잘못 판단하거나 치료가 지연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세 가지 오해를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독감은 일반 감기와 같아서 조금만 버티면 낫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독감은 독감 바이러스에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전염병으로 독감이 걸리면 전신 증상이 비교적 심합니다. 독감 백신 접종은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몽이 들거나 코피가 나면 백혈병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몸에 가벼운 몽이 들거나 잇몸에서 약간 출혈이 있거나 코에서 출혈이 가끔 발생한다면 대부분 국소적인 병변 때문입니다. 백혈병은 단일 증상이 비교적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백혈병은 발열이나 고열, 뼈통증, 심한 빈혈 혹은 감염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깨통증은 바로 오십견, 잘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흔한 어깨통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십견으로 주로 50대 전후에 많이 발생하며 핵심 특징은 류착과 운동 제한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전근개 손상으로 주로 통증과 무력감이 주요 증상입니다. 절대다수 오십견과 경미한 비외상성 회전근개 손상은 보수치료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는 전문적인 평가를 거쳐서 수술치료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급성 회전근개 손상이고 둘째는 드문 난치성 오십견입니다. 한마디로 작은 증상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가을철은 독감이 유행되는 시기인데요. 일전 국가질병예방통제국에서는 9월부터 각 지역에서 유행 시즌 독감 백신 접종을 순차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책임자는 독감 백신 접종이 독감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감염, 종증 및 사망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할까요? 그리고 독감 백신은 매년 접종해야 하는지, 접종한다면 언제 접종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는 올해 독감 백신에 포함된 균주 세종이 지난해에 비해 변경됐으며 우리나라 독감 유행 특성을 고려할 때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장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생성된 보호 항체 수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감소한다고 합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의 보호 효과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큰 변이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전년도에 접종한 독감 백신의 보호 효과는 감소하게 됩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바로 보호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보통 접종 후 2주에서 4주가 지나야 보호 수준의 항체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더 나은 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의 유행 시즌이 오기 전에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나라 독감 유행 특성을 종합해보면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 내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유행 시즌 전체 기간 중 언제든지 접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 만성질환 환자 등 독감 중증 위험 군체는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향후 닥칠 수 있는 감염 위험에 든든한 면역 방어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뿌리 채소가 풍성한 가을, 땅에 뿌리를 내리고 풍부한 영양을 간직한 이런 채소들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많은 열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 추위를 이겨내기에 적합합니다. 아래 가을철에 꼭 먹어야 하는 7가지 채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입니다. 마는 가을에 비상과 위를 보양하게 좋은 식재료로 성질이 따뜻하지만 과하지 않고 기를 보충하지만 열을 내지 않습니다. 아밀라아제, 폴리페놀, 산화효소 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허약함을 보충하고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며 신장의 음기를 강화하고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라이신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란입니다. 토란은 채소로도 곡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전분, 단백질과 칼슘, 린, 철,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부드럽고 쉽게 소화되어 노인과 어린이에게 리상적인 보양식재료입니다. 다음은 연근입니다. 연근은 생으로 먹으면 성질이 차서 열을 내리고 번뇌를 없애주며 익히면 차가운 성질이 따뜻하게 변해 위를 보양하고 음기를 자양하며 비상을 튼튼히 하고 기를 보충해주어 가을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마름입니다. 마름은 약식 동원의 식재료로 가장 큰 특징은 열을 내리고 가래를 삭히며 음식물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가을과 겨울에 건조하고 열이 나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무입니다. 민간에는 가을 무는 인삼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는 소화를 돕고 기운을 잘 통하게 하여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무를 섭취하면 느끼함을 없애고 입안을 상쾌하게 하여 위복을 편안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지방 함량이 낮고 수분이 적당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이 강합니다. 감자류로 정제된 쌀이나 밀가루의 일부를 대체하면 체중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간식 먹으면 신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계속해 우리 식탁에 늘 오르는 토마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토마토를 하나씩 섭취하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중 1급 고혈압 환자에 대한 효과가 특히 뚜렷합니다. 이 연구에서 55세에서 80세 사이 7,056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중 82.5%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그들이 매일 토마토를 섭취하는 상황에 따라서 4개 소조로 나눴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비교적 높은 토마토 섭취량과 고혈압 위험 36% 감소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관련성은 1급 고혈압 환자에게서 특히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연구에서 토마토를 소량으로 섭취해도 새로운 고혈압 발병률이 감소한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2022년 중산대학교 연구진이 영양소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 섭취량과 고혈압 사이에는 J자형 관계가 존재하며 매일 10에서 13g의 토마토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고혈압 위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 크기의 토마토를 한 주에 한 개 정도 먹는 양에 상당합니다. 고혈압이 발견된 환자에게 의사는 식단과 생활 방식을 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매일 토마토를 먹는 것이 일상에서의 가장 간단하고 쉬운 개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맥박이 분당 50회 미만이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등등 말입니다. 이런 심장박동 이상 증상은 부정맥 위험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정맥을 노인병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밤샘 근무, 과도한 커피 섭취, 감정격동, 큰 스트레스, 심지어 감기 발열도 심장박동의 불규칙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맥이란 무엇일까요? 네, 정상적인 경우에 심장박동은 규칙적이고 안정적이며 분당 60회에서 100회입니다. 이는 심장 속 지휘소인 두방결 덕분입니다. 두방결은 발전소처럼 전기 신호를 내보내고 전선인 심장도로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해 심장이 규칙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도록 합니다. 부정맥은 심장박동의 리듬, 속도 혹은 순서에 혼란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박동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혹은 불규칙하게 되는데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네, 흔한 부정맥의 종류를 보게 되면 간단하게 박동이 빠른 빈맥성 부정맥과 박동이 느린 소맥성 부정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빈맥성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빠른 것을 말하는데 이는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달리기, 화가 나거나 긴장했을 때, 커피나 진한 차를 마셨거나 발열할 때 심장 박동이 빨라져서 분당 100회에서 150회까지 뛰게 됩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유발효를 없애면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며 보통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상심실성 빈맥인데요. 네, 갑자기 발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걷거나 식사하는 도중에 심장박동이 급격히 분당 150에서 250회까지 치솟고 가슴 두근거림, 흉부 답답함, 어지러움을 동반합니다. 발병 지속 시간은 일정하지 않고 짧으면 몇 분, 길면 몇 시간 이어집니다. 심호흡, 힘껏 기침하거나 목구멍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박동을 늦춰볼 수 있습니다. 네, 한 달에 여러 차례 자주 발병한다면 제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심장세동입니다. 중도년층,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특징은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고 맥박의 세기가 오락가락하며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고 가슴 두근거림, 숨가쁨을 동반합니다. 심방세동의 가장 큰 위험은 혈전이 형성되기 쉽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박동이 불규칙하다고 느껴지면 빠르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모든 부정맥에서 뚜렷한 증상이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만 아래 증상이 생기면 중시해야 합니다. 자주 가슴이 두근거림, 흉통과 흉부 답답함, 어지럼, 무기력함, 숨가쁨, 가끔 한 번 나타나는 경우와 자주 발병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하는데, 네, 밤샘 뒤에 가슴이 두근거렸다가 휴식 후 호전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주에 여러 차례 나타난다거나 증상이 10분 이상 지속되고 흉통, 실신까지 동반한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뇌부정맥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마음을 안정시키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합니다. 환자가 가벼운 두근거림만 있고 흉통과 어지러움이 없다면 앉거나 누워서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보통 수분 내 완화됩니다. 심장 박동이 분당 150회를 넘고 두근거림, 흉부 답답함이 동반될 경우에 힘껏 기침하는 등의 방법으로 응급처치한 뒤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박동이 불규칙한 상태에서 실신하거나 흉통이 5분 이상 가라앉지 않고 심박동이 분당 40회 미만이면서 온몸이 차갑고 식은땀을 흘린다면 즉시 120에 신고해야 합니다. 뇌부정맥은 치료보다 예방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로인들한테서 나타나는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 질환

또한 갑상선 질환인 부정맥을 유발하는 고위험 요인입니다. 때문에 이런 질환이 있는 노인들은 혈압약, 혈당조절, 리뇨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해서 지표를 정상 범위 안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습관은 소금, 설탕, 기름은 적게 넣고 채소, 과일은 많이 섭취하며 달걀, 우유, 생선을 적당히 먹고 가공식품은 적게 먹어야 합니다. 밤샘을 피하고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매년 한 차례 건강검진을 받고 60세 이상이거나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심전도,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 손목이나 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재며 박동이 규칙적인지 횟수가 60회에서 100회 사이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아침 기상 후 저녁 잠들기 전 각 한 번씩 재고 기록해두고 연속 며칠 이상 수치의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임증 진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외에서 보정맥에 대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네, 보정맥과 함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위험 신호 바로 로인의 건망증, 다리 힘 빠짐, 성격 변화인데요. 로인의 건망증, 다리 힘 빠짐, 성격 변화가 있을 때 만성 경막하 혈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네, 고령층에서 점진적으로 심해지는 경력 감퇴, 보행 불안정, 성격 정서의 변화가 나타나면 흔히 자연스러운 노화 혹은 치매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치료 가능한 질환인 만성 경막하 혈증이 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두부 손상 이후 경막 하강에 혈액이 서서히 쌓여서 혈증이 형성되는 병입니다. 로인들은 생리적인 뇌 위축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두부 외상만 입어도 수주에서 수개월 뒤 혈증이 커지면서 뇌 조직을 압박하고 신경기능 결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망증, 다리 힘 빠짐, 성격 변화라는 특징적인 증상을 잘 파악하는 것은 자연로화, 신경퇴행성 질환과 이런 가역적 원인을 감별하는 핵심입니다. 만성 경막하 혈종의 증상은 다양하며 그중 건망증, 다리 힘 빠짐, 성격 변화는 시사 의미가 큰 핵심 징후 조합입니다. 네, 세 가지 증상은 차례로 혹은 동시에 나타나고 진행 과정이 은밀합니다. 건망증은 의학적으로 인지기능 장애에 속하며 최근 경력 저하가 주요 증상입니다. 환자는 최근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일상 물건을 둔 곳을 잊어버리는 등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기억장애 정도가 파동적으로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나빠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리 힘 빠짐은 대부분 사지 무력감 혹은 실조증 형태로 나타납니다. 환자는 다리가 무겁고 힘이 빠진다고 호소하며 일어서거나 걸을 때 보행이 불안정하고 한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뚜렷한 원인 없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걸을 때 보폭이 줄고 발을 질질 끌며 기저가 넓어지는 등 이상이 관찰됩니다. 네, 이 증상은 대뇌 운동 피질 혹은 전도로가 기계적으로 압박받기 때문에 생깁니다.

성격 변화는 주로 정신정서 기능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환자는 예전의 성격과 달리 쉽게 화를 내고 초조해하거나 정서가 무뎌지고 의지가 저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평소 온화했던 사람이 고집스럽고 까다로워지며 일상활동에 흥미를 잃기도 합니다. 일부 환자는 기분이 가라앉고 반응이 둔해지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들은 전두엽 등 고위 인지 정서 중추의 기능 손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징후가 나타난 경우는 몇 조 전에 가벼운 머리 부딪힘 경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어나다가 문틀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또 낮은 높이에서 미끄러져 앉는 정도의 가벼운 충격이라 당사자조차 잘 기억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외상 병력이 잘 드러나지 않고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것이 이 질환 진단의 주요 어려움입니다. 네, 만성 경막하 혈종의 증상은 알츠하이머병과 겉보기에 비슷하기 때문에 오진이 잘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 도질환 모든 노인에게 잘 발생하고 주요 증상으로 기억력 저하와 인격 행동 변화가 나타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중요한 감별점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알츠하이머병은 매우 느리고 지속적으로 악화하며 병의 경과가 년 단위로 이어집니다. 반면 만성경막하 혈종으로 인한 증상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돼 몇 주 혹은 수개월 안에 뚜렷하게 악화되고 증상이 오르내리는 파동 정황을 보입니다. 네, 증상 조화면에서 도질환 모두 인지기능 이상이 나타나지만 만성경막하 혈종 환자에게서 사지무력, 보행 이상 같은 국소신경학적 징후가 동반되는 비율이 알츠하이머병 환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단순한 알츠하이머병 초기에는 뚜렷한 사지운동 장애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원인 문진도 중요한 감별 포인트로 간과하기 쉬운 가벼운 두부 외상 병력을 자세히 물어보는 것은 혈종 진단에 큰 도움을 줍니다. 경막하 혈종은 초기에 머리 CT 혹은 MRI 검사로 진단을 확장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작은 증상 하나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제때 건강검진 받는 것이 건강한 노년 지키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을 환절기 건강상식, 제철 채소, 도마도의 효능, 부정맥 조의사항, 노년기 만성경막하 혈종까지 여러가지 건강정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건강한 노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참고하셔서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따뜻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리미란, 진행의 최명옥,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정말 계절이 확실히 변했음을 느끼시죠? 그런데 우리들의 피부는요, 이 아름다운 계절 변화를 반갑지만은 않게 맞이하고 있는데요.

일어나면은요 얼굴이 유난히 당기고 또 평소에 번들거리던 피부가 어느 순간 푸석푸석해지고 거칠게 일어나는 각질과 함께 또 트러블까지 폭발하는 경험 다들 공감하시죠? 오늘은 서늘한 9월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직장인 여성분들과 주부님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피부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구체적 관리 방법, 특히 냉장고 속 식재료를 활용한 팩과 생활 속 지혜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름 내내 활발하게 분비되던 피지선과 땀샘의 활동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위축되기 때문이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기 중에 수분 함량이 7, 8월 80% 이상에서 9, 10월에는요 6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기 중의 수분마저 줄어드니까요 피부의 수분이 공중으로 증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이 시기를 추조라고 해서 건조하고 서늘한 기운이 몸의 체력을 손상시킨다고 봅니다. 네, 피부는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이 변화를 느끼는 신호등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 정상적인 피부 수분 함량은요 15%에서 20%인데 가을철에는 10% 이내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피부의 유분과 수분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요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려고 하죠. 네, 그 결과 피부 겉은 기름지지만은 속은 메마른 속건성 피부로 변하기 십상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9월에 유독 각질이 일고 트러블이 나며 피부가 뒤집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가을철은요 오존층이 얇아져 오히려 이 자외선이 더 강하게 내리쬐는 시기이므로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해서 가을 피부의 진실과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또 출근과 집안일로 뭐 바쁜 여성들의 알맞은 피부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성들에게요, 피부 관리를 잘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가장 먼저 세안부터 바꿔야 합니다. 여름철처럼 뭐 뽀드룩한 느낌을 주는 강한 세정력의 클렌저는요 이제 치워두셔야 하고요. 피부의 보호막까지 함께 벗겨내는 주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산성의 순한 클렌저를 또 사용을 해보고요. 미지근한 물, 즉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 좌우의 물로 부드럽게 시안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아침에는요, 클렌저를 생략하고 미온수로만 가볍게 헹궈내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과도한 시야는요, 가을철 피부 건조를 악화시키는 지름길이기도 하죠. 목욕이나 샤워 시에도 더 뜨거운 물은요,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주의를 덜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안 후에 골든타임을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시안을 마친 후 3분, 길어야 5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스킨이나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해주고 에센스, 크림 순으로 발라주고 수분을 잡아줍니다. 이때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여기에서도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건성 피부나 중건성 피부라면요, 수분 공급은 물론 유분기가 있는 크림으로 수분 증발을 막는 밀폐형 제품이 필요하거든요. 바셀린, 미네랄 오일, 호호바 오일 등이 함유된 제품이 좋습니다. 다음 지성 피부라고 해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유분이 많은 크림은요,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오일이 없는 수분 젤 타입이나 또 가벼운 로션 타입으로 수분을 채워주는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한편 복합성 피부라면요, 조금 귀찮더라도 부위별로 나누어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유분이 많은 T존에는요, 가벼운 제품을 건조해지기 쉬운 또 U존과 눈가에는요, 수분 크림을 충분히 발라주는 것입니다. 바쁜 아침 시간을 고려해 본다면요, 최근 인기인 토너 패드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피부결을 정돈해주고요, 수분을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네, 방금 출근길과 집안일에 바쁜 여성들에게 일상 속에서 시작하는 피부 관리의 이모조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냉장고에는 식재료로 만든 천연팩으로 피부에 영양을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부님들이 관심을 끌만한 것은요 바로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로 만든 천연팩일 것입니다. 값비싼 화장품도 좋지만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가 피부에는 더없이

필요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 골라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꿀에 당과 과립이 없고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요구르트를 섞어서 팩을 하게 되면 건조하고 거친 피부에 윤기와 보습을 주고 있습니다. 천연 보습제인 흡수성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에 수분을 끌어당기고 요구르트 속에 유산균이나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있어요. 꿀 한 큰술, 요구르트 두 큰술을 섞어 세안한 후에 15분에서 20분간 팩으로 사용한 뒤에 미온수로 헹구면은 피부가 촉촉하고 매끄러워집니다. 이는 밖에서 사는 또 뭐 각질 제거보다 또 훨씬 순하고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죠. 한 가지 방법으로는 귀리, 즉 오트밀이라고도 하죠. 귀리 팩으로 또 예민하고 가려운 피부를 진정시키고 습도도 해주는 보습도 이제 해주게 되죠. 귀리는 피부 진정과 보습에 탁월한 성분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것입니다. 가을철에 유독 피부가 예민하고 또 가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께 특히 알맞춤한데요. 귀리를 곱게 갈아 따뜻한 우유나 또 물에 불려서 죽처럼 만든 후에 꿀을 한 방울 떨어뜨려 얼굴에 펴 바릅니다. 15분 후에 헹구면 자극을 받은 피부가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깨진 피부에 환한 빛을 줄 수 있는 생강꿀 팩입니다. 네, 가을은요 신진대사가 떨어져 피부가 칙칙하기 쉽죠. 생강은 피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생기를 되찾아줍니다. 생강즙 한 작은 술에 꿀 작은 한 숟가락 또 밀가루 약간을 섞어서 반죽한 후에 얼굴에 도포를 합니다. 그런데요, 생강은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민감하신 분들은요 테스트 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팩들은요, 주 1회에서 2회 정도 저녁 시간을 내서 스킨케어 루틴에 추가해 보십시오. 값비싼 성분이 아니어도 우리 몸에 친숙한 재료들이 피부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네, 방금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로 만든 천연팩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또 생활 습관과 영양 흡수로부터 지켜야 할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케어 제품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입니다. 먼저 수분 섭취와 식습관인데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셔 체내의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은 카페인 음료는요, 리뇨 작용으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요, 물을 대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을에는요, 배, 은어, 백합, 그리고 또 뭐 도라지 등 배와 피부를 촉촉히 해주는 식재료를 자주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또 자극적인 음식은요, 피부 트러블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실내 습도 관리입니다. 사무실이나 집안의 습도를 40%에서 60도로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습기를 사용하거나 또 실내에 식물을 배치하거나 저전수건 혹은 빨래를 널어두는 것도 피부 건조를 막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과도한 각질 제거는요, 금물입니다. 부석한 각질이 보인다고 또 무작정 스크럽으로 또 문지르는 것은 절대 금기죠. 가을철 피부는 여름보다 훨씬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물리적 자극은 피부 장벽을 더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필링제를 사용해준다거나 또 주 1회에서 2회 정도로 횟수를 제한하고요. 앞에서 아까 소개를 해드린 요구르트 팩처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각질을 불려 제거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하죠. 다음으로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선선하다고 해서 자외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자외선 노출량이 늘어날 수도 있죠. 가을에도 외출 30분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는 습관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식탁 관리도 뭐 피부 관리를 해주는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고요. 도마도의 풍부한 라이코펜 피부 노화를 억제하고 또 비타민C가 풍부한 딸기와 같은 뭐 이 제철 과일은요, 활성산소를 줄여 피부 건강에 도움을 가져다 주죠. 기름진 음식이나 야식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요, 장 건강과도 연결이 되어 결국 피부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피부 우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밤 11시에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피부 건강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방금 생활 습관과 영양업소로부터 여성들이 지켜야 할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어렵고 복잡한 관리가 아닙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또 피부가 당기고 또 거칠어지는 것은 뭐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지만은 그때마다 내 피부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요, 대응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관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네, 아침 시한 후에 크림을 바를 때 또 단 3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냉장고 문을 열고 요구르트 한 스푼 얼굴에 발라보는 작은 정성이 올가을 여성분들의 또 피부를 한층 더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지혜를 잊지 않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 주부클럽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희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라조문화산책 오늘의 건강레시피 코너에서는 하체 운동에 좋은 점과 혈압 측정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하체 근력과 건강한 장수와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30초 동안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횟수는 하체 근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이동성, 기능적 체력, 건강한 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의하면 30초 동안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는 다리 근력과 지구력을 평가하는 것이며 평균 이하 점수는 락사 위험이 증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앉아있다 일어서는 테스트는 여러 버전이 있지만 30초 동안 의자에서 일어서는 테스트는 공중보건기관에서 권장하는 기본 운동이라며 이런 테스트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테스트 방법은 움직이지 않도록 의자를 벽에 기대놓고 발장을 낀 채 의자에 똑바로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무릎과 엉덩이를 곧게 펴고 완전히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동작을 30초 동안 가능한 한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쉬워진다며 이는 하체 근력과 기능적 체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라며 강화를 위해 일상에서 다양한 운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하체 근력 강화를 위해 좋은 운동으로 꼽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쿼트 운동입니다. 무릎을 굽혔다가 다시 일어서는 동작으로 하체와 복부, 허리를 함께 강화하는 대표적인 복합 근력 운동입니다. 특별한 기구 없이도 할 수 있으며 운동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널리 할 수 있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 올바른 자세는 발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가슴을 편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보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의자에 앉듯이 내려가며 무릎은 발끝과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허리가 과도하게 굽거나 꺾이지 않도록 유지하고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며 일어서야 합니다. 초보자들은 10회에서 15회를 이 3세트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세가 익숙해지면 반복 횟수나 세트를 늘리거나 아령을 들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런지 운동입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또는 뒤로 크게 내디디며 무릎을 굽혔다 펴는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스쿼트와 함께 대표적인 하체 운동으로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뿐만 아니라 코어까지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 시 주의사항은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거나 젖히지 말고 상체를 곧게 유지하고 앞쪽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릎 통증이 있다면 보폭을 조절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한 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자라면 한쪽 다리당 8회에서 12회씩 이 3세트를 목표로 시작하면 됩니다. 다음은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발 뒤꿈치를 바닥에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운동으로 종아리 근육과 발목의 힘을 기르는 대표적인 하체 운동입니다. 발 뒤꿈치 들기를 꾸준히 하면 종아리 근력 및 근지 구력 향상, 발목 안정성 강화와 걷기, 달리기, 계단 오르기 능력 향상, 균형 감각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체 근력이 정말 수면과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 연구에서 하체 근력이 좋은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낮고 건강 수명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력과 보행 속도, 의자에서 일어나는 능력은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만 이는 상관 관계이며 근력이 직접 수명을 늘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체 근력이 중요할까요? 하체는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체 근력이 좋으면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걷기와 계단 오르기가 쉬워집니다. 락상과 골절 위험이 감소합니다. 혈당 조절과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됩니다. 기초 대사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과 전반적인 신체 기능 유지에 기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력이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4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점차 감소하며 60세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 이동 능력이 떨어지고 락상 위험이 커지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걷기만 해도 하체 근력이 좋아질까요? 걷기는 하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근력을 크게 향상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스쿼트나 런지처럼 근육에 저항을 주는 운동을 함께하면 효과가 더 큽니다. 하체 근력 운동은 무릎에 해롭지 않을까요?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강도로 실시하면 대부분 안전합니다. 오히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릎 통증이나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 종류와 강도를 전문가와 상의한 것이 좋습니다. 근육량보다 근력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만 연구에서는 근력과 신체 기능이 건강과 수명을 예측하는 데 특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이 많더라도 실제 힘을 잘 쓰지 못하면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혈압 측정 전 지켜야 할 세 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매일 약을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만 혈압이 여전히 들쭉날쭉합니다. 그 이유는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세부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의학학회 잡지가 정리한 고혈압 관리에 대한 가장 흔한 잘못된 인식 속에는 혈압이 불안정한 원인이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진료실에서 측정한 혈압만 정확하다고 생각하여 재진 때만 혈압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단 한 번의 혈압 측정만으로는 사용 약물을 정확히 조절할 수 없습니다. 북경노인병원 심장내과 전문가에 따르면 진료실 혈압 측정에서 두 가지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는 의사복 고혈압으로 의사만 보면 혈압이 급상승하여 의사로 하여금 약물 효과가 없다고 오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은폐성 고혈압으로 환자가 마음의 안정을 찾아 혈압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지만 실제 일상 혈압은 높은 경우입니다. 가정에서 혈압 측정을 꾸준히 하는 것이 실제 혈압을 파악하고 변동 패턴을 요해하며 약물 투여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꾸준히 혈압을 측정하지만 측정할 때 즉흥적으로 하거나 흔한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마치거나 진한 차를 마신 후에 측정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혈압 측정 전에 세 가지 금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측정 30분 전에는 운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측정 전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차나 커피,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방광을 피우고 조용한 환경에서 최소 5분간 앉아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40대 이후 체중이 증가하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 통통한 사람 더 장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운남대학 생명과학학원 연구팀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한 연구 결과에서 보면 노년층에서 적당히 통통한 상태가 오히려 장수에 더 유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이러한 보호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적절한 지방 축적과 건강한 지방이 장수에 보호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비만과 과도한 지방 축적은 대사성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며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러나 극도로 마른 상태도 높은 사망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지방이 너무 적으면 인슐린 저항성 심근병증 및 조로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중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도강중이 문진보 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도강중이에 대해서 소개해드립시다. 저희들 도강중의원은 그 자리 잡고 있는 지리적 위치로 봐도 교통이 편리하고 또 그 전체 구조도 2층만 문지는 게 아닙니다. 2층, 3층, 4층 다 그 도강중입니다. 구강과도 있고 입원실도 있고 그다음에 주사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지점입니다. 입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풍이 와서 행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그 주원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잠원전화가 계속 열려져 있고 특징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료진들이 기술 역량이 방대합니다. 아주 방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새로 오신 김송춘 주임이사의 좀 종합적으로 다 잘합니다. 40년 이상의 중위 임상 경험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본래 이 연배병원 중위과에 오래도록 계시고 거기서 퇴직하면서 또 이분이 상해의 중위대학을 진수했고 그다음에 성도의 청도 중의학대학에서 또 배웠고 그다음에 한국경희대학에서도 2년 동안 연수를 했고 쭉 합치면 근 40년 이상이 진짜 중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할 만한 이런 주임 이사입니다. 예, 부주임 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시고 어떤 면에서 잘하는가 종합적으로 다 잘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연구 방면이 깊고 특별히 잘하는 항목을 본다 할 때는 우리 완고성 이런 두통 그다음에 완고성 실면증 갱년기 종합증 머리 어지럽고 편두통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식물신경문란으로 오랫동안 고생했고 특히 이 호흡도 질병 그다음에 소화계통 질병 호흡도 질병 하면은 만성기관지 확장증이라 하면 이게 바쁩니다. 천식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만 감기 오면 가래 뱉으면 가래 피가 따라 나오는 게 크시는 아닌데 피를 토하는 건 아닌데 가래마다 피 조금씩 새겨 나는 거 이 기관지 확장증이라면 오래도 그렇습니다. 감기를 한 달씩 하면 그게 감기 아닙니다. 기관지 확장증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 외에도 각종 위염이라든가 위궤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위 전체적으로 동력이 부족해서 계속 막대기를 달고 있는 분들 맥치근 밑이 계속 퇴직하다는 분들 특히 담석증이라든가 만성 단남염이라든가 간염이라든가 이 방면의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담낭염도 그렇습니다. 이 담낭염을 오래 넘게 되면은 그냥 삐쳐서 담낭비증 후 담낭벽이 두껍습니다. 그게 두껍다는 게 만성 담낭염은 말합니다. 그게 그대로만 있지 않는다 말입니다. 나중에는 담석증으로 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담낭이란 게 간에서 내려오는 열물을 꼭 저축했다가 그다음에 위에서 장도에서 음식이 왔다는 신호 오면 그거 꼭 짜서 열물을 장도에 내려보내는 작용이란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이 열물 담습산이라고 말하죠. 간에서 하루에 750g 분비합니다. 네. 750g이 얼마입니까? 강철수통을 한 통 봐야지 않고
0: 네.
1: 오면 많습니까? 그러니까 담당이 하는 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담당을 쉽게 쉽게 훌떼버리지 마셔. 담당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냈을 때 먼저 김성춘 선생을 보이고 보수적인 치료가 되는가 이거 해보고 수술해도 수술하고 그러시오. 이 수술 아예하고 담당을 살군 사람들이 많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2: 예, 저는 그 이민규 이사 선생님 그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예, 그리고 이게 이렇게 좀 먹음이 있지 않까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딱 막힌 것처럼
1: 그지 가고
2: 예, 트림 나고 그래서 이민규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가지고 예, 보여서 그래 약을 썼는데 한 두 줄 썼는데 용 석이용 변하고 이거는 식사해도 예,
1: 네.
2: 예, 예 소화도 좀 잘 되고 이래 욕망이 개선됐습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이 그 이민규 선생님 약을 이제 좀 계속 쓰려고 합니다.
1: 예, 예 이민규 선생님 환자 많습니다. 진구려법도 결합하고 예. 이렇게 하는데 효과 좋습니다. 예. 오늘 오시겠습니까?
2: 지금 내일쯤으로 다시 또
1: 내일로 예, 예, 내일로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2: 예. 네, 수고하세요.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저도 지금 동황성년에 가서 지금 예, 월말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3: 저는 이게 어떻게 되면 이제 혈압이가 예, 가랑 엉뚱하게 혈압이하고 여러 가지 바꿔먹는데도 참 혈압 있지 않습니까.
1: 네.
3: 그래야 되고, 그리고 뭘 그런가 하게 되면 심리가 예, 항상 고르지 못합다거나.
1: 네.
3: 아이들다 지금 빨리 결정이 상태 없습니다. 완전.
1: 혈압이 온종 아이되면 심줄이 몰라 생깁니다.
3: 예.
1: 예.
3: 지금은 막 그래서 170개, 80개씩 됩니다. 막.
1: 아.
3: 아, 그렇게 바쁩니다. 막.
1: 예, 신경성이 결합된 것 같습니다. 신경 몰라 좀 있습니다.
3: 예.
1: 예.
3: 잠을 예, 잠 잘 못 잡니다.
1: 그 보시오. 심혈물란이 신경성일 때는 잠도 잘 못 되고 혈압약이 말아 아이 듣습니다. 신경성이라는 게 약이 잘 치료로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3: 예. 그리고 조금 예, 나가 건너도 예, 숨이 차서 짜니까 예.
1: 네.
3: 여기 어디 참에 가슴이 어떤데 심지어 답답함이 짜니까 예.
1: 네.
3: 날 아이 올라올 때도 있고 이럴 때도 많습니다.
1: 예.
3: 그래서 아주 안 좋으니까는 옛날에는 당대 선생님 치료도 많이 받았댔습니다.
1: 네.
3: 예, 그렇게 좋은 효과를 못 보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용만 선생님들과 치료를 받으면 예, 이제 한 번 치료받았습니다.
1: 네.
3: 한 번 치료받았는데 예, 벌써 한 4달 후부터는 효과가 안 있겠다. 예, 이게
1: 조용만 선생님은 우리 전주 쪽으로도 심내혈관계통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래서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중풍이 왔다. 그 후유증 치료하겠다. 혹은 중풍이 올까 봐 무섭다. 이런 사람들 조용만 선생님 약을 쓰는 게 맞습니다.
3: 예, 그러니까 나 이제 봤을 때 뭐부터인가 하면 잠부터 잘 없대다 말씀이죠.
1: 예, 그럼 또 혈압이 조절 잘 됩니다.
3: 예, 잠이 잘 오면 그다음에 예, 이 혈압도 내 매일마다 체크해 보면 혈압도 지금 그렇게
1: 신경이 안정되면 심줄도 해결되고 심줄 물란도.
3: 그리고 조금 예, 밤에 잠자기도 숨이 안 차고 그런데 올라야 되게 숨 지금 편안합니다.
1: 예, 효과 봅니다.
3: 네, 한번 치료해 효과 영 좋습니다.
1: 네.
3: 그래서 내 지금 조은 선생님만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바짝 치료하려고요.
1: 네.
3: 오늘 또 예약합시다. 오늘 내가 가려고 했잖아요.
1: 네, 오늘로 절만 선생님 예약입니다. 예.
3: 예,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와서 전화번호만 얘기하면 됩니다. 예.
3: 예.
1: 예.
0: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4: 예, 우리 가족은 조용만 선생 환자입니다.
1: 네.
4: 예, 우리 둘째 형님도 예, 중풍 후유증으로 두 번 나왔다간데, 숨겨지지, 그리고 손발이 마대고, 예, 그 누워서 이러고, 똥을 좀 다 갖다 냈다.
1: 아.
4: 예, 그래도 차예 선생님들 가서 배우고, 친구하고, 섬약을 재다 먹는데, 어제는 오늘까지 예, 한 네 번 채먹는데 많이 나사지고 오신다. 지금.
1: 알기죠?
4: 예. 집행일 직구설 댕깁니다.
1: 아, 그래. 화장실을 못 가고 이러도 못 나던 분이 그런 완전 예. 효과를 본 겁니다.
4: 예, 그래서.
1: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효과 봐서 예, 진 치료 가져온다. 예, 예, 이런 분들 아주 많습니다.
4: 예, 그래서 그런 오늘 또 예약해서 가서 전약도 짓고 친구도 하자고 해서 그래 오늘 전화드리는
1: 네 오늘로 예약합니다.
4: 예.
1: 알겠습니다. 오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5: 예, 저는 그 도광중년의 김성춘 인사를 배웠는데 나는 지하게 이게 저 다음에가 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1: 네.
5: 하다고 써도 밤이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일이 똑 떨어지면서 병원에

0: 검사 간에서 찾았어요.
1: 간이 나쁘면 실면증이 잘 쉽게 치료 아이 됩니다.
0: 그래서 그 송춘희 그 선생님을 만났대요.
1: 예.
0: 나 한 번 계란 먹었는데 잠이 지금 괜찮다만다.
1: 예.
0: 또 시간이 들 그 상담함.
1: 예.
0: 그리고 배에 떡 떨어지고 그 근육살 때가 지금에 밥 숟갈 등장하면 딱 싫다만다. 예.
1: 예.
0: 내세 아주 다만.
1: 간이 나쁜 사람들 밥이 막 보기도 싫습니다.
0: 예.
1: 예. 그럴까 맥이 없죠.
0: 예. 어제는 이렇게 한 번 계란 먹었는데 지금 그 밥을 어제는 그래 한 판 공기 다 먹는다만.
1: 김성순 선생님이 그 간단 피워에 이게 다 실면증과 연계해 있단 말입니다. 전문가입니다.
0: 예.
1: 예, 서세를 잘 만났습니다.
0: 예. 그래서 이렇게 효과도 어떻게 도무세한테 맨발 만났는데, 예, 저기, 이번에 이렇게, 내일로 예약하다.
1: 내일로 예? 내일로 해서 김성순 교수님 저의 예약입니다. 예. 예. 예. 오십시오.
0: 안녕.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지금 광주의 김성순 선생님입니다. 약 먹을 때 원래는 영 오섭지 개선했습니다.
1: 네.
3: 중증 나고 그다음에 두통도 있고 머리도 고리 세게 어제 잠도 못 잤습니다.
1: 예.
3: 그리고 어제는 막 오섭지 나고 쓰러지다고 이런데 지금 이 약은 네, 연날에 엔지를 한 8시 맞았어요. 그때 맞을 때는 이렇게.
1: 맞을 때 뿐이죠.
3: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도광중의원이 그 김성춘 선생님 중약을 7첩을 먹은데 지금 어림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어림증, 편두통, 왕거성 두통, 왕거증 실면증,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데 그 선생님 그럴 때는 침을 결합에 쓰는데 약하고 침은 돈다 해봤습니다. 예, 효과 빨리 봅니다. 그럴 땐 네, 침도 네. 맞아야 됩니다.
3: 예, 그 중량이 있으니까 일곱천만 좀 많이 마셔야지 이제 약을 너무 먹자 그럽니다. 약 주사도
1: 그건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 예 어람 때에서 한 20년 됐다네요.
1: 아, 그러면 김성춘 선생님 약을 예, 좀 바짝 써서 치료를 하셔. 그거 두드면 예, 자꾸 이런 완고성 두통이람 오래 두드면 신경물란이 오고 그 다음 예저주 위축이 빨리 오고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약을 꾸준히 좀 푸짐히 쓰십시오.
3: 예, 예,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예,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예,
2: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저는 리민길 선생님이 약을 쓰고 있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4: 이 위치도 위험이 있어요. 저한 지구 석유등에서 때려도 밥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밥이 영 맛이 있습니다.
1: 예, 그렇죠. 또 그런 효과를 봅니다.
4: 예, 그리고 허리 다리 아팠어요. 지팡이 씻고도 잘 먹고 그랬는데 친구가 약 같이 줄까나 지금 지팡이 안 씻고도 영 잘 걸어다니고 있어요.
1: 네.
4: 그리고 2층에 있는 그 치과에 가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별일을 했는데 딴 데 사무에 아래 의자가 뽑아지고 이래서 맞지 않고 이랬는데 딴 데 하고 드시고 한 게 한 번 그래서 전문의 턱과 한 게 다시 아이가 용 잘 맞습니다.
1: 맞습니다. 그 전에 치과에 오는 분들 보면은 주로 얘 다른 데 갔다가 고생했다가 이 틀리를 해도 맞지 않아서 잇몸 붓기고 염증 상태 있고 이런 분들이 와서 그 염증 치료부터 착수해서 그 다음에 이 틀리를 하는데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사람이 면모가 달라질 정도로 이 틀리를 곱게만 해도 예, 사람이 이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잇몸이 아프지 않고 예, 잘합니다. 치과를.
4: 예, 그래 나는 리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예, 우리 역시 할머니 들리를 하겠답니다. 예, 둘이를 예약하자 그랬는데
1: 예, 들리도 좋지만 잇몸 그 염증 치료부터 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많이 우대해드립니다. 이번에
4: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오십시오.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번엔 우리 저 일만 선생님 소개해드립시다.
2: 네.
1: 심내혈관 전문가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런 골과병이라든가 이 방면에서 다 잘하지만 특히 이 심내혈관 계통 방면에서는 이야기거리도 있습니다.
2: 네.
1: 예, 한 번은 딸님이가 예, 한 50살 되는 딸이가 이 로모를 모시고 왔단 말입니다. 네. 중풍이 와서 예, 이미 다 중풍이 와서 딸이 모시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0: 봤습니다. 저 선생님 진맥하고 중이는 주로 서전 회람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 중이는 사진법이 있습니다. 망전이란 게 있습니다. 눈도 보고 얼굴색도 보고 회전왕도 보고 이래 보면서 쭉 저 선생님 얘기를 하고 진맥한 거 딸한테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딸이 들어본 게 딱 맞다 말입니다. 네. 예, 자기 엄마 증상하고 이 중풍이래서 다 똑같은 증상입니다. 중풍 오는 원인도 다 다르고 증상도 다르습니다. 이래서 얘기를 했더만 딱 맞다 말입니다. 선생님 나도 봐주시오 이랬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만 50살 때는 그 딸님을 봤는데 아주 아주 좋았단 말입니다. 네. 중이 이 사진요법이란 게 B초나 MRI보다도 어떤 때는 더 준확합니다. 그 환자의 몸에서 변화되고 있는 체증, 몸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이런 증상을 보고 진단하기 때문에 특혜를 본 게 이미 혓바닥에 누르누르 설태가 양쪽 줄로 다 깼단 말입니다.
1: 네.
0: 그다음에 혓바닥 들라하고 보면은 혀 밑에는 설화정맥이라는 게 두 줄이 있습니다.
1: 네.
0: 그 설화정맥이 그 정말 어떤 비초보다도 이 젊은이들은 보는 게 딸습니다. 예. 예, 젊은 선생님 이런 거 잘 봅니다. 본 게 그저 그 설화정맥이 누 상태. 터질 듯이 꼬불떡꼬불떡 하고 아주 그 불어 있단 말입니다.
1: 네.
0: 그다음 눈이란 다 봅니다. 예, 눈이란 보면 허연 태도 있고 조 선생님이 여기 전문가입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상당히 아주 좋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딸님이 빨리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석 달 넘기기 바쁘다고
1: 네.
0: 이러니까는 엄마가 편치 않아 오셨으니까 좀 그것도 부담이 가고 근데로서 자기면 나이 그리 아이 많은데 그쯤이 되랴 해서 아이었단 말입니다. 약 엄마 네. 약만 쓰고 그런데 진짜로 이분이 석 달 전에 중풍이 왔습니다.
1: 네.
0: 네, 안 좋은 일이지만 이분이 그다음에서 뭐 가슴 치매 후회하면서 다시 이 조혈만 선생님 와서 치료받았죠. 예?
1: 네.
0: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 조 선생님 대해서 제가 잘 알죠. 예? 쭉 보면은 이런 이야기 꼬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중풍이 와서 예, 대소변든 이 못 가리던 분들 어제는 조 선생님 예, 첨약하고 침구로 같이 결합해서 예, 한 반년씩 쓰고 보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걸어서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고 예. 그래서 이 심내혈관계통 방면에서는 아주 용하다고 서슴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도광중의원에는 최기명 원장이라며 보면은 전문 좀 이 내세울게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돌파리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정말 내세울 것도 없이 이 돌파리 이사질을 하며 먹고 사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생명 갖고 그 시간 고통 이게 다 우리 이사를 할 때는 책임져야 됐으니까
1: 네.
0: 저희들 도광중의원이 이 이사 선생님들 보면은 이더가 아주 좋습니다. 의덕이 와서 보면 태도도 알기고 그다음 책임지는 각도도 알겠다. 이 침 한 대로 놔도 그렇고 이 처방 하나를 떼도 그렇고 이 잘 잠은 하고 진맥하고 망진 사진법이란 게 이게 망진 눈으로 보는 진단 이 설전이라면 다 눈으로 보죠. 예? 눈으로 보는 게 무슨 이 사람이 뭐 고분가 미분가 뭐 삐뚤었는가 이거 보는 게 아닙니다.
1: 네.
0: 피부 색깔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황달이 오기 전에 이 눈이라매 꽁무에 다 나타납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서전 설진의 설태를 보면은 이 사람이 몸이 찬가 이 사람은 차서 온 배인가 그다음에 아니면 속열이 세서 온 배인가 몸의 염증 상태에 있는 허열인가 이거 다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원전 그 냄새를 맡아본다든가 이전에는 어디에 화함이 있었을까 예? 우리 중국 중의학은 5천년의 역사입니다. 벌써 이 사람 몸에서 풍기는 체취를 보고 이 사람은 전립선 염증이 심한가 뭐 이 위열이 센가 위가 너무 따 해도 이것도 염증으로 오는 겁니다.
1: 네.
0: 위는 따뜻하고 예, 비위는 따뜻하면 좋지만 염증이 딸 때는 찬 사람도 이 염증이 있으면 위열만 세진단 말입니다.
1: 네. 위열만에.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과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0: 소강종 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강종 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1: 네, 계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 그 위에 저 선생님 또 이 골가개 통해서의 유수가만 돌출, 그다음에 펑추, 우리 한종말로 하면 펑추가 디스크입니다. 네. 터지기 전에 추간판이 터지기 전에 불어나 있는 거 펑추라죠. 예? 그다음에 이 펑추가 오래되게 되면은 그 섬유환이 펑추된 상태에서 무거운 거 들거나 이 허리를 굽혀서 앞으로 굽히면 엎디거나 이 땅에 떨어진 물건이라면 주술 때 요추간판 돌출이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무거운 거 들거나 이러면 그게 토추 터진단 말입니다. 네. 그럼 또 협착증이 온다. 그리고 젠중런다이라든가 황런다이라든가 이게 다 굳어지고 염증이 오고 부어있고 이런 사람들 조 선생님 때 와서 침구하고 첨약을 결합하고 골가병 환자들이 또 많이 찾고 계십니다.
1: 네.
2: 저희들 이 도강중의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이 왜서 이렇게 효과 있는가 여기엔 또 다른 한 방면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그 유명하고 처방이 아무리 잘 나와도 예, 그 첨약이가 약재가 제대로 된 약재이면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방법도 중요하고 그게 무슨 좋은 이사해서 처방이 좋다 해서 다 효과 보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처방이 나온 다음에 가지고 자꾸 어느 약국에 눕다 해서 거기 가서 첨약을 지어서 잡수지 마시오.
1: 네.
2: 예, 싼 게 빚이 떡이란 게 무슨 말인가. 비지떡이 그렇죠. 그리 좋은 게 아예가 싸다 말입니다. 네. 좋은 거는 쌀 수 없다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특히 우리나라는 땅이 넓기 때문에 약종이 똑같은 약조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약종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특히 우리 그 폐모 아시죠?
1: 네.
2: 폐모 기침약에 중이들이 처방질 때는 폐모.
1: 그렇습니까?
2: 예, 폐모 네. 그런 기침약도 물약이 약국에 그만다 폐모 들어가죠. 예. 근데 이 폐모만 해도 전폐모 있고 팽폐모 있고 부폐모 있습니다.
1: 네, 가격도 다르죠.
2: 천지차입니다.
1: 네.
2: 무슨게 제일 비싼가? 천폐모가 제일 비쌉니다.
1: 네.
2: 천폐모를 쓰면은 이 기침이랑 빨리 떨어진다 말입니다.
1: 네.
2: 근데 팽폐모, 부폐모, 이게 다 폐모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가짜약이라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폐모 한 가지만 해도 이렇습니다. 숙지도 그렇습니다. 숙지황도 이게 숙지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죠.
1: 네.
2: 육미환의 류의 띠황환이 주요 성분이 숙지황입니다.
1: 네.
2: 숙지황이란 게 이 생지를 성디를 성디황을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아홉 번 이상 반복해야 숙지가 되는데 이전에 저희들이 이 숙지를 만질 때는 아주 맛있고 나른하고 부드러웠습니다.
1: 네.
2: 숙지도 비싼 거 봐보시오. 정말 맛있고 예, 나른하고 기름기도 옵니다. 그런데
1: 네.
2: 지금 숙지들 보시오. 부유부유한 게 땅땅한 게 효과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도강중의원에서는 전문 이 약재를 선별하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1: 네.
2: 예, 약을 들여올 때부터 좋은 거 들여와야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이 약은 말을 잘 듣지.
1: 네.
2: 그래서 저희들 도강중의원에서 처방 짓게 되면 그리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약이, 약종이 좀 정중한 게 제대로 된 약종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중약은 정말로 이게, 서약하고 다릅니다.
1: 네.
2: 서약은 이게 어느 장자에서 만들었다, 장자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OTC약인가 뭐 처방약인가 보건품인가 뭐 있는가 이거 다 표기되지만 중약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볼 수 없고 봐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2: 예, 이래서 황경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노란 거 발라놓고 무슨 약불이 비슷한 거에다 발라놓죠. 그거 시쳐보면 황경애라 말입니다. 예.
1: 네.
2: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약 감별이가 예. 또 이거 일반 약사들도 중약사들이 잘

0: 모릅니다. 전문 약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이 약을 들여올 때면 이거 아주 충실히 하죠. 예? 그리고 너무 눈거리만 추구하지 마시고 약이 에, 효능 효과를 꼭 보자. 여기 우리 중점을 둬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도강중의원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용하시고 거기에 따른 처방이 좋고 거기에 따르는 약제가 따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엔 지절로 싹어서 불 피워서 다려 먹었죠. 예? 근데 그렇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조건도 아예 되고.
1: 그렇죠.
0: 사실 또 그래도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약 쓰면 전문 약탕구로 그 전기 약탕구에 도자기로 된 거 해서 자기 손을 다려 먹으면 좋습니까? 이래서 약 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약을 짓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들 이 도광중이는 이런 질량 보증과 관리 이게 관리가 따라가야 된다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의들이 계시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도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국도는 손으로 귀 주위에 패인 자리를 만지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바로 아계완 소베투크요, 전섬 소베투크요. 사방명군 일을 다 맡느라고 지난 몇 년 동안 남은 기념이랍니다. 날마다 일어나면은 밥 먹을 새도 없이 전화가 옵니다. 당정군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챙겨야 하니 바쁠 수밖에 없어요. 전투가 벌어지면은 서양전이 앞에서 지휘를 한다지만 혹시 사고라도 생길까봐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몇 시간씩 전화를 걸 때도 있으니 새로 만든 귀가 아닌 이상 어찌 자국이 안 생기겠습니까? 졸대가 허허 웃으며 말을 했다. 그럼 일을 도로 남한테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동지들이 수준이 너무 낮아 형편없단 말입니다. 졸대는 말없이 웃기만 했다. 장국도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더니 고개를 쳐들고 물었다. 오는 길에 했다는 그 준우의 말입니다. 우리가 본 자료는 너무 간단한데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겠습니까? 아, 그러지요. 졸레는 지원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준우 회의 과정을 간추려서 들려주었다. 문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모태동의 군사지휘에 참여했기에 망정이지 귀조에서

0: 상황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졸레는 다행이라는 얼굴로 말을 맺었다.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박구동지는? 박구동지도 대국적이어서 그 뒤로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장국도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는데 어딘지 떨떠름한 눈치였지만은 더 묻지는 않고 말머리를 돌리야 했다. 나중에 회의에서 또 회의를 열었다던데요? 그랬지요. 졸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주로 림표를 비판했는데 그것도 잘 풀었습니다. 장국도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졸레를 바라보았다. 지금 일방명군은 얼마나 됩니까? 졸레는 기민한 눈을 반짝이며 웃으면서 되물었다. 사방명군은 얼마나 됩니까? 우린 10만이 됩니다. 장국도는 목을 꼿꼿이 세우며 물었다. 당신들은? 일방명군은 사상자가 아주 많습니다. 아마 지금 3만이 안 될 겁니다. 졸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국도의 낯빛이 확 변했다. 3만이 안 된다. 장국도가 매서운 눈빛으로 중얼거리었다. 그는 오만하게 고개를 건듯 쳐들더니 더 말이 없었다. 방 안은 쥐죽은 듯 조용하였다. 졸레는 괜히 말했구나 싶었지만은 하는 수 없었다. 오늘은 피곤하니 이만 쉽시다. 장국도가 담담하게 말했다. 졸레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이튿날 오전 9시 중앙정치국회의가 관제묘의 대전에서 열리었다. 방 가운데 탁자 몇 개를 놓고 사방둘레 마을에서 빌려온 각양각색의 의자와 긴 걸상을 놓았다. 졸레가 보고를 하느라 주요 위치에 앉고 모태똥 주적 장국도 장문천 왕가상 박고 류소기 등발 하계풍 림백거도 모두 앞줄에 앉았다. 류백승 팽덕회 림표 서병진 리부춘 같은 고위급 장군들은 여기저기 편한 자리를 찾아 앉았다. 회의 분위기는 여전히 즐거웠다. 먼저 졸레가 보고를 했다. 그는 엄숙한 얼굴로 수염을 한번 어루만지더니 침착하게 준비한 회의 자료를 펴놓았다. 그는 1사방면군이 합류하고 나서 어느 지역에 새로운 소베트 구역을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1: 새로운 근거지를 세우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작전을 하기 편리해야 하지요. 독의 방면군이 모여 힘이 커졌으니 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지역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송본, 리현, 무현 지역은 작지는 않지만 길이 적어 적한테 둘러싸기 쉽고 반격하기 불리합니다. 둘째, 반드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송본, 리현, 무현, 문천 지역은 인구가 겨우 20만 명밖에 안 되고 대부분 소수민족이 살고 있어서 홍군수를 늘리기가 어렵지요. 셋째, 반드시 양식을 자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지역은 양식이 부족한 데다가 소와 양도 모자라고 천은 더 구하기 어렵습니다. 졸레는 적의 상황도 분석하였다. 이제 장계석이 직계 부대도 우리 쪽으로 올 것입니다. 적들은 대도하를 봉쇄하고 강 남쪽과 서강 방향에서 홍군을 막을 겁니다. 그러면 홍군은 조원에 몰리게 됩니다. 만약 홍군이 송본, 리현, 무현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미래가 없지요. 부대는 반드시 전진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알맞은 지역은 사천, 섬서, 감숙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땅이 넓고 길이 많은 데다가 인구가 많고 물산이 풍부해서 홍군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주력부대는 우선 북쪽으로 나아가 감숙 남부를 빼앗아야 합니다.

0: 이어주으려는 분명하게 말했다. 남쪽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려 해도 적 130개 탄이 진을 치고 있어 역시 불가능한 일이죠. 서쪽은 넓고 큰 조원이 있어서 안 되니까 나갈 수 있는 길은 북쪽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선 성분을 빼앗기 위해서 호종남 부대와 싸워야 합니다. 늘 그랬듯이 기동 전술로 적들을 무찔러야 합니다. 장국도는 주울래 보고를 듣고도 별로 놀라지가 않았다. 며칠 전 중앙혁명군사위원회에서 보낸 전보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국도도 전보 내용을 참고해서 보고서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는 주울래가 지휘권을 하나로 모아야 하고 그것을 군사위원회가 갖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최고 원칙이라고 잘난 말하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장국도는 딴 생각을 하느라 주울래가 마지막에 말한 군사기술 문제, 정치담보 문제, 물자보급 문제, 군대를 몇 개 종대로 나누는 문제들을 그만 통째로 놓치었다. 장국도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주울래가 보고를 마친 뒤였다. 사람들이 모두 장국도를 바라보았다. 장국도는 가볍게 기침을 하고 나서 입을 열었다. 그는 사방면군이 거둔 성과를 오랜 시간 이야기한 뒤에야 행동 방침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갔다. 장국도는 일사방면군이 함께 남쪽으로 나아가 성도를 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는 동쪽으로 진군하면 길이 적어서 안 되고 서쪽은 조원에서 불리하다는 점은 인정을 하였다. 하지만 북으로 전진하면 호종남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오면은 쳐야겠지만은 오지 않는데 굳이 치러 나설 까닭은 없다고 했다. 송분을 치르면은 적어도 20개 탄이 있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성급하게 호종남을 치는 것은 승산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생각을 거듭 해보아도 역시 서강을 후방으로 삼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이 방안을 실행해보고 안 되면은 다시 북진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중대한 문제는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울래는 곁에 앉은 장국도를 힐끗 보고는 담담하게 고개를 돌리었다. 모태똥은 만담배 한 대를 꺼내어 툭툭 치더니 피우던 담배꽁초에 이어놓았다. 장문전의 얼굴에는 약간 조급한 기색이 돌았다. 회의장에는 삽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팽독희와 림표가 발언을 했다. 두 사람은 모두 북쪽으로 진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림표는 기동전으로 싸워 적들의 힘을 완전히 없애야만 근거지를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고의 발언은 간단하고 시원스러웠다. 그는 반드시 근거지를 세워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천섬감 근거지를 세우려는 계획이 바람직하기에 인민들을 충분히 동원하여 유격전을 벌여야 하며 하루라도 빨리 송분을 빼앗고 북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태똥은 담배를 연속 두 모금 빨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태똥은 장국도를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지만은 할 말은 다 했다. 모태똥이 사방면군 동지들이 아직도 성도를 치겠다는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말을 하자 장국도의 얼굴이 보일락 말락 붉어지었다. 모태똥이 말을 이었다.
1: 우리가 하려는 것은 방어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공격도 아니고 도망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일종의 반격입니다. 만약 반격하지 않고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다면 근거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0: 서강으로 물러나려는 장국도를 겨냥하는 것이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그저

0: 원론을 되짚는 발언이기도 하였다. 나중에 그는 송본을 쳐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적하였다.
1: 국도 동지가 송본을 치려면 20개 탄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주덕 서병진 류속이 하계풍 류백승이 나서서 줄내의 보고의 힘을 실어 주었다. 왕가상은 오늘도 들것에 실려 회에 참석하였다. 얼굴은 여의고 몹시 수척해 보이었다. 그래도 무공에서 며칠 쉬면서 몸이 많이 나았는지 한마디 한마디 아주 힘이 있었다. 그는 숨기지 않고 지적했다. 만약 적이 없어야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물렸을 생각만 한다면 잘못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서둘러 송본으로 진격하는 것이며 가장 좋은 방법은 송본 지역에서 호종남의 주력부대를 무찌르는 것입니다. 늦어질수록 싸우는 게 어려워지고 빠를수록 어려움이 적습니다. 주덕의 발언은 간단하고 힘이 있었다. 그는 조울래가 보고한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송본을 치고 감숙남부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조울래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북지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었다. 장국도는 풀이 죽어 숙소로 돌아왔다. 황초가 얼른 다가와서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장주석 동지, 오늘 회의는 어땠습니까? 장국도는 맥없이 의자에 앉으며 화가 나서 말했다. 엉망이야. 나는 아예 안중에도 없어서. 결정을 내렸습니까? 내렸지. 역시 북상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어. 우리 힘으로 기어이 호종남하고 붙어보겠다는 거지. 남아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한들 무슨 성의 있겠나. 다들 한편인데 모스크바에서 온 작자마저 모태동한테 붙었더군. 그럼 공격을 받았습니까? 은근히 찌르기도 하고 원해놓고 찌르기도 하더군. 생각해보면 그래도 모태동이 좀 나은 것 같아. 이대로 둘 겁니까? 고작 1, 2만 병력을 가지고 8, 9만 명을 좌우지하겠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소. 조울래가 말끝마다 집중해야 한다, 통일해야 한다고 부르짖는데 누가 누구를 통일하고 누가 누구를 지휘한다는 건지. 장국도는 한참 말이 없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난 듯 황초에게 속삭이었다. 시킨 일은 다 했나? 무슨 일 말입니까? 아래서 뭐라고들 하는지 알아보지 않았나? 예, 이야기를 더러 나눠봤는데 알아낸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준의회의나 회리회의에 대해서 아래서는 잘 모르더군요. 좀 더 애써보게. 예. 이때 밖에서 누군가 장국도를 불렀다. 국도 동지, 있습니까? 조울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장국도가 급히 일어나 맞았다. 조울래가 호주문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다. 이건 주왕이 무공에서 결정한 겁니다. 금방 찍어냈습니다. 장국도가 등산 서류를 얼른 받아들였다. 글씨는 아주 깔끔하였고 잉크 냄새가 확 풍겨왔다. 서류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져 있었다. 주왕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장국도 동지를 주왕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한다. 장국도는 흐뭇해 났지만은 얼른 마음을 가다듬었다. 조울래가 웃으며 말했다. 내일 출발해야겠습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좋겠지요. 좋습니다. 그럼 출발하지요. 장국도는 마지못해 대답하고는 한마디 덧붙였다. 하지만 나는 하루 이틀 좀 늦을 겁니다. 조울래는 큰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홀가분하게 숨을 내쉬었다. 흑수 노화를 잊은 홍군 전사는 없다. 굶주림과 저격의 총소리는 시시각각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어디가나 백성들이 도망가고 텅 비어있는 마을. 적막함은 사람을 소름끼치게 한다.

공군 일방면군은 양하구에서 북쪽으로 전진하여 해발 4,100여 m나 되는 몽필산을 넘어 조크지에 이르렀다. 장정길에서 두 번째로 만난 큰 설산을 넘은 것이다. 원래 홍군은 길을 빌려 북상하려는 일련뿐 서장병사들을 공격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곳 도사가 국민당과 아주 단짝이 되어 한사코 홍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7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복원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선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예,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입니까?
1: 예, 오늘은 예, 연예기획위원회사에서 사업하면서 동시, 성인시, 수필 등 작품을 창작하고 있는 남송화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남송화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십시오.
1: 예, 남송화 시인은 예, 1972년 3월에 안도현에서 출생했습니다. 안도현 동풍소학교를 거쳐 안도현 제4중학교와 안도현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후 연변대학 외국어학부 1호 전업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12월에 중앙당교 경제관리 전업 본과를 또 졸업했습니다. 그 후에 안도현 제4중학교에서 1호 교사로 사업하다가 연변대학 류학 양성중심에서 한국어과 과장으로 사업했으며 그 후 연변 청소년 문화예술 발전 촉진회 부회장, 연변 아동문화학회 부회장 등직을 역임하고 길림성 엘리트 연예기획위원회사 총경리직을 맡아 사업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연속 두 번이 샛별아동문학상을 수상했고 그 외에 중국조선족 중소학교 교사수기 응모대회, 전국조선족 어린이이야기대회, 조선족 중소학교 세 가지 언어 랑송대회 이런 그리고 또 조선족 어린이 동시랑송대회 이런 활동들을 한 번도 아니고 수년간이 진행했습니다. 그는 또 성인시도의 각 공개 간물에 수십수 발표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남송화 시인의 문학에 대한 리에는 어떠한지요?
1: 예,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학의 문턱에 발을 들여놓아서부터 지금까지 아직 10년이 되지 않는다. 젊어서는 부모가 그려준 그림에 따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출근하느라 내 꿈

0: 어떤지 생각할 길을 쫓아 없었다. 그러다가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나의 손길에서 벗어나자 나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던 문학이 꿈이 꿈틀대기 시작했던 것 같다. 나의 아버지는 1960년대 북경대학 중문학부에서 공부했다. 그 후 그렇게 좋아하셨던 교육사업을 그만두고 정치사업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문학만은 그만두지 않으셨다. 그렇게 생활이 곤란하던 70년대 80년대에도 우리 집에는 책이 많았다. 아버지가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꼭 책을 써낼 거라고. 그러면서 짬짬이 글을 쓰셨다. 하지만 끝내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일찍이 뇌출혈로 급작스레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 막내딸이 시집가는 것도 못 보시고. 그래서 남몰래 결심한 적이 있었다. 언젠간 내가 아버지 꿈을 이어갈 것이라고. 사실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인가 어려서부터 나의 글쓰기 능력도 늘 선생님들이 칭찬을 받았다. 학창시절엔 늘 나의 장문이 모범장문으로 뽑혀 방금마다 돌아다니며 읽혔다. 그런 내가 사춘기였던지는 몰라도 대학교 때 부모님이 하라던 조문학부를 선택하지 않고 기어코 일본어 전공을 선택했던 것이다. 내가 문학을 시작하게 된 건 2018년에 다른 선생님과 함께 연변 청소년 문화발전 촉진회를 성립하여서부터였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민족문화예술을 선양하고 교류하는 무대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언어의 중요성을 되새겨준과 동시에 나 또한 문학에 대한 공부를 놓지 않고 꾸준히 하였다. 연변일보, 연변문학, 송화강 등 간행물의 성인수를 수십수 발표함과 동시에 중국 조선족 소년보와 아동문학작품집에도 꾸준히 동시를 발표했다. 문학은 모든 미완성과 아쉬움을 포옹해주는 공간이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 만하지 못한 사랑,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시선을 넓히고 마음의 폭을 키울 수 있게 해준다. 나는 아동문학을 통하여 세상의 순수한 모습을 배우고 지금은 동시와 성인시를 함께 쓰며 두 가지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 글쓰기가 삶의 일부가 된 나에게 문학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문학은 나에게 현실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힘이자 잃어버리기 쉬운 감성을 지켜주는 소중한 터전이다. 그래 내가 특별히 동시를 쓰기 시작한 마음은 순수함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되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어른의 시선에 익숙해질수록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돼요. 아동문학을 공부하며 배운 순수하고 따뜻한 감성은 지친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근본이 되었다. 동시는 화려한 수식이나 깊은 철학이 필요한 글이 아니다. 작은 꽃, 바람, 별, 아이들의 웃음 같은 평범한 것들 속에서 숨겨진 행복과 순수를 발견하는 일이다. 나는 동시를 쓰며 어른이 되어 잊어버린 어린 시절의 감성을 다시 되찾는다. 현실의 스트레스와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이 가장 따뜻하고 맑은 모습을 글로 기록한다. 결국 나에게 문학은 두 개의 마음을 품게 해준 존재다. 성인시로 삶의 깊이를 배우고 성장하며 동시로 세상의 순수를 지키고 따뜻함을 간직한다.
1: 네, 그럼 이제부터 남송화 시인의 구체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동시는 제목이 먹보입니다.
2: 먹보 남송화. 달력은 먹보래요. 햇님을 꼴깍 삼키고도 성차지 않아 달과 별도 꿀꺽 삼켜버리죠. 어제를 먹고 나서 오늘을 먹고 오늘을 먹고 나면 내일도 먹지요. 이렇게 하루하루 365일 먹고도 배가 고픈가 봐요. 또다시 새해를 먹을 준비를 해요.
0: 예, 이 동시는 달력을 인격화해서 먹기를 좋아하는 먹보로 화하고 달력이 먹보가 되어 해님도 꼴깍 삼키고 달과 별도 꼴깍 삼킨다고 하면서 달력이 시간을 잡아먹는 그 어떤 동물처럼 표현시켰습니다. 시인은 달력을 통해서 어린 독자들한테 시간의 류수처럼 빨리도 흘러감을 강조하면서 이런 시간을 물처럼 써버리지 말고 아껴서 실제를 하도록 귀띔하고 있습니다. 동심을 잘 살리기 위해 먹보한테 먹히는 시간을 형상적으로 그려내므로써 시간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구름 이야기입니다.

0: 구름 이야기 남송화 송이송이 하얀 구름 노름이만 담아다 쨍쨍 햇빛에 까맣게 타버렸어요. 어머나, 이걸 어쩌나. 깜쟁이 되어버린 제 모습에 너무도 슬퍼 주르륵 주르륵 눈물을 흘렸대요.
1: 이 동시는 날이 흐려 구름이 까맣게 되는 걸 쨍쨍 햇빛에 타서 까맣다고 하고, 그렇게 깜쟁이가 된 구름이 또 제 모습이 너무도 슬퍼 주르륵 주르륵 눈물 흘린 것이 바로 비로됨을 애들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햇빛이 타서 까맣게 된 구름이라든가 또 깜쟁이 된 모습이 슬퍼서 눈물 흘린다는 표현이 아이들의 동심에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아이스크림입니다.
0: 아이스크림 남성화. 엄마 사준 아이스크림 꽃밭에 앉아 냠냠. 나 한 입 먹고 햇님 한 입 먹고. 더위의 도벌이 빨갛게 달아오른 해당화도 뒤질세라 한 입 슬쩍. 서로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1: 예, 이 동시는 엄마가 사준 아이스크림을 꽃밭에 앉아 냠냠 먹는 아이를 묘사하고 있는데, 나 한 입 먹고 한 입 한 입 먹고. 더 발휘해서 또 더위에 두 볼이 빨갛게 달아오른 해당화도 한 입 먹는다고 상상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는다고 칭찬합니다. 더운 햇빛에 아이스크림이 더러 녹는 것을 아예 해님도 한 입 먹는다고 한 것이 묘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꽃밭에 앉혀놓음으로써 꽃과 햇님과 나와 함께 아기자기한 모습을 그려낸 게 또 특이합니다.

0: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소문입니다.
1: 소문 남성화 혼자서는 너무 심심하나 봐요. 쉿 할수록 궁금증이 커지나 봐요. 친구가 많을수록 신나한대요.

0: 예, 이 동시는 이 퍼뜨리지 말아야 할 소문을 퍼뜨리고 싶은 아이들이 그 허영심을 동심의 반죽에서 아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소문이라는 놈은 이 혼자서는 너무 심심해합니다. 누가 옆에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쉿 할수록 이 더욱 궁금증이 커진다고 합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소문이란 그 놈이죠. 이 놈은 친구가 많을수록 더욱 신나한데요. 참 이 동심에 꼭 들어맞게 잘 표현한 에, 동시 식구입니다. 이 동시에서 이 소문이라는 흉체도 없고 냄새도 없는 추상적인 사물을 인격화해서 묘사해낸 부분이 에, 묘합니다. 에.
1: 이 시는 그 뭐 동시로 썼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이 소문은 또 어른들 세계에서도 역시 이 소문은 똑같은 그런
0: 아, 그렇죠.
1: 흉체로 퍼지지요.
0: 그렇죠.
1: 네. 예,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작별인사입니다.
2: 작별인사 남성화 자박자박 들리네 계절 밟는 소리 이갈 조용히 떠나는 소리 은행잎 우수수 바람다리 깊혈 때 내 맘 사푼사푼 눈꽃 되어 내리네 잘가 안녕 인사도 곱게 입맞춤하며 수줍게 수놓는 매화꽃 사랑 오는 봄 언제면 다시 만날까 스스로 잡아보는 차가운 악수 효리바람 울며 울며 들판 누빌 때 친구야 다시 한번 안아보자 떠나도 잊지는 말자 하늘도 땅도 하얗게 웃으며 작별의 눈물 소리 없이 부릴 때 눈물은 얼어 터져서 향기 날리고 내 맘 내 맘 망부석 되어 천지간에 하얗게 비석으로 나무리

이 신은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계절과의 리별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감각적으로 풀어낸 수작입니다. 시에서 살펴보면 이 청각적 이미지가 생생하게 안겨옵니다. 자박자박 들리니 계절 밟는 소리, 은행잎 우수수 바람 따라 깊을 때. 동시는 소리와 리듬이 중요한 장르인데 이 시는 발걸음 소리, 낙엽 소리, 바람 소리를 의성어로에 살려 아이들이 길어드는 듯 상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서의 추상적 감정을 구체화한 것도 돋보입니다. 시구에서 보면 이 내 마음 사푼사푼 눈꽃대요 내리니, 내 마음 내 마음 망부석대요 슬프다고 직접 말하지 않고 마음이 눈꽃이 되고 돌이 되는 동심, 동심 특유의 환상적 비유를 사용해서, 그리고 이 동시에서 또 반복과 후렴구의 그 리듬감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잘가 안녕이라든가 떠나도 잊지는 말자 등 부분에서는 동요가사처럼 반복되는 짧은 구절이 아이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따라 부르기거나 외우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전적으로 이 시는 어른이 읽어도 공감되는 동시 혹은 아이와 어른이 함께 나는 동시로서의 의미가 깊습니다. 순수한 동심만을 위한 시라기보다는 이별의 경험을 처음 겪는 아이에게 슬퍼도 괜찮고 기억하면 다시 만날 수 있어 라는 위로를 전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가을의 향기입니다.
1: 가을의 향기, 남성화. 가지마다 초롱초롱 춤추는 풍선들, 빨강 우유 먹고 빨갛게, 노랑 우유 먹고 노랗게, 오색령령한 향기에 발목 잡힌 기러기들 가던 길 멈추고, 하얀 양떼 몰고 가던 바람 나비 등이 올라 땀 훔친다. 저만치 가을이 뒷짐지고 미소 짓는다.

0: 예, 이 동시는 예, 1년에서 가을이 향기를 빨간 풍선, 노란 풍선에 비해서 향기가 둥둥 날아다니는 모습을 형상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여기서 예, 우유는 예, 풍요로운 그 가을이 여러 가지 영양소를 말하겠죠. 리 하면 땡빛이라든가 시원한 바람이라든가 가을비가 보내주는 수분이라든가 하이간이 예, 등등을 우유에 비유했는데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예, 오색 영롱한 향기에 날아가던 기러기가 발목 잡힌다고 합니다. 그 향기가 너무 극하니까. 그리고 3년에서는 양떼를 몰고 가던 바람이 나비등이 올라땀을 훔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4년에서는 진짜 가을이 완연한 모습이 저만치서 뒷짐지고 미소 지낸다고 합니다. 전반시가 가을의 향기를 느끼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봄비입니다.
2: 봄비 남송화. 톡톡 튀는 음표들 깔락깔락 리듬 타는 소리. 하얀 살구꽃 작은 허리 배시시 비탈고 기지개 켠 아지랑이 보슬보슬 긴 하늘 실실이 잡아당긴다.
0: 예, 이 동시는 이 봄비를 여러 가지 상관물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즉 봄비를 그 상관물인 음표로 예, 그래서 음표들이 깔락깔락 리듬 타는 소리라 하고 또 봄비 내리는 소리를 형성했습니다. 또 봄비가 내릴 때 하얀 살구꽃이 동작과 아지랑이 동작을 이끌어내는데 이 동시 가장 정체로운 백미는 바로 마지막 부분이 아지랑이가 긴 하늘 실실이 잡아당긴다는 것입니다. 와, 이건 진짜 아주 잘된 표현입니다. 아지랑이가 보실보실 그 긴 하늘을 잡아당긴다는 결국 하늘을 끈처럼 실실이 잡아당겨서 당기울 때 그 끈이 바로 봄비라는 것입니다. 기발한 상상을 발휘한 그 빼어난 표현입니다. 시인이 재치가 잘 보이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외입니다.
1: 외 남성화 꽁은 푸드득 고니는 훨훨 모두 모두 잘 나는데 닭은 왜 높이 못 날지 오리는 왜 먼데 못 날지 같은 날개 다른 신세 알고 보니 울타리 때문이구나.
2: 예, 지금 이 꽁이나 고니는 훌훌 모두모두 잘도 나는데 닭은 왜 못 날까? 라고 반문하면서 그 원인을 울타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시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시인은 이 동시에서 울타리를 강조하면서 사람의 의식이 관건임을 강조합니다. 짐승들이 무슨 의식이 있겠소만 여기서는 울타리 속에 갇혀있는 의식을 말합니다. 좀 더 시야를 넓히고 울타리를 깨고 나올 때만이 저 높은 하늘을 훌훌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같은 날개에 서로 다른 신세는 결국 의식 때문이라고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동심적으로 썼지만 은근히 그 리면이 천리를 깔아준 그런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이 시 제목이 왜가 바로 그 애들한테 어떤 그 의문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 네. 그래서 반문법 썼죠. 네.
0: 왜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의심도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이전에 1960년대, 70년대 그 중국의 그 여병렬 그 과학작가가 쓴 책 있죠. 뭐 때문에.
2: 아, 예. 예.
0: 그때 그러니까 그 한어로는 뭐, 스왕거우였어. 예. 그런데 모든 자연현상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그래서 그 원리를 아주 그, 예, 뭐 차근차근 설명해서 하는, 그지. 그때 아마 그 책이 아마 전국 각지에 많이 그,
2: 그랬죠.
0: 예.
2: 그래요. 그거 통해서 또 아이들이 많은 걸 배웠고.
0: 예.
2: 그러니까 뭐 격장법이라 할까?
0: 그러니까 이 애들한테는 아 어떻게 저런 현상이 생기는가에 대한 그 의문 여기서 이 호기심이 유발돼서 또 예, 그걸 알아나가는 예.
2: 그렇습니다. 역시 동시 창작이 한계의 방법이지.
0: 예. 그러니까 어떤 의문표를 가지고 사물을 관찰하고 또 누구의 해설을 들은다면은 어
2: 그 해답을
0: 터득하는 예.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초승달입니다.
1: 초승달 남송화 울 할매 등 옆이면 조근조근 들려오는 옛 이야기 저 개수나무에 숨겨진 많고 많은 울 할매 옛말 보따리 강아지 뚝 떼어 먹었다는 저 빵 조각 오늘따라 어쩐지 구부정한 울 할매 등 같다
2: 예, 이 동시는 예, 초승달을 우리 할매 그 굽은 등에 비유하면서 많고 많은 우리 할매 옛말 보따리를 끄집어내고 또 강아지가 뚝 떼어 먹었다는 빵 조각에다도 또 예, 초승달을 비유했습니다. 이래서 초승달을 예, 아주 형상적으로 묘사해냈습니다. 그 초승달은 예, 지금도 계속해서 조근조근 옛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마음 짠하면서도 묘하게 엮은 동시입니다.
0: 네, 한창 무르익는 이 가을에 남송화 시인의 재미난 동시를 감상하고 또 님 선생님의 해설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2: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0: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1: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삶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곁에서 당연하게만 여겼지만 생각해보면 그 존재 자체가 커다란 행복인 그런 사람들을 노래한 가요.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소중한 당신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리광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깊어집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시원해지며 낙엽은 땅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김동진 작사, 김룡수 작곡의 가을을 전해드립니다. 최가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는 가을이 주는 깊은 여운과 그 계절에 깃든 아름다운 추억을 서정적이고 잔잔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변해 있습니다. 최근 작사 리테오 작곡의 시간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0: 수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골관절 통증에 당제, 혈류조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염별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염견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선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필발 육계,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루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루우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석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네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여덟 곽을 사시면 일곱 곽을 더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열 곽을 사시면 다섯 곽을 더 드리고 스무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장수의 기본 뭐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처방으로서 장수를 보상할 수 있는가, 누구나 장수를 하면 멀리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수를 원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 해답이 나오는 처방이 장수로방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몽속통, 몽고라는 몽에 빠르다는 속에 통한다는 통자인데요, 몽속통 이 제품 바로 몽약으로 되어 있는 막힌 걸 빨리 풀어주는 제품 자체가 몽속통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누구든지 심장과 심근, 노공 때문에 모든 경락이 막히면서 심지어 골격통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걸 풀어주는 제품이 바로 몽속통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눈병치료 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모두 말하게 되면 장수로방, 몽속통,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을 본 이 시간당에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을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우리 지구의 나늘에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 2주, 2, 3주 그 여러분들한테 교대한 경력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한 가게 198원인데요. 엿새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하나 완약입니다. 우왕상치완처럼 그런 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하루에 하나씩 식전 1시간 전에 공복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식전에 드신다는 것은 30분 좌우에 드시는 것, 식전에 드신다고 공복에 드시는 것은 완전히 빈속에 드는 걸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드세요. 그러면 20각을 싸면 15각을 드립니다. 이 제품 자체는 드시게 되면 금방 효과가 알리게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효과나 아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그리고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만 하시게 되면 장수가 내 몫이다, 내 몫이다 이 정도까지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몽속통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10각을 싸면 8각을 드리거든요.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70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양정달, 로폐물이 배출, 이걸 누가 교통 운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심장과 뇌혈관이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막혀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거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쩌나게 금방 거지도 주위에 그 이웃의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다는 심근으로 이런 힘든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포함된 성분이 우수한 성분이니까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방 눈병치료약품은 598원인데요 야드가게 7가게 드리니까 이 제품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게 3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면 눈병에 대해서는 기본 근심 걱정 없이 넘어가는 제품 바로 명서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집에 남편도 지금 방송 듣고 소리 장수로방에서 먹고 있습니다.
1: 장수로방 너무 선택이 잘 됐을 겁니다.
2: 효과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2: 예, 저녁에서 저녁에 먹기에서 너무 설마 자지 못해서 자지 못하고 힘들었습니다.
1: 건파지 원기 부족입니다.
2: 예. 예. 그러다 그런데다 제가 또 소변까지 차수 너무 많지, 아예 오늘 전화 걸고 일어나다라고 자지 못해서 힘들어했습니다.
1: 예.
2: 그러다 지금 장수로방 먹었는데 2달 먹으니까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에 소리도 덜 나고요. 막 귀도 슬 들린다든지 잘 들린답니다.
1: 그렇죠. 예.
2: 소변 차수도 하루 전에 7번, 6번씩, 8번씩만 일어나도 2번씩밖에 안 일어난다고 좋답니다.
1: 이 제품의 특점은 제 꿈은 배우엔 해준다는 건 예.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 일단 견제에서 포기하시겠다 먼저 느끼는 게 컴파치 효과가 먼저 도달하게 되실 겁니다.
2: 예, 그러니까 맥이 난다 아침에 일어나면.
1: 그렇죠. 예.
2: 그리고 뭔가 뭐 소화하는데 위가 더부룩하더니 소화 잘 돼서 무슨 배가 붓고서도 편하단다.
1: 아, 우리 예, 로중리 처방은 기본으로 소화 공능을 아주 중요한 위치에는 어느 처방이든지 소화 공능 이 문제에서 확실하게 예. 예, 느낄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 제품 자체가 바로 그런 특점을 충분하게 갖고 있습니다.
2: 예, 근데 눈도 좀 건조하고 까까라던 게 이게 없어졌답니다.
1: 바로 그렇죠. 간을 도와주게 돼서 부간선 네. 해소게 되었으니까 눈이 아, 토사자, 복분자, 두주 네. 눈이 좋아집니다. 예, 예.
2: 이렇게 눈이 까까라던 게 좋아져서 별일이다. 이랬다.
1: 눈이 어둡고 눈이 네. 많은 문제를 동반하는 전자에서 장수를 보장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2: 네, 예. 그래. 이렇게 효과 잘 보고 있는데 내 하나 물어봤거는 그 몽석 턱 물어보기셔.
1: 말씀하세요.
2: 우리 저 언니가 되게 환자입니다.
1: 아.
2: 근데 심장이 그 안에 떨리고 침침하고 황황하다. 이 아이 들로 선생님이 강의한 이야기 멍석통이 딱 맞을 것 같았대요. 근데 지금 문의합니다.
1: 멍석통은 그런 걸 풀어주는 때는 빨리 통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모두 29가지 진기약제 예.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7개 향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치그향, 다시 띵향, 토목향, 목향, 담향, 침향, 인공사향, 천향. 이게 모두 쉽게 말하자면 막힌 것 뚫어주는 데는 아주 빠르게 뚫어줍니다. 심지어 이 그 텔레비 각본이 나온 거 제가 한 60페이지 되는 거 요 시간에 깊이 봤는데 어떤 분들은 심지어 사흘 만에 침대에 누워있던 게 계속 남에게 이들게 댕기던 게 침대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일주일, 열흘, 보름 이렇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 있으니까 네. 막힌 걸 신경, 노경, 심장과 뇌가 막힌 걸 열어주는 데는 이 제품을 능가할 제품이 많이 있는 것 네. 같지 않습니다.
2: 먹기는 지지가 아니야. 그냥 먹기 먹어도 아예 낫는다. 미랬다. 그냥 황하다. 미랬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말해서 싸게 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예. 예.
2: 도와주게 배달 받겠습니다. 나도 우리 집에 남편 주면 그 장수로방 싸고요. 우리 언니는 이약 싸게 하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선택이 잘 예.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1: 예.
2: 감사합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몽석통 이 몽골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아, 이거 쓰니까 효과 참 빠르고 효과 좋습니다.
1: 멍석통 하루에 한 번 드시면 됩니다. 기본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이랬는데 처음에는 한 번씩 드세요. 저녁에 식사하시고 한 30분 자회 드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팍팍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3: 머리가 예, 자꾸만 이 아프고 예, 머리 절반이 변조세가 자꾸 아파나고 그리고 예, 이게 모기부터 자꾸 항상 뻣뻣해나면 이제 예, 얼리 뻗치는 것
1: 경동맥에 막혀서 그런 겁니다. 예,
3: 예 죽 뻗치고 이러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 그런가 이러게 되면 손발이 예, 말 저립니다.
1: 아, 예, 신경말초염이 저 막혀서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저녁에 다 찍으니 다리도 마목이 막 오고 이럴 때도 있고 예, 하여튼 그리고 많이 전신이 많이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1: 그것도 다 예, 순환이 잘 되지 않은 순환 장애죠. 예.
3: 예, 전신이 많이 냉하고 예, 항상 그렇고 그다음에 예, 이 저기 인간이 되면 숨이 자꾸만 차서 꼼짝 못합니다.
1: 아, 그게 큰 문제입니다. 호흡계통의 문제가 혈액 가운데는 100분제 98 이상이 산소가 포함되어야 될 숨이 차다는 것은 당신의 혈액과 심장혈액 산소 부족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숨이 찹니다. 예.
3: 그리고 혈압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돼서 온도가 되고 파도가 많고 그랬는데 이번에 내 이 약을 먼저 예, 전번에 이제 다섯 가구 먼저 싸서 썼습니다.
1: 아, 써보면 알릴 겁니다. 예.
3: 그분 양인제라 효과가 참 빠릅니다.
1: 빠릅니다. 속통이라는 게 바로 도리가 있습니다. 멍석통 예, 도리가 예, 있습니다.
3: 며칠 아이 때까지 효과 아깁더라 맞죠?
1: 그렇죠. 예.
3: 그러니까 이 고로 좋아지고 지금은 내 지금 이 거진 다섯 통 다 거진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완전 요즘간에 영 편안합니다. 지금 잠도 잘 자고 예, 이 숨이 차거나 그다음 머리 아프던 정도 완전 일없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1: 아 통하니까 아프지 않습니다. 예 예. 예.
3: 선생님, 내 이런 좋은 약, 요번에 예, 써보니까, 확실히 이야기가, 그리고 보니까 내 살도 써봤거나, 좋은 약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4: 아, 야, 좋은 약재가 여기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예. 예.
3: 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약재가 좋은 약재 들어갔는데, 나도 이렇게 빠르고, 좋고, 이럴까. 이번에 내가 오늘, 팔도 이렇게 솔직히 여기까지 오늘 더 배달 받겠습니다.
4: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드시고, 붙이고 하는 제품까지 따라가게 돼 있는데, 드시는 방법 드시고 또 어제 불편하면 당뇨면 당뇨 전열선 지치과엔 그 반신불수 유선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딱딱 붙이는 그 혈의를 거기다 표시해놨습니다. 붙이고 드시고 하게 되면 이 멍석통은 지금 인기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잘 쓰시길 바랍니다.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4: 예.
5: 저도 이 장수사장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4: 예, 예, 예.
5: 전 주약에 늦어 조금만 먹으면 인증 배가 부르면 가스가 차고,
4: 예.
5: 그러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무슨 많이 먹지 못하고,
4: 예.
5: 그 외에도 무슨 소변이 작거나 시력이 못해지거나, 어쨌든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 없었습니다.
4: 예.
5: 그래서 이 약인 방소명심에 들어서든, 아마 이 장수로 봐 거의 한 달 됐겠.
4: 아, 예.
5: 예, 그래서 이거 방송에서 저는 선생님 강의들 그때 인증 사서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내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4: 예.
5: 지금은 이 소화계통도 좋아지고 방소변도 그리 잦지 않고 예. 시력도 지금 예, 그전 보고 좀 낯선 감이 나.
4: 시력이 좋아집니다. 여기에 포함된 예. 성분들 자체가 기본으로서 부간선 해주면서 시력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충분하게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력이 좋아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복분자라든지 토사자라든지 뚜중이라든지 시력에 부간선 해주면 간이 좋아지고 눈이 좋아지고 빨리 알게 돼 있습니다. 예.
5: 예. 그래서 하드 약을 먹고 효과가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더 싸서 쓰려고 그러면서 이 몽속토 좀 자문하려고.
4: 하하하, 예, 말씀하세요.
5: 예, 저희 친구가 중풍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어서는 술을 한 지 한 보름 됩니다.
4: 예.
5: 근데 이 설명 들으려니까 이런 데군 이 약이 좋다는데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약 사서 좀 쓰게 하려고
4: 그랬어요. 그 친구분이 이미 중풍에 걸렸으니까 빨리 그 네. 후유증이 해결받고 2차, 3차로 새로운 중풍이 오는 걸 막아줘야 되는 건데 이 몽속통이 바로 그런 환자들한테는 효과성을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수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도 위에서 네. 말씀드렸지만 해도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7개 향, 티그스향 들어간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7개 향이 네. 들어간 이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특수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몽약, 장약에서 우리 보통 알아주는 특수한 성분 29가지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건 처방 자체에서는 큰 처방에 속합니다.
5: 네.
4: 예, 호시에 화위해주고 그 피가 잘 소통되게 하고 한 대 어혈이 붙었던 게 그게 한낚시 그 떨어져서 혈관 소통하는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영양분이 잘 전달되고 로펴물이 잘 빠져나가게 되었고 종합 공능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특히 막힌 걸 빨리 풀어주는 데는 몽석통은 지금 시장에서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예.
5: 알겠습니다. 그러게 내가 잘 전달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4: 아, 예. 건강 좋습니다.
5: 네,
4: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제가 장수로방을 먹고 있는데 효과가 예. 정말 좋습니다.
4: 예.
6: 소변이 잦아서 연고생 많이 했습니다.
4: 예.
6: 한시간에 다섯, 여섯 번 일어나고 난 밤 자지 못하였더라 말인데.
4: 예.
6: 근데 이 약을 먹은 해부터 지금 소변 잦수가 줄어드니까 이 밤 비날 잘 쓰시고 아침에 일어난 정신하고 이 그리고 따라서 저기 이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게 지금 이 통증이 많이 완화되니까 나 지금 잘 걸을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4: 장수로왕의 특점 자체는 부선 텐징 해주는 데는 콩팥을 도와주는 특수한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간도 좋아지게 되어 있고 근본을 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제일 핵심은 뭐인가?
1: 헌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이제 위에서 말한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장수라는 것은 헌팥이 든든해야 장수해진다. 이게 중의설법입니다. 예.
6: 그리고 직사 위험물이 소화 안 돼가지고서 밥 먹으나 먹으나 배고 뭣도 모르고 뭐 싶은 생각도 없고 하거나 밥 먹을 지낸 맥이 없어 저기 자꾸 이렇게 눕기 쉽더란 말입니다.
1: 그렇죠.
6: 치우니 저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이 자꾸 당겨온다.
1: 그렇죠. 소화가 잘 되는 성분이 여기 충분하게 들어갔습니다. 예.
6: 그러니까 밥 잘 먹으니 맥이 나고 예. 그리고 기관지 염물소리 염 저기 감기와 어머 것을 감기도 흐렸습니다.
1: 아, 예.
6: 예, 그러면 또 기침가래가 심해가지고 소리, 요음, 가시 딱 목에 붙어 도로도 안 주고 이거 하기 힘들더란 말입니다.
1: 그렇죠.
6: 그러니까 이 약 먹음에 붙어도 이게 저기 많이 나서가지고, 예, 지금 기침가래가 지금 싫어한다.
1: 아, 여기 맥독이나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윤폐의 역할하고 소염의 역할하는데 충분합니다. 예.
6: 예, 그러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약을 먹어보니까 이렇게 여러 면으로 효과 좋고 하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뭐 계속 통 좀 잡납시다.
1: 예.
6: 우리 남편이 좀 심장이 많이 나쁜다.
1: 예.
6: 항상 이 새끼 놀라고 예. 자꾸 숨이 차서 걷기 바쁘고 그렇게 이 가슴이 자꾸 침침하고 답답하단다.
1: 예.
6: 그리고 혈압이 그 영 파도 심해서 자꾸 이렇게 올라가서 팍 올라가고 예 내려오고 이러는 소리 그걸로 인해서 오지럼증이 자꾸 나고
1: 오지럼증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막혀서 오지럼증이 나는 겁니다. 예.
6: 기억력도 없고 그리고 예, 중풍이 왔다 갔습니다.
1: 아 그렇죠.
6: 그게 나 그 중풍으로 말을 좀 나기 바빠합니다.
1: 아 어느 중수마비가 왔습니다. 신경세포가
6: 이런 데는 예. 어떤 거 안에서 좀 잠은합니다.
1: 아 그런 데 쓰는 약입니다. 멍석통 이 제품 자체를 쓰게 되면 언어가 불편하거나 걸음걸이가 불편하거나 밥 먹는데 자를 하기 화장실 가기 불편하거나 이런 거는 모두 문제가 중풍 후유증으로서 신경세포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막혔는가? 기본 그 심장동 심장 그 관상동맥하고 내 경동맥을 포함해서 내 동맥 경화로 인해 가지고 그게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하니까 막혔으니까 자연적으로서 맥의 신경세포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이 공급되어야 되겠는 게 그게 영양이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처럼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 바로 몽석통입니다. 저희 그 텔레비 각본이 나왔는데 한 60페이지 되는 거 봤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이 제품을 받아보고 와 이렇게 빠르구나. 그래서 한 곽 안에는 모두 300알이 들어있는 셈이 됩니다. 10곽인데 한 곽 안에는 그러니까 30알씩 들어있으니까 이래서 한 번에 20알씩 하루에 한 번 드시는 차원을 먼저 하는 걸 그 권합니다. 그러면 15일간 복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정도 복용하게 되면 많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때는 여기 조금 더 필요하다면 20알 내지 25알 해도 되고 여기 그 영어 범위에는 20알 내지 30알이라 했는데 한 번에 드는 양이 처음에는 20알씩 시작하는 걸 권합니다. 이래서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30분 좌우 후에 드시고 좀 산보하면 좋습니다.
6: 예, 알았습니다. 한동이 솔직히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몽석통 이 제품 자체는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하면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잘 열리게 되어 있을 겁니다.
6: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7: 저는 이 장수로방이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신 거 듣고서리 며칠이 아이래서 이내 먼저 조금 샀습니다. 그래 사서에 어때 사서 썼는가 하게 되면 콩팥이 나쁜지 어째서 나의 소화도 안 되고 그냥 미네 이 밥을 먹지 못하고 너무 맥이 없고 예 그래서 다리만 보면 눕기 쉽고 그 다음에 또 예 원래 이 기관지 옛날에 젊어서부터 나빴습니다.
1: 예.
7: 그런 게 어제는 늙어오니까나 이 더구나 이렇게 기침이 심하고 이 정말 이 모든 데 나가기 좀 싫었습니다. 남한테서 이렇게 생겼다면 얼마나.
1: 어,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옛날과 다르지 않습니까?
7: 예, 그리고 예. 또 어떤 이 배 어디나 다 아프지, 허리 아프지, 너무 불편하고, 예. 손에서 예, 좋다는 약도 많이 써봤습니다.
1: 예.
7: 그런데 어제 낫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장수로바이라는 약을 좀 써보자고 선생님이 강의를 맹심해 듣고서리 따라가서 이제 한 25세를 먹었는가?
1: 예.
7: 이용 느낌이 좋습니다.
1: 어, 그렇죠. 이 제품이 예. 빨리 효과를 예. 봅니다. 특히.
7: 예, 조금 예. 예. 알기는 게 소화 잘 되니까, 예, 밥 잘 먹고, 매맥이 없어서 그래서 자꾸 집에서 누워만 있고 이러던 게 지금 그래도 밭에 좀 나갈 수 있습니다.
1: 소화가 잘 될 예. 겁니다. 소화 잘 돼야 됩니다. 라는 게는. 예. 봉영, 텍사, 석거부. 예.
7: 예. 기침이 뗄까 많이 예. 나서줬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7: 그래서 그 나가면 등자에 로인들이 앉는 데 가서 얘기해서 좀 앉아있어도 예, 괜찮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7: 예. 그래, 효과 너무 좋을까나 지금 또 활동이 좋습니다.
1: 예, 좋습니다.
7: 그래, 이 약을 또 싸먹으려고 하면서 한 가지 담은 하겠죠. 우리 예, 동서 한 분이 계시는데 지난해 보 왔단 말입니다.
1: 어, 예. 예.
7: 그래서 예, 이거 내 첫날에 강의하는 거 열심히 들었습니다.
1: 예.
7: 우리 언니 그러니까 나 근데 별로 우리 언니한테 맞을 것 같아 뭐냐 합니다.
1: 예.
7: 지금 정말 어떤가 하면 주스나 병원 치료도 하고 나와서 뭐 약을 다 쓰는답니다. 그런 것도 어디 내 전화해서 또 물어봤지 뭐. 그래 어떻는가 할까나 그냥이 반신 쓰는 것도 불편하고 그다음에는 심장이 나빠 놓을까나에 늘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면 또 이 말하는 게 있지 않을까
1: 예.
7: 말하는 것도 예, 전화를 하면 들어보면 어떤 때는 잘 알아먹겠다
1: 그렇죠 말씀소리가 명철하지 예. 못할 수 있습니다
7: 예. 그렇게 하고 또 혈압도 예, 잘 엄청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전날에 강의라는 것도 군에 먼저 약을 예, 저런 조금 싸서 답답하라고 가지라도 썼습니다
1: 어, 예.
7: 한 나흘 잡쌌는가
1: 예.
7: 그런 게 느낌이 좋다면서 또 오늘 아침에 전화 왔을 때
1: 예.
7: 동서 이거 약을 그런 활동이 좋은가도 물어보고 자기 동안도 말해보고 내 이거 계속 먹기 쉽다고 전화 왔더라만
1: 예.
7: 그래서 전화드립니다
1: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몽석통 예. 이 제품 자체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이 제품 예. 자체 이분이 우대 정착이 좋으니까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에서는 이게 앞선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까 지금 복용할 예. 때 연속으로 복용하면 많이 빨리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7: 예. 그래 보는데 지금 더 싸서 잡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1: 예, 그렇게 하세요.
7: 활동에
1: 좋을 때. 예. 50177, 501776에 전화 넣으세요.
7: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8월 초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공군 일방면군은 양하구에서 북쪽으로 전진하여 해발 4,100여 미터나 되는 몽필산을 넘어 조크지에 이르렀다. 장정길에서 두 번째로 만난 큰 설산을 넘은 것이다. 원래 홍군은 길을 빌려 북상하려는 일련뿐 서장 병사들을 공격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곳 도사가 국민당과 아주 단짝이 되어 한사코 홍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홍군은 서장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려고 흐지부지 싸우면서 길만 내주면은 그냥 가겠다고 소리를 지었다. 싸움은 저녁까지 이어지었다. 길은 우연히 트였다. 뒤오는 부대에 연락을 하려고 빨간 신호탄과 파란 신호탄 세 발을 쏘았더니 서장 병사들이 그걸 보고 놀라 허둥지둥 도망친 것이다. 멀리서도 도사의 궁전을 지키던 병사들이 뿔뿔이 도망치는 것이 또렷이 보였다. 김우래는 사창을 허리에 지르고 부대를 이끌고 앞으로 나갔다. 도사의 궁전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으리으리하였다. 이처럼 가난하고 구석진 동네에 이런 건물이 있을 거라고는 짐작하기 힘든 규모였다. 궁전은 소금천 기슭에 있는 높다란 암벽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7층 높이의 성루식 건축물인데 벽에는 활과 총을 쏠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두 개가 궁전을 보호하는 강으로 되었다. 서장 병사들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정말 큰 싸움이 벌어졌을지도 모를 곳이었다. 궁전은 맨 안쪽에 네모나게 생긴 마당이 있고 네모난 층집이 마당을 두르며 우뚝 서 있었다. 층집은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컸다. 1층은 주방과 마구간, 잡부들이 쓰는 공간이었고 2층에는 서장 병사들이 들어있었다. 3층이 가장 으리으리하였다. 벽에는 장식용 용단과 서장 문자로 된 족자가 걸려있고 집안에는 비단을 씌운 소파와 조각한 가구가 놓여있었다. 서장 사람들이 가난한 까닭이 다 이런 데 있었군. 금은 보호화들을 다 여기로 끌어왔으니까. 김우래는 한심하여 혀를 찼다. 부대는 주크지에서 이틀을 쉬었다. 조항종대가 오자 한동종과 황소가 이끄는 판은 계속 전진하였다. 그들은 소망 쇠진고인을 지나 해발이 4,450m 이르는 야크샤산을 넘었다. 부대는 나흗날 흑수에 이르렀다. 세 번째로 큰 설산을 넘은 것이다. 당시 흑수는 현성이 아니었는데 그중 중심을 로화라고 불렀다. 상로화, 중로화, 하로화로 나뉘어졌는데 저마다 산비탈에 띄엄띄엄 흩어져 있었다. 이 세 로화를 다 합쳐도 100가구가 채 되지 않았다. 노화는 갈꽃을 이루는 말인데 갈꽃은 통 보이지 않았다. 마을이 비스듬히 기운 탑이 있는데 이 탑을 가리키는 서장어의 발음이 로화라는 것이다. 산 세 개가 서로 가까이 마주보고 서 있었고 시커먼 흙빛 때문에 물도 온통 시큼해 보이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김우래네 부대가 종로화에 이르렀을 때는 해가 저물 무렵이었다. 조쿠지를 떠날 때는 식량 주머니가 불룩하였지만 이제는 너나 없이 빈 쌀자루를 허물벗은 뱀 껍질처럼 목에 걸고 있었다. 오는 길에 서장 사람들이 모두 도망을 가버려서 마을이 텅 비는 바람에 식량 주머니를 다시 채울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산비탈에 있는 장종마을은 무공에서 본 마을하고는 많이 달랐다.
집은 2층이 아니면은 3, 4층이었는데 모두 높다란 보루처럼 돌로 쌓았다. 이곳 사람들도 모두 달아난 모양이었다. 마을에는 연기나는 집도 없었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김우래는 부대의 방을 마련해주고 자기는 3층으로 된 돌층 집에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다. 영장 동지, 먹을 게 없어서 큰일입니다. 백성들이 있는가 찾아보고 좀 사도록 하시오. 김우래가 지시하였다. 집집을 다 가보았지만은 사람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때마침 김우래의 입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는 대꾸할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서 고개를 숙이었다. 사무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제가 방법을 하나 생각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사무장은 말없이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김우래가 일어나 밖을 내다보니 골짜기에 보리가 신누렇게 익어가고 있었다. 지금 저 보리를 베자는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우래는 이 말을 징그리었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안 돼요. 지주의 곡속이라면 뵐 수 있겠지만 지금 백성들도 없으니 어느 것이 지주의 밭인지 모르지 않소. 그럼 죽기를 기다려야죠. 사무장은 힘없이 쪽골상에 앉으며 계속해서 중얼거리었다. 어쩌면 이렇게 재수 없는 동네 왔을까. 어서 여기를 떠나야지. 몽땅 굶어 죽기 안성맞춤이네. 사무장이 짜증을 내자 김우래는 얼굴이 더 굳어지었다. 몇 마디 꾸짖으려다가 생각을 해보니 다 맞는 말이기도 해서 그만두었다. 얼마 뒤 통신원이 전화선을 이어놓았다. 김우래는 송수화기를 들고 단 지휘부에 있는 황소에게 전화를 걸었다. 황소는 언제나 규리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 황정치위원 아니십니까? 지금 쌀이 없어 다들 굶고 있는데 어찌할까요?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넌지시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소도 우울하게 대꾸하였다. 이런 저희를 하는 동지가 있습니다. 김우래가 말을 더듬었다. 밭에 보리가 막 익고 있는데... 김우래는 말끝을 흐리었다. 조금 전 사무장의 목소리보다 더 가느다란 목소리였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밭에 보리가 막 익어가고...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아예 마세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매섭고 높았다. 상급에서 아직 그런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김우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날이 저물지 않았으니까 나가서 나물이라도 좀 캐고 식량 주머니도 샅샅이 훑어보세요. 김우래가 송수화기를 놓고 사무장에게 분해말 하였다. 자, 봉, 퇴짜 맞으리라고 생각해서? 들었지? 모두 어서 나가 나물도 캐고 쌀절에 남은 쌀도 있는 대로 훑으라고 하지 뭐. 김우래는 하루 종일 걸어서 지친 데다가 마음도 언짢은지라 그만 난로 곁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영장동지! 영장동지! 저녁을 드십시오! 얼마나 잔 것일까? 방 안에 콩알만한 기름등잔이 켜져 있고 난로 곁에 나물국 한 대야가 놓여져 있었다. 젓가락으로 저어보니 꼭 맹물 같았다.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었더니 슴슴하게 짝이 없었다. 입안이 갈갈해서 통 넘어갈 것 같지를 않았다. 이런 것도 밥이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배는 고팠다. 게다가 호위병이 부대를 이끄는 사람이 고생하기 싫어 몸을 사린다고 여길까 봐 억지로 국물만 좀 마시었다. 그리고는 다시 쓰러져 잠

0: 이튿날 그는 날이 밝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났다. 배가 고파서 더 잘래야 잘 수가 없었다. 홀로 우두커니 난로를 죄고 있자니 마음이 칠할같이 더러웠다. 사실 서장지역에 들어온 뒤로 내내 그러하였다. 양식이 없어 마음을 졸인 적도 있지만은 종일 백성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으니 그 적막감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다. 어려서부터 홍군에서 지내온 전사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다. 홍군 아는 늘 부모 형제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으로 북적거리었다. 하지만 장정을 시작한 뒤로는 가는 곳마다 국민당의 선전을 듣고 백성들이 몽땅 숨어버리기가 일쑤였다. 그래도 찾아다니며 차근차근 설득을 하면은 금세 마음을 돌려먹었다. 어느 곳도 이곳 서장 사람들이 사는 고장 같지를 않았다. 날이 새기 무섭게 호위병이 웃으며 달려왔다. 영장 동지, 우에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김오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사람이라니? 여성 동지입니다. 때마침 아래층에서 쟁쟁한 강소 사투리가 들려왔다. 우리 영군께서는 집에 계시나요? 김우래가 나가보니 귀밑까지 우는 까만 단발머리를 한 여성 동지가 웃는 얼굴로 층계를 올라오고 있었다. 간부 휴양연에 있는 리앵도였다. 그녀는 허리띠에 권총을 차고 담요를 깔끔하게 접어 어깨에 메고 있었다. 리앵도는 눈을 반짝이며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였다. 김우래는 여태껏 여자 손이라고는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지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앵도 동지였군요. 동지도 나한테 농담을 하는 겁니까? 그러고는 리앵도의 손에서 담요를 받아서 한 켠에 놓았다. 농담이라니요? 동지는 오강을 걷는 영웅이 아닌가요? 리앵도는 웃으며 화덕 앞에 앉았다. 영장 동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건가요?
1: 영장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0: 김우래가 한숨을 쉬었다.
1: 지금 오강을 건널 때고 견주면은 영이라고

해봤자 어려움보다 조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는 백성들이라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서 오늘은 또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왔어요. 부대가 양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큰 거지를 세운다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내 생각은 그래요. 중앙정대분들은 송부를 꼭 쳐야 한다고 하던데 송부를 해결하면 어려움은 지나갈 거예요. 그 말에 김우래가 다리를 탁 치며 말했다. 일사방백문이 한데 모이는데 송분 하나를 치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 임무를 나한테 맡겨준다면 당장 떠나겠어요. 이야기는 자연히 지난 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앵도동지, 만약 동지가 귀조에서 나를 드러내려오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 개먹이가 됐을 겁니다. 리앵도는 손을 내저으며 쑥스러워하였다. 에이, 그만하세요. 그까지 일 갖고 뭘 그럽니까?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호위병이 대야를 들고 층계를 올라왔다. 밥입니다. 아침밥이 왔습니다. 호위병은 화덕 곁에 몰근 나무국을 놓았다. 김우래는 이마살을 찡그리며 젓가락으로 국을 휘저었다. 손님 대접이 이래서 미안하네요. 한숨 소리가 낮게 들렸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도 고맙지요. 우리 앵도는 허리춤에서 밥그릇을 꺼내들고 나뭇국을 뜬 다음 각반에서 나무가지를 깎아 만든 젓가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동주는 정말 잘 먹는군요. 먹지 않고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어요? 앵도는 새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김우래는 싫은 기색을 감추며 리앵도를 따라 두 사발을 먹었다. 젓가락을 놓기도 전에 사무장이 흥분해서 달려왔다. 영장동지, 백성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딨지? 저 꼭대기 집에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있었나 본데 우리가 못 본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우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겠어요? 여두는 넘은 듯한 노인이 한창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좀 절던데요. 어서 가봅시다. 우리 앵도가 들뜬 목소리로 소리를 지었다. 두 사람은 사무장과 함께 산비탈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나지막한 돌집이 하나 보이었다. 저 집입니다. 사무장이 손짓을 했다. 집안에서는 빛바랜 자줏빛 두루마기를 걸친 장종 노인이 밥을 짓고 있었다. 노인의 주름투성이 얼굴은 온통 자줏빛이 돌듯 새까맸고 코끝은 윤기가 돌았다. 초원에서 방목을 하느라 햇볕을 너무 많이 쬐인 것 같았다. 노인은 뗄나무 가지를 하나 잡는 것도 몹시 힘들어 보였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리앵도가 싹싹하게 물었다. 노인이 고개를 돌리자 세 사람은 깍듯이 허리를 숙였다. 노인은 불을 떼다 말고 흠칫 놀랐다. 그 바람에 걸치고 있던 낡은 두루마기가 어깨에서 흘러내리었다. 리앵도는 재빨리 두루마기를 주워 노인이 어깨에 씌워주면서 웃었다. 어르신 무서워 마세요. 우리는 홍근입니다. 그리고는 팔각 모자를 벗어 손가락으로 붉은 별을 가리키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어르신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김우래가 허리를 숙이며 부드럽게 물었다. 노인은 통 모르겠다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7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의 황혼이 또 하나의 찬란한 시작임을 느껴보시길 바라며 방신국 작사 김봉관 작곡의 임향숙 가수가 부른 황혼 찬가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작은 것들 속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최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행복은 전해드립니다. 로에란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의 풍요로움과 그 속에서 노리는 평화로운 기쁨을 경쾌한 선율로 담아낸 가요. 김광룡 작사, 박송철 작곡의 허광세월 적후손내를 전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바로 부부입니다. 최근 작사 최훈 작곡의 우리 부부를 전해드립니다.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끔은 옛 친구들이 많이 그리워지지 않으시나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을 꾸던 그 시절 친구들 말입니다. 최금란 작사 정예성 작곡의 보고파라 옛 친구들을 전해드립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사랑을 시
1: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삼,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위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통습성 관절염, 류통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일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예, 기회를 빌어가지고 예, 길태종이 문진부의 예, 박윤덕 예,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박윤덕 주임은 예, 1970년대 말기에 당천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예, 졸업한 뒤 끝에 저희 학에는 동문시 중의원하고 예, 연결시 중의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0: 네.
1: 근 50년 가까이 되는 네, 풍부한 말이죠. 중의, 서의, 조의림 상경험을 네, 갖춘 분인데 네, 양천공 14년도에 네, 연결시 중의원에서 네, 퇴직을 했습니다. 연변의 명의 칭호를 받은 분입니다.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 이분이 이러한 특점이 있습니다.
0: 네.
1: 하나는 맥진, 하나는 설진의 서전이랍니다. 혓바닥이나 혀에. 이 설진을 말이죠. 맥진하고 설진을 아주 충실하고 잘 하는데요. 특히 보게 되면 환자를 진명할 때 환자나 가족에서의 환자의 병세를 말이죠.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진맥을 통해서 이 환자가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 이것을 말이죠. 제때제때 파악해냅니다.
0: 네.
1: 그리고 말이죠.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등치에 관념하고 변증을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에게 말이죠. 처방을 내드리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뇌졸중으로 나타나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0: 심병, 심교통, 이러한 말이죠.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말이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은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 하늘로 졸리증이라는데 초조해하는 이런 병증, 신경성 이명증,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소아내과 교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미란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결장염, 만성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말이죠. 소아내과 교통질병치료를 잘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선장이라는데 신장내과 교통질병치료에서 또 말이죠. 조회를 보입니다.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당뇨병 신병에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보게 되면 절에 나는 이러한 병증 방광염, 뇌도염, 뇌실금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둥이 문진보에 오셔가지고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말이죠.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박윤덕 주임이가 심내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특장이 있다는데 오늘은 시간을 내서 심내혈관계통질병에 대해서 우리 뇌를 해봅시다. 우리 림상에서의 늘상 볼 수 있는 심내혈관계통질병을 보게 되면 첫째로는 말이죠.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서약을 썼던 중약을 썼던 혈압이 온정되지 못해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림상에 상당히 많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인데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가 우리 뇌를 해봅시다. 하나는 말이죠.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게 되면 머리가 말이죠. 늘상 어지럽고 어떤 분들은 어지러우면서 또 머리가 아프고 많이는 말이죠. 뒷골이 뻗친다 합니다. 헌호소파지. 그리고 마치 안과에 문제 생긴 것처럼 말이죠. 시력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물건 봐도 말이죠. 똑바로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조약에 이러한 증세가 생기는 것은 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면서 말이죠. 혈관벽이 손상을 받아가지고 뇌 공혈부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죠.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 말이죠. 문진을 하다 보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사지가 마모에 마비되고 덜에 나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말이죠. 옛날에 비해서 영활하지 못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 나린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박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제 예, 박창호 선생님 병 환자입니다.
0: 예, 무슨 증상에서 보였습니까?
2: 위가 계속 가슴이 두근거리며 짱하며 가슴이 아파가지고.
0: 예, 예.
2: 예, 그래서 전번에 이제 한번 갖다 더 먹었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예, 좀 효과 알기는 가풀이 하기도 하고, 예, 어디 한번 먹어도 되겠습니까?
0: 예, 예, 여정이 예, 필요하거든요.
2: 예, 오늘 가려고, 그래, 예약합니다.
0: 예, 실험 넣으세요. 연계 다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2: 예.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예. 감각에 말이죠. 문제가 또 생길 때 있습니다. 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몸에 말이죠. 개미가 기어대는 감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이 순간에. 그러면서 마치 심해.

0: 안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하더라. 가슴이 몹시 두근닥거리고 답답하고 늘상 말이죠. 무엇으로 짓눌러 놓는 감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세가 말이죠. 해결되지 않게 되면 우리 현대의학에서 말하게 되면 심장비대증이라는 것이 옵니다. 휘다에 그리고 심실이 확장되고 조금만 말이죠. 움직여도 식은땀이 나고 늘상 말이죠. 피로감을 느낄 때 많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온정되지 못한 분들을 우리 문진해보게 되면 머리라든가 귀에서 말이죠. 무슨 말이죠.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어째 그렇겠는가. 조약에 말이죠. 혈압이 온정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이죠. 팅선증이란데 듣는 신경에 이것이 말이죠.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웅웅 소리가 난다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매미가 말이죠. 딱 귀에서 말이죠. 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예, 덕분에요. 예.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2: 나는,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땡 하고 이래고, 그리고, 팔하고 다리가 저리고 많이 저기 쥐가 올라오고 쑤십니다.
0: 예.
2: 예, 예, 두 팔을 좀 올리려고 해도, 막 줄이 뻗치면, 올리기도 엄청 힘들고, 그리고 이 다리 쪽에도, 저리고 그래서 막 수세나고 이러면
0: 혈압은 어떻습니까? 혈압은
2: 혈압이 100 지금 한 57 이래고 110 그렇게 나왔대다.
0: 아 높구만요. 예.
2: 네 그래가지고 광고 방송을 듣고 저기 저 기태중에 찾아가서 그 강철수 주임님의 선생님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예예예. 예,
2: 예. 예 저기 뭔가 저기 침도 맞고 그 첨약도 저다 이래 먹고 이러니까
0: 예.
2: 지금 어서는 한 주 거의 되고 이러는데 효과 많이 납니다 지금.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2: 예, 예. 뭐 걸든 거도 층계도 올라갈 수 있고 또 바로 들기도 많이 요즘 가벼워지고 이러니까 오늘 또 가봐야려고 예약하려고.
0: 예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예.
2: 수고하셨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2: 예.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예.
3: 저는 이 가슴이 잡아들면서 어제 원래 고혈압이 있는데 혈압이 좀 온정하지 못하고 머리도 좀 아프고 오지럼증이 많이 나고 그리고 손발이 좀 저립니다.
0: 예.
3: 그래서 겁이 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무슨 노공식 부수하고 노웨이소 있다 하대다.
0: 예예.
3: 그래서 그래 그런지 자꾸 기억력도 못해지고 무슨 하자던 일도 깜빡깜빡 잊어먹고
0: 그렇죠.
3: 이렇다
0: 예.
3: 말이다. 그래서 길태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가서 진찰 받고 혈압약도 조절해주고 그다음에 중약도 잘 이렇게 줘서 그런지 우선 한두 번 깨다 먹었는데 오지름증하고 머리 아픈 게 많이 나왔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3: 예. 혈압도 또 온정되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효과 더 날 때 이렇게 선생님 오늘 가서 약도 드시다고 예약하자고.
0: 예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4: 한 가지 좀 자문하려 그러는데요.
0: 예.
4: 내가 지금 머리가 저 앞골이
0: 예.
4: 아픔에서리 어른증 남에서리.
0: 예.
4: 그러거든. 그래, 내 온몸에 병이 좀 많아요.
0: 예예예. 예,
4: 예. 예. 그래 이 단지 저 그 뭔가 하게 되면은 이 머리 아픈 거 하고 어지러운 거 이거 치료를 하자 하게 되면은 어느 선생님 배워야 됩니까?
0: 아, 맨바로 잘 됐습니다. 예, 우리 길태중님은 전부에 이런 병증을 해결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박주임, 박윤덕 주임. 예, 중년에서 퇴직했습니다. 이분을 찾으세요.
4: 예, 알겠습니다.
0: 이분은 어둠만 문진하기 때문에 어둠에 오십시오. 예.
4: 아, 예. 네, 오늘 가려고 그랬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땅뿐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그 박윤덕 주임 선생님 무덤이에요, 가 계셔.
0: 무슨 상황입니까?
5: 어, 머리가, 예, 영, 이렇게 어지럽고, 예, 머리가 이렇게 아픕니다, 막.
0: 예.
5: 아프고, 그 다음에 후리멍텅하고, 예.
0: 예.
5: 그 다음에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그리고, 예, 요즘에 또 이렇게 귀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웅웅 소리 나면서.
0: 예.
5: 어떤 때 막 아프고, 예.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잠도 자지 못하고 하니까 나 정시 후리멍텅하고.
0: 그렇죠. 예.
5: 영, 모든 게 귀찮고, 예.
0: 그렇죠. 예.
5: 예. 기억력도 막 이렇게 감퇴되고 해서 그 방송 듣고 소리 박윤덕 주임의 선생님이 약을 먹었댔습니다.
0: 예, 예.
5: 두 번 먹었습니다. 두 번 먹었는데 예, 지금 영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0: 예,
5: 윙윙 소리 나는 것도 이렇고
0: 이럴 거, 예?
5: 지금 예, 잠도 잘 옵니다.
0: 예, 좋은
5: 예, 그래서 요 효과 좋을 때 예, 어, 약을 더 지어 먹기셔. 예.
0: 예.
5: 오늘이 오늘에 갈 수 있습니다.
0: 오늘 예. 오늘. 오늘 오전에 예.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예, 예. 박윤덕
0: 예, 예, 예. 예.
5: 예.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예.
0: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6: 예. 저는 길태문이 전화입니다.
0: 예, 누구를 보입니까?
6: 예, 우리 아저씨는 원장 선생님 환자인데 심장병과 그 다음 머리 아프고 어림증이로 고생합니다. 그래서 예. 약을 쓰고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오늘도 원장 선생님 치료를 받으라고 예약하려 합니다.
0: 예, 연결됐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6: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네.
0: 안녕하십니까.
8: 네. 네, 그 무슨입니까. 그 전번에 그 박상호 선생님에 가서
0: 예.
8: 네, 그 첨예하군에 두 번 썼는데
0: 예.
8: 지금 그 가래 있고 그, 그 기침이 나고 숨이 차가지고 그건 기본 다 없어졌지.
0: 예.
8: 근데 이게 날이 좀 차제 그런지 좀 기침이 날까 해서 한번 약 더 쓰자 그랬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8: 예.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9: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9: 저는요, 대선 포선 걸리는데 한 반달 됐어요.
0: 예.
9: 어, 너무 가랍고 아프고 그 덩어리가 좀 면적이 또 컸어요.
0: 예.
9: 그래갖고 다른 병원도 다녀봤는데요. 치료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저 피부과에 김수민대 가서
0: 네.
9: 그 뭐입니다. 그 몇 번 받았거든요.
0: 네.
9: 근데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0: 네.
9: 지금 덩어리에 그 면적도 많이 줄어들고 네 우리 김수민도 얼마나 차근차근 잘 해주는
0: 분. 그렇죠. 예.
9: 네. 네. 그래서 효과가 너무 좋아서 오늘도 또 가려고 그럽니다.
0: 예.
9: 네.
0: 그냥 네. 오시면 됩니다. 실은 네. 넣으세요. 예.
9: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갈래요.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0: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0: 예.
10: 저는 그 이렇게 진주에 아파가지고 예, 다리도 저리고 머리도 아프고 언데 많이 아팠는데 여러 곳이가 치료해도 예발 치료도 안 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0: 그래서 예.
10: 예, 소문에 최영희 선생님이 이거 다른 데서 가서 지금 치료 맞고 이러는데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0: 예, 예.
10: 그래서 좀 치료를 좀 더 하려고.
0: 예, 예. 그냥

0: 얘이 혈압도 얘 용 높아지 높아가지고 그래 얘 용 곤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좀 하기는 했는데 다른 데서 했는데
1: 예.
0: 이 뭐니까 박윤덕주인 그런 손을 듣고서 오늘 좀 가려고 하는데
1: 어전에 오십시오. 예.
0: 어전에 됩니까?
1: 예, 어전에 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시름 넣으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전화 받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는 예, 그 오늘 그 박창호 주임이 예약하려고 전화드립니다.
1: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3: 저는 경상적으로 이래 어지럼증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1: 예, 예.
3: 꽃이 앉았다 일어나도 영이 어지럽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다가도 불씨를 어지럽고 캄캄해 난단 말입니다.
1: 아, 심하구만요.
3: 예, 근데 그래서 이게 자기들 그래서 나이가 들어 그렇다 생각하고 그래 잘 먹으면 되겠지 하고 예. 뭐 좋은 거 자꾸 먹어봐도 예, 그거 쓸데 없단
1: 예.
3: 말입니다.
1: 예.
3: 그런데 이 방송 들는 과정에서 그 이 병원이 박창호 주임께서의 어지럼증에 대해 치료를 잘한다는 것도 그 나도 결심하고 한번 좀 이거 치료해보자고 가봤는데
1: 예.
3: 하시면 그 선생님께서 이 병에 대해서 아주 이런 좀 신심 있고 이 치료를 잘할 수 있다 하니까나 약의 한 개료정 갖다 먹으니까 좀 나은 것 같아서 또 한 개료정 더 먹었습니다.
1: 네.
3: 예. 의료보험도 되고 농촌이료나 이런 성전의료도 보험이 다 있더라 말입니다.
1: 네. 예, 그렇죠. 예.
3: 예.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신심이 있습니다. 그래 예. 두 번 갖다 먹었는데 아, 완전히 요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치료 효과를 공고히 하려고 오늘 한 번 더 가려고 합니다.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그냥 오세요. 예.
3: 예.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 합니다. 여보세요.
4: 예.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나는 예, 손이 허리로 무릎을 받던 거로 예, 온몸이 다 부수면서
1: 예, 예.
4: 너무 바쁩니다. 길에 광고를 듣고들이 그런 강철수 치료를 예, 받고 소약, 진도 많이 받았습니다.
1: 예, 예, 예.
4: 그래, 나 그때 좀 예약 더 하다고 그래요.
1: 예, 시름 넣으세요. 예약이 다 됐습니다.
4: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대중님은 누굽니까?
1: 예, 맞습니다.
5: 예, 저는 예, 저 뭐입니까? 최영이.
1: 예.
5: 최중 이산돼서 힘도 어깨 걸림이 좀 있어가지고 예, 다 예. 바로 이렇게 얼리 들기 바쁩니다.
1: 아, 심했구만요. 예. 예,
5: 그래가지고 체중이 이산돼서 침도 맞고 중약도 예, 썼습니다. 한번.
1: 예. 예.
5: 그래 쓰고 나니까 이게 발이 좀 막 올라가고 옷 입을 때도 예,
1: 예.
5: 편하지 않고 많이 나왔습니다.
1: 예.
5: 오늘이 한 번 더 연락 더 뭔가 예약하다고.
1: 예, 예, 시름 넣으셔. 예. 연계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5: 예, 예. 알만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말이죠. 예, 이 예, 병세가 말이죠. 예, 우리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무슨 폐단이 있는가 하게 되면 제일 많이는 말이죠. 예, 예, 기타 심뇌혈관 질병을 말이죠. 예,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예,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이라든가 예, 예, 심하게 되면 또 예, 심근경색이라든가 심력쇠갈병증에 이런 것을 또 인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 예, 뇌졸중 하는데 예, 이 뇌졸중에서 예,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말죠. 예, 출혈성 병변.
2: 네.
1: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죠?
2: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세요.
1: 예.
6: 난 저기 뭐니까 엉심이 아프고 다리 아프고 저리고 하던데 원자의 선생님이 약을 약을 먹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6: 그러니까.
1: 예, 예, 시간 단에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세요.
1: 예.
7: 저는 예, 박현도.

0: 저기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점에서 치료받습니까?
0: 제가 오랫동안 이 잠 못 자고 이스꾼긴데 저리고 이마 양 여가리 저기 대안혈이 거기에 더 아프고 해서
1: 예, 편두통이 있구만.
0: 아윤덕 주임이 이사한테 가서 침 맞고
1: 예.
0: 예, 전약 쓰고 했더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입니다.
0: 아, 그래서 또 치료를 받을까 해서
1: 예.
0: 예약이 됩니까?
1: 완전히 됩니다.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출혈성 병변이라 할 때는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출혈 이런 병증들을 예로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실한데 결혈성 병변이 우리 디젠중심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노근사이라는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심혈관계통진병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은 이런 병증인데 관건 문제는 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말죠.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유발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선천지보혈인데 우리 중요하게서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분들 속에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신장병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말죠. 여러분들이 꼭 말죠.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관건 문제는 심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데 대략 말이죠. 3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도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 대략 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도 또 근절반을 차지하는 분들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해서 말이죠. 늘상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네.
1: 문제는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이 혈압을 말이죠. 온정시키지 못하게 되면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이라든가 신장질병이라든가 이러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유발된 질병들 놓고 보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반복성이 강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심장내과에 가서 말이죠. 입원 치료를 하는데 치료를 받게 되면 좀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출원했다가 말이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입원해야 된단 말입니다.
2: 네.
1: 반복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근칠하기 말이죠. 상당히 힘든 질병들이 이 심혈관 질병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말이죠. 우리 사망 총수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근 절반을 차지하는 분들이 이 말이죠.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되고 또한 뇌혈관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거리에서도 늘상 볼 수 있습니다. 잔폐에 한쪽은 바로 쓰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렌즈 국내란데 아주 익숙한 분인데 말이죠. 찾아서 문안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길을 집을 나가면 집을 찾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경제 부담이 막심하고 이 잔피가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몸을 꾸려야 된단 말이에요.
2: 알겠습니다.
1: 예.
2: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전문회의를 소집해 양수에너지축적 및 신형에너지축적 대상 진척정황 회보를 정취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주내 고속철도역, 상권 등을 연동시켜 몰입식 민족단결 진보 선전진지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부터 우리주는 정식으로 2026년 가을철 삼림 초원 방화기에 진입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16일 전문회의를 소집해 양수에너지축적 및 신형에너지축적 대상 진척정황회보를 정취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병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연설정신과 국가에너지안전에 관한 습근병 총서기의 중요론수를 깊이 관찰하고 신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유리한 기회를 다잡으며 막힌 부분을 힘써 뚫고 병목을 목적성 있게 해결해 양수에너지 축적 및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 건설을 신속히 추동함으로써 연변의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도나 타라하 양수에너지 축적 발전소, 왕청 전하 양수에너지 축적 발전소, 안도 대사하 양수에너지 축적 발전소, 도나 합방 전력 고봉 부하 조절 에너지 축적 발전소, 양광 에너지 주파수 조절 에너지 축적 발전소, 혼촌 류정 전기화학에너지 축적발전소, 정변 전기화학에너지 축적발전소, 연길 전력망측 독립형 에너지 축적발전소, 종저 왕청 그리드형 에너지 축적발전소, 도문 진흥 신형 독립혼합에너지 축적발전소, 화룡 전력망측 독립형 에너지 축적발전소, 영정 주파수 조절 에너지 축적발전소, 안도현 200MW 리튬 린산철 플러스 관성 바퀴 혼합 에너지 축적 주파수 조절 발전소 등 13개 대상의 진척 정황을 회보했습니다. 이러한 중대 대상들의 전단계 사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으며 일부 대상은 이미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상들이 잇따라 락착되고 실시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우리 주에서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청정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경제 장성점을 육성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화룡, 도나, 왕청, 안도 4개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은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효과가 강해 녹색 발전을 추동하고 경제 장성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화룡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은 당면 시공에 유력한 시기를 다잡고 연간 투자 계획과 엄격히 대조해 림목 벌채 작업을 다그쳐 완수하며 조체공사 입찰 진도를 다그치고 댐 조체공사 건설을 조속히 가동해 더욱 많은 실물 사업량을 힘써 형성해야 합니다. 도나, 왕청, 안도,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은 투자 조체의 결책 진척을 적극 추진하고 대상 심사 비준 신청 사업을 다그쳐 전개하며 재반 전단계 수속을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축적 발전소를 건설하고 신형 에너지 축적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되며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종저 왕청 그리드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은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역량을 통괄 배치하며 발전소, 승합소, 발전소 내 도로 등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는 동시에 설비 반입과 설치, 연합 시험 조정 및 시험 운행을 함께 추진해 11월 말까지 전력망 접속 발전을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기타 현시의 신형 에너지 축적 대상은 정책 기회를 단단히 다잡고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며 앞장서 연결하고 주동적으로 봉사해 사업을 세밀하게 하고 추진 절주를 다그쳐야 합니다. 전력망 접속 실행 가능성 연구와 비준을 다그쳐 완수하고 토지 징수, 용지 계획 허가, 공사 계획 허가 등 수속을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 건설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체 사업의 확실성으로 각종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합니다. 각 현시와 관련 부문에서는 분투의 정신을 더욱 북돋우고 긴박감을 강화하며 양수에너지 축적 및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 건설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는 것을 견지하고 비상한 조치를 취해 백방으로 일을 성사시키고 대상이 락착되게 해야 합니다. 유리한 기회를 다잡아야 합니다. 당면 국가에서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지지하는 정책 기회를 단단히 주시하면서 이미 착공된 대상에 대해서는 기계를 충분히 투입하고 작업반을 증가해 건설 진도를 다그쳐 더욱 많은 실물 사업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아직 락착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내와 추진하고 끝까지 조시하면서 투자 결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전단계 수속을 다그쳐 전단계 사업의 소홀이나 수속 추진 지연으로 대상이 정체되거나 좌초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흐림지 심사 비준, 토지 징수, 전력망 접속 등 관건 고리를 단단히 주시하고 문제 목록, 책임 목록, 기한 목록을 구축 보완해야 합니다. 여러 부문의 심사 비준과 관련되는 사항은 병행 처리를 실시하고 상급 부문의 지지가 필요한 사항은 전담 인원을 배치해 추적하고 전 과정 독촉 처리해 백방으로 막힌 부분을 소통시키고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대상 락착을 위해 장애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대로 다잡고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층층이 압력을 전달해 매 고리마다 틀어주는 사람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도록 확보하며 전력을 다해 사업을 앞당겨하고 진도를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락착 착공돼 효과를 보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조지도 일꾼 림소림, 류신강, 진공뢰, 문금철, 두경국,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 국가 배선망 연변 전력 공급 회사 주요 책임자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0: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법률 책임 부대법 교제정 등을 명확히 해라는 내용으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법에 따라 민족 사물을 치리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은 민족 사업의 중요한 한 방면인 동시에 전면 의법 치국의 구체 요구이기도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6장 법률 책임에서는 인도성과 구속성을 모두 중시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관련 주체가 민족단결진보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정형에 대해 각각 법률 책임을 설정했으며 법률의 여규의 적용 효력에 대해서도 교정되었습니다. 이 밖에 제7장 부칙에서는 성자치구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의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현재 실제 정황과 결부하여 민족단결진보를 촉진하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고 교정을 하여 지방립법에 더 명확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1: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문단입니다. 황금 가을 9월,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대지에 활짝 피어났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을 계기로 조내 고속철도역, 상권 등을 연동시켜 몰입식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진지를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민족

0: 쪽 단결의 목소리를 전함으로써 종합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의 고속철도 역들은 대외 교류의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기간 고속철도 역 진입 통로의 눈에 띄는 위치에 규범화, 조제화, 선전 전시판을 통일적으로 설치하고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깊이 선전 관찰하고 연변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을 힘써 구축하자 성류꽃 활짝 핀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 꿈을 갖고자 등 선전 문구를 엄선해 배치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수 여러 민족 집거 변강 공동 치리와 공동 번영의 지역 특색과 결부해 민족 단결 이념을 변강의 발전 면모, 민족 문화 특색과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간결한 표어와 활기찬 전경은 관람성, 교양성, 전파성을 두루 갖춘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장량을 이루어 고속철도역의 아름다운 문명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 4급 조사연구원 범은혜입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에서는 연결서역, 훈촌고속철도역, 도나고속철도역과 연합으로 역 진입 통로의 공공공간에 의탁해 몰입식 민족단결 진보 선전 진지를 구축하고 10개 선전표어 전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사진과 글, 표어, 분위기 조성, 유동선전 등 다양한 형식으로 민족 단결의 꽃이 변강, 교통 중추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고 종합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머리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객 우 선생입니다. 여행길에 민족 단결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형식이 아주 좋고 의의도 있습니다. 여객 혼여사입니다. 이런 선전 방식이 아주 눈에 띕니다. 널리 선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 벽도 있는데 모두 두 가지 언어로 돼 있어 사람들이 연변을 도잘 요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민족이 석류시처럼 단단히 뭉쳐야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에서는 또 연길공항, 연길백화상점, 연길 만달 광장 등 인원 밀집 장소에도 선전 표를 설치해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의 전면 보급 상시화를 실현했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에서는 표어 전시와 선전 강연 봉사를 결부시켜 정책 이론을 직관적인 시각 체험과 따뜻한 편민 봉사로 전환시킴으로써 여러 민족 여객들이 바쁜 여행길에서도 민족 단결의 온기를 느끼고 중화민족에 대한 동질감과 귀속감을 높이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 4급 조사연구원 범은혜입니다.
1: 下一步, 조민회.
0: 이제 조민족 사무위원회에서는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진지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철도와 지방의 연동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다양한 민족 단결 진보 선전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선전 담치를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선전 형식을 혁신하며 선전 보급 면을 넓히고 연변의 민족 단결 이야기와 변강 발전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잘 들려주며 여러 민족 대중들이 형제자매처럼 친하고 서로 지켜주는 훌륭한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 착실한 건설 성과로 연변의 장기적 안정과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2: 10월부터 우리 주는 정식으로 2026년 가을철 삼림초원 방화기에 진입했습니다. 화재 위험을 효과적으로 경계 해소하기 위해서 주재해방지 감속구조위원회 판공실과 주응급관리국에서는 통고를 발부하여 방화기간 야외 화원을 엄격히 관리 통제해 전주에서 중대 삼림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림초원 방화 진화조례, 길림성 삼림방화조례, 길림성 인민정부 삼림방화명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우리 주 가을철 삼림방화 기간입니다. 가을철 날씨가 건조하고 림산지구에 마른 불이나 낙엽 등 가연물질이 대량으로 늘어나 안전하지 않은 불사용 행위가 삼림화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에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에서는 근일 300여 명 구조인원을 조직하여 안덕현에서 2026년도 야외 주둔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지휘협동, 진화구조 실무조작, 특수장비 운영, 임무보장 등을 둘러싸고 전반 요소 실전화 훈련을 가졌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도나대대 이중대 중대장 곽강산입니다. 이번 야외 주둔 훈련은 복잡한 산림 환경에 입각해 종업원 운동회도 주둔 훈련 배치에 함께 포함시켰죠. 체육 경기를 통해서 전투 정신을 연마하고 실전 훈련과 경기 과정에서 부족점을 보완하여 각종 응급 구조 임무 실전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주재해방지감속구조위원회 판공7과 주응급관리국에서는 방화기간 야외 화분을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방화구역 불사용 심사 비준 제도를 엄격히 집행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림산지구의 각종 경영단위와 개인은 화재 방지 통제 책임을 이행을 하고 방화승전 교행을 잘하여 산림화재 발생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광범한 대중들은 산림초원 방화 관련 법률 법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가을철 산림방화 진화사업에 주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산림화재 정황이나 각종 규정 위반, 야외 불사용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2119 산림방화 신고 전화를 걸어 우한이 일찍 발견되고 화재가 일찍 처리되며 위험이 일찍 제거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국방동원 판공실에 따르면 전성 각 시, 주, 각 현시, 도시구역에서는 9월 18일 오전 9시 18분에 방공경보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경보는 사전경보, 공습경보, 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이 되며 매 경보 시간 간격은 3분입니다.
0: 퇴역군인 봉사보장 선진 단위 및 인물 표창 대회가 그늘 북경에서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 퇴역군인 사무부, 조항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전국상공 사업지도 소조 판공실은 공동으로 퇴역군인 봉사보장 299개 선진 단위와 396명의 선진 인물을 표창했습니다. 우리조의 연길시 북산가도 단영사회구역 주민위원회가 이번에 전국 퇴역군인 봉사보장 선진 단위로 평이됐습니다.
2: 연길 미만 장태가 단계적 휴식 정비에 진입하는 가운데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한된 시간대에 주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 기간 2026년 연길시 제2회 왕의 영예 e스포츠 경기 및 제14회 왕의 영예 전국대회 문화관광 경기가 개최됩니다.
0: 혼전시 문화관에서 사회를 대상해 무료 공익예술 강습반을 개설합니다. 강습반은 전과정 무료 수업을 진행하며 학원들은 악기, 훈련 복장 등 학습용품만 준비하면 됩니다. 수업은 무용, 성악, 민족악기 세 가지가 포함되고 기초교수와 기예 재고를 함께 다루어 부동한 기초를 가진 문예 애호가들을 상대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4: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3: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4: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3: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4: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고향은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조각지에는 개였던 데로부터 때론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8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0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 주에서 보급하고 있는 왕벌 품종 및 표준화 양봉업에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0: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총 투자가 1,000만 원인 훈촌 길도 농업 옥수수 가공 대상이 지난 8월에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주로 급속 냉동 찰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일 생산량은 50만 개에 달합니다. 대상이 2025년에 착공된 이래 기업은 반석진의 이 대규모 재배농가 옥수수 공급체 계약을 체결하고 재배농가 협력해 옥수수 600헥타르를 재배했으며 만나 2000, 만나 2018 등 두 개 품종을 선택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재배농에게 기술 지도를 제공하며 정밀화 관리를 실시해 옥수수 품질을 보장했습니다. 올해 약 2,000만 이삭의 옥수수를 수확했는데 기업은 량질 옥수수를 선별해 가공 생산에 투입하고 옥수수의 달콤하고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 수확 당일 즉시 가공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급속 냉동 찰 옥수수는 시장 수요가 높아 식당, 고속도로, 휴게소 등 장소에 널리 공급되고 있는데요. 주로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각종 료식기업으로 판매됩니다. 네, 올해 판매액은 3,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정시 덕신향 남양촌의 고추가 요즘 수확 기를 맞으며 농가들은 고추 수확 판매 가공에 분망합니다. 덕신향 남양 고추 재배 전문 합작사에서는 올해 20헥타르의 고추를 재배했는데 전체적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자람세가 좋아 수확기는 8월에서 소리 내리기 전후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수확 기간이 길고 생산량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수확된 고추는 가공공장으로 실내가 심층 가공을 거쳐 마른 고추, 고춧가루 등 특색 제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 시세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번창은 향촌지능의 핵심 수단입니다. 최근 연간 남양촌은 천혜의 자원에 발붙이고 특색 농업 구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합작사를 연결고리로 삼아 표준화 재배와 정밀화 보호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기술 향촌진입지도를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재배, 채집, 가공, 판매를 일체화한 봉사체계를 부단히 보완하고 밭, 작업장, 시장, 전사슬을 성공적으로 소통시킴으로써 산업발전의 기반을 든든하게 다졌습니다. 남양촌은 향후 고추 특색 우세 산업에 지속적으로 주력하면서 부단히 재배 기술을 최적화하고 부대 시설을 보완하며 생산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고추 산업의 질 향상, 능률 증대, 전환 승격을 전력으로 추동함으로써 특색 산업의 고품질 발전으로 향촌 전면 지능에 에너지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 연간 훈춘시 경신진에서는 산업사슬을 꾸준히 보완하고 업태 모식을 풍부히 하며 특색 브랜드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힘다 하면서 이 해당화 산업을 적극 육성해 화훼경제를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시켰습니다. 2025년 훈춘시에서는 정부 인도 플러스 기업 투자 플러스 촌집체 지분 참여 모식으로 경신진 해당화 고표준 재배 산업단지를 세우고 세척, 건조, 압착, 추출 등 기능을 일체화한 생산라인을 가동시켜 원료 판매에 그쳤던 공경을 탑파하고 재배에서 최종 판매에 이르는 일체화 산업사슬을 형성했습니다. 현재 경신진은 성숙된 산업체계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전시, 판매, 문화관광을 담채로 하는 제품 판매 등 다양한 판매 경로를 통해 해당화 제품을 전국 각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산업단지는 단행간 주변 촌민들을 고용해 근처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재배능수 기술장인 전자상거래 달인 등 취업군체를 육성했습니다. 경신진 천민 류청상은 산업단지 설립 초기부터 이곳에서 일을 거들었는데 농한기에만 이래도 한 해에 1~2만 원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해당화 산업이 이루어낸 화훼 경제는 농촌의 유휴로력 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촌민들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며 촌집제 경제를 발전 장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어 향촌의 인재지능 산업지능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근래 도나시 한장향은 생태와 지역 우세에 비추어 농가 주변의 유효 공간 잠재력을 깊이 발굴해 특색 뜨락 경제를 크게 발전시키면서 농가의 작은 유효 공간을 소득 증대의 화수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향촌의 유효 자원을 활성화하고 농가의 현지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기 위해 한장향은 향촌의 주거 환경 정돈 향상을 계기로 뜨락에 잡동사니가 방치된 등 문제를 힘써 개변시켰습니다. 각 촌 당지부는 실제 상황에 비추어 재배하거나 양식하거나 번식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농가가 뜨락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적극 인도해 뜨락에서 남새 제철 과일을 재배하고 가금류 양식을 발전시키게 했습니다. 뜨락 경제에는 주거 환경을 미화했을 뿐만 아니라 유휴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뜨락에 경치가 있고 경치에 산업이 있으며 산업 안에 소득 증대가 있는 양성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이 밖에 한장향은 보조금 정책을 통해 대중에게 자금 지원을 함으로써 뜨락 경제를 발전시키는 농가의 적극성을 충분히 끌어올리고 뜨락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가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혔습니다. 향호향에서는 또 기술 지도를 통해 뜨락 재배 양식 산업의 발전을 착실하게 주동하고 작은 뜨락이 지속 적으로 수익을 가져오도록 보장해 향촌 지능 발전의 내생 동력을 활성화시킬 타산입니다. 네, 앞으로 한장향에서는 이 큰 가치를 낼 수 있는 뜨락 경제를 주거 환경 정돈, 향촌 문화 관광 및 특색 농업과의 심층적인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름다운 향촌 환경을 만들고 실속 있는 부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자금,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1: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올해 우리 조에서는 훈춘, 도문, 화룡, 령정, 안도 이 다섯 개 변경 현시 양봉호에 250여 마리의 우량왕벌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네, 이는 변경지역 특색 양봉산업을 발전시키고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며 양봉업을 표준화, 우량종화, 질량화로 전환 승격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우량왕벌을 받긴 받았는데 이들을 어떻게 잘 정착시켜 내년 봄에 활짝 날아오르게 할까? 또 이 표준화 양봉이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고 막막함을 느끼신 적 말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바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연변동방 꿀벌연구소의 최동림 소장을 모시고 우량왕벌 품종과 표준화 양봉업에 필요한 조치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면 이 올가을과 다가올 겨울 그리고 내년 봄까지 우리 여러분의 벌통에 희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에 양봉농가들에 나누어준 이 여섯 가지 우량벌 품종에 대해 자상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 꿀벌 품종에 대해 가지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이번 우리 주 축산본소에서 네. 이번에 나누어진 왕벌 품종은 네. 극동 흑벌, 네. 송단 2호,
0: 네.
1: 카르파티아, 가니올라, 황만계, 동북흑벌 네. 네. 등 6개 우량 품종을 포함되는데
0: 네.
1: 이 품종은 모두 길림성 양봉과학연구소에서 전문적으로 선정하고
0: 네.
1: 육종한 것으로 네. 우리 주 산지 기후와 양봉 환경에 적합합니다.
0: 네.
1: 아래 우리 이 품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극동흑벌
0: 네.
1: 이 품종은 추위에 매우 강하고
0: 네.
1: 야생 환경, 정력이 뛰어나며 월동 능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0: 네.
1: 벌통 방어력이 강하고
0: 네.
1: 병해충 저항성이 비교적 좋아
0: 네.
1: 미련 조건이 좋지 않은 산간 병영 지역에서
0: 네.
1: 생존력이 뛰어납니다.
0: 네.
1: 장점이라면 월동 손실률이 적고 봄철 벌세력 회복이 안정적이며 야생 미련 이용 능력이 뛰어납니다.
0: 네.
1: 하지만 이 품종은 자극받으면 흥분하기 쉽고 공격성이 네. 비교적 강해 관리할 때 벌에 쏘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0: 네.
1: 이 벌은 아주 강합니다.
0: 네.
1: 우리 이 야생에서도 보면은 생명력이 강해요.
0: 네.
1: 이 벌. 그리고 극동 흑벌 사양 관리에서 주의점이라면
0: 네.
1: 관리 작업 시 조용히 행동하고
0: 네.
1: 벌통을 갑자기 두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0: 네.
1: 월동 전 충분한 먹이를 비축하고
0: 네.
1: 벌통 보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0: 네.
1: 벌세력이 지나치게 강해 과도하게 분봉하는 현상을 잘 관찰하고
0: 네.
1: 분봉 통제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0: 그렇네요.
1: 다음 송단이호입니다.
0: 네.
1: 이 품종은 국내에서 육종한 잡종 벌 품종으로 꿀 생산 능력이 뛰어나고 월등 성능도 양호하며
0: 네.
1: 분봉 성향이 비교적 약합니다.
0: 네.
1: 벌 세력이 빠르게 확장하는 특징 것이 특징입니다.
0: 네.
1: 이 품종의 장점이라면
0: 네.
1: 꿀 생산량이 높고
0: 네.
1: 관리가 비교적 쉬우며 온순한 편이어서 대규모 사양에 적합합니다.
0: 네.
1: 이 품종은 미련이 부족할 때 먹이 소모량이 큽니다.
0: 네.
1: 장기적으로 미련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벌세력이 쉽게 저하되는 것이 특점입니다.
0: 네.
1: 송단 2호를 사용한다 할 때는 미련이 부족할 때 제때 보충 사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0: 네.
1: 밀채집 기간에는 벌통 공간을 제때 확장해 꿀 저장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0: 네.
1: 잡종 특성상 2세대 이후
0: 네.
1: 품질 퇴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왕벌을 교체해야 합니다.
0: 네.
1: 우리 간단히 말해 우리 지금 장벽산 지역에 보면은
0: 네.
1: 이 송단 규모가 좀 큰 집에는 송단 2호를 많이 네. 예, 합니다.
0: 네.
1: 근데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0: 네.
1: 그 그런 게 진드기병.
0: 네.
1: 그리고 이 관리가 따라 못 가가지고
0: 네.
1: 이 우리 그러니까 사양 이 사료가
0: 네.
1: 부족하기 때문에
0: 네.
1: 벌들이 굶어 죽는 현상이 많고
0: 네.
1: 그리고 이 밀원 자체를 파악을 제대로 못 하, 이 꿀벌은 양을 많이 꿀을 많이 떠옵니다.
0: 네.
1: 꿀을 많이 또 아주 온순해요.
0: 네.
1: 그리고 대량적으로 우리 양봉하는 데는 그래도 송단 2호가 장점이 있어요.
0: 네.
1: 이 우리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한 그 우리 극동자 흑벌이나 그것보다
0: 네.
1: 생산량이 한 두 배 정도 높습니다.
0: 네.
1: 그리고 순해요 이 벌은.
0: 네.
1: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봉할 때 보면은 이 관리할 때 우리 분봉할 때 신경을 아주 많이 써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0: 분봉할 때요.
1: 예, 예, 네네. 분봉할 때.
0: 네.
1: 근데 제가 요즘에 이거 봤을 때는 보통 규모화로 지금 한다는 집들은 네. 송단 2호를 많이 씁니다.
0: 아, 송단 2호 예. 규모화에.
1: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왕벌을
0: 네.
1: 해마다 바꿔줘야 돼요.
0: 네, 해마다.
1: 해마다 바꿔줘야
0: 네.
1: 돼요. 그래야만이 이가 또 왕벌이 또 이 그런 거 왕벌이 새끼를 많이 쳐요.
0: 네.
1: 그래 해마다 바꿔줘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파티아 품종입니다.
0: 네.
1: 이 품종을 보게 되면 유럽 원산 흑벌 계열로 온순하고
0: 네.
1: 월동 성능이 좋으며 꿀 채집 능력이 우수하고
0: 네.
1: 본교 생산량이 많습니다.
0: 네.
1: 이 품종은 사람을 잘 쏘지 않아
0: 네.
1: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0: 네.
1: 하지만 이 품종은 봄철 벌세력 회복 속도가 다소 느립니다.
0: 네.
1: 때문에 대량 개화하는 꿀 채집 시기에는 벌세력 확장
0: 네.
1: 속도가 뒤처질 수 있습니다.
0: 네.
1: 사양 관리 주의점이라면 봄철 관리 시
0: 네.
1: 충분한 보온과 보충 먹이를 공급해 벌세력의 조기 회복을 도와줘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봉교를 생산하려면 전용 설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 네.
1: 이 또 벌의 이제 특정 우리 여기도 이거 듣는가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 벌이 유럽벌하고
0: 네.
1: 우리 중화벌이
0: 네.
1: 그러니까 접한 거예요.
0: 네.
1: 이 벌이. 근데 이 벌이 보면은 사람을 공격을 다 안 합니다.
0: 네.
1: 이 벌도 대개 우리 이 지역에 쓰는 거가 한 40% 정도 될
0: 네,
1: 겁니다.
0: 예. 플러스 많이 네. 차지하네요. 네.
1: 그리고 네 번째로 가니올라 품종입니다.
0: 네.
1: 이 품종을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우량벌종으로
0: 네.
1: 매우 온순하고 월동 능력이
0: 네.
1: 탁월하며
0: 네.
1: 병 저항성이 좋습니다.
0: 네.
1: 미련 상황에 맞춰 스스로 벌세력을 조절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0: 네.
1: 이 품종은 공격성이 거의 없어 현장 작업이 편리하고
0: 네.
1: 월동 기간 먹이 소모가 적으며
0: 네.
1: 응애 등 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비교적 좋습니다.
0: 네.
1: 하지만 밀원이 끝나면 스스로 산란을 크게 줄여
0: 네.
1: 벌세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0: 네.
1: 때문에 집중적으로 꿀 채집할 때 벌세력 증강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사양 관리에서 주의점 할 점이라면 밀원이 끊어지는 시기
0: 네.
1: 벌세력 변화를 잘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인공 보충사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꿀 채집 전에 미리 벌세력을 키워 놓아야 합니다.
0: 네.
1: 이 각종 벌의 인자 특성이 다 있습니다.
0: 네.
1: 그래가지고 좋기는 이 처음 접하는 분들은
0: 네.
1: 우리 이런 방송이나
0: 네.
1: 이 자료를 많이 수집해가지고
0: 그렇죠.
1: 관찰하면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0: 예. 네.
1: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 황황개입니다.
0: 네.
1: 이 품종은 잡종, 육종 계통으로 꿀 생산성이 좋고
0: 네.
1: 벌세력 증식 속도가 빠르며
0: 네.
1: 아카시아 등 대규모 밀원에 적합합니다.
0: 네.
1: 이 품종은 봄철 벌세력이 빠르게 커져
0: 네.
1: 단시기에 집중적으로
0: 네.
1: 꿀을 생산하는 데 유리합니다.
0: 네.
1: 단점이라면 분봉 경향이 강하고
0: 네.
1: 밀원 조건이 좋지 않을 때 먹이 소모가 큽니다.
0: 네.
1: 때문에 품종 순도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0: 네.
1: 이 품종을 사용한다 할 때는 분봉 징후에 자주 확인하고
0: 네.
1: 미리 분봉하지 못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0: 네.
1: 밀은 부족 시 제때 당액을 보충하고
0: 네.
1: 주기적으로 왕벌을 교체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여섯 번째 동봉 흑벌입니다.
0: 네.
1: 이건 우리 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또 많이 신경 쓰는 벌입니다.
0: 네.
1: 이 품종은 동북 지역 토착 우량 벌종으로 혹한의 상당 기후에 최적화되어 월동 능력이 매우 강하고 야생 미련 리용 능력이 뛰어납니다.
0: 네.
1: 이 품종은 추위와 질병 장성 강하고 네. 병영 상간 지역 환경 적응이 가장 뛰어나 야생 꿀 생산에 유리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 품종은 우리 꿀 생산량이 아주 낮습니다.
0: 네.
1: 대신 우리 정부 이 지원 보조금도 좀 많아요.
0: 네.
1: 그리고 이 꿀벌은 사람도 잘 쏩니다. 그리고
0: 네.
1: 야생에서
0: 네.
1: 이 기후 우리 장백산 지역에 봤을 때는
0: 네.
1: 기후가 이제 아침 기후가 찼고 저녁 밤 기온이 차할 때는 그래도 다른 벌들은 막 얼고 나는데 이 벌은 조금 안 그래요.
0: 네.
1: 우리 질병 이 걸리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0: 네.
1: 강합니다 이 벌이.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꿀을 대신 야생 꿀인자란 그 브랜드화를 이제 가는 건 아주 좋습니다. 이거.
0: 네.
1: 대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꿀은 또 고가를 받을 수 있어요.
0: 네. 네.
1: 단 이 품종은 공격성이 약간 있고
0: 네.
1: 분봉성이 존재하며 대규모 네. 단일 밀원에서의 꿀 생산량은 더 품종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1: 대신 근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또 네. 벌들이 우리 이 종합을 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 지역에 요즘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0: 네.
1: 이전에 우리 보통 꿀 한 25원 정도 받을 때
0: 네.
1: 또 이분들은 꿀 한 건에 한 100원 정도씩 팔았어요.
0: 네. 그렇네요.
1: 사양관리 주의점이라면 월동기 봉과 먹이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벌통을 여는 작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네.
1: 자연 분봉 현상을 잘 관찰하고 적절하게 분봉을 유도하거나 억제합니다. 예.
0: 네. 그렇네요. 우리 여섯 가지 품종 우리 주위에 적합한 품종이라고 봅니다. 우리 월동 손실률이 적고 봄철 벌실력 회복에 안정적인 품종이 있냐 하면 꿀 생산에 좋은 품종 또 자체 그 자생 능력이 좋은 품종 다 각자의 특징이
1: 그렇죠.
0: 특점이 있는 만큼 이 특징에 맞게끔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에서 이 여섯 개 품종과 함께 양봉업에서 표준화, 우량정화, 질량화로 전환 승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표준화 양봉이란 무엇인지요?
1: 예, 표준화 양봉은 과거 경험에 의존하던 조방식 양봉에서 벗어나
0: 네.
1: 품종 선발,
0: 네.
1: 벌통 설비, 사양 관리, 병해충 예방, 꿀 수확, 가공, 저장의 네. 전 과정을 통일된 기술 규범에 따라 진행하는 양봉 생산 방식입니다.
0: 네.
1: 벌세력 안정, 꿀 품질 향상, 농가 노동 부담 경감,
0: 네.
1: 안전한 벌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며
0: 네.
1: 우리 주 양봉 산업을
0: 네.
1: 고품질화로 이끈의 핵심 방안입니다.
0: 네. 그러네요. 그러면 표준화 양봉업에서는 어떤 요구에 도달해야 합니까?
1: 표준화 양봉업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필수로 합니다.
0: 네.
1: 첫째, 우량종 자원 조건입니다.
0: 네.
1: 지역 기후와 미련에 적합한 우량 왕벌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왕벌을 갱신해 품종 퇴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0: 네.
1: 이번에 우리 주 보급한 6종의 왕벌이 바로 그 기초 자원입니다.
0: 네.
1: 둘째로는 표준화 설비입니다.
0: 네.
1: 규격에 맞는 표준 벌통,
0: 네.
1: 꿀 소비, 꿀 채취 설비,
0: 네.
1: 위생적인 생산 도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0: 네.
1: 낮고 파손된 벌통 사용을 배제, 벌산물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0: 네.
1: 지금 우리 요즘에 여기나 내가 간다. 우리 그 자동화
0: 네.
1: 벌통.
0: 네. 자동화
1: 그거를 요즘에 이제 제가 그 테스트 중입니다.
0: 네.
1: 이제 테스트하면은 거기에는 우리 벌통 안의 온도,
0: 네.
1: 벌의 질병,
0: 네.
1: 그리고 우리가 꿀을 채집할 때
0: 네.
1: 거기에 숙성도
0: 네.
1: 다 이제 우리가 어떤 AI 치수를 해가지고
0: 네.
1: 자동화로 핸드폰으로 이어집니다.
0: 네.
1: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0: 네.
1: 필요하시다면은
0: 네.
1: 우리 함께 이제 연구소에 와가지고
0: 네.
1: 같이 보고 서로 제가 바라는 거는 표준화
0: 네.
1: 더 우리 갱신해가지고
0: 네.
1: 나가는 것을 이제 그 추천합니다.
0: 네.
1: 셋째로는 사양 관리입니다.
0: 네.
1: 봄 관리, 굴채집 시기
0: 네.
1: 관리, 가을 관리, 월동 관리 등 계절별 표준 기술을 준수해야 합니다.
0: 네.
1: 벌새력 관리, 먹이 보충, 분봉 관리를 규범에 맞춰 실행해야 합니다.
0: 네.
1: 넷째로는 병해충 예방 방제입니다.
0: 네.
1: 응예, 각종 굴벌병을 예방 위주로 관리하고
0: 네.
1: 금지 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0: 네.
1: 약물 사용 기준을 준수해 굴벌 제품의 약물 잔류를 막아야 합니다.
0: 네.
1: 다섯째로는 미련지입니다.
0: 네.
1: 벌통 배치 장소에 미련 자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0: 네.
1: 농약 살포 위험이 적은 안전한 미련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0: 네.
1: 여섯째로는 굴 생산에서 위생 조건입니다.
0: 네.
1: 굴 채취, 뇌과 저장 과정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굴벌 제품 품질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0: 그렇네요. 여섯 가지 표준화 관리로 한다면 굴 품질이 오르고 가격도 같이 오를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 지금 가을철에 양봉 농가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관리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요?
1: 예, 그렇다면 가을철은 벌떼 월동 기반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0: 네.
1: 월동 준비나
0: 네.
1: 첫째. 굴 수확 후 월동 먹이를 충분히 확보하는 일입니다.
0: 네.
1: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직 보면은 우리 보통 늦어서
0: 네.
1: 이 우리 굴벌 먹이를 11월 중순 다 끝나야 됩니다.
0: 네.
1: 미련이 끝난 뒤 벌통 안 저장 굴 양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네. 당력 사료를 제때 보충해야 합니다.
0: 네.
1: 둘째로는 벌세력을 정대하는 것입니다.
0: 네.
1: 불필요한 약한 벌통은 합병시키고
0: 네.
1: 건강한 일벌 위주로 네. 월동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0: 네.
1: 셋째는 벌병 응예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0: 네.
1: 요즘에 가을철 들어서 일이 급할 때 많습니다.
0: 네.
1: 그래가지고 농가 일을 하면서 이 벌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0: 네.
1: 벌을 이렇게 무심히 관리 안 하고 할 때는 저리 응예병이 네. 엄청 심해요.
0: 그렇죠.
1: 네. 그래 이거 꼭 인다 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0: 네.
1: 가을철 응예 피해가 커지면 월동 중 벌떼가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밀풍기가 끝난 뒤 적기에 방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 월동용 벌통 상태를 점검하고
0: 네.
1: 보온 자재를 미리 준비하는 작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0: 네. 이 올해 우량 왕벌을 보급받은 농가가 가을철 이 새 왕벌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어떤 점에 중시를 돌려야 할까요?
1: 새로 우리 보급받은 우량 왕벌을 가을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좋은 월동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먼저 왕벌 투입 시 벌꾼의 분위기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0: 네.
1: 직접 넣기보다는 왕벌방을 활용해 서서히 벌들이 새 왕벌의 냄새에 적응하도록 해야 왕벌을 죽이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네.
1: 둘째, 왕벌 투입 후 산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0: 네.
1: 정상적으로 산란하는지 확인하고
0: 네.
1: 산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0: 네.
1: 셋째로는 새 왕벌군은 먹이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0: 네.
1: 가을 미련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0: 네.
1: 먹이 부족으로 벌군이 왕벌을 거들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0: 종사료를 적절히 공급해야 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응애 등 해충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제를 잘해서 새로 부화하는 어린벌을 건강하게 키워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주는 겨울이 길고 추운 것이 특점인데요. 이 벌떼가 안

0: 술을 먹으며 네.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양이 부족하면 겨울 속에도 굶어 죽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항상 이 양을 잘 체크해가지고
1: 네.
0: 좀 충분한 양을 주는 거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월동할 때 탈수력은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1: 네.
0: 움직거리면은 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이도 많이 소모되고 그리고 월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우리 덮개 같은 것도 이제 온도계 그 벌 나드는 그
1: 네.
0: 문 창구에 거기다 이제 두고 체온만 잘 보관함 그 우리 측정하면 돼요.
1: 네. 하는지요?
0: 자 그렇다면은 기후 변화로
1: 네.
0: 개화기가 앞당겨지거나
1: 네.
0: 늦춰지고
1: 네.
0: 미련의 지속 시간도 불규칙해지고 있습니다.
1: 네.
0: 먼저 주변 미련 식물의 개화 상황을 수시로 관찰하고
1: 네.
0: 농촌 기술 부서의 기상 미련 정보를 잘 정취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동 양봉을 하는 농가는 개화 시기 변동에 맞춰 방목 이동
1: 네.
0: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미련이 끊어지는 공백기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1: 네.
0: 보충 사료를 미리 준비해 벌군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1: 네.
0: 셋째는 우량 품종을
1: 네.
0: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네.
0: 미련 변화에 적응력이 좋은 지역 적합 품종을 사용하면 기후 영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표준화 사양 관리를 실천해 벌군 자체의 정성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인 대응책입니다.
1: 그렇네요. 이 표준화 양봉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이 양봉을 실천하면 농가 소득 측면에서 어떤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까?
0: 네. 표준화 양봉은 단순히 기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안정적인 소득을 만드는 기반입니다.
1: 네.
0: 첫째, 우량종 사용과 규범화된 관리로 벌군 폐사,
1: 네.
0: 위험이 줄어 생산이 안정화됩니다.
1: 네.
0: 그리고 흉작 위험이 낮아지면서 매년 생산량이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네.
0: 둘째, 꿀과 벌산물의 품질이 일정하게 높아집니다.
1: 네.
0: 고품질 제품은 시장에서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단위 생산당 수익이 높아집니다.
1: 네.
0: 셋째로는 병해충 발생이 줄어들어 약품 구매 등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네 번째로 표준 생산 기준을 만족하면
1: 네.
0: 향후 지역 브랜드 제품 생산에도 참여할 수 있어
1: 네.
0: 판로 확대 기회도 얻게 됩니다.
1: 네.
0: 결과적으로 생산 안정, 품질 향상, 원가 절감, 판로 확대를 통해 양봉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이어집니다.
1: 네. 앞으로 우리 양봉 농가를 위해 어떤 기술 지도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0: 자, 앞으로는 변경 지역 양봉 산업이
1: 네.
0: 조방형에서
1: 네.
0: 표준화, 우량종화, 질량화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 네.
0: 먼저
1: 네.
0: 우량왕벌 보급 사업을 계속 추진해
1: 네.
0: 농가가 쉽게 좋은 품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 네.
0: 둘째로는 상시적인 현장 방문 기술 지도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1: 네.
0: 계절별로 봄 관리, 밀풍기 관리,
1: 네.
0: 가을 관리, 월동 관리 현장 지도를 펼치고
1: 네.
0: 농가 현장의 애로 사항을 직접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1: 네.
0: 셋째로는 양봉 기술 교육을 실시해 농가들이 표준화 사양 기술, 병해충 예방 기술,
1: 네.
0: 벌산물 품질 관리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합니다.
1: 네.
0: 넷째로는 농가의 벌산물 생산 위생 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1: 네.
0: 향후 브랜드화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1: 네.
0: 이를 통해 작은 꿀벌이 병경 군중의 소득 증대와 부민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 네, 오늘 연변 동방꿀벌연구소의 최동림 소장을 모시고 이 우량 왕벌 품종과 표준화 양봉에 대한 필요한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 우량왕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우리 지역 기후와 미련에 맞게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표준화 양봉이 결국은 내 소득과 직결된다는 점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소는 겨울이 길고 추운 것이 특징인데요. 예, 오늘 최 소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갈철 새왕벌의 안정적인 정착과 월동관리의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기후 변화로 미론 개화 시기가 변하는 것에 대비해 유연하게 대응하신다면 내년 봄 여러분의 볼통은 더욱 튼튼하고 알찬 꿀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표준화 양봉을 실천하면 농가 소득 측면에서도 분명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에서도 이 양봉 농가를 위해 다양한 기술 지도와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변경지역 산간미론을 활용한 고품질 벌제품 생산과 브랜드화 그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꾸준한 노력과 연구소의 기술 지원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에 여러분의 양봉농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북경 동인강 특별